0: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기차 안은 조용하고 네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김경과 강청재는 친숙했고 왕아씨와 매서는 동료였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기차가 천천히 달리는 동안 창밖에는 유채화와 벼밭, 보드나무가 푸르게 펼쳐졌다. 봄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두 시간 후 기차는 여양에 도착했다. 네 사람은 기차에서 내려 보스를 갈아타고 승복 선문을 지나 호주에 도착했다. 계획대로 시장으로 향했고 모두 분주하게 물건을 골랐다. 왕아 씨는 토종 닭을 사고 갱경은 양배추 나무를 샀다. 강청재는 술을 사고 매서는 달걀, 양파, 생강, 두부, 미나리 등 필요한 재료를 모두 준비했다. 모든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다. 그 후 그들은 기계식 농업용 배를 임대했다. 배는 두 개의 긴 벤치가 나란히 놓여 있어 많은 사람이 앉아도 안정적이었다. 기계 소리와 함께 배는 태호 지류로 들어갔다. 수로는 넓었다 좁아지고 물결은 잔잔했다. 강량 쪽의 풀들은 흔들거리며 매서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풍경은 마치 맑은 밤 안개가 낀 호수와 같았다. 네 사람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다. 산은 웅장하고 물은 맑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였다. 끝없이 펼쳐진 뽕나무 밭과 연못 사이에서는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침바람과 물새의 날개짓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곳으로

약 45분가량 지난 뒤 작은 배는 림수에 도착한다. 배가 정박하자 물살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네 사람은 짐을 챙기며 서서히 내린다. 눈앞에는 차갑고 습기가 가득한 고독한 시골 마을이 조용히 펼쳐진다. 강가에는 한가로운 사람 몇 명과 들깨 한 마리가 느리게 돌아다닌다. 갱경의 외삼촌이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사람은 짐을 짊어지고 배에서 내려 외삼촌을 따라 구불구불한 골목을 걷는다. 흙길은 비에 젖어 미끄럽고 집 옆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한참 걷고 나서 드디어 한 집안 마당에 들어선다. 문을 열고 들어선 모두는 깜짝 놀란다. 세 칸으로 되어 있었다. 종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 누렇게 바래고 창문은 일부가 허물어져 낡은 모습 그대로이다. 마당 안쪽을 보니 탁자, 의자 등의 목공품들이 반제품 상태로 엉망으로 쌓여 있고 오랜 세월을 겪으며 바람에 쐬고 비에 젖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외삼촌은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년 전 목공품 사업을 시작해 조금의 수익을 냈지만 결국 모든 본전을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당에 쌓인 칠판 목공품을 보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이 팔릴 길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칠판 목공품이란 칠을 하지 않은 그대로의 목공 제품을 의미한다. 이 말을 들은 왕아 씨는 얼굴에 실증난 표정을 지었다.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편안한 나들이인데 갑자기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외삼촌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하며 목공품 톰이 우러올라가 물건을 뒤적인다. 사포로 문지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왁스를 바르면 금방 멋진 제품이 된다고 열심히 설명하지만 강 총재는 비꼬는 듯한 말로 반응했다. 매서는 강 총재를 쳐다보고 왕아 씨는 등을 돌린 채 힘껏 기침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제야 외삼촌은 자신의 행동이 어색하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췄다. 외삼촌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모두를 집안으로 안내했다. 화사한 옷을 입은 네 사람은 허름한 집안 모습에 불가피하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청재는 낮은 목소리로 매서에게 기분을 망쳤다고 이야기하고 매서는 갑자기 차가운 곳에 갇힌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다. 연문 량화 풍으로 꾸며진 부엌이 보였고 외삼촌의 아내가 화구 앞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다. 화구 두 개가 놓여 있고 가운데에는 큰 국물통이 자리 잡고 있다. 창가에는 긴 탁자와 그릇장, 수도꼭지가 있고 기둥에는 꿰맨 닭과 생선이 들어있는 대나무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아 외삼촌 부부가 정성껏 대접하는 만두를 먹기 시작한다. 외삼촌은 사업이 망한 뒤 시내에서 살고 있으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하루 종일 집을 정리했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아 씨는 만두를 거의 먹지 않고 근경만 쳐다보며 불만을 표한다. 외삼촌은 우층에 방 두 칸이 준비되어 있고 각 방에 큰 침대가 놓여 있으니 두 부부가 편히 지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강청재와 매서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릇에 떨어뜨린다. 근경과 왕아 씨는 정식 부부이지만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서는 어색하게 만두가 정말 맛있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왕아 씨는 외삼촌 부부가 편히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이때 외삼촌은 낡은 마작 한 벌을 꺼낸다. 강청재는 오래된 대나무로 만들어진 마작패를 보며 감탄한다. 외숙모는 이 마작을 1962년에 서양 감자 열군으로 바꿔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네 사람이 만두를 거의 다 먹었을 때 외삼촌의 아내는 저녁 음식을 모두 준비해 두었으니 우층으로 가 방을 둘러보라고 권한다. 근경과 매서는 집 우층으로 올라가 방을 확인하고 외삼촌은 여전히 자신의 목공품을 팔아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한다. 드디어 외삼촌 부부는 시내로 돌아가고 경경은 대문을 닫는다. 매서는 호텔에서 묵을 줄 알았는데 낡은 집에서 지내게 되어 오리둥절해하고 왕아 씨는 샤워기도 없는 불편한 시설에 대해 불평한다. 반면 강청재는 태연하게 마작을 만지며 즐거워한다. 그는 이미 이곳에 왔으니 마음을 놓고 마작을 치자고 제안한다. 네 사람은 방향패를 꼽고 주사위를 던져 마작 게임을 시작한다. 강청재는 계속 매서에게 좋은 패를 건네준다. 오후 5시 30분에 정산을 해보니 매서가 홀로 승리하여 기쁨에 얼굴이 붉어진다. 이후 모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강청재가 요리를 하고 매서는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근경은 왕아 씨의 지시로 화구에 불을 지핀다. 차려진 저녁 식사는 짠맛도 적당하고 국물도 깊어 모두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밖으로 산책을 나섰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길은 좁고 걷기 힘들었다. 김경 부부는 뒤쪽으로 걷고 강청재와 매서는 앞쪽으로 걸었다. 넓은 곳에 도착하자 온 눈에 뽕밭이 펼쳐지고 공기는 상쾌해졌다.

이때 강 총재가 뒤를 돌아보니 김경과 왕아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나게 하며 매서에게 뽕잎 애벌레를 기르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분박, 지박, 상촉, 하촉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애벌레 사육 과정을 알려주고 매서는 뽕나무가 생각보다 낫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매서는 자신이 일본과 이탈리아 밀란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릴 적 학교 뽕나무에서 잎을 따본 기억을 꺼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즐겼다.

이때 대각선 맞은편 볏짚 더미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자 메서는 깜짝 놀라 강청재의 손을 꽉 잡았다. 자세히 보니 사라졌던 굉경과 왕아씨였고 메서는 어색하게 강청재의 손을 놓았다. 네 사람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닫고 자리에 앉아 다시 마작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매소가 은혜를 갚듯 강청재에게 좋은 패를 건네주고 갱경은 한 번도 패를 얻지 못하고 긴장해 했다. 밤중까지 마작을 치다 보니 집안 곳곳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우층은 창문까지 열려 추위가 몰려왔다. 왕아 씨는 갱경에게 우층을 확인하라고 시킨다. 매서는 모두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갱경이 직접 야식을 만들었고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제 숙소 문제를 다루어보자. 매서는 왕아 씨와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왕아 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청재는 부엌에서 자도 좋다고 나서고 왕아 씨는 벌레나 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매서는 강청재와 같은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하고 강청재도 기꺼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난,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아닌가십니까? 도강총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요한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강 중년이라면 여러분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는 우수한 중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수한 과실들이 많이 들어앉아 있고 우수한 의사선생님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향해 준확한 진단을 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게 되어 있어서 오랜 만성질병, 난치성질병, 노인성질병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최근에 찾아보시고 너무 좋은 치료효과를 거두셨다고 연신치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위치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신약대학방 그 본점입니다.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이고 2층, 3층, 4층이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백화 금방 북쪽에 신화서장 금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기에는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앉으셨는가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도 조일만 로중리 선생님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쌓고 계시는 조일만 명중리가 여기에서 병을 확실하게 진찰하고 처방을 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분은 40여 년간의 로중리 경력을 쌓고 있는가 하면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질병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져서 단순 우리 지역에서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남방에서 산동에서 광주에서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부동한 그 꽃에 타거나 자영차고 차를 몰고 와서 병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분은 북경 이과대학에서 몇 년간 진수한 경력까지도 갖고 있는가 하면 특히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뇌중풍, 중풍 편탄 후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절반을 바로 쓰지 못하거나 어느 중추마비가 있거나 모든 행동거지가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 관심병, 고혈압, 고혈지, 현은증 이러한 분들한테는 특수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구강을 딱 벌여서 검사해보게 되면 지금 정도 당신이 지금 심장과 뇌혈관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얼마 지나가면 중풍이 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진단까지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결절,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갑상선은 직접 심장병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제때적으로 발견하고 치료하며 물론 갑상선 치료도 가능하지만 해도 심장병 치료도 미리 예방 치료하는 차원에서 확실한 치료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질병에 있어서는 식물신경물란, 식물신경물란이라면 여러모로서 이름 모를 정도로서 여기저기 물론 단순히 식물신경이라면 밥 먹는 여기에만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골고루 수세나가 아파나고 이럴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말초신경이 손끝 발끝이 저리고 마비가 오고 그리고 매뇌혈종합증이라면 하늘 땅이 번질 정도로서 천정이 따이 되고 따이가 하늘이 되는 이런 어림증이 심각한 이런 질병을 면혈종합증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성 두통, 특히 변두통 포함합니다. 왕곡성 면탄, 면부 이미 중풍에 온 분들 가운데서 골과 질병에 있어서도 퇴행성 관절염, 요측안반 탈출, 풍습성 관절염, 좌골신경통 포함해서 확실한 처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왕곡성 예인이 쭉 하면 어떤 분들은 목이 쉬거나 목에 가래가 붙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기타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분들 왕곡성 구강궤양, 구강궤양 입안의 모든 염증을 직접적으로서 심장혈을 오염하게 되어 있고 심장혈에 염증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적인 중이 치료를 하는 것이 종합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면증 있거나 기타 인한 잡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조일만 선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강중년 2층에 올라가게 되면 흠가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거장이라고 있는데요. 아주 우수한 구강병원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20여 년간의 치과 경력을 갖고 있는 이사선생님 역에서 여러분들한테서 준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러니까 문의할 수 있고 그리고 발표합니다. 치아를.
그리고

0: 구강검사를 무료로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씻을 수도 있고, 특히 지금 여기에서는 치아를 고정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혹은 또 임플란트 하거나 이런 데는 우수한 경력을 쌓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확실한 치료가를 거두게 되는 좋은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입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이 주소 위험이 있어요. 소화 안 되고 속이 구득해서 때때도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김명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지금 밥을 용산을 먹고 있습니다.
0: 아, 모두 치아라고 있습니다. 예, 예.
2: 예, 그리고 변비 심한 저런 변비도 해결됐습니다.
0: 예.
2: 그리고 또 빈칼이 있어요. 짬매 높았는데 지금 짬매도 정상이 됐습니다.
0: 그게 큰 해결이죠. 짬매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지금 약을 많이 쓰는 노련에 계셔서 짬매가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오히려 B형 간염으로 짬매 높던 게 그게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김명길 선생 간경화 복수 여기까지 해결을 가져오게 되는 좋은 치료 방안이 있습니다.
2: 예.
0: 아주 준학합니다. 치료 효과가.
2: 예, 이게 당뇨염이 있어요. 그래서 달걀 한 개도 못 먹은 데 있으면 달걀 먹어도 되고 예. 허리 다리 아파서 잘 못 걸은 데 있으면 용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2: 예, 등기 침도 같이 맞을까 더 효과 빠릅니다.
0: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2: 예, 그 선생님이 효과자가 또 오늘 치료도 받자고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리명결 선생 토요일제하고는 다 나오시니까 시간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지금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3: 예, 저는 이게, 어쩌면 예, 심장병이 나서 예, 어쩌면 한 10년 넘어됩니다.
0: 아, 예, 예.
3: 예, 항상 예, 어떻게 보면 자꾸만 예, 숨이 잘, 조금만 넣고 그래도 예, 숨이 허리 차고, 그러게 도무도무 있다 숨 다 올라오지 않고 밤에 예, 특히 밤잠 좀 해 못 잤습니다 옛날에.
0: 아, 예, 예.
3: 잠깐만 예, 이게 넣어도 예, 반전치 않고 입장 돌아넣어도 숨이 잘 올라오는 숨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으면서 예,

0: 심장을 내서야 8명이 많이 아이 도와준다. 약도 도와준 게 많이 썼는데, 예, 그렇게 치료를 좋은 효과 못 봤는데, 네, 이 조인만 선생님 지금 치료 두 번 약 갖다 두 번 주고 먹는 게 지금 아주 편안합니다. 지금 이근년에 예, 심장도 그렇게 예, 뭐 조금 나가 그래도 숨 잔줄 모르고, 그리고 밤에 하면 예, 영패라에 잠 잘 잡니다, 지금.
1: 그럼요. 예, 예.
0: 예, 그래, 네. 이, 다른 우리 친구들도 예, 우리 졸만 선생님에 가서 옛날에 치료를 많이 받았을 때다. 그래, 그분들이 소개하고 그래, 가봐라고 그 선생님 이야기 좀 쓰게 되게 되면, 사기째라, 아인께라가 써본 게 지금 예, 효과 되게 좋습니다.
1: 예.
0: 예, 바로 가서 첫감에 약을 봐서 갖다 더 먹으면 한 나달부터 봐서 알기때다. 나달부터 심장이가 나가봐서 걸어도 숨 허리에 타고 인증서가 모든 게 같은 게 변함하고 항상 입안에 단 게 쓰겁고 냄새 나는 것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0: 그래, 이렇게 효과, 좋은 효과를 볼 적에 좀 바짝 더 치료하려고 지금 오늘 좀 예약하겠습니다. 오늘 내 소리 오전에 갈려고 그럽니다.
1: 예, 절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빨리 찾아오세요.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아, 강강연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이번 들어서서 어제 밥맛이 마이너님하고 떨어지고 맥이 특별히 없습니다.
1: 예.
3: 누워만 눕기만 하면 어, 나로 일어나 싶은 생각 없고 예, 밥 먹기 생각도 가면 좀 힘들었습니다.
1: 예.
3: 그래도 많이 시큰거리고 가방 부패 얼마나 다 아픕대다.
1: 예.
3: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 받으니까나 무슨 큰 병은 없다며 이랬대다.
1: 원기부족입니다.
3: 예, 무슨 신체 약해서 그렇다며 이랬대다.
1: 아, 그렇죠. 예.
3: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도강 문진표에 가서 리맹기 선생님을 보였습니다.
1: 예.
3: 거기게 이제 약 14초부 갖다 먹어 두 번씩 14초부 한 7초에서 14초부 갖다 먹었는데 여전히 효과 좀 좋습니다.
1: 아, 예, 예.
3: 어, 예, 그래. 어, 그 먹은 게 밥 맛이 돌아오고, 예, 맥이 나고, 다리고, 아래, 다리는 하나 떨겨서도 걸지 못했댔습니다. 근데, 의 약을 먹은 게 너무 깨도 맥이 나고, 예, 아니, 무벌 이쁜 생각도 없고, 그래도 일어나 앉아도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예, 얼저리님으로 구한, 마신들이 놀라도 다녀 갔다 왔습니다.
1: 어, 다리 맥이 예, 예. 리맹길 선생, 많이 인기 있습니다. 많은 예. 분들이 찾아보시고 어, 이분이 치료에 대해서 만족감을 예. 느끼게 되는 분들이 계시고
3: 그리고 놀라도 갔다 맥이 나가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3층에 그 척추 이렇게 나 치료받았는데
1: 예.
3: 그거 같이 치료받아 그러지 더 좋았을 때 맥이 더 다리와는 피우 쪽도 나아졌어요.
1: 아, 선택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죠.
3: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또 가려고 예약하자고 된다. 리맹기 선생님도 보이고
1: 아, 척추 그래 한 번에 오신 바에는 이 두고 치료를 예.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3: 예, 예 그렇게 지금 또 가려고 된다.
1: 예.
3: 확실히 리맹기 나는 게 알린다.
1: 아,
3: 감사합니다.
1: 그렇죠.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위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명절 연휴 잘 보냈습니까?
1: 예, 덕분에요. 예, 잘
4: 예,
1: 보냈었죠.
4: 우리 가족은 저희만
1: 선생님 찾아보십니까?
4: 예, 상큼다.
1: 예.
4: 연애하면 예, 우리 가족들 다 중풍 후유증으로 예, 형제나 그저 삼촌이나 이모나 다 그랬겠는데 우리 언니가 예, 농촌에 계시는 게 그래 중풍 받아서 처음 돼지지 흘리고 손을 떨며 밥을 먹던 게 예, 오전에 두 번 갔다 온 게 많이 좋아지고 그 동네에서도 그랬답니다. 야 어떻게 누가 이러면 나던 게 어떻게 이렇게 치료 잘 됐는가 하면서 오늘은 늦어서 못 가고 내일에 그래 한 사람 또 곁에 집에 동네가 얘 또 같이 가자 해서 내일에 두 분 예약하자 그래.
1: 내일이 예약입니다.
4: 좋아졌다가 영 줄이고 봐.
1: 아 그렇죠. 보통 한 분이 좋아지는 걸 네. 보면 그 신변의 분들 집안에서는 물론이지만에도 그 마을의 분들도 함께 그 치료 효과의 감당을 받으면서 비슷한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내일 오시면 됩니다. 이 전화번호 대기다면 앞 순서에 배치해주게 되시는 거 실은 놓고 찾아오세요.
4: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어떻게 어제 휴가 잘 보내셨어요?
1: 예, 그럼요. 예, 잘 보내셨죠? 예.
5: 예. 이 절만 선생님이 치료를 우리 동서가 우선 오랫동안 받았는데 우선은 많이 좋아져서 이전에는 그 요새 밤 초수까지 있어가지고 막 소질하고 뛰어올라고 하던 게 그 선생님이 같이 치료를 해줘서 예, 지금은 그런 신호생활 병도 도와줬지만 골가병도 따라 도와줘가지고 용서와 하자.

0: 먹으니까. 예. 밥 못 먹어서 밥 맛이 싹 떨어져서 입안에 밥이요, 막 모래알 같은 게 고소 노마에 가서 깡치이 되면서 노마에 가던 게 지금은 밥 맛이 고소 술술 당기지. 그래놓고 맥도 나고, 우선 머리도 아예 아프지, 혈압도 엄청 됐지, 잠을 잘 자지. 뭐이나 좋아져가지, 요새 반 투수의 그 자골신경통이 있던 것까지 같이 좋아지니까 지금 영도 타제 그만.
1: 아, 그럼요. 예, 예.
0: 예, 오늘 우선 한 번 더 가보겠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얼마나 더 됩니다.
0: 예, 그리고 우리 예. 언니 이제 그만가. 예. 정부가 그 계속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지금은 친구는 얼절 전까지 끝이나고 소리에 지금은 중요하고 이렇게 계속 답수고 있는데 우리 그 형부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뭔가 이 났을 때까지 또 재발이 올까봐 또 치료받겠답니다. 그래서 레일을 예약해달랍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예예. 예. 얼마나 더 됩니다.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선에
0: 동생이는 그 뭔가 그 물리치료 이제 그 뭔가
1: 예, 3층의 이료기계의 척추치료기 예.
0: 어, 그거 우선은 열을 냉게 받았는데 많이 좋아져가지고 계속 났을 때까지 그 선생님이 하란 데까지 하겠다고 또 가겠답니다 오늘.
1: 아, 그렇게 하셔. 이 치료는 전 뭐 미국 한국 중국 연합으로서 만들어진 우수한 척추치료기계에 속하니까 후유증이 없고 안전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100분제 99 이상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허리가 기본 우리 전반을 받쳐주는 그런 중요한 그 골격 거기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 치료를 받고 나면 허리가 꼿꼿해지고 아주 내가 뭐 다른데 아픈데도 별로 어디 주사 맞거나 뭐 먹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편하구나 그런 감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예 지금 요즘은 많이 찾아듭니다. 예,
0: 예 한국에 시대 치료 받아 보니까 나의
1: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 계시다가 여기 와서 중국에는 없어 어떻게 하겠는가 고민하는 중인데 맨발로 우리
0: 예,
1: 예 도강 중면 3층에 예, 그렇죠. 찾아오세요. 예,
0: 그 올라가. 치료받기 전에 다리 쫄룩쫄룩거려가지고
1: 허리 때문에 다리 쫄지요. 예.
0: 예, 육축지면 오르내리던 게 지금은 이 어제는 그 동통이 많이 가사지고 아까 쫄른 것도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치료받겠다.
1: 벌써 한 번 내지 두 번 받게 되면 허리가 펴지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허리 때문에 자기 앞으로 몸이 숙여지는 그 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울 보게 되면 나사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예, 여기 치료는 우수한 치료니까 예, 잘 찾았으니까 열심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이게 오늘 가겠답니다.
1: 예,
0: 예. 예.
1: 됩니다. 얼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그 고모가 이 그 생색이 어지러워한다고 하는데 이래 날씨 좀 변동 있고 하모
1: 예.
3: 그리고 또 이렇게 잠을 못 잔다. 수면제 드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말이에요.
1: 예.
3: 그래서 이 이사 저희만 이사 선생님 가서 볼까 하는데 괜찮은지 먼저 문의드립니다.
1: 아, 절만 선생 찾는 게 너무 준악한 선택입니다. 인생 찾아오시게 되면 잠자는 문제도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로중이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가졌으니까 어지간한 병은 뭐 기본상 접촉하지 않은 그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준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3: 아, 예. 미리 예약해야 될까?
1: 아, 이름이 예약된 겁니다. 어느 날 오시겠습니까? 금요일 오전까지 나오십니다.
3: 예, 한 목요일이나 가도
1: 되겠다. 아, 그렇게 하셔.
3: 예,
1: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제입니까?
1: 예, 그렇죠. 말씀하세요.
4: 예, 예. 저는 예, 이문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예, 수술할 정도는 아예 됐어요. 그냥 침을 맞고 약을 먹으니까 지금 많이 낫습니다. 그 결석이 움직일 때니 영 아팠어요. 정말 보통 못 던지게 아팠습니다.
1: 그렇죠.
4: 그런 게 이렇으니까 예. 아, 정말 숨이 나옵니다.
1: 그게 예, 서일로서는 예. 그 담낭관 채취하는 그 방법을 많이 쓰게 되었지만 해도 리맹길 선생 이 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 담낭에 결석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까래눈을 뜯는다 하지 아플 때는 그런 분들이 해결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사님도 해결받으셨으니까 진을 보치료가 필요합니다.
4: 예, 그러니까 예, 결석이 좀 낫으니까 예, 지금 달걀도 먹을 수 있고 입도 뜨겁지 않고 예, 소화도 됩니다.
1: 아, 그 문제 해결이죠. 예. 예.
4: 그리고 예, 경추가 아파서 예. 목 돌리다 보면 영 찌릿찌릿 소리도 나고요. 목까지 누가 부르면 예. 목까지 이렇게 돌아 움직여야 됐습니다.
1: 예.
4: 그리고 예. 얼리 그런 경추 아프니까 그 얼리 뒷거리 그 한판에 얼리 줄이 붙이는 소리에 아 영 아프고 또 그런 혈압도 막 올라갑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4: 그리고 골도 아프고 이라든지 이것도 낫고 팔을 오른팔을 들 수 없었습니다.
1: 예.
4: 그래 놓을까 예, 머리 감을 때라면 옷을 입을 때라면 영 바빴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1: 예.
4: 피무 맞고 약을 쓰니까 나 이렇습니다. 완전히 알지만 예, 이렇습니다. 이 경추가 이래서 예, 일제히 병원은 또 몇 번 며칠 댕기고 예, 그 다음에는 침도 맞아봤지만 아이 낳던 게 이번에 이명길 선생님께서 침을 맞고 약 쓰니까
1: 그러면 예, 예. 예 그렇죠.
4: 그래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우리 옆에 지 할머니도 예, 지금 무슨 또 이수성염이라는데 설사했다 변비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예. 예, 내일 내가 제가 같이 가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두 분이 예약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4: 예 예약입니다. 예,
1: 예 두 분 예약입니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이명결 선생 장춘 중위대 졸업한 다음에 국위대사로 불리는 우수한 국위대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중위 경력을 연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치료를 놓고 말하면 이론적으로서 그리고 병리적으로서 확실한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드시게 되어 있는데요. 주약에는 이미 이분은 뭐 장춘 중위대 졸업한 다음에 중위학 과학기술 2등 이상 국가전문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화계 통에 있어서는 단순 위장이나 비장 이거는 물론이지만 해도 그리고 간장, 담낭 그 외에 장도 이 포함해서 정적으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이분은 확실한 치료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계 심지어 간경화, 간경화 복수 이것 때문에 힘든 분들도 찾는가 하면 그 외에 중이기 때문에 단순 어느 방면에서 확실한 치료과를 거뒀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만 해도 그 방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중이는 진맥과 더불어서 확실한 치료과를 거두는 이런 좋은 방법이 따라가게 그리고 처방이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결 선생 이제는 20년도 넘는 이런 중이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찾아보시게 되면 확실한 치료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3층에 올라가게 되면 2류 1호 기계인데요. 척추, 흉추, 요추 이걸 비롯해서 이 척추, 경추로부터 쭉 내리게 마디마디가 펑쳐 나왔거나 그거 신경관에 압박을 받아서 좁아져서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 뭐 팔, 손이 저리고 요추에 문제가 있어서 아래 다리가 저리고 발바닥까지 마비가 오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심장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서 뇌혈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추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분들 가운데서 지금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아주 우수한 척추 치료 이기가 나왔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많은 미국에서도 구라파에서도까지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링컨 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일본, 한국 여기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효과성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100분의 99 이상으로 효과성이 좋은 이런 1호 기계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주약의 비수술의 방법으로서 안전성이 강한 거기다 딱 경추부터 요추를 딱 한 반시간 잡아 맡깁니다. 그러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편안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으면서 어떤 우리 지금 그 체인이라는 게 이게 누르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니팽하면서 척추에 많이 마디마디가 흉추는 12마디 경추는 7마디 위로부터 내려서 요추는 밑으로부터 올려서 5마디 이렇게 이게 척추마디가 마디마디가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아주 힘든 허리가 꼬부려서 펴지 못하거나 경추로 인해서 노쇠산이 생기거나 원래 흉추로 인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요추로 인해 가지고 우리 다리가 저리거나 마비가 오거나 허리를 꼬부리고 펴지 못하고 이런 신경 우리 그게 척추관이라는 게 바로 신경관에 속합니다. 이게 압축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서 20일 내지 그 하루건 내시 하게 되면 한 10번 좌우 거기서 하는 대로 하게 되면 허리가 쭉 펴지고 다리가 저리지 않고 심장병 심지어 혈압이 조절받는 이런 그 많은 좋은 효과가 있는가 하면 그의 요추 흉추 경추로 인해서 힘들던 분들이 아주 씩씩하게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좌우 하게 되어 있게 되면 아주 편안하고 내 치료를 받았는가 해받았는가 걸어보게 되면 알립니다. 씩씩해지고 이 치료는 3층에 가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적으로서 하신 분들이 많이 치아하고 계시는데요.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층에 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피부병원 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기명 주임 선생님께서는 이학적으로는 주임이라 합니다. 제일 높은 그 학술청호에 속하는데요. 이분은 오징한한 피부병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부병을 많이 하게 되었는가 하면 백전풍 아시죠? 바이덴풍이라 하죠. 그리고 대상포진 모두 무슨 그 피부과 질병에 속하는데요. 그 외에 소보짐이라든지 그 외에 장미 태산 구강 병변 태산 그 외에 여러 가지 피부병이란 피부병은 그리고 그 피부병 가운데서는 청춘기의 여드름 포함해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이분이 치료하는 가운데서는 후이즈지압병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독, 림병, 생식기 여러 가지 포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체의 피부병을 최기명 주임 찾아보게 되면 이분은 치료 방법이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치료한다면 당약으로 치료합니다. 바르고 뭐 마사지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이분은 딱 오직 당약으로서 해결하는데 여기서 치료받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일단 해결받게 되면 다시 재발하는 이런 경우를 완전히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기명 준 선생 찾는 분들 가운데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두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피부과 치료를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본인들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완전히 이 경지 잔등이 구멍대라서 완전히 성한 자리가 없는 이런 분들도 뭐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와서 거의 뭐 확실한 치료 효과를 거두어서 오지 말라 해도 찾아오는 이런 우수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5: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2: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리는 리봉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네, 그런 날이 있잖아요.
1: 네.
0: 이제 바깥의 햇살은 따사로운데 유독 내 마음속에만 멋구름이 잔뜩 낀 날이 있습니다. 네, 아무 이유 없이 축 처져 있고 또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그런 날들이 있죠. 근데요, 살다 보면 그런 기분이 내려앉는 순간도 누구에게나 찾아오곤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냥 앉아서 우울함에 젖어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축 처질 때는 몸을 가장 먼저 움직여 보십시오. 네, 소파에 누워만 있으면 생각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10분만 걸어보라고 합니다. 발걸음에 맞춰서 혈액이 돌고 또 가벼운 땀과 함께 우울한 기분도 조금씩 빠져나간답니다.
1: 네, 또 평소보다 반대되는 행동들 해보십시오. 우울할 때는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지만 일부러라도 따뜻한 차 한 잔을 사러 나가보십시오. 조용한 게 좋다면 혼자 영화관에 가보십시오. 우울하니까 뭘 하기 싫다는 생각을 거스르는 단 한 번의 행동이 우리들의 기분을 바꿉니다. 작은 성취감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미뤄두었던 발레를 속 시원히 끝낸다든가 아래 꼭 한 가지 꼭 해야만 하는 큰일이 아닌 아주 사소한 일을 체크하는 기쁨도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준답니다. 이제 축 처진 기분은 어디론가 날아버리고 다시금 활기로 충만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오늘도
0: 그렇죠.
1: 저희랑 함께 활기차게 출발해보는 건 어떨까요?
0: 그렇습니다. 봄 기운에 맞춰서 오래된 기분 탁탁 털어버리시고요. 새롭게 멋지게 시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되게 오래 잘 쉬셨죠, 여러분?
1: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0: 저는 마지막 날까지 하얗게 불태워가지고 오늘 출근이 아 너무나도 그립더라고요.
1: 아니, 저는 좀 힘듭니다.
0: 뭐 하셨어요?
1: 아, 가족이 좀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행사 때문에 바빴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저희랑 함께 오늘은 출근 전날 또 생방송 네. 전날인데 우리 조선말 퀴즈 풀어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함께 해보는데요. 자, 생방송 시 열선전화입니다. 2919333번 어김없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네. 참여 기다려봅니다.
0: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리워지도 않는 다들 어디 가셨다 못 왔을까 봐 걱정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뜻 모르고 자주 썼던

0: 이말 어운에 관한 문제 내어드릴게요. 자,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가리입니다.
1: 마가리.
0: 마가리. 자,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서 산길 속에 있는 작은 마가리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서 마가리는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산기슭에 있는 작은 마가리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서 마가리는 무슨 뜻일까요? 자, 선택사항 3개 내어드리겠습니다. 1번 동굴, 2번 막처럼 비바람이나 막을 수 있게 간단하게 꾸린 집, 3번 곡물을 저장해두는 깊은 뒤주, 어느 것일까요?
1: 네,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고요.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리란 말인데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서 산기슭에 있는 작은 마가리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서 마가리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동굴. 두 번째는 막처럼 비바람이나 막을 수 있게 간단하게 꾸린 집. 세 번째입니다. 곡물을 저장해두는 깊은 뒷주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세 가지 선택사항이 나왔을지 궁금한데 한데 다 몸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러네요. 동굴, 네. 집, 뒤주 다 숨길 수 있네요.
1: 근데 예전에 애들이랑 같이 동굴 속에 많이 들어가 놀았잖아요.
0: 아, 그래요?
1: 마을에 꼭 동굴 하나씩은 있었잖아요.
0: 맞습니다.
1: 자, 전화 받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2: 네, 두 분 선생님 목소리 그리웠습니다.
1: 네.
0: 오랜만입니다,
1: 잘
0: 어머니.
1: 잘 지내셨죠?
2: 어릴 연휴를 잘 보냈습니까?
1: 엄청 잘 보냈어요.
0: 잘 보냈어요. 어머님 어떠하십니까?
2: 네.
1: 오늘
2: 네.
1: 어떻게 보내셨어요?
0: 잘 보내셨어요?
2: 네, 집에 있었습니다.
1: 집에 계셨어요? 예.
2: 오늘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게 그것도 편안하고.
0: 그래요, 어머니.
1: 알겠습니다.
0: 자, 문제 네. 참여해볼까요?
2: 네, 오늘 딴 문제는 2번 산기슭에 비를 끊게 되면 든 마크처럼.
1: 아, 2번.
0: 2번. 네, 비바람이나 그래. 막을 수 있게 꾸린 집.
1: 알겠습니다.
0: 그래요.
1: 예, 네. 참여 감사하고요.
0: 반갑네요.
1: 네, 되게 반가워요.
0: 네요.
1: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0: 안녕히 가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1: 예.
0: 네, 그래요.
3: 예, 올 저 휴를 잘 보냈습니다.
1: 아, 그럼요.
0: 잘 보냈어. 잘 보내셨습니까?
3: 예, 잘 보냈습니다.
1: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3: 예, 동무들과 같이
1: 동무들과.
3: 군촌으로 갔다 왔습니다.
0: 군촌 다녀오셨군요.
1: 예.
0: 그래요.
3: 예.
1: 좋으셨겠어요.
0: 그러니까요. 예. 자, 문제 참여해볼까요?
3: 즐거웠어요.
0: 네.
1: 네.
3: 예, 오늘 교수 2번을 합시다.
0: 2번으로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꾸린 집.
1: 알겠습니다. 예, 예. 참여 감사합니다.
3: 예, 수고하십시오.
1: 그래요.
0: 예, 그래요.
1: 예, 다들 또 올 연휴 보내시고 나니까 목소리가 아주 밝으셨어요.
0: 그러니까요.
1: 저도 광동촌에 다녀왔는데.
0: 어디요?
1: 광동촌.
0: 광동촌이요?
1: 화룡시 광동촌에 다녀왔는데.
0: 네네네.
1: 참 우리 고향이 예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0: 잘 꾸며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저는 이제 막 손잡이 뜨락뜨르 같은 것도 타고 왔어요. 엄청 신나게 놀고 왔어요.
0: 핑크도 있다던데. 네,
1: 그건 좀 가격이 비싸가지고 안 탔거든요.
0: 아, 그래요?
1: 한 사람당 80원.
0: 아, 그래요?
1: 알뜰살뜰 주부죠.
0: 그러니까요.
1: 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4: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반갑습니다.
4: 어제 누구 잘 보내셨습니까?
1: 네, 그럼요.
0: 잘 보내셨죠?
4: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래요. 네. 문제 참여해볼까요?
4: 2번 할까요? 2번.
0: 2번으로 하셨습니다. 막처럼 비바람이나 막을 수 있게 간단하게 꾸린 집.
1: 알겠습니다.
0: 그래요.
1: 네.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0: 네.
5: 예, 두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가워요.
5: 네. 2번으로 하겠습니다.
1: 2번으로 할까요? 네.
0: 그래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연휴라고 하는 것이 퇴직한 분들한테는 특별히 뭐 쉬는 날이다 이런 건 없는데 근데 명절 맞은 분위기는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명절 맞아서 좀 어딘가 나들이 하고 싶고 또 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또 회포도 풀고 싶고
1: 그럼요.
0: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1: 네, 광동선에 가니까 애들 그 김치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고 똥맛 떡치기,
0: 떡치기.
1: 찰떡치기도 있는데
0: 이야,
1: 찰떡치기가 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0: 쉽지 않죠.
1: 그냥 뭐 힘만 있으면 되겠지. 아니요. 막 쌀알이 막 날아다니고 옷에 막 붙어다니고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정말 기교가 있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전통 음식 제작 체험이기도 합니다.
1: 그럼요.
0: 그럼요. 네.
1: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6: 예, 두 분 선생님이 귀에 익은 목소리 반갑습니다.
0: 아우, 반가워요. 아유, 반갑습니다.
1: 너무 반가워요.
2: 예. 아이고, 정답은 목소리에 들은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1: 누군가 이렇게 그리워한 분 입장이 너무 좋네요.
0: 아,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
1: 자, 문제 맞춰볼게요.
2: 예. 2번 하겠습니다.
0: 2번으로 하셨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예, 그래요?
1: 참,
0: 네.
1: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죠. 누군가 친효력 관계는 아닌데 날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엄청 자기가 사는 그 의미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특별히 또 명절을 맞아서 또 외지분들이 또 가족 중에서 저도 그렇고요. 이 저희 가족에서 큰 행사를 아예 돌 생리를 치렀습니다.
1: 맞춰 치른 건 아니죠. 근데 이때 태어난 거죠.
0: 아, 그렇죠.
1: 일부러는 아니고 태어난 날은 정말 할 수가 없잖아요.
0: 맞습니다. 일부러 할 수가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또 큰 고모분 또 큰 네. 어르신들도 외지는 먼 길마다 오셨더라고요.
1: 그래요.
0: 진짜 비행기도 몇 시간 갈아타고 오셨는데 진짜 이 가족 행사를 치르면서 오랜만에 가족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1: 뭐 덩실덩실 네. 춤을 추셨습니다.
0: 춤 췄습니다.
1: 잘하셨어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리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서 산길 속에는 작은 마가리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서 마가리는 무슨 뜻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막처럼 비바람이나 막을 수 있게 간단하게 꾸린 집이 마가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가리의 뜻과 유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볼게요. 마가리는 이 오두막처럼 거친 재료를 사용해 비바람을 겨우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지은 집을 뜻한답니다. 이 제대로 된 격식을 갖춘 집이라기보다 산지기나 이 화전민들이 림시로 거처하거나 급한 대로 몸을 피하기 위해 꾸린 아주 소박한 막집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막과 가리, 그러니까 가리다의 의미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정겨운 이름이랍니다.
1: 자, 류사와 구별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사는요, 오두막. 많이 들어보셨죠?
0: 아, 오두막.
1: 음식점도 네. 있는 곳이죠. 그리고 막집.
0: 막집.
1: 그리고 네. 토막입니다. 네. 네, 구별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두막이 어느 정도 고정된 주거지의 느낌을 준다면 마가리는요, 그보다 좀 더 투박하고 림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 껍질이나 집 등으로 뚝딱 만들어낸 또 삶의 고단함과 지혜가 동시에 묻어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문학 및 묘사의 속 뇌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깊은 산중의 풍경이나 가난하지만 이 우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이 소설 속에는요, 산허리에 걸린 작은 마가리에 누군가 살고 있나 보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생활 속 뇌문으로는 비록 몸 누일 곳은 좁은 마가리뿐이었지만 마음만은 대골 부러울 것이 없었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답니다.
1: 일상에서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처럼 막 좋은 집이 흔한 세상에서 마가리라는 말이 참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죠.
0: 그렇죠.
1: 네, 하지만 비유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마가리 같은 처지일지라도 언젠가는 번듯한 꿈을 이룰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스스로를 위로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본질적인 안식에 집중하고 싶을 때 이 단어를 떠올려본 게 어떨까 싶고요.
0: 그래.
1: 물론 뭐 대골 같은 집도 좋겠습니다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한 칸의 마가리만 있어도 감지덕지하던 그때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세상 풍파에 부딪히며 지친 마음도 가끔은 이 화장 화려한 장식보다는 그저 온전히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마가리 한 채가 그리운 법입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지친 심신을 포근하게 감싸준 네. 소중한 보금자리 감사하며 휴식을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그렇습니다. 네. 우리 마음과 또 이제 몸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게끔 화려하진 않지만 투박한 그 모습이 좋을 때도 있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0: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말수더구.
1: 오.
0: 말수더구.
1: 이런 말도 있네요?
0: 있습니다. 말수더구입니다. 반장은 평소 성격과 달리 오늘따라 말수더구가 부쩍 많아졌다.
1: 네.
0: 여기서 말수더구는 무슨 뜻일까요? 자, 선택상 세 개 드려보겠습니다. 1번. 말을 할 때의 독특한 말투나 억양. 2번, 늘어놓는 말마디의 수. 3번,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는 나쁜 버릇.
1: 괘씸해요.
0: 괘씸해요.
1: 네. 괘씸하나요? 자, 말수더구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장은 평소 성격과 달리 오늘따라 말수더구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여기에서 말수더구는 무슨 뜻일까요? 1번, 말을 할 때의 독특한 말투나 억양. 2번 늘어놓는 말마디의 쏘. 3번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는 나쁜 버릇.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독특한 억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따뜻해요. 독특한 억양 때문에. 왜냐하면 조근조근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을 터놓고 싶어지고 믿음이 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0: 아, 이런 사람 있나요?
1: 네. 그것이 또 뭐 어떤 독특한 말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음과 마음의 느낌이랄까요?
0: 그렇죠.
1: 그런 사람 있어요.
0: 만마디 말보다도 마음이 전해지는 따뜻한 안부 한마디 그리고 사실 그렇죠. 뭐 홍 하나도 사실 네. 좋습니다.
1: 사실 네. 어떨 때 그 툭툭 던지는 말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받기도 한데
0: 그렇죠.
1: 근데 네. 사람이 툭툭 말을 던질 때는 가장 믿는 사람한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가끔 그런 나쁜 버릇을 할 때가 있는데요.
0: 네. 그래요.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1: 네. 전화 받아볼게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6: 2번으로 하겠습니다.
0: 1번, 늘어놓는 말.
6: 2번.
0: 아, 예.
1: 알겠습니다, 어머니. 자매 감사합니다.
0: 예, 어머니.
1: 예.
0: 오랜만에 만난 사람 사이 또 친척 사이 친구 사이는요 진짜 휴포를 풀면요 하루가 아주 모자랄 때가 있더라고요. 네. 옛날 얘기 꺼내면서 또 옛날에 즐거웠던 시간들의 그런 느낌과 생각과
1: 그렇죠.
0: 또 그때 함께했던 순간들을 함께 떠올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저도 제 친구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자친구인데 진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맞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느낍니다.
0: 아, 진짜요?
1: 네. 제가 한마디 하면 다 한마디를 알아채고
0: 야 이런 네, 친구 이런 사람
1: 용비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지 그럼요. 않을까 싶네요.
0: 맞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말수더구입니다. 자 반장은 평소 성격과 달리 오늘따라 말수더구가 부쩍 많아졌다. 여기서 말수더구는 무슨 뜻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1: 네, 어렵나 봅니다.
0: 어렵나요?
1: 여러분 오늘따라 저랑 유주빈 이봉 씨가 특별히 말이 많다는 생각 안 들어요?
0: 저 말이 많네
1: 너무 그리웠습니다.
0: 이 마이크가 그리웠고 여러분이 더욱이는 네. 여러분이 그리웠습니다.
1: 집에서 뭐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도 좋았습니다만 저는요 저희는 마이크 앞에 서서 여러분이랑 조곤조곤 대화 나누는 게 정말 그리웠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자 말수더구입니다. 여러분 골라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선택상 1번은요 말을 할 때 독특한 말투나 억양 이었고요. 자, 2번은 늘어놓는 말마디의 수였습니다. 3번은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는 나쁜 버릇이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맞을까요?
1: 네, 어렵나 봅니다.
0: 어렵나요?
1: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반장은 평소와 달리 오늘따라 말수더구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할 때 독특한 말투나 어투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늘어놓는 말마디의 수를 가리킬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는 나쁜 버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0: 어느 것일까요?
1: 힌트가 좀 다 나온 것 같은데 딱딱 맞춰보면요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작가분께서 2번을 답을 많이 준다고 자꾸 뭐 대충 2번 하시는데 정답 맞을까요?
0: 자 정답 맞을까요?
1: 자, 전화 받습니다.
0: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반갑습니다.
7: 2번 합니다. 두 번째.
0: 2번. 늘어놓는 말마디에 수로 하셨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요. 네.
1: 자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5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0: 네.
1: 멀리 여행 다녀오긴 참 애매한 날짜고 아니 연변에서 놀자고 하니까 좀 살짝 또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0: 그렇습니다. 좀 주내 놀긴 좀 아까운 날이에요.
1: 섬 우리 길림성리에서 놀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길림성리. 네.
1: 안 떠났으니까 살짝 그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0: 야, 사실 올줄 기간 동안 뭐 주내 외에 많은 외지 분들이 또 우리 주내를 찾았다고 합니다.
1: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0: 야,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이 느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진짜 놀랐습니다.
1: 전주 비빔밥집 앞을 지나는데 양쪽에 차가 너무 많이 서가지고 네. 어떻게 지나갈 수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 본 지방 사람들이 다 너그럽게 일하시고
0: 그러니까요.
1: 아유, 차가 많네 하면서도 지나가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외지 차량들이 여기 와 놀 때 어떻게 주차할 자리가 마땅치가 아니면 그렇게 옆에 또 세워두기 같기도 한데 대신 또 잘 이해해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정말 다행입니다.
0: 맞습니다. 올절 당일 동안 연변대학 부근에서 차량 이동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많은 분들이 하소연하던데요.
1: 네.
0: 또 많은 외지분들이 와주셔서 또 많은 행사가 주최가 돼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고 합니다. 본지방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고장의 음식과 풍경과 또 많은 즐길 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보람을 느꼈답니다.
1: 그러려니 또 해야겠죠.
0: 그렇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0: 자, 두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합니다. 말수더구는 무슨 뜻일까요? 자, 말을 할 때 독특한 말투나 억양일까요? 아니면 늘어놓는 말마디의 수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는 나쁜 버릇이 될까요? 자, 정답은 바로 2번이 맞겠습니다. 늘어놓는 말마디의 수를 가리켜서 말수더구라고 한답니다. 자, 그 뜻과 유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말수더구는 한꺼번에 늘어놓는 말의 분량이나 말마디의 수를 뜻합니다. 네, 단순히 말수가 많다고 할 때보다 대화 속에서 오고 가는 구체적인 말의 마디나 덩어리를 실감나게 표현할 때 이 말이 쓰인답니다.
1: 네, 류사어와 구별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사어는요, 말수, 말빨이 되겠습니다. 네, 말수더구는 말수와 비슷하게 쓰이는데요. 말수가 평소 그 사람이 가진 언어적 습관에 집중한다면 말수더구는 특정한 상황에서 무더기로 쏟아내는 말의 구체적인 양을 묘사할 때 더 잘 어울리게 되겠습니다. 마치 그 곡식을 셀 때 그 알갱이를 헤아리는 듯한 세밀함이 담긴 단어가 되겠죠.
0: 자, 생활 속 뇌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찌나 말수도구나 많은지 옆에서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다. 아, 이렇게 예. 쓸 수가 있겠고요. 또 긴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말수더구가 늘어나는 버릇이 있어서 마음을 들키고 말았다. 이렇게 네.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일상생활에서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량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 단어를 떠올려보십시오. 오늘따라 그 친구 말수더구가 많은 걸 보니까 기분이 참 좋은가 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말이 많다는 평범한 표현 대신 말수더구라는 대화를 쓴다면 이 대화의 풍경이 훨씬 더 풍성하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마음의 소리라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가끔은 말수더구를 늘려서 즐겁게 웃고 떠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침묵 속에서 상대 진심을 읽어내는 희한도 필요하겠죠.
0: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말수더구를 나누셨습니까? 혹시 뭐 불필요한 말들로 네. 상대의 귀를 덮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자, 아니면 따뜻한 격려의 말마디로 누군가의 궁축과 긍측한 마음을 보듬어 주어냈죠.
1: 네.
0: 이 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가장 친절한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들이랑 친구들과 참 친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이, 걱정인데.
0: 왜요? 저랑은 엄청 친절합니다.
1: 에이, 제가 조금만 더 친해져봐요. 툭툭 말을 던지는 습관이 안전버릇이 있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0: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홀하다.
1: 만홀하다.
0: 자, 자기 직책을 만홀히 여긴다면 언젠가는 그 책임을 지야 할 것입니다.
1: 어디서 또 이런 말투가 나와요? 깜짝깜짝 놀래. 자, 진짜.
0: 자기 직책을 만홀히 여긴다면 어떡하죠? 언젠가는 그 책임을 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만홀하다. 자, 히읗홀입니다. 만홀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자, 선택상 세 개 내어드리겠습니다. 1번, 너그럽고 여유가 있다. 2번, 태도가 몹시 거만하고 무례하다. 3번, 등간하고 소홀하다.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1: 네, 자기 직책을 만홀히 여긴다면 언젠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만홀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1번, 너그럽고 여유가 있다. 2번, 태도가 몹시 거만하고 무례하다. 3번, 등한하고 소홀하다. 살짝 어려운 느낌이 있죠.
0: 힌트 들어갔을 것
1: 같은데. 언젠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렇다면 너그럽고 여유로울 때 져야 될까요? 태도가 몹시 거만하고 무례할 때 져야 될까요? 등한하고 소홀할 때 져야 될까요?
0: 어느 것일까요?
1: 솔직히 아침에 출근할 네. 때 좀 잠을 잘 자지도 못해가지고 뒷부둥하고 안 좋았었는데 여러분 목소리 듣고 보니까 다 풀렸습니다.
0: 아, 그래요?
1: 엄청 또 든든하네요.
0: 저 여러분과 좀 더 시간 좀 오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피곤이 아직까지는 네. 풀리지 않네.
1: 친증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0: 그래요.
1: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0: 네, 여러분의 목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네.
0: 안녕하십니까?
2: 네, 죄송합니다.
1: 예, 맞습니다.
0: 네.
2: 네, 3번 하겠습니다.
0: 3번. 등간하고 네. 소홀하다, 알아주셨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요. 네,
1: 참여 감사합니다.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0: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네, 네 그래요.
3: 3번 합니다.
0: 3번, 등간하고 소홀하다, 알아주셨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요, 네.
1: 네, 참여 감사합니다.
0: 그래요.

0: 아, 근데 네. 여기 1번은 괜찮잖아요. 근데 막
1: 너그럽고 네. 여유가 있다.
0: 네. 네. 태도가 몹시 거만하고 무례한다거나 등한하고 소홀한다면 옆에 분들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맞습니다. 거만하고 무례한 사람은 누구도 다 싫어할 것 같아요.
0: 근데 그럼 멀리해도 되는데 네. 등한하고 소홀할 때.
1: 야, 이건 뭐 믿었는데 믿는 덕에 발등 찍히는.
0: 가끔도 뭐 거짓말을 쓸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분명히 아는데. 그럴 땐요. 좀 서운할 네. 때 있죠.
1: 그렇습니다.
0: 뭐, 서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과 좀 더 너그럽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저희도 터득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뭐 굳이 남을 뭐 바로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0: 네.
1: 아, 누군가는 변하는 것을 적응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적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0: 네. 피하는 되죠. 뭐.
1: 그렇죠. 자신을 바꾸는 일에만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0: 남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1: 안 됩니다. 이건 뭐 안 돼요. 안 됩니다.
0: 가장 쉬운 게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자, 전화 받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저는 또 2번으로 하겠습니다.
0: 2번으로 할게요. 2번. 어머님 아. 지금 이번에 떡도 꽂히셨어요. 맞죠?
1: 그래요.
0: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여러분 주의할 네. 것이 있습니다. 작가분이 혹시라도 다 2번을 썼다 해도 제가 헐렁헐렁 바꿀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럴 수가 있답니다.
1: 아, 좀 얄밉네요.

0: 자,
1: 네,
0: 만홀하다입니다.
1: 그렇습니다. 만윤 받침 만힐홀 자 만홀하다였습니다.
0: 그 홀 어떨 때 쓰죠?
1: 홀 홀로
0: 홀 홀대하다
1: 홀대하다
0: 이럴 때 쓰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자 만홀하다 무슨 뜻일까요? 너그럽고 여유롭다 여유가 있다 갈까 아니면 태도가 몹시 거만하고 무례하다 갈까요? 아니면 등한하고 소홀하다 갈까요? 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맞겠습니다. 등한하고 소홀하다가 맞답니다.
0: 다시 말한다면 관심이 네. 조금 뭐 대충대충 간다는 뜻이겠죠.
1: 그렇습니다. 자, 이 만홀하다의 뜻과 유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만홀하다는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흩어져서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소홀히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뭐 단순히 실수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태도 자체가 성실하지 못하고 방만할 때 주로 쓰이는 매서운 꾸중이 담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0: 류사와 구별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사는요 소홀하다, 태만하다, 방치하다가 있습니다. 네, 구별할 점은 소홀하다가 일반적인 부주의를 뜻한다면 만홀하다는 주어진 의미나 도리를 가볍게 보고 없인 여기는 마음가짐이 깔려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공문서나 격식에는 그래서 공직자의 사세를 비판할 때 자주 등장하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1: 자, 리모드로는요, 이 학문을 닦는 자가 매일 공부를 만홀히 한다면 어찌 큰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0: 되게 멋있어. 막 머리에 뭘 쓴 것 같아요.
1: 자, 그리고 또 생활 속 리모드입니다. 이 설마 하는 마음이 안전점검을 만홀하게 넘겼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0: 일상생활에서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나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는지 돌아볼 때 이 단어를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가족의 마음을 만홀히 대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음의 고삐를 다시 줘야 할 때 스스로에게 건네는 경종과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1: 자, 뒤틀린 활을 바로잡는 도지개처럼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만홀하지 않는 태도일 것입니다.
0: 그래서 네. 오늘 하루 혹시 받는 말마대수를 가리켜서 오늘 또 세 문제밖에 같이 못했어요.
1: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만홀하답니다. 자기 네. 직책을 만홀히 여기다면 언젠가는 그 책임을 지할 것입니다. 여기서 만홀하다는 등간하고 소홀하다라는 뜻이가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AI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네, 서로서로 주고받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같은 건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늘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랑 인사를 하고 저희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지식이 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 전해지는 온정과 사랑의 손길 정이야말로 소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네. 오늘 그런 정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많이 나누고요. 저희가 네.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고요. 노래 한 곡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

0: 인삼 수제도 그 반응이 무섭고 로경 수제도 혈압이 무서워서 못 쓰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그런 효과가 충분하게 체현될 겁니다. 잘 선택됐습니다.
1: 예, 선생님 보니까 이제 뭐 이 원 가격대로 이제 올라간다는데 이 원 가격도 되기 전에 오늘 내 저는 60강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하시게 되면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되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이 그 나는 위가 좋지 않습니까? 이거 싸지 원했으니 내가 쓰고
2: 네.
3: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3: 사람 지금 저, 예, 내가 이거 먼저 내가 쓰고 좋으니까 집에서 위를 위축성 위염인데 위가 자, 전혀 음식을 못 자신다고 합니다.
0: 네.
3: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맥이 똑 떨어지지. 그런데 이거 쓰고서 벌써 두 달 쓰니까 위가 이게 음식이 밥 맛이 오면서 배가죽이 저 배가 아래로 내리미는 게 아니네.
0: 아, 그렇죠. 얼리밀지 않고 예. 내리밀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3: 예. 예. 그래 그 얼리밀 때는 입에서 냄새 나고 그 딱 그래 죽인 냄새 씨지. 그러면 그 배 안에서 그 뱅뱅 돈다면 내려간다만.
0: 어, 그래. 그렇죠. 얼리밀 예. 때는 비위가 허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예. 비위를 가강시켜주는 차원이니까 내리밀어 주죠.
3: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저, 무슨, 어제는, 너도 딸 썼는데, 어제는 완전히, 해결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까지 만족 못 한다고 합니다. 이거, 장기를 돌려서 장기를 쓰는데, 그리고 이 명서방은 눈 뒤에 둘 다, 이 병에다에 나이가 시간에 다 병에다가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0: 예.
3: 그러니까, 이 약이가 어쨌든, 다른 약을 효과를 못 봤는데, 여기서 지금 효과가 담아서 얻었다고 합니다.
0: 예.
3: 그러니까 둘서 이거 쓰는 게 형 효과 상당히 좋아서 언제나 약을 계속 이때까지 이렇게 늦게 쓰다 나니까 어쨌든지 오르기 전에 부지런히 약이가 많이 쓰여진다만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활동이 좋을 때 계속 참가한다만 합니다.
0: 그렇죠.
3: 예, 선생님 예, 고맙다고 인사 올립니다.
0: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3: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싸지 원액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에 중풍이 다섯 번 나왔다
0: 갔어요. 아유, 중시하셔야겠네.
4: 그런 남이 허리를 받다가 몇 달을 허리를 받다가 허리를 못 받고서 예, 그러다가 춤을 계지지 흘리고 손이 떨면 밥도 바로 못 먹고 머리가 더번하고 예, 건강하지 못하고 감기랑 감기는 빼먹으면 놓고 그냥 그저 실수할 때도 만든다고 받아들인다고 예, 그랬던 게 이 싸주원하고 다른 약도 아임 됩니다. 무슨 약을 써도 아이들이 싸주원하고 써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머리가 흐리 더분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 잘 됐고 밤잠 잘 자고 그리고 입이 쓰겄고 손이 마대고 손발이 마대던 게 그게 감각이 오고 얼마 좋습니까? 활동 못하던 게 활동 나가고 걸음도 걸고 할까나 영 좋습니다. 그리고 명수방 눈이 아예 눈물이 계속 나서 그저 꼼짝 못하던 게 이랬었고 저랬었고 해서 그랬던 게 뒤들어 염치 심하고 그저 사색이 눈알이 깔깔하고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게 명수방 써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4: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 그 싸지 원액은 이제 며칠 후이면 또 올라간다는데 60값 배달 받았거든요.
0: 예, 이제 5월 11일부터 원값 124원으로 된다는데 지금 99원이지 않습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이거 뇌경색 오고 그래 머리 어지럽고 아프고 해. 그리고 예, 가슴에 답답하면 시원땀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예, 귀에서도 또 소리 자꾸 나지 이래 들은 약 뭐 많이 얻는데 자주 반복이 오다 내가 싸지 원해가 지금 먹기 시작해서부터 어떤 반년 먹으니까 좀 혈압이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머리 어지럽고 아프고 이정사에 많이 났고 예, 기억력이 좋아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 식은땀 나면 좀 식은땀이 아예 납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그게 곰팥이 원기 부족으로서 인시 지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던 게 이 제품이 인삼노행이 다섯 여섯 배의 효과니까 식은땀 안 나고 잠이 잘 오고 그럴 수밖에요. 예.
5: 예, 그래. 이 약에 원액이 되는

0: 근데 먹기도 좋고 또 특히 흡수 빠르고 나는 이거 아 정말 고조는 먹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동생의 경우 이거 자주 이거 땡 하나 일을 하는데 아, 눈이 깔깔하고 자주 피지고 자주 저 콧물 바람 눈물 용 자주 납니다.
1: 그렇죠.
0: 이래 놓으니까 약들 마시는데 효과가 개별로 뭐 자주 반복이 와서 내가 그래 이거 맹세바이 지금 효과 좋은데 이거 써보라고 선생님과 물어봐달라고 그랬습니다.
1: 예, 그 땡하는 사람들이 눈에는 큰 자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대한해야 되지, 용접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않게 되면 눈이 어느 정도에 가서는 큰일 납니다. 눈이 희뚝 번져지거나 모든 눈 안구고 18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한하는 사람들은 제가 인정하는 데는 거의 조건 보호가 없을 정도로서 명세방을 쓰는 게 기본입니다. 이러면 눈을 보호해주면서 자기 일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세방 쓰게 되면 시력에 영향 없습니다. 예.
0: 아 그럼 이번에 받아 쓰겠답니다. 예.
1: 그래라 하셔. 예.
0: 자.
1: 아,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여보세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3: 예.
1: 잘 들려요.
3: 아,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아지원에서 한 8개월 더 먹었습니다.
1: 아, 예, 예.
3: 정말 확실히 썼습니다.
1: 너무 좋다는 감 느끼죠? 예.
3: 예, 반응이 하나도 없지. 아무거나 먹어도 불편한 점이 없지. 밥이 맛있지. 눈동이 얼마 샀습니까? 아침에 훌게 나무에. 정신 상태가 좋고 약이 정말 확실히 좋습니다.
1: 예.
3: 선생님 한 가지 좀 자문하기.
1: 예.
3: 나 지금 저기 피부병 약을 먹는데 아침과 저녁에 이 사지원에 먹는데 하루에 3번 먹어서는 안 됩니다.
1: 됩니다. 얼마나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루에 3번 드시면 뭐, 이거 먼저 드시고 피부병 약은 병약이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3: 오케이. 이 점심에도 먹어도 됩니까?
1: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예.
3: 예. 어, 예. 예. 난 지금 두 번은 그냥 먹는데 약은 정말 남을 데 없습니다.
1: 남을 데 없습니다.
3: 반, 예. 예, 반의 하나도 없지.
1: 장수 제품.
3: 그러니까 머리, 예, 머리 정치 나는 것 같이. 야, 정말 약이 좋습니다.
1: 예.
3: 나나 그도 당연히도 왜 그 정신 만기로 병원에나 막 쉽게 갔댔는데 올해는 이 약을 먹으니까 아침에 그렇게 나면 정신 상태가 기분이 좋습니다.
1: 아, 실려 간 적이 없죠 병원에. 금년에는.
3: 네, 하나도 그런
1: 그렇죠.
3: 적이었습니다.
1: 이제 1년 견지하는 사이에 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질 겁니다. 예, 예.
3: 예, 약이 좀 하게.
1: 그렇죠. 예, 예. 열심히 쓰세요.
3: 어떻게 먹을?
1: 예, 식전에 그저 한 대씩 빨아들이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전에 빨아들이세요. 예. 그리고 양치질 하세요.
3: 예, 선생님, 근데 그거 OIC 가루를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먹습니까?
1: 어, OIC 가루는 그 중간에 아침과 점심 예. 그 중간에 그 양을 따라 한 술씩 따서 물에다 풀어서 이렇게 드세요. 예. 여기 셀레늄이 예.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미량원소 셀레늄이라는 게 우리 모든 대사 평형을 유지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예. 정신, 예. 아침과 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 이 어간에 한 번씩 풀어 드세요. 예.
3: 하루에 한 번입니다. 예.
1: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됩니다. 두 번 드셔도 됩니다.
3: 예,
1: 예. 예.
3: 야, 약이 있어야지 원액이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3: 나무질 때 없습니다.
1: 아,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예, 그런 428가지 아, 영양 활성소. 예, 예. 그렇게 하세요.
3: 예, 선생님 말씀하는 것과 정말 똑같습니다.
1: 아, 그럼요.
3: 좋습니다.
1: 예.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예, 내일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은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이 제품 자체는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고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가시나무에서 자란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는데 이것도 역시 모래밭에서 자랐습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그 나무 자체가 모세근이 너무 많아서 수터뉴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봐서는 인삼이 모세근이 많은 것처럼 이것도 모세근이 많게 되어 있으니까 땅 속에 좋은 영양을 충분하게 흡수해서 자신이 띄운 이 나무 자체에 띄운 애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열매는 여러모로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쭉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이번에 특히 우대 활동이 하나는 이번에 싸지 원액은 60가게 70가게 그리고 원값 99원으로 5월 10일까지 그리고 안부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은 여러분들을 충분하게 공장 측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찾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고 드시기 쉽고 명세반 눈빛 치료는 식후에 드시고 식전에 싸지 원액을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눈이 정신이 나고 그리고 삼고가 해결받고 소화가 잘 되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우수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일상의 반복 속에서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여행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다양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잊기 쉬운 소중한 경험으로 남습니다. 일상에서 겪는 업무, 학업, 관계의 압박은 우리의 마음에 무게를 쌓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소리, 산의 신선한 공기,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도 편안해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향후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더욱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우리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무형문화 유산

0: 선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인 박용일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조선독 학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조선독 학춤은 2008년 6월에 우리나라 공무원에서 비준한 제2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 등대에 오른 아주 큰 종목입니다.
0: 2008년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종목 명부에 올랐군요. 그렇다면은 이 우리 조선족 학춤의 류전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예, 이 학춤의 주요 그 류전 지역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길림시 등 기타 일부 조선족 직거구입니다.
0: 네.
1: 그 중점 지역은 안도현이고 주요 보존 단위는 안도현 문화관이며 그 대표적인 기능 보유자는 제2대 전승자인 강덕수인데
0: 네.
1: 그는 오래전부터 제1대 전승자인 김재선이라는 사람한테서 학춤을 전수받고 또 그것을 보호하였습니다.
0: 아, 그러니 지금은 제2대 전승자까지 나왔군요.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뭐 장고춤 여러 가지 춤은 아는데 이 학춤은 어떤 춤인지 좀 궁금합니다.
1: 예, 그 우리 그 학춤의 기원이 오래된 그 춤으로서
0: 네.
1: 학 모양이 그 탈을 쓰고의
0: 네.
1: 날씨의 움직임을 재치 있게 무용화한 귀한 조선족 민속 예술입니다.
0: 네,
1: 예, 학춤에 대한 그 최초의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0: 네.
1: 고려 시기부터 보이는 게 고려사 기재에 의하면 학춤은 77명이 참가한 대형 가무 중의 한 부분으로서 오방 소용무가 끝나면 학 연화제를 추었다고 합니다.
0: 네.
1: 예, 춤에서 학은 전반 과정에서 연꽃을 터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1493년에 출판된 악학 계범에는 박을 치면 청악과 백학이 나는 듯이 발을 들이고 지랑판 앞에 나아가서라는 춤 포법을 묘사한 구절이 있는데
0: 네.
1: 이는 학춤도 독립적인 무용예술을 설명해 줍니다.
0: 그렇다면은 이 조선족의 학춤은 어떻게 전승이 됐습니까?
1: 예, 그 조선족의 학춤은 연변에서 제일 처음 민간 예인 김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승되고 시연되는데
0: 네.
1: 그가 그 마을에서 학춤을 출 때는 흰 옷을 입고 초신을 신고 또 흰 부채를 만들어서 학이 날개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0: 네.
1: 예, 이 김대선은 1890년에 조선 강원도 금강의 한 민간여인 가정에서 태어난 뒤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서 여러 가지 무용기회를 익혔다고 합니다.
0: 네.
1: 그는 1936년에 고향을 등지고 지금의 안도현 영경이라는 곳으로 이주하여 왔다가
0: 네.
1: 다시 지금의 만보진으로 이주하여 와서 농사를 지면서 학춤과 같은 전통무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자랑하였습니다.
0: 네.
1: 예, 또 1952년에 그는 문예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학춤을 선택하였는데 자기 집 이불안을 뜯어서 학을 만들어서 공연하였다고 합니다.
0: 아, 그랬군요. 근데 이 학은 뭐 조선족이 예로부터 선호해온 길성물로서 이 십장생의 한 가지이며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데 이런 길성물을 춤에 도입해서 만든 학춤은 그럼 어떤 특점이 있습니까?
1: 예, 그 학춤에서는 학의 특성과 동작에 그 맞춰 춤 동작을 실감나게 표현하면서
0: 네.
1: 자연과의 조합을 잘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춤에서 학의 형상을 보면 첫째는 민송 아래서 잠든 학, 또 둘째는 초병인 양 잠든 학기에 서서 흰 다리를 들고 선 학, 셋째는 고향 산천의 산수를 애틋하게 봐주는 학, 넷째는 장백산 천지의 맑은 물에 모습을 비춰보는 학, 다섯째로는 서로 부리로 기술을 다듬어주는 학, 여섯째는 대동을 부리는 학 등이 있습니다.
0: 이 학춤은 자연과 잘 어울려지면서 그 멋속에 경쾌하고도 섬세한 율동이 조화되고 또 점과 선의 미를 교묘하게 처리해서 춤

봄날의 연변에서 산과 바다를 뛰어넘는 문화적 만남이 네티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 5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유명한 국풍창작자 에트 강순천 9월이 이 조선조 학춤을 배우기 위해서 특별히 연변으로 향해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조선조 학춤을 주제로 숏클립을 제작해 카메라로 연변 민족문화 매력을 풀어내고 오랜 무형문화재 유산이 젊음을 통해서 주목받게 함으로써 전체 온라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조선조 학춤은 선학을 이미지로 한 전통춤이며 연변 조선조 민속문화의 찬란한 보물로서 2008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동작이 가볍고 자세가 우아하며 미적 가치와 문화적 상징 의의를 겸비하고 있는데 안도현은 이 항목의 중요한 전승지로서 무용기술의 보호와 전파 및 혁신에 지속적으로 힘써왔습니다. 온라인에서 5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이 젊은 블로거가 100년 동안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와 만났을 때 전통과 조류가 공명하며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무형문화유산 대화가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변 방문 중 9월은 안도현 문화관으로 찾아가 몰입형 무형문화유산을 배우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조 학춤의 5대 전승자인 리영화에게 몰입식 교육을 받았고 기초적인 춤 기법, 호흡 리듬, 정확한 형체와 자세, 심층적인 문화적 내포에 이르기까지 학춤의 멋을 원형 그대로 재현하고 학춤의 생동감 넘치는 운치와 정신적 핵심을 구현함으로써 전통춤의 정수를 온전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학춤의 혼을 진정으로 리하기 위해서 9월엔 안도 백화곡 등 지역에 가서 렌즈를 부삼아 연변의 자연 생태와 학춤 동작을 융합시켜 문화관 속 무형문화유산 기술을 일상의 삶 속에 끌어들여서 숏클립 형식으로 수많은 대중들의 시야에 전달했습니다. 연변에서 학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지내는 동안 9월은 연변의 학 그림자 속에 민족의 기계가 숨어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숏클립에서 연변 사람들은 땅을 옥토로 일구는 능력뿐만 아니라 힘든 나날을 박자로 만드는 마음도 있다. 학처럼 두 발이 진흙 속에 빠질지라도 흙탕물을 덜어내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용기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동방미학과 따뜻함이 가득 찬 학춤 쇼클립은 동영상 플랫폼에 공개되어 수만 명의 네티즌들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산과 바다를 뛰어넘은 무형문화유산의 만남은 가장 진실한 문화적 공감을 통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무형문화유산에 다가가고 이를 사랑하게 만들었으며 전통문화가 더 젊은 감각 속에서 대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코너는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오늘은 돈보다 시간이 많아서 다행이야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많아서 다행이야.

여태껏 고생한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다. 왜곡이라는 공간적 이점까지 더해져 모든 일의 선택과 책임의 주체가 남의 시선, 사회적 통념이 아닌 온전히 내가 되었다. 어느 순간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린 이 여행이 낯선 풍경들이 새로운 인연들이 누군가에게는 꿈과 같다는 걸 데이비드 덕분에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매 순간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내가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도 여행을 통해 큰 돈을 벌지도 못했고 인생이 180도 바뀌지도 않았다. 대신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됐다.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됐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다. 세상 어디에 내놔도 죽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평생 간직할 추억이 많아졌다. 여행을 통해 얻은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 내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어 주었다. 그거면 충분하다.

여행을 조금 더 현실적인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은 여행은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자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쥐뿔도 없는 편의

가까웠는데요. 그가 돈보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가 워킹홀리데이 동안 모은 돈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느낀 점들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편안했고 흥미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돈을 아끼기 위해 야외에 텐트를 치고 로숙에 가까운 야영을 하는 그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젊음이란 무엇인가 되돌아보기까지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여행 스타일이 있고 그 취향은 존중받아 마땅하죠. 그렇지만 저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여행은 젊었을 때만 가능하고 그래서 더 소중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의 세계 여행기를 읽으며 세상엔 상상 그 이상으로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많다는 것에 마음 한구석에 온기가 전해집니다. 여행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 사람은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당연한 이치도 새삼 깨닫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들로 인해 감동받는 살아갈 만한 세상임에 스르르 미소가 번지기도 합니다. 가진 게 많아 여유롭게 쓰고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좋아하는 것을 찾고 즐기며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 분명 돈은 우리의 삶과 내어놓을 수는 없지만 적은 돈으로도 만족도 높은 삶을 즐기는 그들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삶의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그들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며 낯선 문화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더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네 인생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으로 된 우리네 인생으로 오늘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연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은 가요 안홍천 작사 작곡으로 된 나의 사랑 우리 연변을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행복이 노동실 피어나는 시간, 황은희 가수가 부른 우리 행복 노동실과 함께 달콤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김치의 매력과 정겨운 맛을 담은 노래, 림성철 가수가 부른 김치맛 자랑 1세를 함께 들어보시죠. 김상군 작사, 리태허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포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 건신고, 예,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라셈이 지금 값이 오릅니다. 예, 원래 이 값으로 원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 측과 보다 많이 상의해가지고서 연변의 환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김해 경제 수평에 맞게 처리하자. 이래서 값은 내려온 겁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에는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6과학 사게 되면, 2과학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10과학에는, 6과학 더 드립니다. 그래서 6과학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은, 160날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달 열을 복용할 수 있죠. 10과학에 6과학 더 드릴 건 16과학이 되죠. 이러면 32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1년 복용할 수 있죠. 그리고 15과학 사는 분들 좋습니다. 저희 15과학을 더 드릴까나 6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침구가 12번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10과학 이상부터 웅담분들입니다. 1680원짜리인데 웅담분 한 과게 황금색 웅담분 30병사를 들어있는 겁니다. 엄청 큽니다. 예, 함량도 높고. 예, 그리고 황금색 웅담분이라는 거는 웅담분 중간에서도 우리 특급 웅담분으로 불리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드립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어째 구분기를 걸을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대고 내가 약이 좋다 해서 턱 사먹으면 안 됩니다. 예? 자기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래고서리, 약과 병이가 맞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예,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전화번호 역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김에서는 부단히 환자분들을 우리 환자분들의 증상이 몽땅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어쨌든 각종 방법을 대설해도 우린 데서 마지막에 근치될 수 있게끔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뭐 제 능력이 뭐 제일 우수하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저도 부단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에 대해서 또 정확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예, 거기에 따라서 약조합도 해드리는 겁니다. 침구도 우리처럼 침구를 해드리는 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째 침구를 해주겠는가? 우리 침구는 일주일에 두 번 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침구를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몽땅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경락을 쭉 열어줄까나 무조건 제 침구 결합한 사람들은 이후부터 제풍이 하옵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도 봉무를 잘해줄까나 예, 1년에 한 번씩 와서 제 침을 맞으면서 경락을 열어주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예. 대부분 환자분들은 다른 데서 부단한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를 못 보고 병은 어떻건 점점 더 심해지고 이래서 저한테 와서 치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건신고 본신 보게 되면 네 가지 처방이 들어있다.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처방은 일단 본다 할 때 여기에 혈압을 쌍시향 퇴치해주는 홍삼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황기에는 신동분 조증에 썼습니다. 이 사지가 마모교원대 좋습니다. 또 반신이가 잘 말아야 듣거나 이런데 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 천시용 들어갔습니다. 천궁이. 천궁이라는 약재는 호수 환작용 좋고 뇌, 대뇌다 혈액 공급을 잘 되게 해주고 이 천시용 들어가게 되면 특히 머리 아픈 거 빨리 해결해줍니다. 그다음 부령하고 백출이 같이 들어갑니다. 예, 이 천시용, 부령, 백출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예, 혈관 안에 이런 빵콰이랑 녹이는 작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백출은 리뇨 작용 좋지 않습니까? 부령은 모든 습기를 한데 몰아가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래서 혈저혈함이 그거 녹여서 한데 모아가지고 대변 소매들을 내보내죠. 그리고 여전자가 동맥경화에 좋습니다. 혈관 탄력, 여전자하고 예, 제하수 이 두 가지 약이 결합하게 되면 혈관 탄력이 좋아지고 심장에다 혈액 공급을 잘 되게 해주고 또 여전자 본신이가 양간 밍무 눈을 밝게 해주는 작용 간을 도와주면서 눈을 밝게 해주는 작용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쌍신하고 천피 그리고 구기자 이 세 가지 약재 그다음 또 그 제하수 이래 결합하게 되면 혈당 혈질을 낮춰주는 작용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혈압 조절이 좋죠. 그리고 숙지란 약재 결합함으로써 예, 기억력을 돌아가셔가지고 반샤란 약이 들어가서 심류를 도와줍니다. 예, 심류를 고르지 못한 분들 반샤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신신부조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신신부조라는 거는 우리 중의학에서 본다 할 때 수소인 신징하고 주소인 신징에 속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거 통틀어서 뭐라는가 수소인증이랍니다. 수소인증 나타나는 증상은 수소인증 맞는데 근데 이것이가 장기적으로 치료 안 되고 치료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내가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역임에 대한, 이런 약 처방을 하지 않았다 할 때, 이 병을 키우게 되면 마지막 가서 이 타인증으로 변하는 겁니다. 타인이란 건 주타인 비징입니다. 비장 경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 생긴다 할 때, 비장은 중초에 속하고, 심장은 우리 상초에 속하고 콘파치가 하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초에가 딱 막혔습니다. 저 가면은 통하기는 조금 통하는데 그리 완전 막힌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타인증 것이 들어가게 되면 완전 막힙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뇨실금이라는 게 생깁니다. 뇨실금은 우리 황제내경에서 뭐이라는가 방광이가 변청 쓰러우랍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가 우선 다 썩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광이 탄력이 없다는 거 말하죠. 그 다음에 딴위메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 잡으러는 걸 말합니다. 자꾸 잡니다. 예. 밥술 떨어지기 바쁘게 계속 잠자기밖에 안 하고 예.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계속 자죠. 예. 이런 잠자기 자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치매 자극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목이 세게 아픕니다. 그러면서 땀을 세게 흘립니다. 아니, 땀 흘리는 게 뭐 내가 일해서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난다. 제가 그런 사람 봤습니다. 겨울철이 됐는데 바깥이 영 추운데 거기 앉아서 땀 줄줄 흘립니다. 네, 이거는 우리 왕양증. 양기가 우선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 몸이 양이란 게 뭡니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 비교하세요. 산 사람은 어째 생명이 살아있는가? 생명이 근본이가 양기입니다. 몸속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태양이 없게 되면 그 다음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내신 폐다라는 게 생깁니다. 남성분들이. 이거는 무조건 증우탕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증우탕 우리 폐신 처방입니다. 폐하고 콤파치 처방. 그 다음에 짠위라는 게 생깁니다. 짠위라는 게 뭐니까? 하던 말을 또 하고 하던 말을 또 하고 예, 그 다음에 햇소리를 자꾸 하고, 그 다음에 소배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소배는 꺾어놓거나, 귀신은 소배는 자전거가 마찬가지죠. 예, 밤 소배는 여러 번 보거나, 그 다음에 그얼씨 알리란 게 뭡니까? 기침만 좀 하게 되면 대소배 제대로 나간다.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손발이가 점점 차가워지는 거. 이거는 그 다음에 타인증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엄중한 질병 죄인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죄인증은 우리 스증이랍니다. 죽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서 하면 꼭 우리 근신고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한 자꾸 추워하는데 그래서 막 쪼그리고 있고, 그리고 어지럼증 자꾸 나고, 이빨 말라들고, 혀가 막 갈라 터지는 거, 얼굴이 벌거벌게 나고, 이건 몽땅 이 타이염증에 속하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네. 말씀 주세요.
2: 네, 저는 근심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근심고하고 혈배관 같이 쓰니까 예, 효과도 더 빠릅니다. 근심고는 아침 전에 예, 한번 먹을까, 그거는 차 끓여지고 예, 이 혈배관도 이래 먹을까. 어림지 나고 소화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다리라미 그렇게 각혈나던 게 예, 그것도 잃어버리고, 혈압, 특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배가 꾸르륵하고 트림이라고 나던 게 그게 쬐꺼다 잃어버집니까?
1: 네.
2: 그 약이 효과가 제, 그 다른 약만 효과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 놓을까, 예? 그리고 건신고 써놓거나 다른 이따 그, 그런 저, 휴이고를 쓰던 거 막, 그, 약도, 용약도 또 많고 해놓거나, 예? 네. 효과도 빠르고 영 좋습니다.
1: 고불해도 맞습니다.
2: 액이 나고, 정신 나고.
1: 네, 예.
2: 머리가 흐릿하던 게 맑아지고, 예. 밤잠 못 자던 게 밤잠 자고, 이 다리라미 그렇게 아프던 게 차츰차츰 낮아지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 활동이, 올때 활동이 그리 좋은데, 그 활동이 참석하자 그랬나.
1: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값이 오릅니다. 예. 우리 환자분들 값이 오르기 전에 먼저 싸놓느라고 소리. 어떤 사람들 내가 돈이 안 좀 모자라는데, 이런 사람들도 예, 일정하게 돈 좀 내고 소리. 그 다음에 예약해놓는 분들이 또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 기회에 싸놓는 게 좋습니다. 예.
2: 예. 얼른 또, 아, 경제상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1: 그렇죠.
2: 싸야
1: 되죠. 예, 예.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예.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10원, 20원 오른 거 가지고 자꾸 오른다 해야 합니다. 예.
2: 그것도
1: 예. 둬야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심.
2: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건신고처럼 이렇게 처방이가 다방면으로 잘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신고 제일 첫감 처방이 뭡니까? 간단방입니다. 간하고 담낭 처방이죠. 예, 우리 그 진구열리 거기에 처방 본다 할 때는 예, 상한론에도 있고 진구열리도 있고 예, 반샤시신탕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전문 간경화나 이 간암이나 이걸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 경락이가 잘 통하지 않는다 할 때 위하고 비장이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소화가 잘 와야 됩니다. 그럼 위장도 시로 생기거나 만성 위염이라면 장염이라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고사합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3: 저는 예, 경화 거를 쓰고 많은 면에서 좋은 점 가지고 치료가 잘 돼서 예, 영 어찌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 이번에 예, 건신고는 또 경화 거의 또 공급된 네. 약이지 예. 더 많은 약을 이어가지고 소리 명약제를 이어가지고 더 오래 달해서 많은 양이 그 경험고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예,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서 예, 그러니까나 이전보다 예, 나는 이전에 경험고를 솔직히 예, 땀이 나고 그다음에 에, 변비가 많고 그다음 맥이 없고 관절이 나쁘고 이게 다 해결됐는데 날씨가 변하면서 혹시나 또 예, 다래쥐가 올라오고 예, 어떤 때는 머리가 희미하고 이랬을 때다. 근데 이 건신고로 이래 먹으니까 예, 지금 쓰니까 예,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나아졌습니다.
1: 네.
3: 예, 기력술이 이 건성거는 온몸에 피를 많이 보충해서 네. 그런지 난 이전에 정말 예, 일을 조금 하거나 밤에 잠으로서 땀이 뻑 나는데 아래는 땀이 나고 위는 땀 나고 아래는 바르시고 이랬는데 이게 다 없어져.

0: 있습니다. 요 새나구에. 네. 그 다음에 땀이 나던 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영 편리합니다.
1: 네.
0: 그 몸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128종이 그런 병에 좋다더니까 정말 나는 어떤 때는 가끔 귀에서 소리 나고 기억력이 감퇴돼서요. 생활에 영 불편했습니다.
1: 네.
0: 혼만 열쇠를 찍어도 어쩌는지 몰라서 그저 한 20분씩 찾고 이랬습니다.
1: 네.
0: 이게 기억력이더라고. 이래니까 자연적으로 밤잠 잘 자고 그다음에 춥지 않고 이래놓고 권신고에 정말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까지입니다.
1: 권신고 이 본신이가 공룡주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수면 잠 못 자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 이거 치료한다고 딱 썼습니다. 예.
0: 예, 그래 일일이 효과가 그리 좋죠.
1: 그렇죠.
0: 선생님은 정말 예, 그래 서적을 예, 드신 배설이 우리에게도 선전해주는 야 풍습방이고 권신고고 쇠배강이 혈배강이고 다 좋습니다.
1: 계산은
0: 주방장 다 쓰고 있는데 정말 뭐 하겠습니까? 그저 어째서나 예, 늙어서는 각종 병이 나기는 마련인데 좋은 약을 잘 먹으면 또 그러니까 또 심정이 유쾌하고 선생님 친구를 맞을까 관절병이 더 빨리 해결되고 이럴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1: 네.
0: 예, 진심으로 예, 박 선생과 그 다음 전 선생님 감사를 드리면서 나는 계속 권신고랑 이제 약이라든 그런 약 계속 쓰면서 예, 정말 선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 데려가서 예.
1: 네.
0: 그래서 예, 계속 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그 선생님 두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뭡니까?
2: 네.
1: 네, 말씀 주세요.
3: 권신고를 먹고 효과를 본 거 말하려고 그런다.
1: 네, 예, 얘기를 하세요. 예.
3: 권신고 약 먹고 소화 잘 되니까 예, 변비 해결되고
1: 예, 예.
3: 감기 자주 하던 게 감기도 안 걸리고 예.
1: 오,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예. 발이 타던 게 발이 따뜻해지고 예.
1: 예, 예.
3: 그 다음에 허리 아프던 게 허리 덜 아프고
1: 예.
3: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이제 다순침에 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3: 한병살을 먹었습니다.
1: 아, 그럼 대단히 효과 빠른 게죠. 예, 예.
3: 예 효과 영 빨리 본다.
1: 예, 예, 예.
3: 초감에 경어골 저기 한 달 먹었습니다. 그래다 이게 좋다니까, 그 다음에 좋았단 말입니다.
1: 예, 예, 예.
3: 다수병살을.
1: 네.
3: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권신고가 어째서 효과가 빠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옛날에 경호고 강의할 때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약들은 처방마다 약재마다 몇 그램씩 몇 개 들어갑니다. 우리 중약재에서 이런 꼬우방 하기 제일 바쁩니다. 어디 그런가? 꼬우방이란 건 첫째 오래 끓입니다. 몇 시간씩 끓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이라는 거 오래 끓일수록 물이 몽땅 쫄아 없어집니다. 중약재는 더 마찬가지 소리죠. 적게 열수록 다 말라서 없어집니다.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어째서 많이 여야 되는가? 꼬우방 만들 땐 오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약들은 몇 그램씩 들어가는데 이 꼬우방 만들 때는 매개 약재마다 근드릴로 들어갑니다. 이래까나 오래 달해가지고 거기에 그 알짜만 몽땅 농축해서 나온 게기 때문에 효과 빨리 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약에 비해서 우리 이 고우팡 하루 잡순량이면 다른 약들을 28날 잡순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네, 지금 권신고를 먹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 아이서운지 이래 검사하면 또 이렇다는데 이 정말까 그래서 먹기만 하면은 그좀 미숙하고 이렇게 남도 이 먹는 것도 또 특히 이 계란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정말까 원래는 고기도 안 먹고 하는 게이 계란이라도 먹자 해도 있잖아 그래서 농기 그래서 냄새도 싫고 그냥 삼킬 때도 그나마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미숙하고 예.
1: 네.
4: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이 무슨 먹지 못하고 하니까 나이 먹는 게 없으니까 사람이 여유고 겪고다 또 위도 또 아이 좋고 하니까 이 소화도 계속 아이 되고 이 두 가지 다 합의하니까 이 두 가지 다 소화 아이 되고 그런 게 뭐야 이겁니까?
1: 네.
4: 이래놓고 사람이 힘들고 해나면 이서 뭔가 매유 없고 예. 네. 항상 입이 얻었었어요 하는 그 상태란 말입니다.
5: 네.
4: 이게 이 약 먹은 다음부터 특히 이런 게 있잖아. 이런 증상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있잖아. 예. 지금은 예. 아예 밥 먹어도 무슨 그런 증상이 없고 예.
5: 네.
4: 그래 오긴 났다 예. 그렇게 입이 썩어봐서 어제 예. 사탄이 놔둘다는 거 계속 달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예. 야 얼마에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예. 그 뭔가 혈배랑 같이 먹으니까 예. 효과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5: 맞죠. 예.
4: 예. 사도 잘 되고 그 남편 그렇게 땀이 나고 예. 그랬던 게 그런 것도 또 예.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이게 이전에 하루는 뭐 땀이 나서 약국에도 썼는데 효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먹다 가서 다 그도 치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그렇게 땀이 나던데 그 땀이 나던 것도 예, 다 우선 좋아지고 예, 이게
5: 네.
4: 하루 있으니까 이 선생님 이 강의 듣고 쓰리는 예, 지금 두 가지 약을 지금 이렇게 좋이 먹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5: 네.
4: 그래서 막 꾸준히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땀 우선 얼마 없습니다.
5: 네.
4: 또 살려고 예, 또 전화드렸습니다.
5: 이번에 우리 값이 오릅니다. 지금 사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지.
4: 예.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제일 고대로부터 유명한 부쉐 양쉐 징덴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1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부쉐 피를 보충해주고 양쉐 양혈작용이 있다. 양혈이란 게 뭡니까? 피가 더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코피 나거나 또 그 여성분들의 경우도 고르지 못하거나 그다음 소변 대변에서 피 나가거나 개체물 유출을 생기거나 피하출을 생기거나 이게 다 양쉐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 제일 우리 훨씬 알기 좋은 그 증상은 뭔가? 땀 많이 흘리는 거. 제가 자꾸 말합니다. 땀이라는 건 피가 땀으로 변하는 겁니다. 땀 많이 흘린다면 피를 많이 흘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1 처방이가 딱 스우탕이랍니다. 스우탕은 네 가지 약재로 딱 구성됐습니다. 숙지하고 당귀, 그다음 바이샤로하고 천숭 네 가지 약재입니다. 그러면 숙지라는 약재는 간 콩팥의 경락으로 들어가가지고 서린 게 이 피를 보충해주는 기초적인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귀라는 약재는 피를 보충해주면서 혈액 유동을 잘 되게 해줘가지고 서린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바이샤로라는 거는 인체내 윤활유가 한 가지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 윤활유라는 게 기실은 기름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거나 뻣뻣하다. 특히 어떤 사람들 심장이 막 뛰는 것이가 자기 절로 알린다. 이것이가 다 윤활유 모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집에 그 문접시 있지 않습니까? 문접시랑 오래 쓰게 되면 삐걱삐걱 소리나는 것처럼 거기면 윤활유가 없어서 그러잖아. 그럼 기름 채우게 되면 또 이롭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가면인가? 기실은 이 근육 조직이라면 꾸꾸대나거나 이 심장도 근육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래 뛰는 것이가 뻣뻣하고 이 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파나고 이것을 해결해 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바이샤롱. 그다음에 천숭이라는 거는 血液 주퇴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잘 미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의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해준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질이나 차준다. 기준이 혈질이라는 거는 현대의학에서는 자꾸 뭐 당구충 가연산소 높아진다 이랬는데 중에서는 혈질이란 말이 없습니다. 중에서는 몽땅 습하고 나쁜 물 이런 것들이 자꾸 혈질을 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반샤라는 약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반샤는 무슨 작용하는가 하면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이런 그 물 나쁜 물들을 내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리뇨 작용을 통해가지고 소변 통해서 내보내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인체 내 물을 하게 되면 고여있는 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지수 지금 자꾸 암세포 자라난다, 종양 덩어리 자라난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종양 거기에만 자꾸 집중합니다. 사실은 이 종양을 매개 살고는 나쁜 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황제내경에서 다 썼습니다. 이거.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6: 예, 네.
0: 그 신경 양을 좀 많이 애먹었어.

0: 먹었습니다.
1: 네, 예.
0: 한번 잘라서 거의 다 먹었습니다.
1: 이제 금방 쌌지 않습니까?
0: 예. 그런 게 뭐니까. 맥이 없었어요. 맥이 없었어. 밥 먹고도 가면 먹으면 우제 넣고, 수병으로 먹었습니다, 그냥.
1: 맞습니다, 예.
0: 예, 이게 요새는, 요 문 앞에 나간 것도 괜히 나가고, 이랬을 때, 잘 서지 못해요, 깨는 게. 우선은 그 험을 따지고, 이랬을 만한다.
1: 오, 그건 대단한 게죠. 이제 뭐 미스라이 잡사는데, 예.
0: 우리 아빠에게 아들 봤으면 좋아하겠다. 그런 게 서니까, 그래. 걔네 이야기,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예.
0: 원래 이 많이 배달 받았지만 네, 계속 쓰고 네. 선생님 강의 명심해 듣겠습니다.
1: 예예. 예. 무슨 의문점이라면 있으면 전화 오세요. 예.
0: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예, 예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노지수이라면 이런 그 암덩어리라면 어째서 자꾸 자라는가. 병원에서 그거 떼버렸을 때 없습니다. 이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 또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자면 뭐 해줘야 되는가. 이 암덩어리 뭐 먹고 자라는가. 기실은 몸속에 나쁜 물, 예, 이런 걸 먹고 자라는 겁니다. 이거 중에서 탄닌이랍니다. 기신 혈진 없다 이거 마찬가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없애줘야 됩니다. 이걸 없애는 약은 특정적인 약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반샤하고 그다음 부령하고 배출 이 세 가지 약이 결합하게 되면 이런 모든 물 이런 것들 특히 우리 폐지수이라면 생기거나 그다음에 노지수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간경화 복수. 복수란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을 아무리 빼내 쓸데없으면 또 복수 생깁니다. 그리고 비장이 커져서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이 생겼거나 그 다음에 중저스수이 중초에 거기에 물이 생겼거나 그 다음에 하초에 물이 생겼거나 그 다음에 피부 거기에 물이 생겨서 살은 붓기거나 예, 이런 거 몽땅 끄집어내 갈 때 이 건신고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정적인 이런 약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지수이가 해결해야 되게 되면 사람이 중얼연이란 게 생기고 비도연이란 게 생기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없애줘야 이 암덩어리란 특히 이런 종류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결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영양가를 받아못 냅니다. 그래가지고서 제절로 말라 죽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최종의 치료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소화 방면의 문제, 위장도가 잘 움직이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변비도 해결되게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 이기는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죠.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2: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길의 정다운 거리 그곳에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처럼 따뜻한 추억 도시 불빛과 사람 사는 냄새가 녹아있는 전홍일 작사 황영아 작곡의 연길 커피를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다 보면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태옥 작사 리동길 작곡의 세월을 당겨보자는 그런 마음을 노래합니다.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맑은 시냇물입니다. 돌틈 사이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 어린 시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허밀한 자사 박광준 작곡의 내 고향 시냇물, 니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당기품, 그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대학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내 품에서는 그 감사와 믿음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람과 자연, 정이 넘치는 땅, 바로 우리 연변입니다. 김동진 작사, 라순도 작곡의 살기 좋은 우리 연변은 연변에서 살아가는 애정을 담았습니다. 지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해와 함께 피워지는 나팔꽃처럼 고향의 일상은 그렇게 소박하고 아름답습니다. 리상미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은 구린 고향의 모습을 수차처럼 그려냅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에 들어서면 가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묻게 됩니다. 한하나 작사 리동희의 작곡에 어디로 갈 거냐는 그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노래합니다. 리슬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나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문임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4일 도문에서 중대대성 건설, 변경촌 건설, 문화관광산업 발전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성당위 성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과 최근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 주동으로 민생복지를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으로 인심과 힘을 응집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변경 동성구의 독특한 지역 위치 조건과 정책 우세에 의탁해 스스로 압력을 가하고 분발 정진함으로써 현역 경제 질 제고와 효익 증대로 작은 현실에 큰 담당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도문 화학공업단지를 찾아 길림가화 폐 플라스틱 화학순환 리용 1기 대상 건설 현장에서 시공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상이 건설되면 백색 오염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 플라스틱을 순환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질 개선, 순환 경제 발전, 신질 생산력 육성에 시범 인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시공 명령을 통과하고 강철 구조물 축조, 탱크 설치 등 공사를 다그쳐 추진하며 공장 구역 및 주변 환경 성격 개조를 착실히 들어주어 대상이 기일 내에 운행이 투입되고 효익을 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광락 중화물 첨가제 대상은 주로 아린산, 에스테르, 항산화제, 활성화제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로 플라스틱 가공, 고무 제품 등 업종에 응용됩니다. 호가복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진도를 살펴보고 소개를 청취하면서 생산 능력 규모,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며 전력으로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들어주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기일 내에 조업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현유 대상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과학원, 장춘, 응용화학연구소 등 과학연구 단위와의 실무 합작을 강화하며 산업 생태권을 다그쳐 완산하고 산업 사슬을 1층 연장해 산업 규모를 끊임없이 키워야 합니다. 중탄명신 화학공업과학기술연산 4,600톤 탄소섬유 대상은 비소각 열분해 기술에 의탁해 폐탄소섬유 복합재료에서 탄소섬유 제품을 추출 생산하는데 스마트폰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 고급 탄소섬유 낚싯대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호가복은 원료 내원, 설비 구매, 공사기일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공장 건물 개조 진도를 다그쳐 추진하고 설비 주문 구매, 설치, 시험 조성 등 사업을 잘 들어주어 생산 흐름선이 조속히 돌아가도록 확보함으로써 하루빨리 실질적인 효익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문 국문통상구는 인산 인해를 이뤘고 각지 관광객들이 앞다퉈 국문에서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호가복은 경영 모식 배치, 운영 모식 등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두고 두 나라의 풍정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고 경영 모식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배치하며 유람 노선을 정성껏 설계해 관광객들이 국문에서 조국 산하를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국적인 풍광도 한눈에 담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변경 관광의 흡인력과 감화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도문시는 동상구 기초시설 건설을 다그치고 동상구 플랫폼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동상구와 문화관광, 현대물류 등 산업의 연동 발전을 주동해 동상구 우세를 경제 우세와 발전 우세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조사연구기관 호가복은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경의 봄비 구경 체험 활동 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이 활동이 전개된 이래 전국 214개 가정이 연변을 찾아 온 오프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요약한 호가복은 긍정을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을 뛰어넘어 결연을 맺고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전국 각지 가정들이 연변을 찾아 연변을 느끼게 했으며 함께 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손잡고 봄 나들이를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서로의 감정을 융합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리념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을 견지하고 활동 형식과 내포를 끊임없이 풍부히하며 참여도가 높고 체험감이 강한 특색 활동을 기획 출시해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간판을 널리 알려 연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의 생동한 본보기가 전국의 명성을 떨치게 해야 합니다. 길림절강 전목합작 대상은 주로 월청진 마패촌의 현유 민가, 광장 등을 개조 승격합니다. 호가복은 개조 후에 민박이 들어가 내부 장식 개조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331 국도와 린접한 지리적 우세에 의탁해 오가는 자가운전 관광객, 견학단체 등 고객들의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하고 민박 부대봉사 시설을 완산하며 일상 운영과 관리 보호를 착실하게 해 민박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변경 주민의 증수 지불을 추동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는 관건은 중대대상 건설을 다잡아 대상으로 산업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산업으로 향촌의 인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산업 발전을 다잡아야 합니다. 전망이 좋고 효과가 빠른 일련의 량질 대상을 배치하고 향촌관과 농촌 전자상 거래, 특색 재배 양식, 농특산물 가공 등 부민산업을 발전장대시켜 여러 민족 대중이 집 근처에서 돈을 벌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큰 힘을 들여 331 국도 연산의 환경 정돈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무너진 담장, 폐기된 우리,

0: 함부로 지은 건축물 등 두드러진 문제를 다같이 해결하고 연선의 녹화, 미화, 담장 보수 등 사업을 힘써 추진해 향촌이 1층 아름다워지게 함으로써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연 풍광으로 산업 발전의 밑바탕을 다지고 향촌 관광의 이체를 더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발전의 기초는 산업에 있고 산업의 지탱은 대상에 있는 바 중대 대상을 착실하게 틀어줘야만 산업 토대의 근골이 튼튼해지고 발전 뒷심이 충족해질 수 있습니다. 도문시는 대상을 관건으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무로 실적을 내고 책임감으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산업 발전 난제를 해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중대 대상이 락착돼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지도 간부가 책임지고 연계하며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등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면서 대상 건설 수요를 밀접히 추적하고 용지, 환경평가 등 심사 비준 요건을 자세히 정리하며 자금 조달, 시공 조직 등 관건 고려에 초점을 맞추어 정밀하게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병목 제약을 백방으로 해결하고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운행에 투입돼 효익을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 규모를 장대시켜야 합니다. 전원 참여, 상하 련동의 투자 유치 모식에 따라 투자 규모가 크고 지탱 능력이 강한 일련의 제조업 대상들을 유치해 락착시켜야 합니다. 방직 복장, 농특산물 가공 등 특색 우세 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정밀 화학 공업, 신흥 에너지 저장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육성 가속화를 촉진하며 산업 구조를 힘써 완선하고 최적화해 경제 발전 토대를 끊임없이 다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화관광 시장을 뜨겁게 달궈야 합니다. 국문관광종합체, 일광산 삼림공원, 87거리 등 풍경구 소비 전경을 풍부히 하고 백년 부락, 두만강공원 등 풍경구 경영 모식의 쇄신을 주동하며 더 많은 특색 문화관광 활동을 기획 출시해 인기와 상업 분위기를 더 잘 모으고 소비 정성을 견인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석기화,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연신,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도문시 정부 주요 책임자가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영정시 규모 이상 공업기업 중 하나인 초선약업유한회사는 55년 발전 과정에서 시종 자주적 혁신을 견지하며 약품 개발, 생산 과정에서 완전한 의약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초선약업유한회사에 들어서면 현대화된 사무실 환경과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작업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변 의약산업의 뛰어난 대표로서 초선약업의 발전 궤적은 지역산업 전환 승격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초선약업유한회사 판공실 주임 장정입니다. 초선약업은 발전 과정에서 선으로 영정 초선생물공정유관회사와 길림초선의약유관회사를 설립해 완전하고 생기있는 의약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초선약업은 50여 년 역사를 가진 오래된 공장구역에서 현대화된 새 공장구역으로 이전해 생산설비와 공정의 전면적인 혁신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일일 생산능력도 현저히 향상시켰으며 약품, 건강제품, 기능성 식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분야에서도 배치를 강화했습니다. 우양 브랜드 낫또 계열 제품과 인삼 제품은 전국 273개 지역에서 팔리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장정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주로 노인과 어린이들의 건강 수요에 중점을 두고 정밀하게 배치해 어린이와 노인 건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초선생물에서는 낫또와 장백산 약재의 심층 결합을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낫또의 생산 원료는 콩인데 저희가 쓰는 콩은 연변의 비유전자 변형 콩으로 당지 농민들의 수입 증대도 이끌고 있습니다. 15세기 초선약업은 신제품 연구 개발과 기술 이전을 계속 추진하면서 장백산 특색 자원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식품, 보건품, 민족의약 분야에 중점을 두고 건강산업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더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기업은 신약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외지에서 위탁받은 제품 생산을 다그치며 새로운 낫또 생산 흐름선을 전면 가동시켜 또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발전을 통해 연변 도약

0: 초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1: 2026년 5.1 국제노동절 경축 및 길림성 5.1 노동상과 노동자 선봉호 표창 발포 활동이 일전 장춘에서 있었습니다. 버드와이저 연결 맥주위원회사 부고급 공정사이며 양조사인 성헌이 양조업계에 수십 년간 뿌리내린 장인정신의 견지와 뛰어난 기술혁신 성과 그리고 두드러진 업계 기여로 전국 5.1 노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양조 생산과 기술 개발 일선에서 20여 년간 일해온 성헌은 시종 양조 사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과 열심히 연구하는 끈기를 바탕으로 양조 공정 최적화, 술의 무게감, 질감 설계 연구 개발, 품질 관리 향상 등 핵심 업무에 몰두한 그는 평범한 기술자로부터 업계의 기술 골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전통 양조 기술의 정수를 견지하는 동시에 업계 발전 추세를 바짝 따라 전통 공정과 현대 과학기술의 심층 융합을 추동했습니다. 버드와이저 연결 맥주위원회사 공회 부주석 리능입니다. 성은은 버드와이저 회사에 입사해 26년간 근무했습니다. 대상 혁신에서 그는 팀을 이끌고 혁신적으로 각종 난관을 공략해 기업에 200여만 원의 물자원 절의 효과를 가져왔고 로령모범 혁신 작업실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두 가지 혁신 응용 기술과 약 30가지 혁신 실천 사례를 연구 개발했습니다.
2: 혁신 실천 대략 30项.
1: 그는 작업장 일선에서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꾸준히 개선하면서 기술팀을 이끌고 여러 양조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생산 능률과 에너지 리용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가 개발한 당화 시스템 CIP 과정 원료 절감 공예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 제품 세대 교체, 브랜드 승격에 강력한 기술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버드와이저 연결 맥주위원회사 부고급 공정사 성훈입니다. 우리 맥주 속에 효모 함량이 비교적 높아 려과가 쉽지 않았기에 효모 원심 분리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장비는 정상적으로 설치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되지만 우리는 야근을 하면서 1회 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맥주 속의 효모를 효과적으로 분리해 제품 품질을 보장했습니다. 단연대 성훈은 기술 인솔과 후배 양성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그는 양조 기술 청년 인재를 알심들여 양성하고 기회와 경험을 아끼지 않고 공유해 전문성과 장인 정신이 뛰어난 기술팀을 만들어 기업, 나아가 업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인재들을 비축했습니다. 그는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노동자의 일터사랑, 인류를 추구하는 정신, 간고분투, 과감히 혁신하는 노력모범 및 장인 정신을 구현하고 양조 업계의 기술 일꾼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여줬습니다. 성훈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메달은 영광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자 담당이고 편달이면서도 경례입니다. 저는 이 영예 칭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높은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알심대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연결 공업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0: 근열내 안도현에서는 체육교육계획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특색수업체계를 구축해 교정체육이 전면 보급에서 고품질로 나아가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가운데서 신체를 건강히 하고 즐겁게 성장하게 해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 봄날의 가장 따뜻한 풍경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왕덕대 홍군수학교, 안도현 제3수학교 운동장에서 정체로운 축구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달간 진행되는 교장급 축구 경기는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풍부히 해주고 있는데 바로 안도현에서 체육과 교수를 융합한 생동한 실천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돼서 안도현 각 중소학교들에서는 단계별로 흥미로운 야외 실천 활동을 알심들여 설계했습니다. 재미있는 체육 수업은 학생들이 즐거운 운동을 통해 체육의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격정으로 차넘치는 경기는 아이들이 경기 속에서 신체 자질을 제고하게 함으로써 심신이 건강하고 전면 발전한 시대 신인을 육성하는 데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도현 왕덕대 홍군수학교 안도현 제3수학교 학생 송소영입니다. 저는 체육 수업을 아주 좋아합니다. 체육 수업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업간 휴식 시간이 길어져 운동할 시간이 많아져서 수업 시간에는 더 집중이 잘 되고 주의력도 더 높아졌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함께 줄넘기

0: 기도 하는데 몸을 단련할 수 있을 뿐더러 단체 합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안덕현 제2소학교 학생 림혜택입니다. 체육 수업에서 선생님은 공잡이와 넘겨주기 방법을 가르쳤는데 몸이 잘 단련돼 더 건강해지고 더 힘이 실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축구 경기도 자주 조직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으면서 견지와 협동 정신을 알게 됐습니다. 안덕현 제2소학교 교장 려부빈입니다. 현 교육 및 체육국의 총체적 포치에 따라 학생들의 신체 건강 자질을 전면 틀어주고 학생들의 신체 건강, 훈련과 양성을 강화해 학생들의 신체 건강 자질이 크게 제고됐습니다. 향후 더 장기간 견직에 반드시 학생들의 건강 제일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안덕현에서는 현지 축구의 발전 실제와 결부해 축구 발전 건설 사업 추진 실시 방안을 제정했습니다. 방안은 전현 각 학교에서 매주 적어도 한 번 축구 수업을 편성하고 각 유치원에서 최소 한 번 축구 구역 활동을 펼치도록 명시했습니다. 한편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중인재 성장 통로를 원활히 구축해 축구 특장이 있는 학생은 소학교 3학년부터 안덕현 교정축구 유망주 저장고에 등록하겠습니다. 안덕현 왕덕태 홍군 소학교, 안덕현 제3소학교 교장 동정입니다. 체육개혁 방면에서 국가교육요강의 건강제일이란 교육이념을 따릅니다. 수업 개혁 방면의 시간 배치에서 통괄 포치해 오전 업간 활동과 오후 업간 활동을 잘 틀어주어 축구 훈련을 대업간 활동에 포함시켰습니다. 동시에 축구를 기점으로 매주 두 번의 축구 수업을 설치했습니다. 업간 휴식 시간을 연장하던 대로부터 매일 한 번 체육 수업을 설치하고 교정 축구 연맹전을 개최하기까지 안덕현에서는 체육 교육 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고 체육 교육 융합을 질선으로 삼아 체육을 일상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또 경기장에서 훈련하며 전 지역을 연결해 활력 교정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체육 개혁이 기층에서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1: 연면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상강중의관 창립 10주년 5대 활동이 있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6곽 구매하시면 상강중의관과 동충하초 공장에서 함께 5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12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4곽을 더 드리는 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상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 및 운전 배달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 상강중의관 1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특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제가 반복한다면 6곽 살 때 5곽 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1960원어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9곽 살 때 12곽을 드리는 이 우대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양 1940원어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18곽 살 때 24곽을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3,920원에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올절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대 활동이 개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우리 계속해서 사시려 하는 분들 새롭게 사시려 하는 분들 우대 활동이 아주 개편되기 전에 이 우대 활동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동충하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여러 가지 동충하초가 많지만은 나곡이 동충하초를 발효하여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태류, 알파분해매, 비모포자균, 셀린 등을 축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병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반복해두지만은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4,500m 이상의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으로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본초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 치료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리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특히 중암병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암증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폐암 이런 분들 지금 우리 서에서 치료를 하는 화료라든가 팡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우리 면역력이 낮게 되면 이런 치료를 받아내리기 곤란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오장육부의 어느 장기 우리 면역력이든지 모두가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느 암증이든지 모두가 받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는 우리 비모포자균이라는 이런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물질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우리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 하나는 우리 암세포가 확산하지 않게 예방해 줄 수가 있고 암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나도 동서화초를 쓰고 있는, 이제 몇 달 안 썼는데, 그래도 넉 달이나 이제 썼습니다. 그런데 심장도 나쁘고, 폐도 나쁘고, 그래도 변비도 죽게 고사하고, 예. 그래도 밥도 맛이 없고, 그래서 이래 고사하던 게, 이게 다 심장도 좋아지고, 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변비 이렇게 해결돼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예.
3: 그리고 저도 몸이, 어째 그런지, 자꾸 면역력이 없어 그런지 자꾸 갈아보면서 그러던 게 그 갈아본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 요즘에 좋은지 갈아째 그래서 피나 떼고 굵음에 그래서 용 애나게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뭐요 그만 해도 그래서 자꾸 갈았고 이러던 게 면역력이 올라가 그런지 이렇게 저기 그것도 해결되고 밥도 위축성염이 돼서 먹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걍거든 한때 먹고는 먹기 싫어 그러던 게 지금 밥도 용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시계 지금 선생님과 하나 좀 물어보게 다 해결돼 잘 됐습니다. 폐도 고도금 변비도 다 해결되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어제 네 혈압이 알다니까
1: 혈압 어느 만큼 높습니까?
3: 혈압이 140이 되면 괜찮겠는데 150이 자꾸 넘어갑니다.
1: 아래
3: 약을 잘못 먹어 그런지
1: 아래 끈 얼마입니까?
3: 아래거는 예, 87이 되고, 예, 어떤 때는 90도 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그럽니다.
1: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아래를 많이 보게 되는데, 아래는 네. 기본상에서 정상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아래가 90까지 정상범위라고 합니다.
3: 됩니까, 90까지?
1: 예, 90까지 이렇습니다, 아래가. 예.
3: 아~
1: 그리고 위 것도, 예, 위 것도 130, 140까지 다 괜찮습니다. 근데 손님 조금 네. 150이라 하지 않습니까?
3: 예.
1: 지금 맥압차가 큰데, 맥압차라는 건 항상 40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40을 초과할 때가 되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돼서 맥압차가 커집니다. 근데 이젠 넉 달 보게 했다 하지 않습니까?
3: 예.
1: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좀 나이가 들게 되면 혈압이라는 게 올라가는데 나이가 들어서 나타난 병들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동청화초 바르는 분은 하나는 우리 지금 혈압이랑 높고 낮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체질하고 관계는데 그 하나는 내가 이런 고혈압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 체질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 혈압이란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내가 원래부터 혈압이 높았던 분들에게 되면 예, 하나는 약을 그냥 그 병이 된다면도 예, 끊지 마시고 예, 유지량을 그냥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높은 데가 동맥경화 때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3: 그래서 어쨌든 약을 먹는 방법이 들렸다니까.
1: 일반적으로 우리 혈압이 어느 시간에 높은가 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예, 그때 예. 재는 게 정상인데 지나서 예. 8시부터 10시가 4개, 그 사이에 재게 되면 예, 혈압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예. 오후에는 예, 오후에 4시부터 6시 사이에 혈압을 재면 올라가게 되고 저녁 예. 8시면 자연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 시간을 장악해서 예, 일반적으로 아침 약은 7시에 복용하면 좋고 그 다음에 저녁엔 5시나 그때 복용하면 좋습니다.
3: 아, 근데 두 번 먹으면 이렇겠습니다. 한 번 먹습니다, 지금.
1: 아니.
3: 혈압약을.
1: 한 번 약에서의, 우리가 약이란 게 우리 하루에 한 번 먹는 게 있고 두 번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3: 예.
1: 거기에 따라 잡수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 내가 한 번 먹는데, 만약에 한 번 먹는 그 약이 지금 잘 되지 않다면 양을 가량한 거지, 그걸 나눠서 두 번 복용하는 거 아닙니다.
3: 아.
1: 예.
3: 아.
1: 예, 예, 예.
3: 그 아침에 저기 먹던 거, 그거 또 저녁에 조금 한 단계라도 더 먹어도 이렇습니까?
1: 그래도 이렇는데 만약에 내가 복용해서 재봐서 예? 그 다음에 이게 예. 내려갔다게 되면 그냥 그 한 번 잡수는 거 잡수도 되는데 저녁쯤이 예. 오후에 내가 재서 또 조금 예. 높다면 그때는 잡수십시오. 예, 그때는 잡수십시오.
3: 그리고 7시나 그때는 또 내려갑니다.
1: 맞습니다. 저녁에 7시 8시면 내려갑니다. 혈압이란 게.
3: 예. 예. 예. 걔는 내 동서화초를 보면 이거 아침에 그것도 두 봉지를 먹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1: 아, 그러니까 예, 좀 내가 어떤 증상이 중하게 있는 분들은 예, 두 봉지를 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그건 내가 전형적인 요 증상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3: 예.
1: 그거부터는 한 봉지를 해도 됩니다.
3: 예. 아까 그것도 이게 혈압을 내네 지금. 다른 건 다 나사됐는데 혈압을 내 이거 두 봉지를 계속 먹는 게 이거 녹달 두 봉지씩 먹습니다.
1: 아, 그래도 됩니다. 예.
3: 그러니까 예, 예. 반면 뭐 거의 뭐 그냥 먹어도 이렇습니까 두 봉지씩
1: 이렇습니다. 우리 내시에 계신 분들은 다에 백나를 제가 한 개 주기로 꼭 복용하라는데 백나라는 예. 게 한 개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0: 계십쇼.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예.
1: 예, 나도 동충하철수입니다. 동충하철수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당뇨병이 있어서 합병주의, 여러 가지 합병주의 왔는데 거의 다 살다리 저리고 시리고 눈이 부한 게 되지 않고 소화 안 되고 이랬던 게 이미 저 한 어제 여섯 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나사집니다.
2: 맞죠.
1: 예, 혈압이 높아서 또 계속 그랬는데 예, 혈압 아침 저녁 먹었는데 지금 아침만 먹어도 혈압이 계속 증사입니다.
2: 맞죠. 예.
1: 예. 그래서 막 이하고는 예, 겨울에는 저 벌릴로 여름에는 풀로 4,500m에서 자라는 온질에서 자라는 약이다 그런지 정말 이하고는 특수한 약입니다.
2: 맞죠.
1: 내게 있는 이하고 딱 맞는 약입니다.
2: 예.
1: 예, 그래서 내가 계속 이 약을 쓰려고 지금 오늘도 쌀려고 그랬는데.
2: 그러십시오. 지금 우리 활동이 원래 시간을 말하게 되면 끝나는데 아직까지는 예. 개변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며칠 예. 사이에 빨리 사는 게 좋습니다. 예. 1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2: 예,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예.
3: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예.
3: 네, 저도 이 약이 좋다 해서 샀는데 복용하는 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2: 금방 샀습니까?
3: 네, 어제 샀어요.
2: 아,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어떤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3: 네, 어제는 거품이 있고 밤 한 잠만 자고 나면 잠들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약이 좋다니까 선택했어요.
2: 예, 그리고 우리 소변이 거품이 나가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염증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바르기면은 우리 소염하는 이런 작용들이기 때문에 그 소변이 해결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신장하고 방광 화합이 잘 된다면 그 소변이 문제가 있는 분들 해결받을 수가 있고, 잠이 지금 오지 않는다는 분들은 예, 중에서 말하게 되면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할 때가 되면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리고 오장이 각대수하게 되면 우리 골가병으로 인해서 통통 때문에 못 쉬는 분들, 그리고 폐공능 자로 인해서 기침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도 밤에 못 자게 되고, 소변이 밤중에 많은 분들 자꾸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자지 못하게 되고, 위가 좋지 않아서 밤중에 십이장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통통 때문에 또 우리 자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서 내가 잠을 못 자게 되는 이런 원인을 우리 동충하초 발효인분에서는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도 우리 내가 잠이 오지 않는다면 동충하초 발효인분에서의 꼭 해결받을 수 있는데 금방 샀다는데요. 증상 빨리 해결하자면 아침에 두 봉지를 하면 됩니다.
3: 아침에 두 봉지 예. 물에다 타서 마셔야
2: 돼요. 예, 물에다 타서 잡숴야 되고 직접 입안에다 옆구슬에 물을 마셔도 됩니다. 예.
3: 예.
2: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 샀는데 그 이 배달하는 선생님도 봉사성이 참 좋더라고요.
2: 예, 맞죠. 예.
3: 예. 예. 선생님들 수고하세요.
2: 예, 건강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예.
4: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선생님.
0: 네.
4: 예, 저도, 우리도 이제 동충하철진 쓰고 있는 가족인데, 저기, 혈압도 높고, 혈지도 높고, 그리고 이 기관지가 엄청 나빴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코로나 때도 기관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그 때문에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째 그런지 잘 말 안 했을 때다. 그래, 동충하철서보다 해서 썼는데, 그 동충하철은 벌써 이렇게 한두 번 먹으면서부터 해결이 없대다. 해결이 없대.
2: 맞죠, 예.
4: 정말 이야기 먹어보니까, 먹어본 사람일까 알지, 아예 먹어본 사람 모른다.
2: 맞습니다.
4: 좋다, 좋다 해도. 정말 예, 기침이 난 다음에, 우리 남편이 기침이 난 다음에 예, 힘없이 기침 비쳤습니다. 그래서 예, 기침 지금 많이 기십니다.
2: 맞죠.
4: 그리고 예, 저기 뭐랄까, 예, 저기, 관절 때문에도 고생 많이 했는데 관절이 너무 아파서 걸지 못했습니다. 그래 걸지 못하던 게 지금 그렇게 아파서 그러던 게 아프지 않으니까 얼마 잘 걸겠어요. 운동도 하고 예. 어쨌든 물어볼까 먹어보니까 예. 해발 4,500m 걸 암결한 황금에서 자란 풀이니까 다른 약과 못 비교했을 때가
2: 맞습니다.
4: 예, 맞죠. 예. 약을 많이 먹었는데 아이들인데 이거 뭐

0: 보니까 금방 해결됐더라. 지금은 그 저기 뭐가 계속 꾸준하게 먹고 있는데 그 저기 그러면 그 혈압이 높아서 혈압이 높다는 게그170 200까지 막 올라가는데 약 먹어도 이러니까 들어가도 또 그렇고 또 그렇게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뭐이나 다 정사해 됐습니다. 예.
1: 맞죠. 예. 전 예. 맞습니다.
0: 그 어느 약과도 비하지 못하게 좋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또 그 활동에도 이 그냥 또 싸다고 전화했습니다. 예. 그냥 둘이 먹으니까. 예.
1: 그러십시오. 뭐 이 우대 활동이란 게 언제 예. 개변되겠는지 모르겠는데 내 살 예. 이왕이다면 빨리 따고 쳐서 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나도 동청와서 예발의 정보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얘 혈압이 어째 제대로 안 되냐고서 막 봤다 나섰다 하면서 그냥 머리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그 어드름 찜이 나고 얘 그래서 그래고 꿈이 많으니 잠도 아요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래 약은 이제 많이 먹어봤는데 어제 먹을 때뿐이지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청한테 쓰게 되었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잠이 잘 자고 혈액 우선 조절이 잘 될까 요 잠도 잘하고 어지럼증도 안 나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예. 또 심장이 나빠가고 심장 안에 앞도 가슴이 그냥 아파서 통증이 있어가고 예. 그러고 숨이 차고 그래서 숨이 올라오고 그래서 가슴 심하고 답답하고 일어서도 안 잤다고 정말 어쨌든 정말 어찌날 막 내삼을 줬습니다. 그래 약도 많이 먹었는데 알게 되는 게 이 약을 쓰면서 좀 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또 소화도 돼 밥은 먹고 밥맛이 없으면 내 밥은 먹이 내게 없었다고 그것도 자꾸 내려서 꿍이밖에 나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소화가 잘 돼서 밥을 잘 먹으니 내게 나지.
1: 맞죠.
3: 관절이도 나빠서 그리 고생했는데 관절도 예, 미세인 가서 밤낮이 나빠서 고생했는데 밤낮도 지금 좋아지고 예. 가끔 밤에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예, 4,500m 되는 이런 안열한 곳에서 예. 겨울에는 볼일로 여름에는 풀로 이런 잘한 약이 돼 그런지 정말 효과도 빠르고 좋습니다. 먹기도 예, 난 하루에 한 번만 먹습니다. 먹기도 편리하고 우리 활동도 좋고 예,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죠.
3: 그래서 우리 할 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할 때 계속 조금 뭔가 더싸면 경제상에서도 전략이 되고 계속 먹자고 좀 전화 올립니다.
1: 그러십시오. 이 우리 활동 원래는 끝이 났대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개변이 없기 때문에 공장 측에서 그래서 뭐 어느 때까지 하겠는지 모르겠는데 뭐 살 이왕 있다면 다그쳐서 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2: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한가 참원합시다.
1: 예.
4: 이 동창한테 나 한번 쌌으면 좋겠는데 이따 다른 약을 같이 먹어야 되는가 다른 약을 안 줘서 한 서너 달 먹어야 되는데 예.
1: 그러니까 그 무슨 병이 있습니까?
4: 아, 뭐 지금 위도 나쁘고 발로지스 관련됐고 일단 기관지도 나쁘고 그다음에 부서는 허리도 아파서 허리도 관절도 그렇고 약을 싸다고 배력이 빌었는데 지금 서너 달 먹으면 끝이 나나마 다른 이야기가
1: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우리 중약을 하게 되면
4: 중약입니다.
1: 예, 우리 이약은 예, 뭐 다른 중약과 같이 복용하지 말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같은 예. 중약을 할 때면 시간 간격을 20분 내지 30분 두고 쓰면 됩니다. 그 손님 지금 예. 다른 약을 쓰는데 좀 반응이 예. 빨리 오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얘기했지만은 우리 동충하초 반응인 분은 우리 병치료 가치가 없다고 했던 분들 오랜 병만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치료를 예. 포기했었던 분들 모두가 지금 우리 그 다시 신심을 갖고 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 물을 쓴 이후로는 다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살 이왕 있다면 40세 이렇습니다. 거기 시간 간격 두고 쓰면 됩니다. 예.
4: 아이 모두 무슨 오장육부 돌아간다 숱한 양상들이 다른 말에 나오세요. 손발이 양식으로 예.
1: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 네. 지금 동청아초를 쓰신 분들 그냥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먹어보니까 확실히 네. 다른 약하고 다르더라. 예? 그러니까 네. 먹어봐야 알지. 먹어보지 않으면 우리 뭐 소개를 할 때게 되면 좋다 좋다 해도 예? 어떤 분들 믿지 않지 않습니까? 또 믿어서 샀는데 효과를 보지 네. 못하는 분들. 예?

0: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약을 쓰고 좋은 효과를 보시고 우리 방송이랑 네. 그냥 참여하니까 제가 우리 뭐 너무 신심 있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예.
1: 그래, 예. 이 약 먹는데 공복이 아침에 일찍 먹어 이렇습니까?
0: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일반적으로 예. 공복에 복용하는 약들은 예, 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예. 위를 자극한 약이면 식후에 10후에 30분 후에 하는데 이건 위랑 다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 예.
1: 나 그때 약 막 세발 서너 세네세 막 넘어갔거든요.
0: 아이 그때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말고 예.
1: 예.
0: 손님 지금 세시네세 일어났는데 3시부터 다시 와요 뭐 예. 우리 예. 그 심장에 피랑 제일 모자란 시간인데 그때 일어나서 뭐 활동하거나 이렇게
1: 아,
0: 되면.
1: 아 그때네 선생님.
0: 예.
1: 아 근데 이 밥만 먹으면 예. 자꾸 취한 것은 자꾸 잡으러 오고 자꾸 매기고 자꾸 눕기 싶단말은 문제는 결국 서둘하게.
0: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예. 먹게 되면 혈관이라는 게 확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잡으려면입니다. 밥을 먹은 다음에 밥 먹기 전에는 예. 그렇지 않은데 내가 따스한 밥을 먹게 되면 혈관을 확장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잠이라는 게 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습관적으로 좋긴 해. 9시 그때거나 9시 반 이때 쉬십시오.
1: 야, 그때 못 알아먹겠다. 유생아 된 거 누인이 나서 그래서 그래 밤 12시 일어나서 또 세에서 잡으러
0: 나쁩니다. 그게 11시부터 우리 담당이 공작해가지고 아침까지 그냥 내가 누워서 그 네. 장기가 공작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우리 지지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좋기는 그런데 지금은 그 날씨가 좀 그 많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1: 예.
0: 바깥에 나가 바깥에 나가 활동을 좀 하십시오. 예.
1: 밤 저녁에 나가도 웃고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한 70이 되게 되면 거의 100%로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우리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동맥 경호가 나타났을 때 간단하게 불러서 관심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심병 가운데 우리 경색으로 인해서 심장에 우리 경색이 와가지고 그 어느 국부가 많이 막혔을 때 이럴 때가 되면 심장 저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신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저절했다는 분들이 아주 많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원인 심장병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약을 쓰지 않는다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주자 우리 저절한 분들이 알다시피 돈을 많이 쓰고 병원에 입원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 9강만 복용한다면 수술 변두리에 갔던 분들도 수술하지 않고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0: 신장하고 방광에 화합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전립선으로 남성분들이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지관이라든가 뇌수단이 높아가지고 뇌독증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우리 투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장을 바꾸지 않는다게 되면 투석해야 되는데 투석이라는 건 제가 예전에도 그냥 말했지만은 한 번 병원에 가게 되면 4시간 동안씩 우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일 살게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 지금 중간 분들은 네 번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 그 상활 질량이라는 것이 아주 낮아지게 되는데 그 지금 우리 동청하자 발육인 분 이미 노독증이라고 진단받았거나 또 지금 우리 지간이 높다거나 뇌수단이 높아가지고 노독증이 올까봐 고생하신 분들도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고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지금 하나는 병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그리고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모두가 다시 신심을 갖고 우리 약을 선택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는 동충하초 발효균은 인삼도경하고 함께 3대 진귀한
1: 네, 약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간 이들이 묶어놓은 둘레길 리본 같은 시간의 표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뿐인데요. 방향과 속도 여러분은 모두 알맞게 가고 있나요?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햇살이 비추던 어느 날, 한 소년이 아테네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소포클레스인데요. 우리는 흔히 그를 그리스 비극의 완성자라 부르지만 그 수식어 뒤에는 단순한 명성 이상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음악과 시, 체육과 철학을 두루 익힐 수 있었던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 교양을 받으며 성장했고요. 그 경험은 훗날 그의 작품 속에서 인간과 운명 그리고 삶의 균형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아테네 전역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은 비극 경연 대회에서였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연극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일종의 사회적 토론장이었고 극작가들은 무대 위에서 인간과 국가,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대에서 소포클레스는 놀라운 재능을 드러냅니다. 특히 자신보다 훨씬 연배가 높고 이미 명성을 쌓았던 아이스킬로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사건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세대의 교체를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수십 차례의 경연에 참여해 대부분 우승을 거머쥐며 아테네 시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극작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서포 클레스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그의 인품에 대한 이야기는 동시대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도 확인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희극 작가였던 아리스포파네스조차 그를 두고 온화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평했을 정도였으니 이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경쟁과 비판이 일상이던 극 작가들의 세계에서 동료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포클레스는 격렬한 논쟁의 한 복판에서도 인간에 대한 리해와 절제를 잃지 않았고 그런 태도는 그의 작품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그리고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는 흔히 테베 3부작이라고 불리며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그 앞에서의 선택을 집요하게 탐구합니다. 특히 오이디푸스 왕에서 드러나는 아이러니는 인간이 진실을 향해 나아갈수록 오히려 자신의 파멸에 가까워진다는 역설을 보여주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철학적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단순히 절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어떤 존엄을 발견합니다. 운명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견디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소포클레스가 말하고자 했던 인간의 진정한 강인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는 단순히 고대의 한 극작가를 떠올리는 데서 멈추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겹쳐 보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지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 앞에 서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소포클레스는 화려한 성공과 안정된 삶을 누린 인물이었지만 그가 남긴 작품과 말들은 오히려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품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러듯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꿈꾸던 내일이다 라는 그의 명언대로 또 소포클레스의 시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이로써 그는 후세 시 문학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특유의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미나리는 예로부터 몸속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침, 전, 찌개는 물론 생즙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미나리는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칼슘, 식이섬유, 린, 철분, 수분, 베타카로틴, 아연, 엽산, 칼륨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미나리의 효능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나리의 칼로리부터 살펴보면 100g당 약 15칼로리 정도로 매우 낮은 열량을 가지고 있어 부담 없이 섭취하기 좋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아스파라거스나 브로콜리, 샐러리와 함께 흔히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으로도 분류입니다. 다이어트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미나리를 고를 때는 색상이 선명한 녹색을 띠고 향이 뚜렷한 것, 줄기가 지나치게 굵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보관할 때는 수분이 생기지 않도록 신문지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미나리의 다양한 효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나리는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돼서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기여하며 이 과정에서 붓기 완화와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심장과 뇌를 비롯한 주요 장기의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중금속이나 불필요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배출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미나리는 간 건강을 돕는 식재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간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미나리를 활용한 음식이나 즙을 섭취하면 미나리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들이 간의 해독 작용을 보조해 알코올 분해를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건강관리 차원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나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자극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며 장내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도와 전반적인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비 예방은 물론 장 내벽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회복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나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비타민E는 체내 피로를 줄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보다 건강하고 생기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손톱과 모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타민B군은 신진

눈 건강 측면에서도 미나릴은 의미 있는 식재료입니다.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돼서 눈의 피로를 줄이고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 예방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나리는 신장 건강관리, 염증 완화, 지혈, 해열, 빈혈 예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성질이 차가운 편이기 때문에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 해도 과도한 섭취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미나리를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생으로 섭취할 때 이러한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데치거나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또한 미나리는 칼로 알아봤습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 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기차 안은 조용하고 네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김경과 강청재는 친숙했고 왕아 씨와 매서는 동료였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기차가 천천히 달리는 동안 창밖에는 유채화와 벼밭, 보드나무가 푸르게 펼쳐졌다. 봄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계획대로 시장으로 향했고 모두 분주하게 물건을 골랐다. 원나 씨는 토종 닭을 사고 갱경은 양배추 나물을 샀다. 강청재는 술을 사고 매서는 달걀, 양파, 생강, 두부, 미나리 등 필요한 재료를 모두 준비했다. 모든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다. 그 후 그들은 기계식 농업용 배를 임대했다. 배는 두 개의 긴 벤치가 나란히 놓여있어 많은 사람이 앉아도 안정적이었다. 기계 소리와 함께 배는 태호 지류로 들어갔다. 수로는 넓었다 좁아지고 물결은 잔잔했다. 강량 쪽의 풀들은 흔들거리며 매서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풍경은 마치 맑은 밤 안개가 낀 호수와 같았다. 네 사람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다. 산은 웅장하고 물은 맑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였다. 끝없이 펼쳐진 뽕나무 밭과 연못 사이에서는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침바람과 물새의 날개짓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곳으로

약 45분가량 지난 뒤 작은 배는 림수에 도착한다. 배가 정박하자 물살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네 사람은 짐을 챙기며 서서히 내린다. 눈앞에는 차갑고 습기가 가득한 고독한 시골 마을이 조용히 펼쳐진다. 강가에는 한가로운 사람 몇 명과 들깨 한 마리가 느리게 돌아다닌다. 김경의 외삼촌이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사람은 짐을 짊어지고 배에서 내려 외삼촌을 따라 구불구불한 골목을 걷는다. 흙길은 비에 젖어 미끄럽고 집 옆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한참 걷고 나서 드디어 한 집안 마당에 들어선다. 문을 열고 들어선 모두는 깜짝 놀란다. 세 칸으로 되어 있었다. 종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 누렇게 바래고 창문은 일부가 허물어져 낡은 모습 그대로이다. 마당 안쪽을 보니 탁자, 의자 등의 목공품들이 반제품 상태로 엉망으로 쌓여 있고 오랜 세월을 겪으며 바람에 쐬고 비에 젖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외삼촌은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년 전 목공품 사업을 시작해 조금의 수익을 냈지만 결국 모든 본전을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당에 쌓인 칠판 목공품을 보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이 팔릴 길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칠판 목공품이란 칠을 하지 않은 그대로의 목공 제품을 의미한다. 이 말을 들은 왕아 씨는 얼굴에 실증난 표정을 지었다.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편안한 나들이인데 갑자기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상처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하며 목공품 톰이 우러올라가 물건을 뒤적인다. 사포로 문지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왁스를 바르면 금방 멋진 제품이 된다고 열심히 설명하지만 강 총재는 비꼬는 듯한 말로 반응했다. 매서는 강 총재를 쳐다보고 왕아씨는 등을 돌린 채 힘껏 기침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제야 외삼촌은 자신의 행동이 어색하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췄다. 외삼촌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모두를 집안으로 안내했다. 화사한 옷을 입은 네 사람은 허름한 집안 모습에 불가피하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청재는 낮은 목소리로 매서에게 기분을 망쳤다고 이야기하고 매서는 갑자기 차가운 곳에 갇힌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다. 연문 량화 풍으로 꾸며진 부엌이 보였고 외삼촌의 아내가 화구 앞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다. 화구 두 개가 놓여 있고 가운데에는 큰 국물통이 자리 잡고 있다. 창가에는 긴 탁자와 그릇장, 수도꼭지가 있고 기둥에는 꿰맨 닭과 생선이 들어있는 대나무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아 외삼촌 부부가 정성껏 대접하는 만두를 먹기 시작한다. 외삼촌은 사업이 망한 뒤 시내에서 살고 있으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하루 종일 집을 정리했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아 씨는 만두를 거의 먹지 않고 근경만 쳐다보며 불만을 표한다. 외삼촌은 우층에 방 두 칸이 준비되어 있고 각 방에 큰 침대가 놓여 있으니 두 부부가 편히 지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강청재와 매서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릇에 떨어뜨린다. 갱경과 왕아 씨는 정식 부부이지만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서는 어색하게 만두가 정말 맛있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왕아 씨는 외삼촌 부부가 편히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이때 외삼촌은 낡은 마작 한 벌을 꺼낸다. 강청재는 오래된 대나무로 만들어진 마작패를 보며 감탄한다. 외숙모는 이 마작을 1962년에 서양 감자 열군으로 바꿔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네 사람이 만두를 거의 다 먹었을 때 외삼촌의 아내는 저녁 음식을 모두 준비해 두었으니 우층으로 가 방을 둘러보라고 권한다. 갱경과 매서는 집 우층으로 올라가 방을 확인하고 외삼촌은 여전히 자신의 목공품을 팔아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한다. 드디어 외삼촌 부부는 시내로 돌아가고 갱경은 대문을 닫는다. 매서는 호텔에서 묵을 줄 알았는데 낡은 집에서 지내게 되어 오리둥절해하고 왕아 씨는 샤워기도 없는 불편한 시설에 대해 불평한다. 반면 강청재는 태연하게 마작을 만지며 즐거워한다. 그는 이미 이곳에 왔으니 마음을 놓고 마작을 치자고 제안한다. 네 사람은 방향패를 뽑고 주사위를 던져 마작 게임을 시작한다.

어떤 청재는 계속 매서에게 전패를 건네준다. 오후 5시 30분에 정산을 해보니 매서가 홀로 승리하여 기쁨의 얼굴이 붉어진다. 이후 모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강청재가 요리를 하고 매서는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갱경은 왕아씨의 지시로 화구에 불을 지핀다. 차려진 저녁 식사는 짠맛도 적당하고 국물도 깊어 모두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밖으로 산책을 나섰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길은 좁고 걷기 힘들었다. 김경 부부는 뒤쪽으로 걷고 강청재와 매서는 앞쪽으로 걸었다. 넓은 곳에 도착하자 온 눈에 뽕밭이 펼쳐지고 공기는 상쾌해졌다.

이때 강 총재가 뒤를 돌아보니 균경과 왕아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매서도 그 사실을 깨닫고 주변을 둘러보며 왕아씨를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오며 들판 전체가 은은하게 밝아지고 볕집 도미는 더욱 검게 보였다. 눈앞에는 빽빽한 뽕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강 총재는 웃으며 균경 부부가 어디로 갔을지 생각했다. 그는 이른 달빛 아래 매소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전혀 싫지 않았다. 강 총재는 오늘 밤 달빛이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며 매소에게 뽕잎 애벌레를 기르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분박, 지박, 상촉, 하촉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애벌레 사육 과정을 알려주고 매소는 뽕나무가 생각보다 낫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매소는 자신이 일본과 이탈리아 밀란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릴 적 학교 뽕나무에서 잎을 따본 기억을 꺼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즐겼다.

이때 대각선 맞은편 볏짚 더미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자 메서는 깜짝 놀라 강청재의 손을 꽉 잡았다. 자세히 보니 사라졌던 굉경과 왕아씨였고 메서는 어색하게 강청재의 손을 놓았다. 네 사람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닫고 자리에 앉아 다시 마작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메서가 은혜를 갚듯 강청재에게 좋은 패를 건네주고 갱경은 한 번도 패를 얻지 못하고 긴장해 했다. 밤중까지 마작을 치다 보니 집안 곳곳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우층은 창문까지 열려 추위가 몰려왔다. 왕아씨는 갱경에게 우층을 확인하라고 시킨다. 메서는 모두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갱경이 직접 야식을 만들었고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제 숙소 문제를 다루어 보자. 메서는 왕아씨와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왕아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청재는 부엌에서 자도 좋다고 나서고 왕아씨는 벌레나 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메서는 강청재와 같은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하고 강청재도 기꺼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난,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거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0: 이상길 가수의 이렇게 좋은 날에로 오늘의 민요광장 시작해봤습니다.
1: 복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라 차차차.
1: 29193333번 컬하세요.
2: 민요가락 차차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전화가 걸려져 왔습니다. 29193333번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김여사님. 네.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잘 안 들리나요? 네.
3: 한가드리러 생일도 단단히 좋은 어울이도 만납니다.
2: 네, 그럼요. 이렇게 좋은 날에 만났네요, 또.
3: 예. 네. 날씨가 좋으니 또 바닷가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2: 그럼 가보셔야죠.
3: 예, 그러면 오늘 네. 간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2: 노래로서?
3: 가수 타령 불러보겠습니다.
2: 노래로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럼요. 한가수 타령.
3: 예, 부른다, 예.
2: 네.

0: 3절까지. 아유, 3절까지 출창. 네네, 바다로 향하셨네요. 시원하십니까?
1: 네, 네, 대전에 병객이 이제 알 뻔했어요.
0: 그러니까 잊지 않으셨네요. 가끔씩 이렇게 꺼내서 부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네. 자, 시원한 바다로 노래 미니와 함께 가보셨어요.
1: 네.
0: 네.
1: 네. 또 많았지.
0: 그래요. 이제 또 초록이 움트, 뭐, 실록이 또 그 파릇파릇해지잖아요. 그럴 땐 자연으로 또 한 번 더 가보세요. 자연에 가서.
1: 네.
0: 네. 안녕히 계세요.
1: 안녕.
0: 네. 자,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저입니까?
0: 네. 반갑습니다.
2: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네. 김 여사, 역시 김 여사님이십니다.
2: 근데, 네. 영상 아이랑 야동한데 잘못 불러가지고 내려가서 한번 다시 해보려고요.
0: 영천 아리랑이요?
2: 네.
0: 예. 괜찮아요. 마음에 드실 때까지 부르세요.
2: 잘 배워줬는데, 정말 잘 못했습니다.
0: 그래요?
2: 예. 네.
0: 불러보세요.
2: 부르랍니까?
0: 네.
2: 잘 안 들리니?
0: 불러보세요. 잘 안 들려요?
2: 시작한다, 예.
0: 네.
2: 아하리랑, 아하리랑, 아하리랑 하네. 아하리랑.

0: 나이가 많네. 남편당 구름을 잘 말없이 흘러가고 남편의 죽은 성 내 추억도 떠가네.
1: 너. 어우 급하게 재요. 김 여사님.
0: 예.
1: 어떻게 왜 그렇게 급하게 부르세요? 아니
0: 내가 지금 예.
1: 네.
0: 자꾸 실에서 탁구 중 한 탁구석에서 부릅니다. 시간이 되어서.
1: 어머 탁구 교실에 가셨어요?
0: 예.
1: 아유 그러셨네.
0: 사람들이 있어서.
1: 괜찮아요. 사람들 많으면 함께 부르시면서 장난도 뭐 그분들이 박수 쳐주면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네. 급하게 부르셨네요. 지난 시간보다 네, 좋아졌어요.
0: 주세요.
1: 네. 아하리랑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아하리라 아하리라
0: 아하리랑
1: 아하리라.

0: 안 돼. 그렇죠. 천천히 네. 가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가사 붙일 때 있잖아요.
1: 네.
0: 남천강 그 2절 4절도
1: 네.
0: 예.
1: 네.

0: 다리랑 이렇게 가시고요. 남천강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1: 남천강.
0: 남천강 아니고 남천강 남 넣으세요. 그러면 더 빨리.
1: 남천강.
0: 그렇죠. 남천강 구비쳤어 뭐 흰구름 나르고. 제가 가사를
1: 이 노래 성순하고 대답이 범죄의 제대로 네. 부르는 게
0: 아니 그렇죠 지금 네. 옆에서 지금 또 아, 운동도 잘하시네요.
1: 아니 그걸 원한거
0: 탁구 교실을 탁구 여기 가사가 있어요. 얼 단어 1절 괜찮죠? 제가 조금 네. 말씀드려도 예 네. 네. 후렴을 잘하시면은 후렴은 그냥 반복적으로 네. 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후렴만 잘하시고 1절은 뭐 어월 단어 하나 둘 셋 하면 어월

0: 아비 춤을 추네 이렇게 똑똑하게
1: 네,
0: 씹으시면
1: 돼요. 아주 말하네요 나는.
0: 다음에 또 하세요. 만족되실 때까지.
1: 예.
0: 예. 굉장히 더 어려우나 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운동 잘 하시고요.
1: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0: 그래요. 아우, 부부가 함께, 네. 부부가 함께 탁구교실에서 함께 운동하신다고 하는데요. 아우, 정말 황혼 멋지게 보내시네요. 제가 여기서 경사나리랑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복습을 해왔고, 가르쳐드렸는데 생각외로 이게 가사를 붙일 때 어렵나 봐요. 덩덩 따끔따 이게 양산도 장단이거든요. 그러면 아하리랑 아하 생각이 좀 가사를 좀 붙이기가 어디에 먼저 들어가지 이걸 잘 장악을 못하실 때는 아되다 약간 하자를 넣으세요. 그러면 아하리랑 아하리랑 아하리랑 넣으시고 아하리랑 아하리랑 그 다음 아하라리가 나안 나안 세 음이에요. 나안 네. 그 다음 아하리랑 아하리랑 랑 여기에 목돌림 있습니다. 시김새 어헐시이고 어헐시고 어헐시이고 천천히 가면 어헐시고 어헐시고 시이고 이런데 빨리 들어오면 시고 시고 그 다음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이런 거랑 아라리가 났네 네. 가사 말은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러면 총 12 단어거든요. 12 글자거든요. 그리고 아리랑 얼씨구 아라리가 났네.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김새들이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호렴을 잘 하시면은 1절, 2절, 3절은 무난하게 다 갑니다. 2절, 4절은 성암산, 성암산, 성암산, 성암산. 분졌다가 안 이렇게 슥 감습니다. 이런 걸 감목이라 하거든요. 성암산 허리에 허리에 허리에 그리고 내린 밤 안 개 여기에도 세 음 있죠. 내린 밤 안 개 그다음 아리랑 장단에 달빛도 청다오라 아리랑 다 장단에 달빛도 청다오라 달빛도 청다오라 청다오 청다오라 이렇게 가고요. 3절은 남천강 푸른 물결 말 없이 흘러가고 여기는 괜찮잖아요. 2절은 내린 밤 안 여기에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사설이 더 많으면 상대적으로 더 쉽거든요.

0: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김 여사님께서 사정이 좀 급하셔서 오늘도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조금 느긋하게 부르시면은 완벽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본인이 마음에 꼭 들 때까지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다양한 아리랑을 가르쳐드렸는데 경산 아리랑에 조금은 어렵다고 해도 너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또 가르쳐드린 부분 있죠. 천안 아리랑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아리랑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알고 계시는 아리랑이라고 하면은 미량 아리랑도 있고요. 진도 아리랑도 있고요. 그리고 영천 아리랑은 특히 영천 아리랑과 그 강원도 아리랑 두 가지는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사말도 영천 아리랑과 강원도 아리랑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장단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영천 아리랑은 8분의 5박어를 또 옴머리 장단으로 부르는 영천 아리랑도 있고 그리고 쇠마치 장단으로 부르는 영천 아리랑. 뭐 쇠마치와 옴머리 하면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영천 아리랑도 사실은 8분의 5박으로 옴머리로 부른다면 그나 이것이 강원도인지 영천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어린 선생님. 예. 너무 반갑습니다.
0: 목소리가 왜 감기 걸리셨어요?
1: 아니, 좀이 어찌 그런지 농촌에 가 조금 일하고 오고 일하면 또 며칠은 이랬습니다.
0: 아, 시골에 가면 그 공기가 좋아서 오히려 더 좋으셔야 되는데 말이죠. 무리하게 일하셨죠. 무리하게 일을 하셨죠. 예.
1: 오늘이네 전문의 선생님. 그래서 1대1로 비하주신 해란벌이 풍년이 왔네.
0: 해란벌이 풍년이 왔네. 어떻게 예. 다 완벽하게 잘 되셨어요?
1: 예, 그날이 그렇게 선생님께서 잘 비하주셔서 네. 그 다음에 그 박자를 딱딱 적어놓고 예. 그래서 모르겠는데 오늘이 내가 제대로 부르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0: 모르겠다는 얘기 마시고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잘 부르실 수 있습니다.
1: 예, 예. 그러면 잘 불러보겠습니다.
0: 그래요. 불러보세요. 네.
1: 네.

0: 예. 다행없기 돌아간다.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 풍년이 와한네 딴다라라라라.
0: 예, 그렇죠. 들렸어. 예, 다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1: 자, 여섯 박자입니다. 예. 더 늘구지 마시고요.
0: 예.
1: 자,

0: 선생님,
1: 네?
0: 제대로 말해서 구상부터 그래서 매일 이거 그거에 계속 연습했는데
1: 네.
0: 언어를 잘 부르는 게또 이렇게 못 불러.
1: 그 음이
0: 예.
1: 풍년이 왔네 하나 둘셋둘둘셋 풍년이 왔네 여기까지 해란벌 그어대나 그 다음 부분이 풍년이 왔네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그걸 뺐어요. 풍년이 왔네 장착하셨습니다. 네. 풍년이 왔네. 그 다음, 단다라라라라타. 이러고, 달걷이 돌아간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0: 그럼
1: 뺐어요.
0: 선생님 몇
1: 네.
0: 분이 계십니까?
1: 한 분이 더 계세요.
0: 예, 한 분이 계시면
1: 네.
0: 제가 이거 잘 부를 때까지도 이따가 저기 연기를 김내사님처럼 부를
1: 그러세요. 한 곡이라도 완벽하게 배우셔야죠. 그렇죠?
0: 뻔했습니다. 예. 예,
1: 그리고
0: 제가
1: 2절에서 눈부신 황금벌에 여파도 출렁인다. 이 부분도
0: 가사를
1: 예.
0: 내가 잘못 적었구나. 배파던가요?
1: 아, 저도 지금 가사가 없어요, 제가. 가사 아니, 근데 눈부신 그 음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0: 저기 뭐니까 이 가사는 제가 제대로 적은가 황금벌에
1: 뻔해.
0: 기쁨이
1: 그래.
0: 넘쳐나네.
1: 기쁘게.
0: 예.
1: 저는 지금 가사가 없어서 예. 네.
0: 제가 그런지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이 지금 아 20년인데 자꾸 실수를 하는데 선생님 꼭 그래서 제가
1: 아니에요.
0: 열심히 배워서 다시 잘
1: 괜찮습니다.
0: 부르겠습니다.
1: 그더 진보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예,
0: 예.
1: 많이 또그 틀리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 사람마다 다잘 부르시면 누구나 다 가수라 했죠. 안 그래요? 예.
0: 예, 선생님
1: 잘
0: 항상
1: 부르셨어요.
0: 고맙고
1: 예.
0: 정말 너무 고마워서 우리 채소가 영 잘 됐는데 비용가 선생님과 같이
1: 글쎄요,
0: 없어요.
1: 이제 간다고 한 지가 이제는 그 채소가 이제는 그 키를 넘었겠네요.
0: 예.
1: 몇년 됐지? 몇년 됐잖아요.
0: 이렇게 해야
1: 예.
0: 되는데 이 머리는 더 많이 심었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1: 갈게요.
0: 선생님 항상
1: 예.
0: 고마운 마음을 표달하고 제가
1: 네.
0: 시간이 안 됩니다.
1: 괜찮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해란벌에
0: 수고하세요.
1: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0: 예,
1: 네. 네,
0: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예.
1: 진보하셨습니다. 네. 단풀입니다. 여보세요.
0: 어미라 선생님,
1: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좋은
1: 윤여자님.
0: 시간이 행복한 시간, 힐링이 시간이라고
1: 네.
0: 생각됩니다.
1: 그럼요.
0: 예, 오늘은 노래 부르겠습니다. 예.
1: 네.
0: 예, 구름이 날아든다.
1: 두름이 날아든다?
0: 예,
1: 어.
0: 요 가사를 모를 때는 좀 어미라 선생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두름이 날아든다. 전 처음 듣거든요.
0: 예,
1: 언제?
0: 그래 부르겠습니다.
1: 예, 저도 들어볼게요.

0: 이곳은 살아가자.
1: 네.
0: 이 강에 살아가자. 두루미 나라 두루에.
1: 아이씨구나.
0: 푸른 물 들렁인다. 노래 구

물도 커 물도 커 바람도 와 경계 수려한데 더워 살가도 좋아 구름이 나든다

0: 오, 처음 들어봤습니다. 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이건 또 본인이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1: 아닙니다. 이건 어느 때 옛날에 강화 선생님, 내 생각에 강화 선생님이 비하 선생님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아니에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1: 없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어머니 연습하는 게 잘 알겠죠. 그래. 이제 좀 들리게도 좀 이렇게 불렀지, 그러니까. 예. 예, 들리기도 불렀습니다.
0: 아, 새로웠어요.
1: 다음번에 한번 부르면 더 잘 부를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아유, 우리 또 예. 이 민요 차차, 민요가라 차차차 분들은. 예. 그냥 예, 완벽을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이에요. 잘하셨어요.
1: 예. 예. 다음에는 네. 또 그 판소리공 좀 어떻게. 춘향모. 아리랑이랑 좀 많이 불러야 되겠죠.
0: 혹시 춘향모 친이 나오는 대목 배우셨습니까?
1: 배웁니다.
0: 오, 어때요?
1: 아니, 그 노래는 이전에 한 번은 어느, 또 박선 선생님이 불렀는지 하여튼 공간에 딱 듣자마자 마음이 딱 들었다만다 예. 네. 그래 어느 때인가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여번에 배운다까 예. 마음이 들어가지고 배웁니다 지금.
0: 오.
1: 예, 노래,
0: 혹시
1: 노래 배웁니다. 예.
0: 한 대목 그래, 조금만 좀, 부르실 수 있어요?
1: 좀 재미있고 웃기는 거 좀 노래도 많대 거니까 가사도.
0: 네.
1: 예, 예, 그래.
0: 한번 불러보시죠.
1: 네, 잘 배웠어. 예, 아. 그, 그니까, 춘향 모친이 노래, 제목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0: 춘향가 중에 춘향 모친이 나오는 대목.
1: 아, 제목이 그렇습니까?
0: 네, 춘향 모친이 나오는 대목.
1: 아, 춘향 모친이 춘향. 나오는 대목.
0: 예, 네, 춘향 어머니가 나오는 대목.
1: 예.
0: 자다가.
1: 아, 그 노래 재밌는데 배우기는 바쁜 건 사실인데. 예. 그렇지만 어찌겠습니까? 마음이 들었으니까. 나. 어쨌든 악을 쓰고 딱 배워야 되겠습니다.
0: 아, 능히 배워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안일이부터.
1: 예, 예. 가사 그 뭔가 안일 부분도 예, 그것도 재밌을 때다.
0: 그럼요. 안일이도 얼마나 예. 재밌습니까?
1: 예, 아, 예. 대단히 네.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0: 그럼요.
1: 예. 그래 후에 그거 다 배우고 끝이 난 다음에 꼭 부르겠습니다. 이 코너에서.
0: 어우, 불러보셔야죠. 당연히.
1: 예, 그럼요. 예, 예 그래. 많이 그럼요.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아유, 기다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 여사님.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어우, 그, 예전에 아마도 지난 세기에 얼마 전에 부르셨던 노래인가요? 두루미가 날아든다. 굉장히 또 새롭고 또 옛날의 추억도 꺼내볼 수 있는 노래를 여러분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럼 판소리를 또 한 대목 감상하고 가실까요?
2: 터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상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터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0: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1: 너도 날 좀 업어다.
2: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부분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 유명한 대목이죠. 눈 대목이라고 합니다. 춘향가 중에 사랑가 대목입니다.
0: 내 양팔만 니 어깨 위에 얹고 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그 속에 천지우락 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때여 춘향이가 토련님을 업고 한번 놀아보는디.

0: 지금 듣고 계시는 이 판소리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박소연 선생님의 소리로
1: 소련님은
0: 듣고 계셨어요. 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익숙히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또 가르쳐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리 오너라 저 이리 오너라 없고 노자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익숙히 잘 알려진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눈대목

0: 곡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요가라 차차차에 오신 여러분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속 시원히 노래를 또 불러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시원한 한 주에 또 멋진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부르는 노래 부르는 시간 또 함께 만나면 좋겠죠. 지금까지 어미란이었습니다.
1: 그때요, 춘향과 도련님이 단둘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될 일이냐. 그날 밤 청담이야말로 섭을 지내요 언불 지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오육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하루나 앉고 누워 둥글면서 자연히 사랑가로 즐기는 언니.

0: 무더우고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에서 3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질병 치료 약품은 세 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주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0: 자라면, 자라면 홍화, 육두구, 천추관, 복사삼 이런 8가지 증기약재 조합으로 된 심장병 전문 치료 부시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조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릿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 제품 자체가 초운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 기본 퍼센트가 아주 높을 정도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며 본 제품 초음 청심환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폐열이 심한 구체적인 수술법에 있어서는 일종 중요해서의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합니다. 한계 학설 체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림상표는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깊습니다. 심장병 환자들 지켜보며 기침을 하루에 다음 한두 마디라도 하지 않을 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구취가 그런 거초라고도 하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초음 청심환 어전에 두 개를 좀 지금 썼습니다. 네.
0: 아, 그래요. 예, 8달 쓰셨다. 그렇죠. 예.
2: 예, 이거 지금 쓴 다음에 이 두 개를 쓰니까 지금, 야, 원래는 이 심장, 내 이 심장 관심병은 어전에 10년이 넘어됩니다.
0: 아, 예.
2: 예, 그래, 이번 달에 내가 지금 한 번도 저 요알링도 몇 번 갔댔습니다.
0: 아, 그 정도면 심각한데요. 예.
2: 예, 예. 그래서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불시에를 걷어 어떻게 숨이 떨지니까, 예.
0: 숨 올라가지 못하죠. 예.
2: 예. 이럴까, 이럴 적에는 완전히 막 쓰러질 정도 되고, 이래. 그래서 항상 그 지금 희화는 그것만 엮고 되겠다.
0: 아, 구급약을 갖고 다니셔야 예. 된다. 그렇죠. 예, 예. 뭐, 심장병 환자들이 구급약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근본에서 예. 치료가 돼야 되는 건데.
2: 예. 그러니까 뭐 방법과 딱 욕구댕기고
0: 방법이 아닌 방법이죠. 예.
2: 예.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약도 그냥 달고 집에 설치하는 것도 무슨 따스한테 여러 가지 약 그냥 달고 선대로 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잠깐 발작하고 발작하고 특히 이게 조금 나가예 그리고 운동 못합니다. 나가 원래는 조금씩 어떤 원래 활동도 좀 하고 운동해야 되겠는데 예, 운동 못하고 숨이 차서 예, 조금만 움직이게 됩니다.
0: 예. 예.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찬 게 아니겠습니까? 심장병이. 예.
2: 지금 바짝바짝 나면 이런 꼼짝 못하고 그 다음에 밤에 예, 잠 다시 자세 자지 못하고 그것도 반듯하게 넣어도 그저 답답하고 예, 침침하고 가슴에 그저 다산어보다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예, 이거 이렇게 꾸준히 쓴바닥 이러한 증상들이 몽땅 어제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예, 나가서 뭐 한 8시간씩 아침에 일어나서 우울증 시장까지 걷어댕기고 이래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0: 예예 예.
2: 예, 뭐 숨이 차거나 무슨 식은땀 나거나 이런 증상 완전 없어지고
0: 그럼요.
2: 밤은 예 밤에도 완전 반짝 완전 잘 잡니다.
0: 아 예.
2: 예. 그리고 뭐 밤새도 봐도 잠 잘 오고 그리고 예, 특히 이 심장, 입안에 정말 옛날 수급음에, 그 다음에는 입이 마르고, 예, 그 다음에 냄새도 나고 하는 이런 증상도 이렇습니다.
0: 아, 혹시 이 제품을 이제 이미 두 개, 그, 료종을 쓰셨는데 이 사이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까? 열링에?
2: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2: 예,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어제는 뭐.
0: 다 이름는 같은 감 느끼죠.
2: 예, 딱 아임도 이렇게 했다 이랬는데 그래도 예.
0: 그래도 예, 차수는 조절하는 차원에 드시는 게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예. 이 약을 얻으면 조금씩 뭐입니까? 줄여 먹으면 되지 않을까? 예,
0: 예, 알 수는 줄이지 말고 차수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인가 한 번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 조절해 보시. 어떤 분은 그래다가 다시 또 두 번 하시다가 한 번 하시다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알 수는 줄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알 수는 예. 20알이 최소알입니다.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내가 약을 뜯어져가지고 오늘 저기 뭐입니까?

0: 자, 지금 더 9개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3325 번입니다. 예.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저기 소원 성심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떠세요?
3: 심장 떨려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아, 예.
3: 약도 많이 쓰고, 보약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저기 이사를 배우고 천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이 소원 성심만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어.
1: 아, 예, 예. 예.
3: 심지어 숨이 차서 저는 이게 다 뭐 몇 번씩 깨어났다 했습니다.
1: 예.
3: 근데 이거 쓴다면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어요.
1: 예.
3: 신율이 그 다음에 빠르던 것도 신율도 조절이 잘 되고요.
1: 그러네.
3: 그 다음에 왼쪽 가슴이 아프고 왼쪽 뒷다리등이 키우던 것도 많이 나.
1: 예.
3: 자고 이거 쓴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심장병이 아니래 하고 오해했는데 오히려 심장병 치료 좋은 증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3: 예. 그냥 충혈 오르내릴 적에는 이 약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몇 번씩 내려갈 때도 몇 번씩 쉬고 올라올 때도 몇 번씩 쉬었다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예.
3: 예. 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나는 앞으로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거에 또 써줘 그럼.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기만 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거죠. 예.
3: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잘 치료하세요.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초안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저는
1: 예.
4: 지내 숨 올리숨 내리숨 바르시지 못해서 여혈능도 몇 번 불려갔다 온 사람입니다.
1: 모두 심각할 정도로.
4: 입원에 입원했다 나오면 또 아는 사이에 있다가 가서 일주일도 아침에 뭐 있다가는 또 병원에 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1: 그래서
4: 계속 내고 버리고서 누워있던 사이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게 그런 저 자원 정심한 썼는데 예. 밴드사게 못 놓고 숨 차서 예, 감기 와도 진짜 헐떡헐떡거려서 말도 못했습니다.
1: 아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4: 예. 거기다가 더구나 입에 냄새 날까나 뭐
1: 큰일이죠 그것도 예.
4: 예 방문 와도 아이고
1: 나서기 힘들죠. 예.
4: 하겠습니까?
1: 그렇죠.
4: 막아도 예. 냄새 나오고 오 정말 거기다 이빨까지 아파서 그래서 눈물에 콧물을 뿜고 그래서 이게 예. 이 약을 쓰고서 한 달씩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게 없어지고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4: 예. 예, 예. 그게 없어지고 할까 아 혈압도 소리 잘 되지 숨을 헐떡헐떡 하던 게 그게 돌아오는 것도 이렇지 그래 밴드사기 자가 지금 이거 먹어서부터 여혈이 불러갈 개미 없습니다.
1: 예. 그래요.
4: 건강하게 살까 정말 건강 사
1: 그렇죠.
4: 건강한 사람으로 예. 살아날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1: 예. 발동기가 좋아야 자동차가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동기 그렇죠. 고장이 나게 되면 자동차 수리부에 가야 되죠. 정지하고 가다 못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장병 환자들은 발동기 내 몸의 발동기를 치료하니까 너무 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치료해서 완전히 건강장수의 비결을 여기에서 찾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전층 시간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1: 그래요.
5: 쓰다 중에서 최고입니다.
1: 아, 그래요.
5: 어떤 약을 다 써봤지만 효과는 없는 게 아니라 효과 있는데 속도가 늦다만.
1: 아, 그럼요.
5: 그래, 남 약을 자꾸 바꾸는 사람은 좋은 게 나오면 자꾸 바꾼다만.
1: 예.
5: 그래서 좋은 증상 나와서 이 약을 선택했는데, 야, 정말 얼마 안 써서 벌써 효과 더 둘에 타담한다.
1: 그럼요.
5: 그래, 두 양주가 지금 쓰고 있는데, 예, 내가 처음에 썼는데, 내가 보니까 내 또 뒷가닥에 썼는데, 둘 다 호흡이 정말 안 그래. 약이 그 증상은 아, 어떤 사람 쓰던데 효과 있다면 안
1: 돼요. 이게 그렇습니다. 적응성이 예, 없습니다.
5: 그래서 신장이라는 거는 저 이제 출혈이 한 가지겠지만 그 길 가다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1: 그럼요.
5: 이게 무서운 배라면
1: 무서운 배이죠. 발동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5: 응급치료도 없다면
1: 그렇죠.
5: 그러니까 나는 이 약에 지금 내게 몸에 맞으니까 두 양주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 약에 평생 지금 또 야.

0: 하기 좋은 게 있으면 또 바꾸고 이럴까요? 그러니까 다음 시대에 대해 선생님 고맙다. 이상원입니다.
1: 아,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원 청심환은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적거나 없는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심장이 군주기관에 속하고 펌프랑 우리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펌프 역할을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보냈다 다시 피를 당겨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장에 일단 고장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특히 갱년기 남성 여성 포함해서 전후로부터 시작해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본 제품 초음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기본으로서 낫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열심히 쓰고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안녕하세요.
3: 나도 이 관심병이 있는데 자꾸 이 가슴이 뜨거워 자꾸 식은땀이 자꾸 났대다.
1: 예.
3: 그래서 뭔가 그 뭔가 뭐 포방 따서 별 먹기는 그냥 먹는 것도 아예 났습니다 다.
1: 그러면 군번에서 예, 치료가 돼야 되죠.
3: 예, 그거 그냥 먹는 것도 낫지 않지. 그냥 이렇게 앉아서 땀이 자꾸 쫄아나지. 잔등이 막 뜨거뜨거내 나지. 난 더워 나 이랬어.
1: 심폐열이 심한 증상입니다. 모두 예? 심폐열이 심한 증상입니다. 예.
3: 목안이 막 마르지 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방송도 정신만 지금 먹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예. 없을 겁니다. 이제 점차.
3: 네. 잔등이 뜨끈뜨끈하던 게 지금 아주 좋아지고 나 치거나 벌거벌거스나 막 식은 땀 자꾸 나니까 나
1: 그렇죠.
3: 땀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3: 그리고 이 예, 효과 잘 저녁에 자지 못하던 게 지금 잠이 잘 온다.
1: 그렇죠.
3: 그리고 우리 언니가 뭔가 저번에 병원에서 보였거나 쪼버가 있다더랍니다. 근데 이런 데 뭐가 되니까 쪼버 있다는데 뭐
1: 쪼버가 있다는 게 너무 빨리 뛴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아. 쪼버가 어느 순간에 쓰러질 네. 수 있습니다. 제일 한도가 네. 90 뭐 보통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를 네. 하지만 해도 90차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네. 벌써 가슴이 침침하고 불길한 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쪼버라는 건 1분에 100차 그 이상 120, 130 이렇게 뛰는 날이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너무 어울리는 제품에 네. 속합니다.
3: 그래. 선생님, 의사 선생님도 그래더라. 그러니까 말을 이해 못할까 일만 늙으니까 모른다 말도
1: 그렇죠.
3: 나와라 뭐라든지 네. 그래서 그게 뭐 자기도 그저 심장이 답답하다며 이랬대. 그래서 내가 같이 목적에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예. 선택해서 복용하시면 이제 위에서 말씀한 거 들으셨겠지만
3: 예.
1: 해도
3: 예.
1: 두 개 여성 야답달 쓰는 어간에는 이전에는 병원에 몇 번씩 실려갔는데
3: 예.
1: 한 번도 실려간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어도 됩니다.
3: 예,
1: 예, 이 제품 자체는 예. 그렇죠. 한 예, 20년 제가 이 매체를 예. 통해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3: 네, 네.
1: 예,
3: 그래서 오늘
1: 됩니다.
3: 따서 싸는 걸 하겠습니다.
1: 예,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3: 예, 영정도 되지요?
1: 다 영정. 됩니다. 네. 이 전화하면 네. 다 됩니다.
3: 예.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3: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이 약이 정말 좋았구만.
1: 예.
4: 나는 이 초음원 청심환을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1: 예.
4: 걷지 못했었구만.
1: 아, 심각할 정도.
4: 그 다음에 자꾸 좋다 집에서 문을 닫아도 놀라고 내 전화 와도 놀랐었고
1: 예.
4: 부들부들 떨었었구만.
1: 아,
4: 너무
1: 예.
4: 놀라서.
1: 예.
4: 그랬던게 이 초음원 청심환을 한 달 먹을까 이 떨기던 증상이 조금씩 완화됩니다.
1: 예.
4: 그랬던게 우선 나는 한 개로도 남아 먹었었고
1: 예.
4: 그랬까 이 떨기던 증상이 우선 없어졌었고.
1: 아, 그럼요.
4: 야, 이 약이 정말 나를 살았었구만.
1: 아, 그렇죠.
4: 나는 얘 고혈압 됐구만.
1: 예.
4: 그런데 혈압은 높은데 맥박은 43, 45 됐었구만.
1: 그게 다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4: 그러면서 맥이 똑 떨어져서 걷지도 못하고 숨이 차고 그 다음에는 또 합폐물이란 게 어째 자꾸 납니다.
1: 산소 부족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에 합폐물이 나는 겁니다.
4: 야, 합폐물 한 다음에 끝이 없이 하품했어.
1: 심장에 대한 산소 부족입니다.

0: 소통심하는 숟갈 하필이 없어졌었군요.
1: 그럼요. 예, 예.
0: 아우, 그래고 소리에, 예. 이 가슴이 아프다면 바늘을 쏙쏙 기르는 것처럼, 예.
1: 예.
0: 그렇게 아프던지 구중사에도 우선 없어졌어.
1: 어, 협심증이죠. 그럼요.
0: 야, 예. 그러고, 예, 우선은 맥박이 올라갔었구만.
1: 예. 맥박이 얼마입니까?
0: 혈압을 재면, 예, 오, 암에 혈압이 43, 45던지 우선 65로 올라갔었구만, 이랍니다.
1: 바로 심장병으로 인해서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100분지 92가 심장병 고혈압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러기는 말이야. 예, 그랬다. 그렇죠. 이 약이 정말 내게는 딱 맞았구만.
1: 그렇죠. 명품이죠.
0: 예, 예. 그래 나는 이 약을 그것도 통심토로 먹을 예사했구만.
1: 예, 열심히 견제해서, 예, 건강 장수하세요.
0: 선생님이 이리 좋은 약을 소개를 했길래 예, 내 사는 것 같더라구만.
1: 예, 꼭 건강하세요.
0: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4일 도문에서 중대대성 건설, 변경촌 건설, 문화관광산업 발전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성당위 성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과 최근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 주동으로 민생복지를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으로 인심과 힘을 응집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변경 동성구의 독특한 지역 위치 조건과 정책 우세에 의탁해 스스로 압력을 가하고 분발 정진함으로써 현역 경제의 질 제고와 효익 증대로 작은 현실에 큰 담당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도문 화학공업단지를 찾아 길림가화 폐 플라스틱 화학순환 리용 1기 대상 건설 현장에서 시공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상이 건설되면 백색 오염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 플라스틱을 순환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질 개선, 순환 경제 발전, 신질 생산력 육성에 시범 인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시공 명령을 통과하고 강철 구조물 축조, 탱크 설치 등 공사를 다그쳐 추진하며 공장 구역 및 주변 환경 성격 개조를 착실히 들어주어 대상이 기일 내에 운행이 투입되고 효익을 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광락 중화물 첨가제 대상은 주로 아린산, 에스테르, 항산화제, 활성화제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로 플라스틱 가공, 고무 제품 등 업종에 응용됩니다. 호가복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진도를 살펴보고 소개를 청취하면서 생산 능력 규모,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도입하며 전력으로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들어주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기일 내에 조업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현유 대상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과학원, 장춘, 응용화학연구소 등 과학연구 단위와의 실무 합작을 강화하며 산업 생태권을 다그쳐 완선하고 산업 사슬을 1층 연장해 산업 규모를 끊임없이 키워야 합니다. 중탄명신 화학공업 과학기술 연산 4,600톤 탄소섬유 대상은 비소각 열분해 기술에 의탁해 폐탄소섬유 복합재료에서 탄소섬유 제품을 추출 생산하는데 스마트폰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 고급 탄소섬유 낚싯대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호가복은 원료 내원, 설비 구매, 공사기일 배치 등 정황을 상

0: 당시에 료하고 나서 공장 건물 개조 진도를 다그쳐 추진하고 설비 주문 구매, 설치, 시험 조정 등 사업을 잘 들어주어 생산 흐름선이 조속히 돌아가도록 확보함으로써 하루빨리 실질적인 효익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문 국문통성군은 인산 인해를 이뤘고 각지 관광객들이 앞다퉈 국문에서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호가북은 경영 모식 배치, 운영 모식 등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두고 두 나라의 풍정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고 경영 모식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배치하며 유람 로선을 정성껏 설계해 관광객들이 국문에서 조국 산하를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국적인 풍광도 한눈에 담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변경 관광의 흡인력과 감화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도문시는 통상구 기초시설 건설을 다그치고 통상구 플랫폼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통상구와 문화관광, 현대물류 등 산업의 연동 발전을 주동해 통상구 우세를 경제 우세와 발전 우세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조사연구기관 호가북은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경의 봄비 구경 체험 활동 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이 활동이 전개된 이래 전국 214개 가정이 연변을 찾아 온 오프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노의한 호가북은 긍정을 표했습니다. 호가북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을 뛰어넘어 결연을 맺고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전국 각지 가정들이 연변을 찾아 연변을 느끼게 했으며 함께 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손잡고 봄 나들이를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서로의 감정을 융합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리념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을 견지하고 활동 형식과 내포를 끊임없이 풍부히 하며 참여도가 높고 체험감이 강한 특색 활동을 기획 출시해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간판을 널리 알려 연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생동한 본보기가 전국의 명성을 떨치게 해야 합니다. 길림절강 접목합작 대상은 주로 월청진 마패촌의 현유 민가 광장 등을 개조 승격합니다. 호가북은 개조 후에 민박이 들어가 내부 장식 개조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331 국도와 린접한 지리적 우세에 의탁해 오가는 자가운전 관광객, 견학단체 등 고객들의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하고 민박 부대봉사 시설을 완산하며 일상 운영과 관리 보호를 착실하게 해 민박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변경 주민의 증수 지불을 추동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는 관건은 중대대상 건설을 다잡아 대상으로 산업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산업으로 향촌의 인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산업 발전을 다잡아야 합니다. 전망이 좋고 효과가 빠른 일련의 량질 대상을 배치하고 향촌관과 농촌 전자상 거래, 특색 재배 양식, 농특산물 가공 등 부민 산업을 발전 장대시켜 여러 민족 대중이 집 근처에서 돈을 벌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큰 힘을 들여 331 국도 연산의 환경 정돈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무너진 담장, 폐기된 우리, 함부로 지은 건축물 등 두드러진 문제를 다그쳐 해결하고 연선의 녹화, 미화, 담장 보수 등 사업을 힘써 추진해 향촌이 일층 아름다워지게 함으로써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연 풍광으로 산업 발전의 밑바탕을 다지고 향촌 관광의 이체를 더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발전의 기초는 산업에 있고 산업의 지탱은 대상에 있는 바 중대 대상을 착실하게 틀어줘야만 산업 토대의 근골이 튼튼해지고 발전 뒷심이 충족해질 수 있습니다. 도문시는 대상을 관건으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무로 실적을 내고 책임감으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산업 발전 난제를 해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중대 대상에 락착돼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지도 간부가 책임지고 연계하며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등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면서 대상 건설 수요를 밀접히 추적하고 용지, 환경평가 등 심사 비준 요건을 자세히 정리하며 자금 조달, 시공 조직 등 관건 고리에 초점을 맞추어 정밀하게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병목 제약을 백방으로 해결하고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운행에 투입돼 효익을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 규모를 장대시켜야 합니다. 전원 참여, 상하 연동의 투자 유치 모식에 따라 투자 규모가 크고 지탱 능력이 강한 일련의 제조업 대상들을 유치해 락착시켜야 합니다. 방직 복장, 농특산물 가공 등 특색 우세 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정밀화학공업, 신흥에너지 저장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 가속화를 촉진하며 산업구조를 힘써 완선하고 최적화해 경제발전 토대를 끊임없이 다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화관광 시장을 뜨겁게 달궈야 합니다. 국문관광종합체, 일광산 삼림공원, 발칠거리 등 풍경구 소비 전경을 풍부히 하고 백년부락, 두만강 공원 등 풍경구 경영 모식의 쇄신을 주동하며 더 많은 특색 문화관광 활동을 기획 출시해 인기와 상업 분위기를 더 잘 모으고 소비 정성을 견인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연신,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도문시 정부 주요 책임자가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영정시 규모 이상 공업기업 중 하나인 초선약업유관회사는 55년 발전 과정에서 시중 자주적 혁신을 견지하며 약품 개발, 생산 과정에서 완전한 의약 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초선약업유관회사에 들어서면 현대화된 사무실 환경과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작업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변 의약산업의 뛰어난 대표로서 초선약업의 발전 궤적은 지역산업 전환 승격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초선약업유관회사 판공실 주임 장정입니다. 초선약업은 발전 과정에서 선으로 영정 초선생물공정유관회사와 길림 초선의약유관회사를 설립해 완전하고 생기있는 의약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초선약업은 50여 년 역사를 가진 오래된 공장구역에서 현대화된 새 공장구역으로 이전해 생산설비와 공정의 전면적인 혁신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일일 생산능력도 현저히 향상시켰으며 약품, 건강제품, 기능성식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분야에서도 배치를 강화했습니다. 우양 브랜드 낫또 계열 제품과 인삼 제품은 전국 273개 지역에서 팔리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장정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주로 노인과 어린이들의 건강 수요에 중점을 두고 정밀하게 배치해 어린이와 노인 건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초선생물에서는 낫또와 장백산 약재의 심층 결합을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낫또의 생산 원료는 콩인데 저희가 쓰는 콩은 연변의 비유전자 변형 콩으로 당지 농민들의 수입 증대도 이끌고 있습니다. 15세기 초선약업은 신제품 연구 개발과 기술 이전을 계속 추진하면서 장백산 특색 자원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식품, 보건품, 민족의약 분야에 중점을 두고 건강산업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더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기업은 신약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외지에서 위탁받은 제품 생산을 다그치며 새로운 낫또 생산 흐름선을 전면 가동시켜 더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발전을 통해 연변 도약 추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0: 2026년 5.1 국제노동절 경축 및 길림성 5.1 노동상과 노동자 선봉호 표창 발포 활동이 일전 장춘에서 있었습니다. 버드와이저 연결 맥주위원회사 부고급 공정사이며 양조사인 성헌이 양조업계 수십 년간 뿌리내린 장인정신의 견지와 뛰어난 기술혁신 성과 그리고 두드러진 업계 기여로 전국 5.1 노동 메달을 받았습니다. 양조 생산과 기술 개발 일선에서 20여 년간 일해온 성흔은 시종 양조 사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과 열심히 연구하는 끈기를 바탕으로 양조 공정 최적화, 수레 무게감, 질감 설계 연구 개발, 품질 관리 향상 등 핵심 업무에 몰두한 그는 평범한 기술자로부터 업계의 기술 골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전통 양조 기술의 정수를 견제하는 동시에 업계 발전 추세를 바짝 따라 전통 공정과 현대 과학기술의 심층 융합을 추동했습니다. 버드와이저 연길 맥주위원회사 공회 부주석 리능입니다.
2: 정신
0: 성은은 버드와이저 회사에 입사해 26년간 근무했습니다. 대상 혁신에서 그는 팀을 이끌고 혁신적으로 각종 난관을 공략해 기업에 200여만 원의 물 자원 절의 효과를 가져왔고 로령모범 혁신 작업실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두 가지 혁신 응용 기술과 약 30가지 혁신 실천 사례를 연구 개발했습니다. 그는 작업장 일선에서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0: 꾸준히 개선하면서 기술팀을 이끌고 여러 양조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생산 능률과 에너지 리용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가 개발한 당화 시스템 CIP 과정 원료 절감 공예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 제품 세대 교체, 브랜드 승격에 강력한 기술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버드와이저 연결 맥주위원회사 부고급 공정사 성흔입니다. 우리 맥주 속에 효모 함량이 비교적 높아 려과가 쉽지 않았기에 효모 원심 분리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장비는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데 한 달 정도 소요되지만 우리는 야근을 하면서 1년 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맥주 속의 효모를 효과적으로 분리해 제품 품질을 보장했습니다. 단엔데 성흔은 기술 인솔과 후배 양성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그는 양조 기술 청년 인재를 알심들어 양성하고 기회와 경험을 아끼지 않고 공유해 전문성과 장인 정신이 뛰어난 기술팀을 만들어 기업, 나아가 업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인재들을 비축했습니다. 그는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노동자의 일터사랑, 인류를 추구하는 정신, 간고 분투, 과감히 혁신하는 노력모범 및 장인 정신을 구현하고 양조업계 기술 일꾼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여줬습니다. 성흔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메달은 영광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자 담당이고 편달이면서도 격려입니다. 저는 이 영예 칭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높은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알심대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연결 공업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 근년 내 안도현에서는 체육교육계획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특색수업체계를 구축해 교정체육이 전면 보급에서 고품질로 나아가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가운데서 신체를 건강히 하고 즐겁게 성장하게 해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 봄날의 가장 따뜻한 풍경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왕

안도현에서는 체육교육계획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특색수업체계를 구축해 교정체육이 전면 보급에서 고품질로 나아가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가운데서 신체를 건강히 하고 즐겁게 성장하게 해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 봄날의 가장 따뜻한 풍경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왕덕대 홍군수학교, 안도현 제3수학교 운동장에서 정체로운 축구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달간 진행되는 교장컵 축구 경기는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직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절을 맞이하면서 며칠 동안 우리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이면 어머니절인데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과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우대 정책이 있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4,000원에 살 수 있는데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17과기 원래 5,610원이죠. 예. 예. 그런데 4,000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1,61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상대적으로 17과기를 사시면 본약 장약 심리방 몇 과기를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또 익성균 세곽하고 백초 궁궐첩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관절이 통쇄나는 이런 부위에 붙일 수 있는 게입니다. 예. 이런 백초 궁궐첩 5곽을 더 증성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에 살 수 있는데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예. 36곽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36곽이 7,128원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4,752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상대적으로 36곽을 사시면 본약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10몇곽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칼슘 철 아연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 가루로 된 게입니다. 예. 그걸 두 통 더 드리는데 옛날에 이게 그 400g짜리였습니다. 예. 근데 400g짜리를 지금 한 통이면 두 구이니까 1000g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400g짜리 다섯 통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백초궁궐첩 10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매일 생방송실에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다오리알 한 박스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바다오리알이 얼마나 영양가가 좋다는 걸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거나 혹시 문의를 잘 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상강 중리 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큰 글씨로 이보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바로 그 옆에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또 측웅전을 했다거나 환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리내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똑똑히 확인하신 다음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5월 1일에 저희한테 활용분인데 이분이 저희한테 전화와서 그런 약을 지금 사셨는데 그날에 7,128원에 사셨습니다. 예. 근데 5월 5일 어제 전화 저한테 온 게 이분이 변비가 형심한 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이제 먹은 지 꽤나 딱 4날밖에 안 되는데 어쩌면 변비가 일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란 변비.

0: 비가 빨리 나사지는 게 알립되다 이러면서 너무 반가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은 4월 24일 날 저희 중인외과 3에 오셔서 약을 선택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날이 오신 걸 보니까나 얼굴이 아주 붉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얼굴이 이렇게 그렇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나 선생님 내 지금이 약을 혈압약을 10매까지를 지금 선택해서 먹고 있는 중인데 계속 혈압이 내려야 가고 광고약 별난약 다 써도 혈압이 내려야 간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약을 어떻게 쓰면은 혈압이 내려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대만 그분이 그날부터 시작해서 혈압약을 드시지 않고 이 약만 드시면서 지금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예, 5월 4일 날 5월 3일 날입니다. 예. 그날에 저희한테 전화 왔는데 열흘 다 아이 드셨는데 혈압이 조절이 돼서 120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그리고 얼굴이 빨갛지 않고 이 고라니 거서 휘잉한 게 뭐 안개 낀 것 같고 뭐 안에 들어간 거가 들어 있는 것 같고 오지럼지 작구나 그렇던 게 그 고라니 그렇게 싹 말쑥해졌습니다 하며 그렇게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예, 혈압이 정상이 되니까나 예,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약을 드시고 며칠 만에 어떤 병이 좋아지고 또 그 한 달이 되니까는 또 어떤 병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걸 육속 저희한테 계속 반영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약을 우선 5년 이상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정황을 속속히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이 당약 신내방목 이번에 소약인 고혈압약을 2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2: 혈압약을 어떨 때는 제가 지시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0: 예.
2: 2년 4월에 당약 신내방을 먹으면서 몇 가지 먹던 혈압약도 약도탈만 했고 넣어버리고 이 당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원래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이 약이.
2: 예. 신경쇠를 깨서 속이 나에 10년 너무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속이 나지 않아 너무 오셨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연기전에가 검사한 것 뒤에 다발성 뇌결핵이라고 합니다.
0: 네.
2: 그래서 그런지 무리하니 안개 낀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거 있어도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머리 어지럼증이 2차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얼굴에 검정보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 약심에서의 검정보습이 없어지고 예. 얼굴색이 좋아져서 예. 보는 사람마다 예뻐졌단다.
0: 아, 그럴 수 있습니다.
2: 예. 예. 내가 소개해서 예. 내 친구와 친척들이 여러 명이 쓰고 있는데 저는 사람마다 예, 다 효과도 당해서 예, 오히려 나를 칭찬한다.
0: 아, 예.
2: 선생님, 요 기간에 동생을 만났는데,
0: 예.
2: 예, 다리 혈관이 부글부글해지고, 예, 혈관이 툭툭해 나왔습니다. 사람도 이었으면 효과 볼 수 있는지,
0: 그렇게 다리 혈관이 꼬불꼬불해지고 혈관이 툭툭 튀어나온 이런 사람들이 이게가 예, 정맥꼭자입니다. 예. 이 네. 정맥꼭장은 정맥 혈전이 형성된 후에 정맥 판막 공능이 손상을 받으면서 혈액이 원래 정상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맥꼭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 네. 이 증상은 이 다리 혈관이 툭 블룩블룩블룩 튀어 올라오고 예. 혈관이 툭툭 튀어 이렇게 올라오면 꼬불꼬불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 정맥꼭장이 온 이 분들 보면은 다리 피부가 매우 차갑습니다. 예. 그리고 붓기고 또 다리가 무거운 이런 느낌도 들 때도 있고 예. 돌발성적으로 또 통증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피부가 붉어지고 열이 납니다. 예. 예. 중이는 정맥꼭장을 기혈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차가우면서 피 흐름을 막아놓기 때문에 어혈이 생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다시 말해 피를 잘 순환시켜가지고 어혈을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줘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장약 심내방 보면은 약과기 치료 범위에 피를 잘 순환시켜주고 기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예. 어혈을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낼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또 들어가야 되죠.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당귀 또 우슬이라든가 황계 담남성이라든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신의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줘가지고 찬 기운을 몰아내주기 때문에 정맥곡장 치료에 치료작용이 아주 좋은 이런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2: 예, 알겠습니다.
0: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예, 고맙습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3: 여기 맞습니까?
0: 맞습니다.
3: 네, 전화가?
0: 예.
3: 예. 우리 조선이 2년 넘었었습니다.
0: 예.
3: 거의. 네, 우리 엄마의 혈압량 계속 먹었는데도 나 중풍이 걸려가지고 정말 죽자고 고생했습니다.
0: 예.
3: 예, 모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거기다 아슬이 관성민기 있고 또 그 다음에 당뇨 있고 어림지 나고 그 다음에 심장뼈 있고 허리만 잘못 쓰고 다리 잘못 쓰고 위 나빠 소화 잘못 시켜 밥을 못 먹고 전입 써 있고 이렇게 그래서 한 해만 갔으니까 다 맞서 숱한 곳.
0: 아, 그럴 수 있습니다.
3: 네, 그래, 병원에 가서, 1년에 가서 다시 6번이 지원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왜 그, 방송 광고 듣고, 선생님 말 듣고, 이거 예, 당나고 쓰기 시작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그 다음 다섯 달 이렇게 타타타타, 숨에 시작한 게 밥,

0: 회복이 잘 됐죠. 그래,
1: 예, 나도 예, 심장이 나쁘고 신경질이 많고 밥은 못 자고 밥 못 먹고 위나 빡걸거리고 이래서 하면 어떻게 긴결을 위려고 어림찌나고 이랬는데 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지금 팔에 있어서 지금 활동하는 병은 정말 적극적으로 다닙니다.
0: 아, 그런 병들이 원래 다 치료될 예. 수 있는 병이 약이잽니까?
1: 예, 예. 같은 나이보다는 예, 같은 나이보다는 젊었다고 팔팔하다고 다 칭찬합니다.
0: 그게 다 우리 원하는 게입니다. 같은 나이 비해서 젊어 배운다는 게
1: 남편들이 이뻐졌다고 자꾸 칭찬합니다. 예. 어떤 때는 부끄럽습니다.
0: 아, 그 좋은 일이죠.
1: 네, 예. 그 양 먹으면 정말 이뻐진다고 성취된다고 예. 이랬습니다.
0: 예.
1: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예.
0: 예.
1: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활동할 때 쌌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먹겠다 했으니까 먹어야지 뭐.
0: 아,
1: 예. 병 걸리고 벌 게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예.
1: 예. 또 예. 당장 뭐 하겠습니까?
0: 예.
1: 네, 건강하고 봐야 되지. 모임 얼마나 해도 건강이 최고인데. 예.
0: 맞습니다.
1: 그런데
0: 예.
1: 우리 시동생이 한해 있는데 숨이 너무 사서 심장인데 거기에 발달 내가도 병원에 가 검사하는 게 뭐야? 배신병이라 합니다. 배신병.
0: 아.
1: 뜻밖의 이름입니다. 예. 배신병. 예. 예, 그래서 예, 이런 사람이 써도 되는가 하고 아줌마 나도 이거 좀 써도 되는가 하고 좀 선생님 물어봐달라 해서 내가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거기 보시오. 그렇게 뜻짓은 그런 병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 거 모르지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병원이 전문 의사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진단을 받은 후에 서약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또 중약을 선택하는 좋죠. 예. 예, 그분이 지금 배신병이라는데 우리 몸을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눕니다. 예. 상초에 심장하고 폐가 있습니다. 예. 심장이라는 거는 혈액순환을 책임진 장기고요. 폐라는 거는 호흡을 책임진 장기인데 이런 중요한 장기가 둘 다 문제 생겼다 할 때는 환자 본신이 매우 바쁩니다. 예. 예, 숨이 많이 차면서 아, 아주 바빠하죠. 예. 예, 이 배신병이라는 폐하고 심장이 동시에 예, 병이 든 걸 말하는데 먼저 폐동맥이 굳어지면서 심장에 피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폐동맥의 압이 높아지면은 심장에서 아, 특히 우심실이 예, 피가 또 심장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간다 해도 또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심실 비대가 온다. 예. 예, 두꺼워진다 이 말이죠.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래 심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는 좌심실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우심실 비대가 오면서 심장에서 충분한 혈액을 내보낼 수 없게 되죠. 예. 그러면 심장은 전력을 다해가지고 폐에다 혈액을 수출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입니다. 예. 예,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여기서부터 저해를 받습니다. 예. 폐의 제일 기본 단위가 배포인데 배포의 섬유변이 오면서 그에 따르는 혈관도 굳어지고 그다음 아, 동맥경화도 있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 폐에다 피를 보내는 순간 아,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오는 걸 말한다. 예. 이런 걸 배신병이라죠.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예.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예, 주요하게는 아, 홍경천하고 소홍화, 당귀하고 지룡, 소목이 심장경락에 들어가가지고 심장기능을 높여주고 또 심근세포도 격할시켜준다. 예. 그러면서 심장을 치료해주고 또 황기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 폐경락에 들어가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유난하게 해주면서 송열도 풀어주고 예. 폐음이 허약해가지고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또 그 각혈하는 이런 증상에 그것도 해결해주고 염증도 없애준다. 예. 그리고 폐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예. 숨이 찬 증상이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아주 맞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예.
0: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0: 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오랫동안 이 장약 심리방 먹고 있는데 약은 좀만 맨발 선택한 덕에 좀만 지금은 행복하게 좀만 잘 살고 있습니다.
0: 예.
3: 건강하게. 저는 이렇게 노시산이 섬에 왔을 때는 그나마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 삶 못 사고 기억이 안 되고

0: 하던기 아이 제타 두번 오니까 난 그다음에는 반신을 지우지 꾸꾸 병원에서 나올 때서 뭐 부축해서 이렇게 뭔가 위생실에서 다녔습니다.
1: 예.
0: 반신을 지우지 꾸꾸고 그다음에 누이도 하도 피고 거기다 얼굴 마비에 어느 장애에 태고 돌고 밥이나 먹자 뭐 삼키지 못해서 예. 해가 뻣뻣한 소리 반짝이 이렇게 뻣뻣한 소리 딜이 삼키지 못해가지고 자꾸 졸졸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나 무슨 입질하다 뭐 볼리 입 볼리면 안에 태고 지내 떨어서 어떨 때는 막 내설르고서 약반 사고를 앞뒤에다 막 붙이고 이래고
1: 예.
0: 살다가 서류고서 많은 소만 약 쓰고 좋다는 건 다 쓰고 또 다른 병원 다른 병원 다 다니고 아이 친구 암만 해봤자 그래서 또 뭐 조금 치료되고 또 효도니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방이 듣고 소장 이야기라 하지 아이 고산지대의 악랑 지구에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라 하지 과학받을 15년 연구라고 특허를 받은 특허 이야기라 하고 아이 그런 뭘까 공농도치 따중풍 후유증의 신호시화병 치료한다니까 심장병에 모든 관심병 치료한다니까 아, 내 여약 쓰면 치료되겠다 해서 선택에 쓰기 시작한 게 사슴 좋아지기 시작하고 다리 가벼워지고 아이 점점도 기둥 증상도 좋아지고 아이 누이도 피던게도 지금은 정말 어디나 다 다닐 수 있고 예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길 걸다도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1: 아 그럴 수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이 뭐 다도 피지 얼굴 마비 거지 와니까 그
1: 신심이 없지 않을까 예.
0: 예. 야, 약은 맨발 선택, 이 약은 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 뚫어주고, 녹여주고, 아이, 통하게.
1: 통하게 하지 않을까, 예.
0: 예. 심장병으로서는 어느 주제라는 사람인데, 검사수치 도달 못하고, 빈혈이 진해 심하고 해서, 이 주제도 못한다 해서, 주제도 못하고, 좋다는 심장약은 다 써왔지만, 먹는 도중에 계속 반복이야, 병원에 주원하고, 아이, 약을 떨구지 못하고 했는데, 이 약 쓰면 지금은 얼마 홀가분하게 마음대로 편하게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옛날에 뭐이 딱 눌러나 숨 못 쉬게 해서는 바닥 딱 일어나 가슴 치고 이러면, 그래서 우리 집에 영감은 두누 암 때도 자다 잘못돼 사람이라 했는데, 이 약 우리 지금은 얼마 건강하게 보내겠어.
1: 아, 그렇죠. 예.
0: 아, 약은 정말 이게 보물, 아이 보물급이
1: 국가 보물급이 약입니다. 예.
0: 아이 거기 비밀 처방도 그러같이 우리 아이 중풍 환자들이 아이 그런 그 신경 활성 효소로 다 그래가지고 신경 대생제 거지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신경이
1: 예.
0: 다 끊어진 거 있어두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대 고맙다.
1: 그렇죠. 예.
0: 예, 정말 약을 써보면 정말 투표약이 다릅니다. 그래서
1: 맞죠, 예.
0: 저는 계속 활동할 때마다 싸서 쓰고 내가 좋으니까 우리 친척들도 모두 다 쓰고 효과 보는데 내 우리 저 뭐랄까 작은 오래비 천 이상 천아미가 또 이렇게 중풍이 와서 반신질지고 총 개개를 흘리고 말을 못한다 하더란 말입니다.
1: 아, 그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게 딱
0: 우리 오래비 전화온 게 지금은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1: 예.
0: 얼마 좋아든지 어느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마음대로 말하고 이래서 우리 오래비 있다가 저리 내 이번에 활동이 좋다고 빨리 그러면 한국 갈 때 또 가족 들어가겠다고 예, 내보고 전화 왔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1: 그래 뭐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가지고 서리 얼마를 싸겠으면 그 연결을 예, 하십시오.
0: 우리 녀석가 싸겠다.
1: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예 그래 예. 들어갈 때 보내겠다고.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두 분 쌤이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당약 생략방을 먹이는 환자입니다.
1: 예.
3: 나는 예, 한평생으로 예, 정말 반평생을 할 수, 이 혈압약, 고혈압 환자 되는 것 한 30, 40년 동안 혈압약 먹는 법인 가서 매일 그거 먹고, 혈압약도 한 가지니까 소약을 두세 가지를 놓고 서래. 그래서 혈압도 그래야 돼서 인간 고생했습니다.
1: 예.
3: 그러다 이 약을 뭐, 이 선생님 강의를 들어볼까 이 약이 혈압조절 한 대구를 이용하고 해서 뭐 싸본 게 아닌 게 아니라서 뭐, 이 혈압약, 이, 지금 이 당약 신혈방만 먹는데 이 혈압약 다 떼었습니다. 그래서 야좀 딸방 먹은 건 혈압약 떼서 혈압조절을 해야 되겠다.
1: 맞습니다. 그만한 정도입니다.
3: 그렇게 말해서 이 수면에 혈압조절, 수면에 혈압약을 떼는 약이 어디 있을까? 이 약밖에 있는 것 때문에
1: 아,
3: 지금 혈압조절을 해야 되니까 뒷골이 그렇게 아프니 뒷골이 아예 아프지 정말 지금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는 또 해라도 해라만 높은 게 아니라 신경이 생각하고 내게 생기 있었어요. 이병이 발작한다 하면서 1년에 몇 번씩 입었냐. 입을 아야 말입니다. 오늘 아프고 아침에 쇠들면 아프고 어지러운 증이 나지 뒷땅등이 나고서 버튼을 저기로 눌러놓고 서러고서 가슴하고 뒷땅등을 눌러놓고서 그렇게 아프던지 아파서 그래서 입원해서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입원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여러 아프지 않게 무슨 입원하겠어요. 여러 신경계 생활이 색이 많이 좋아서 지금 입원하고 이것만 먹는데도
1: 영골
3: 뒷골이 그게 아프고 어지럼 지금 난 것도 이렇고 지금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난 또 관절이 나빠서 항상 우리 집에 5층 밖에 안 되는 이런 집이 되놓고 올라갈 때는 그래서 몇 번 쉬어서 올라가고 그랬던 게 지금 단꺼번에 올라가고 내가 손으로 신경을 신기해서 내려다 보고 한 사람 야 내 어떻게 올라왔는가 이렇게 가지고
1: 그럴 수 있죠.
3: 초가 이래서 약을 냈으면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알지 약 먹고 지금 여러 번의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바에도 연세 있어서 이병 저병 많습니다. 신경이 새끼고 뇌경색 뇌공도 몇 번 왔다가지 그래서 약 내 먹을 때 같이 잡신 게 여러 효과 좋다고 이번에 많이 사람들 그래서 오늘의 36가 배달받아 우리 계속 먹자 그러고
1: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3: 2417979번
2: 끝내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의 이 뭔가 장례학의 심리방 어디서인지 오란다. 우리 집이 중풍 환자가 좀 다른 사람하고 심한 환자가 있는데 야 정말 세 번 병원이 예매되는 입에서 나와도 그때 부짖을 때 있고 다른 약은 또 안 있었겠습니까? 숱한 약은 다 써도 효과 없어가지고 하루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는 장례학이고 4,500m 이상이 되는 정말 이런 약이라지. 그게 우리 난 처음에 더 가져오면 무슨 거 처음 보는 감이. 그러니까 이 약은
1: 어디서 만든가? 약과의 예.
4: 이 약은 어디서 만든 게인가? 이거 첫째 본다.
1: 그렇죠.
4: 그다음에 확실히 장약이 옳은가? 장약이 옳다면 이따가 한자근은 중어로 쓰고 한자근은 그러니까 나 서장어로 쓰고.
1: 예. 맞습니다. 예.
4: 서장, 예. 그러니까 서약 이게 뭡니까? 소장약이 이게 직단에서 딱 좀만 얘 장약이라고 딱 썼으니까 그 다음에 믿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1: 우리 이거는 장약 집단이라고 딱 쓰여 있고 네. 그리고 서상글로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어로 또 쓰여 있고 이렇습니다.
4: 예, 그러니까 확실히 믿죠. 예. 그런 저기나 뭔가 장약 글이라미 그 서장이 글이라 없는 거 그거 이렇게 서장약이라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우리 나는 과거 봅니다. 그 다음 무슨 거 보는가? 주치가 없는 겁니다. 이 주치가 없는 거 그 보면 뇌중풍 치료한다. 아니 그 다음에 또 혈압을 조절하고 동맥경화를 치료하고 심근경색 그 다음에 이게 심근경색이라기 이게 정말 사람의 목숨을 그저 정말 10분 안에 뺏어가는 게 이제
1: 그렇습니다. 10분 아니고 4분 어간이 그저 이 구바이 하면 상세 납니다.
4: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래서 당장 그렇게 쓰러지고 정말 죽음의 길을 몰아간 그런 병이 걸린 것도 치료한다고 그게 약하게 딱 써있는 그러니까 주치공님 내 병을 치료하는 그 병이가 그게 그렇게 있는가 아닌가 이거 본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그게 제일 예. 중요하죠 원래.
4: 예, 그래 내 심리혈관 질병이 치료하는 게 없다. 내 주부가 치료하는 게 그런 거리 없다. 아무리 선전해도 그런 거 쓰기 때문에 효과 있겠습니까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야구에 우리 선전하는 것도 잘 듣지만 직접 한강 사서 딱 눈을 박으서리 그 다음에 있어요.
1: 거기 기본이 기본입니다 손님. 예. 예, 그거 보는 게.
4: 500m이 되는 예, 그, 소홍아람이, 지룡이람이, 청구이람이, 이건 다 난황금이라고 다, 이제 거기 대로에서 다 실력 선생님도 그렇게 강의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이 홍경천, 소홍화, 지룡, 요 청궁이, 이 서장에서는 이걸 란광진이라고 합니다. 연황금. 예.
4: 그러니까 이야기 글쎄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어느 한 가지 약을 땀 한 가지 이렇게 좋다 저렇게 좋다 하는 것보다 이거는 난황금이 벌써 세 가지.
1: 네 가지입니다. 황진이가 네 가지 들어갔어요.
4: 예, 5,400m 또 넘어되는 이런 홍경천이 들어가요. 홍경천은 예. 면역력이 엄청 높인다 말입니다.
1: 면역력도 높이거니와 이거는 이 산소 저장 산소로 특별히 많이 있겠거나 우리 온몸에 산생하게 하는 이런 작용하는 게입니다. 이게 홍경천이가. 네. 5,400m에서 자란 게인데 어선 시간이 다 돼서 예.
2: 네, 내일 맞이해주시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 약재와 새로운 치료 방법 특효 성분인 파액 용제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6: 복경 시간으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아침에 일어나서 자국이 남은 이불을 털고 모서리를 맞추고 반듯하게 개이는 그 단순한 동작. 어떤 이는 매일 아침 하는 일상이고 어떤 이는 어차피 밤에 다시 펼 건데라며 대충 넘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면 이불을 정리하는 일은요, 단순히 잠자리를 정돈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첫 번째 행동이자 어제의 나를 정리하고 오늘의 나를 준비하는 작은 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이불 정리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은 날씨에 이따금 흐리겠으며 적은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3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15도입니다. 네, 우리 주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2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를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황당하면서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웃다 갈래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이 주말 요리를 하기 귀찮아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으려고 다 끓인 라면을 거실 탁자에 놓고 막 먹으려는 순간 이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뛰어올라 이 라면 그릇에 발을 푹 하고 담근 겁니다. 뜨거운 국물이 발에 닿자 고양이는 또 훌쩍 뛰어올라서 여기저기 라면 국물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네, 그 바람에 벽이랑 소파에 빨간 발자국이 줄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요, 벽과 소파를 닦느라 정신을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라면 한 그릇에 집안이 아주 변신했네요. 이 고양이 아주 재롱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밥 먹기 전 꼭 고양이의 동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열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예, 아침에 출근을 하는 시간에 출근의 시간이 쫓겨서 후드티나 입고 뛰쳐나왔답니다. 네, 그런데 버스에서도 그렇고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동안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요, 그때 동료가 이러는 겁니다. 저기 옷 어디서 산 거예요? 디자인이 너무 특이하네요. 좀 거꾸로 입은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 말에 거울을 봤더니 웬걸 제가 진짜로 옷을 거꾸로 입은 겁니다. 봉제선이 밖으로 나와 있고 심지어 후드모자까지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왜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옷을 거꾸로 입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싫어서 이건 원래 옷이 그런 것처럼 입고 다녔답니다. 옷을 거꾸로 바꿔 입으시면 뭐 디자인이 완전 새로워집니다. 예, 그러니 다음번에는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출근 전에 꼭 거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데 귀여운 모습을 찍고 싶어서 핸드폰을 들고 뒤로 걸으면서 뒷걸음질 쳤답니다. 그런데 뒤에서 계단이 있는 줄 몰랐죠. 그대로 주저앉으며 꽁무니가 바닥에 쿵! 강아지는 제가 같이 놀자고 하는 줄 알고 바로 달려와서 얼굴을 핥아대는 겁니다. 침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고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하하호호 웃으시더라고요. 민망함에 저는 그대로 강아지를 안고 계속 쓰다듬었답니다. 야, 뒤로 걷다가 계단과의 데이트네요. 강아지 애정 공세까지 한 번에 아주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를 찍을 때는요, 뒤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엉덩이가 대신 고생한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주말에 집에서 화분 나무 가지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원의 동영상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저의 능력을 믿고 자신감 넘치게 싹둑싹둑 잘랐답니다. 다 자르고 나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사진첩을 뒤져가며 비교해보니 이 멀쩡한 관상용 억새를 잡초인 줄 알고 삭발을 시켜버린 겁니다. 화분에 있던 가짜 장식 버섯까지 덤으로 뽑아버렸습니다. 다 자르고 나니까 화분 속 나무는 앙상한 가지 몇 개만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두 번 다시는 원희용 가위를 들지 않으리라 결심한 하루였습니다. 자, 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일은 역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도 뿌리채 뽑아버린 게 아니라 이 나무는 아마도 멀지 않는 미래에 다시 왕성하게 자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랑 함께 재미있는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바로 문명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씨앗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문명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세계 4대 문명 혹은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이 지역들은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 무렵부터 세계 각지에서 등장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차례로 애굽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하 문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청동기 문명이었고 문자를 사용했으며 거대한 도시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명들은 지리적으로 모두 커다란 강을 기반으로 한다는 아주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큰 강은 문명 발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식수와 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농사가 가능했으며 강줄기를 따라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레타스강을 중심으로, 인도 문명은 인데스강으로, 그리고 황하 문명은 황하를 중심으로 각각 꽃을 피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살펴볼까요? 이 문명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에 존재했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발전했는데 그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데 홍수가 날 때마다 강의 상류에서 기름진 흙이 떠내려와 농사를 짓기에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곳의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며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7000년 전 무렵 수메르인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이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들은 원주민과 자연스럽게 섞이며 정착을 했고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스스로를 검은 머리 사람들이라는 뜻의 수메르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세계 최초로 문자를 사용했고 저수지를 만들어 강의 범람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네, 다음으로 애굽 문명입니다. 애굽 문명은 약 5000년 전 나일강 하류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은 사막과 바다로 자연스럽게 둘러싸 있었던 까닭에 외부의 침입 없이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한편으로는 다소 폐쇄적이고 단조로운 정치 문화적 특성을 낳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농경은 기름진 나일강의 토양을 바탕으로 일찍이 발달했답니다. 나일강은 해마다 매우 규칙적인 범람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상류의 비옥한 퇴적물을 하류로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일강변은 언제나 풍요로웠고 홍수는 너무나 규칙적이어서 애굽인들은 이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답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범람과 복구 과정은 애굽인들의 기하학적과 천문학적 그리고 건축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애굽 왕 파라오의 막강한 권력은 애굽의 뛰어난 기하학 지식과 풍부한 노동력이 결합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인 피라미드의 건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애굽은요, 실생활에 유용한 태양력과 의학 등 아주 실용적인 학문이 눈부시게 발달했죠.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약 5000년 전 인더스강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강은 인도의 북부에서 시작돼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양으로 흘러가는데 강줄기를 따라 수많은 도시의 흔적과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거대한 도시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였는데
이 두 도시는 모두 고운 벽돌로 건설된 거대한 기획적 도시였습니다. 도로망이 정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시설과 공중목욕탕 같은 정교한 위생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하니까 당시 도시계획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국제도시로 면모를 보였는데요. 그것은 바닷길을 통해 먼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활력 넘치는 도시들은 안타깝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서쪽으로부터 들어온 아리안인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황하 문명입니다. 황하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무렵에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대한 문명과 달리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황하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황하 류역의 황토지대는 농사를 짓기 아주 알맞은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조와 수를 재배했고 개나 돼지 같은 가축을 사용했답니다. 작은 촌락과 마을 가운데는 점차 성장하여 도시국가로 발전하는 지역도 생겨났습니다. 가장 오래된 조대는 전설 속의 하조로 황하 문명 초기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조를 이은 상조는 은조로도 불리는데 오랜 동안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다가 20세기 들어서 유적과 유물이 본격적으로 발견되면서 실제했던 조대였음이 점차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인류 역사를 바꾼 4대 문명권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문명의 등장 시기나 구체적인 특징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요, 아마도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일 겁니다. 자, 과연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인류의 문명 초기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렇다고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여전히 고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오늘날의 나 자신의 고뇌와 욕망을 고스란히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의 질문이며 그들의 고민은 지금도 우리의 고민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4대 문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이불을 정리하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반복 속에 우리의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이불을 반듯하게 개는 순간 어제의 피곤함과 지친 마음도 조금은 정리되는 기분, 그리고 밤에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왔을 때 아침에 정리해둔 그대로의 포근함이 나를 밝혀줄 겁니다. 삶의 작은 질서와 반복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 그걸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정리한 이불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반듯하고 포근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0: 중국 명예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명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래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부터 5일 연휴 기간이 이미 결석이 됐고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 예, 지금도 그 무료 치료 활동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병을 다 무료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허리 질환만 제일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해결책이 별로 없는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이 병들에 대해서 지금 무료 치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치료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무료로, 즉 돈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립니다. 어느 때까지 치료해 드리는가? 다 났을 때까지. 그리고 3년 내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도 역시 현대병원에서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해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은 다만 영길시 현대병원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외국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니까 환자한테는 어떤 경제적 손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데는 영길시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 방법,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강주사료법은 다만 영길시 현대병원의 원장이신 리관래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새로운 치료 방법입니다. 이 치료 방법이 개발된 나옴으로 해서 지금 치료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남병, 난치병에 특히 골관절병, 그 가운데서는 다만 허리질환은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드리고서 지금 무료 치료 활동 여전히 진행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2: 나도 뭔가 요축한판 탈출이 있는데다가

0: 자기가 신경 뜯고 있으면서요. 저녁이면 둘러눕기도 불편하고 다리 내리줄도 뻗치고 불편했습니다.
1: 네.
0: 걸싸하고 다리도 얼마나 무거운 줄 천국무게 같기도 하고 걸음걸이 어쩌던 걸을 걸지 막 뻣뻣하고 일어납니다. 막 사고가 나고 예.
1: 네.
0: 그다음 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심할 때는.
1: 예.
0: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리 현대병원에 무료로 혜택주는 그 주사료 보고 두 번 받았습니다.
1: 아, 두 번 이미 치료 받았습니까?
0: 예, 얼마나 좋은지 선생님이 또 와서 그 상세하게 다 이렇게 싹 진행하면서 싹 이렇게 뭐 어디 어떻게 싹으로 하면서 주사 놈 이름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살뜰했을 때가 선생님도.
1: 예.
0: 그래서 두 번 받은 게 지금 그렇으면은 어 생각밖에 이렇게 엄청 좋습니다. 생각밖에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됐습니다.
1: 네, 뭐 어디 가나 다 치료해 봤지만 네. 낫지 않으니까
0: 네.
1: 예 현대병원이라고 뭐 되겠는가 네. 이런 생각할 네.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생각 외에 효과 엄청 좋다는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요즘엔 그제 저녁에 잘 때면 다리도 조금 펴고 잘 수 있고. 걸어도 이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잘 됩니다. 조금 해도.
1: 네.
0: 그 줄이 뻗치던 것도 뻗치지 않고 그래. 내 지금 또 세 번째는 치료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아저씨도 뭐 데리고 가겠습니다.
1: 예, 집에 보는 무슨 문제 있습니까?
0: 우리 집에 아저씨도 무슨 병원과 검사 받다가 협착이라고 이러더라고요.
1: 척추협착, 예.
0: 예, 그래서 내버려 더 먹고서 둘 다 한 집에서 둘이 옮기적거리고 진짜 보기도 막 되게 싫습니다.
1: 보기 싫은 것보다 예. 일상생활이 매우 어렵죠. 예.
0: 그래서 무슨 마음대로 들지 뭐 다시게 다 그것도 들어놓겠는데 진짜 쌀 같은 거 들어놓으면 그래 이런 것이
1: 그다음에 뭐지 절대 들지 말아야 됩니다.
0: 예.
1: 예.
0: 그래서 명심하게 명심하는데 그래서 같이 가려고 그랬다 그래서 무효를 해준다 이러면서
1: 그렇죠. 예. 이런 예. 활동 뭐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기회 찾기 어렵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요. 그렇죠. 무효를 해서 그럼 혜택 너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께.
1: 네.
0: 예. 예. 그래 내일 예약하고 가려고 그랬다.
1: 예.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0: 네, 265-2120.
1: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우리 어머니가 이 허리 협착에 와서 가서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아.
3: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단다.
1: 어,
3: 그래서
1: 예.
3: 얼떨 전에 갔다 왔는데 지금 얼떨 세고 이번에 한 번 더 가자고 그랬잖아.
1: 예, 그때는 어느 정도로 불편했습니까?
3: 그때 두 번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어. 처음에 벌써 낫더랍니다.
1: 그렇죠. 예.
3: 예, 효과 좀 난 게 알기까 그다음 두 번 치료를 할까 많이 좋아졌답니다. 이제 한 번 치료를 하면 완전히 잃었을 것 같다. 허리. 예.
1: 허리 어떻습니까? 구부려듭니까?
3: 예. 구부려드는 게 어떤 자기 손으로 펴지는 감이 난답니다. 두 번 치료를 했는데 영
1: 두 번에. 예.
3: 예. 그래서 한 번만 더 가면 이제 될 것 같다면 영 좋아합니다.
1: 예. 보통 한 세 번, 네 번 치료 수여됩니다. 몇 번이든 간에 돈 받지 않는데 뭐 걱정될 거 없습니다. 본인만 예, 적극적으로 치료할 이항이 예. 있다면 얼마든지 났을 때까지 치료해 드립니다.
3: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3: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말씀하세요.
4: 저는 전미스 비대가 있어서 요 소변 보기가 힘듭니다.
1: 네.
4: 소변 보다 제대로 나가지 않더니 혈압이 저기만 혈압이 막 올라.
1: 혈압도 오르고 예.
4: 예. 그래 병원에 가서 그 내려가는 거 그래 녹임하고.
1: 그럴 정도입니까? 어.
4: 예, 그때 보이지 쓸데없었다.
1: 그렇죠. 예.
4: 한 며칠 지나면 또 요 소변 잘 나가지 않아서 그래서 힘들면 가서. 주사를 한 번 맞은 게 지금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4: 그래, 효과가 있으니까 가서 더 맞다고 그랬다.
1: 네. 그것도 남성들이 나이 드시면서 그 자연적으로 노화되고 퇴화돼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잘 낫지 않습니다. 낫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서 소변이 아주 끊길 때에는 도뇨관을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게 다시는 어떻게 도뇨관 꼽는 일은 없죠, 예?
4: 네, 없습니다.
1: 예.
4: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4: 예. 예. 가서 치료하다 그랬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예.

0: 오늘 저녁에 선생님 강의 듣고 또 계속 지금 무료로 지금 지루한다까 예, 너무 많이 감동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셋째 언니 어제 가서 어선이 가서 예,
1: 예.
0: 세 번 맞았습니다.
1: 이미 세 번, 예.
0: 예, 세 번 맞은 게 어선이 어제 만개 아침에 자고 깨려니까 야, 정말 생각 밖에서 정말 지내요. 그래서 정말 났답니다. 이 허리가.
1: 예.
0: 여자 바투수에 허리 이렇게 다 구부렸단 말입니다.
1: 아,
0: 예. 아까 출입 못하고는 집에서는 이렇게 일하고, 그 다음 밥은 그래서 이래. 그래서 산다를 거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고, 바깥은 출입 못한다.
1: 바깥 출입까지 못한 정도면 좀 중합니다.
0: 중한다. 예. 허리 빼기 구부렸는데.
1: 아.
0: 그러니까, 그래. 처음이 맞아서 약간 통쇄한 게 바로 느끼라 헐고 그랬더니, 두 번째 맞을까, 그 다음 허리 이렇게 구부렸던 게.
1: 좀 펼 수 있고, 예.
0: 50%는 이렇게 되게 깨게, 그 다음에 여시야 또 어제 가서 그래 맞은 게 또 예, 아침에 자고 깨는 게, 오, 이게 차차서 이제 열흘 있다, 그래 맞겠다니. 그래. 아이 났으면 또 이렇게 무료를 뒤로 하자.
1: 그럼요, 그래, 맞습니다. 예, 예. 예.
0: 그래, 언니 그거 이렇게 세 번 맞아서 아이 되면은 아이 별 많이 나사지고, 어서는 많이 나사질 것 같으다니. 그게 아이 났으면 또 무슨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3년 내간에 책임질 때까지 한다니까, 무슨 저기나 뭐,
1: 이렇게. 예, 본인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0: 예, 그래, 예,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천상 그렇게, 처리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랬거나.
1: 예, 그래서,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0: 예, 글쎄 말이다. 예, 그래서, 예. 아이 낳기도 하면 언니 한 네 번, 다섯 번 맞으라고, 네, 열흘 어가는 간격 두고서, 그래, 가서 얘기하면. 깨라 얘기했잖아. 믿겠다니 그랬더니
1: 예.
0: 많이 나왔습니다. 허리 많이 펴졌다 말이야.
1: 아, 예.
0: 예, 예, 선생님 고맙게 인사드립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삼촌이 오늘에 간다던 게 오늘은 늦어 못 가고서 또 다시 예약한다. 세 번째로의 두 번 갔다 오고 저리 지금 여초판 투수대에서 야소됐단다. 그런 게 경하긴 경하다는데 뭐 그래서 그랬는데 가서 치료하고 많이 나사졌단다.
1: 두 번 치료했습니까?
4: 네. 세 번째 원은 오늘 가려고 했는데 늦어서 못 갔단다.
1: 예.
4: 그래서 내일 또 예약하자고 해서 그래서 나
1: 예. 열흘 간격에 뭐 할 날 돈을 늦어진 거 괜찮습니다. 예.
4: 이러봐요. 그래도 예. 아이 되는 간에 전화 또.
1: 예. 예.
3: 네.
4: 예. 감사합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5: 저는요. 초반 탈출이고 거기서 신경탄까지서 허리부터 예, 다리 내기절이 되게 아팠어요. 몇 년 동안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1: 예.
5: 이래 현대병원에 가서 터피엔이 무혈로 할 때 한번 치료한 게 많이 났습니다.
1: 네.
5: 그래 네 번 했는데 이 손이 오늘도 그 농사에 가서 채소까지 싸왔습니다.
1: 네.
5: 이 허리 구부려졌는지 좀 피진감이 납니다.
1: 네, 필 수 있습니다.
5: 예. 네. 그래 제 사촌도 이 무혈 치료를 한번 했습니다. 내 말에서. 농사했습니다.
1: 그분은 무슨 문제 있습니까?
5: 그 여태만 탈출입니다.

0: 한번 치료한 게 많이 나서 갔다 와 내일 또 가서 그런다.
1: 한번 치료에 낫는 분들이 적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0: 예. 예. 지금 나이 받지 얼마 썼으면.
1: 그렇죠. 예. 잘, 예. 예. 치료하겠다는, 예, 이런 결심만 있다면 병원에서는 얼마든지 났을 때까지 돈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립니다.
0: 예. 예. 이래서 한 데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이모부가 지금 한 번 두 사람 맞고 많이 동화돼가지고 내일 또 가서 이렇게 뭔가 두 번째 두 사람 맞겠다고 예약해달라 해서 내가 전화드립니다.
1: 아, 이모부는 무슨 병입니까?
3: 그 옛날에 농촌에서 술기 뭔가 이렇게
1: 예, 떨어진
3: 낙상 하다가 이 술기 방아 동지다 시세기 내다 달아나가지고
1: 낙상사고 예.
3: 예, 그래가지고 그때 치료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일 없었는데 어제 늙음하게 와서 더구나 허리 펴지 못하고 이렇게
1: 펴지 못하고 예.
3: 예, 돌아눕기도 바빠하고 계속 두문두문 팽이도 짓고 이래 됐습니다.
1: 예.
3: 지금 예, 한번 치료받고 며칠 지나니까 조금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알겠더라고요.
1: 아, 예, 알려요. 예, 그 다음번에 또 갈 수도 있죠. 예.
3: 예, 예.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마을에 그 늙은 애들도 그러한 늙은 애들
1: 호리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3: 그래, 모두 너도 나도 이렇게 가보겠다면 모두 그러더라.
1: 그렇죠. 예. 많은데 예, 지금 어느 병원을 가나 치료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3: 맞습니다. 약도 예, 얼마만 있었는지 모른다.
1: 맞습니다. 예.
3: 또 사는 방법은 다 돼도 안 되던 게 그래도 이번에 그 뭔가 현대병원에 이관례 선생님이 그 두 사람 맞고 너무나 그렇게 생각밖에 아예 돈도 아예 드리고 치료되니까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내일 예약하고 그다음에는 그 뭔가 그 올해 여동생 남편이
1: 예,
3: 여투를 잘못 쓴답니다. 그래가지고 예, 같이 가겠다며 이래.
1: 예, 그분의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3: 78입니다.
1: 아, 예, 이 나이에 허리 퇴행성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디 외상 받았던 받지 않았던, 예, 물론 외상 받았던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아무런 상한 적이 없는데도 나이가 들면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 상해서 또 그런가 해가지고
1: 예,
3: 어디는 그렇게 허리를 고생하지 오란다.
1: 어렸습니다.
3: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는 농사지를 아야기도 시내를 내려오니까나 그것도 계속 허리를 해서 좋다는 병원
1: 다니고 그래, 치료했겠죠. 예,
3: 많이 했단 말입니다. 예, 치료도 해보고 그 무슨 과수한지 무슨 이런 뜸도 뭐 그 두려운지 뭐 그런 방법도 했다는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 너무 효과 좋아가지고 그래 그런 두 분을 예약해달라고.
1: 예, 265-2120에다가 전화하시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 이같이 허리 질환을 무료 치료해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이 허리 질환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의료 수준으로는 특별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치료해봤지만 별로 효과를 못 보고 또 약은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 이건 우리 국내에서 아무리 큰 병원이나 외국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증요법, 즉 증상만 공제하는 치료입니다. 예, 저 아프면 지통제 사용하고 염증 있으면 예, 소염제, 또 좀 더 빠른 시간에 해결 보기 위한 격소 치료제, 예, 그래서도 안 되면 바로 수술 치료. 예,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진행하는 방법이지만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예, 이런 난제점의 해결, 즉 돌파를 위해서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을 연구 발견해냈습니다. 부강주사라는 어떤 약물을 주사기에 넣고 근육에 주사하는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통제도 아니고 맞자마자 뭐 통증을 없애는 그런 치료 아니고 우리 몸에 노화되고 퇴화된 세포를 살리는 세포재생요법입니다. 이 주사에는 한 10여 가지 약물을 예, 배합해서 그 환자의 상황에 맞게 예, 누구나 똑같게 약물을 배합하는 게 아닙니다. 예, 상황에 맞게 또 한 사람이라 해도 맥의 단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그 주사 즉석에 배합을 해서 근육이나 주요한 혈자리에 주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2: 네.
3: 이 부강주사료법이 지금 새롭게 나와서 많은 분들한테 예, 고통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로서 이미 치료받아본 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질환만이 다른 병은 치료 못한다 이 말은 아니고 허리 질환이 제일 흔하고 또 이 현대병원 측에서 놓고 보더라도 제일 파악 있는 치료, 그래서 허리 전문 병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때문에 이 허리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이것이 좋은 기회이므로 본인한테 어떤 손해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검사비하고 혹시 어떤 분들한테 약물 치료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세요.
3: 말씀하세요.
4: 예, 저 뭐니까 허리 치료로 로인 부위검 예약하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허리가 이게 요즘은 한 80 넘어갖고 여수만 탈출 좀 있습니다.
3: 예.
4: 예전에 이렇게 일하다가 서로 허리를 또 이 강한 것도 있고 그래서 펜슬은 연말에 펜슬한 말인데 그게 듣지 못했습니다. 80 되니까.
3: 예.
4: 또 가서 어떻게 뭐 다친다 없이 가서 치료 받을 수 있겠는가 내 그랬다.
3: 먼저는 265-2120에다가 예약을 하시고 그 다음 병원에서는 다 상세한 검사를 합니다. 예, 환자의 말만 듣고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4: 그러니까. 아, 그 병원에 가서 사진 찍을 수 있습니까?
3: 예, 현대병원에는 사진이 엑스레이도 있고 CT, MRI, 화음 다 있으니까 다른 병원에서 검사하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4: 아, 그게 뭐 그러면 좀 편하죠.
3: 네. 알겠습니다.
4: 그럼
3: 네.
4: 제가 내일 예약하겠습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기본 검사는 무엇인가 하면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우리가 한으로 흔히 말하는 쇠창구인 여창구에 그리고 혈당 검사, 심전도 이 네 가지 기본 검사의 비용은 135원입니다. 예, 이거는 기본 검사. 예. 그리고 여기에 어떤 환자는 또 여기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CT나 또는 MRI 검사 병 상태에 따라서 검사 항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부담해도 사실은 치료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분들은 좀 이 건강 기초가 너무 허약해서 즉 기력이 떨어지고 혈도 부족하고 즉 말해서 이 얼굴이 매우 안색이 어둡고 거무칙칙하고 윤기 없고 눈빛이 흐릿한 분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땀을 뚝뚝 떨고는 이런 사람들 이거는 아무래도 이 기본 그 건강 기초를 잘 다스려야 그래야만이 세포의 재생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런 약을 써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10명 중 1명 정도 이와 같이 이 중약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검사비, 중약비 이런 것도 저는 부담 못하겠다는 사람은 거절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제가 나왔습니까?
3: 네, 맞습니다.
5: 네, 저번 선생님 좋아하십니다. 네, 저 행주병원이라서 좀 몸이었어. 우리 아빠의 좀 뭐든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하고 오래서 좀, 배아보자, 보관예법으로 저기, 잘하시긴 한다니.
3: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5: 예, 다리 지팽이 짚고 그걸
3: 지팽이 짚고 다닙니까?
5: 예.
3: 지팽이 짚고 다니는 거는 뭐 무릎이 아파 그럴 수도 있고 뭐 허리 아프.
5: 아니다, 구도화
3: 예, 대퇴골 모혈괴사 그 지팽이 짚을 정도면 좀 오래됐겠습니다. 그건 갑자기 나오는 병이 아닙니다.
5: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수술하라
3: 했는데 수술도 안 하고 지팽이 짚고 다니는 정도는 그게 갑자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몇 해 전부터 있었는데 잘 몰랐겠죠.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은 연길시 대퇴골 모혈괴사 연구소 소장직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길시 환자도 외지 환자도 모두 그 연길시 현대병원에 와서 치료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무료 치료 범위에는 들지 않습니다. 돈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아무튼 치료되면 좋은 일이겠죠. 수술하게 되는 정도라 해도 현대병원에서는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5: 정말 잘하시네요.
3: 안녕히 계십시오.
5: 선생님이 이래 좋은 소식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3: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3: 네, 맞습니다.
6: 네, 이전에 저기 농촌에 있다나니까 이래 숙이 앉았다 쇠부득다 놀라면서 훌뚝 떨어진 게 엉치는 게 이게 엉거리지네. 엉거리지네. 너무 통새 난다. 이덥더라. 어떻게 있었는가 하면 그저 저기 또뭐 이래 엉치다가 나 다리에다 나 이래 다 떴고 그래서 한 18년 씨는 또 이렇다가도 또 떼나고 떼나고 했는데.
3: 예, 여보세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돼 그랬는데 저 연락처는 네.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적을 수 있습니까?
6: 네.
3: 예, 265-2120.
6: 예.
3: 265-2120에다가 연락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일 다시 문의해도 되고. 예.
6: 예, 나중에 전화했습니다.
3: 예, 그렇게 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올절 연휴 기간 광범한 근로자들이 습금형 종속에 당무를 명계하고 일터를 지키며 종대공사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0: 장국천 부총리가 호남 장사 류양시 폭죽공장 폭발사고 현장에서 응급구조처리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1: 호남 류양 폭죽공장 폭발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부상자들은 여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은 반드시 이란이 설치한 항로를 따라야 한다고 비웠습니다.
1: 뉴스의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동은 행복을 창조하고 실천은 위협을 이룹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신시대 새 노동에서 반드시 우리나라 노동자 계층과 광범위한 근로대중들을 한층 더 동원하고 격려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새롭고 더 큰 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국 여러 곳의 중대공사 현장은 한창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광범위한 근로자들은 습금형 종속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일터를 굳건히 지키며 분투와 헌신으로 공사건설의 안정적인 추진을 전력을 다해 보상했습니다. 올절 연휴 기간 병력 운하건설이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3대 항문 중추 중 하나인 청년 중추가 인수 작업을 시작하면서 병력 운하가 통항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현재 병력 운하는 전반 공정의 94%를 초과 완수했으며 올 9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병력 운하 그룹 광서 병력 운하 건설 유한 회사 총공정사 반검은 올 9월 준공 통항을 목표로 건설자만 2천여 명이 고표준 고품질 고효율로 중추 공정 조정 남은 도수 굴착 그리고 보대 공정 시공을 추진하면서 강과 바다를 잇고 남북을 관통하는 이 황금수로 건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리박 조강 입구에서 광동향강 오문광역도시권 사자양 동로 핵심 공정인 사자양대교 동부공사가 올 연휴 기간 시공 작업을 마쳤습니다. 조강 입구 량안의 광주시와 동관시를 연결하는 사자양 동로를 향강 조해 오문대교 심수 중산 통로에 이은 또 하나의 슈퍼 공정입니다. 현재 6천명 노동자들이 시공 1선에서 작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사자양 통로 T11 구간 사업부 책임자 조전 씨는 올 연휴 기간 모두가 함께 시공 일선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사자양 통로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조강구 교통망을 보완하며 광역도시권 산업 협동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공정 건설자마다 맡은 바 임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회주의는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신시대는 분투로 창조됩니다. 2025년 4월 중화전국총공회 장립 100주년 경축 및 전국 노령모범 선진일꾼 표창대회에서 습금형 종속에는 노동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다는 사회 기품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노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며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하는 량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전체민이 신근한 노동, 성실한 노동, 창조적인 노동을 통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실현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새 노정에서 광범한 근로자들은 총소기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본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실천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5월 3일 장강 입개구 수역의 75m 수중에서 강해호 보식 굴착기가 굴진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해태 장강 터널의 굴진 깊이가 목표치에 도달하면서 국산 16.6m급 초대형 직경의 보호식 굴착기는 수중 터널 굴착 작업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태 장강 터널은 북쪽으로 강서성 남통시 해문구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태창시에 이릅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남통과 강서 남부 그리고 상해 간 통행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강 삼각조 일체화 발전 전략 등을 추진한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강서성 교통공정건설국 해태 장강 터널 건설지휘부 공정안전 1부 오동량 부주임은 보호식 굴착 터널이 수심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 것은 해태 장강 터널의 전 구간 관통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료사 수문과 지질 조건의 초대형 직경 초장거리 굴착 시공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땀으로 희망을 키우고 실천으로 영광을 새깁니다. 전륜 태기를 품은 미래 도시 웅안신구는 한창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 연휴 기간 건설자 5천여 명이 웅안신구 동서쪽 도로면 고저층과 도로 부속 공정 시공으로 땀을 쏟았습니다. 웅안그룹 웅안회사 공정관리부 량계는 공사를 마친 후 연선에 사업단위, 기업본부와 금융기구 등을 배치해 도시발전의 주축선을 이루고 혁신기업과 고도신기술기업의 발전을 지탱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로동은 시대의 화려한 창을 역극하고 분토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이번 올 연휴 기간 분탄의 모습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은 화폭으로 이어지고 날의 중점 공사 하나하나가 착실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광범한 근로자들은 개인의 발전을 시대 발전에 용합시키며 두 손으로 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싱그한 노동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새 장을 꾸준히 엮어가고 있습니다.
0: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서 중공정청 치국위원이며 국문 부총리인 장국청이 당정과 국문을 대표해 5일 관련 부문 책임자들을 인솔하고 호남성 장사 류양시 도착해 응급구조처리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도착하자마자 폭발사고 현장과 류양시 병원을 찾아 부상자들과 기층 간부, 구조인원들에게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하고 습근평 총석의 관심과 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수색, 부상자 치료 등 상황을 조회했습니다. 이어 현장 지휘부에서 회의를 열고 구조와 치료, 위문과 사후 처리, 사고 조사 등 업무를 영구 보치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습근평 총서기가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거듭 강조하며 실종자 수색을 다그치고 부상자 치료에 진력하며 사후 처리를 적절하게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며 중점 업종 분야의 위험부담 요인을 조사하고 정돈하며 공공안전관리를 강화할 때 대해서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리강 총리는 회시를 내려 인원 수를 신속히 확인하고 부상자를 전력으로 치료하며 수색 작업을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2차 재해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며 사후 처리 업무를 적절하게 잘 배치하고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호남성과 각지 관련 부문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과 리강 총리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고 교훈을 깊이 새기고 안전 생산 책임을 확실히 다지며 중점 업종과 분야의 위험 부담 요인을 점검 정돈해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실종자를 전력으로 수색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고 2차 인명 피해를 단호히 방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문 사고 조사팀을 구성해 네 가지 불관용 원칙에 따라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형사와 행정 연계를 강화하며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현재까지 호남성 장사 류양시 폭죽공장 폭발 사고로 26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습니다. 보상자들은 이미 여러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 전해까지 소방구조대원은 이미 5차례 걸쳐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호남성 역내 모든 폭죽 관련 기업은 전면 생산 중지와 정비 상태 진입해 각종 안전 위험 부담 요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호남 소방구조 총대 특근지대 종합구조과 과장 왕재형은 현장 지휘부의 통일 배치에 따라 소방대는 공안 비상관리, 보건위생 등 부문과 협력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구역별 의료형별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수색견 생명탐지기, 골차기 한 대와 물총 한 개, 구조요원 두 명 등으로 팀을 구성하고 고소분사 소방차와 이동식 수포를 활용해 화재 확산을 억제하고 무인기, 로봇, 로봇 강아지 등을 재해 지역에 깊이 투입시켜 인명수색과 화재 통제, 발화점 제거 등 작업

0: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24개 공격용 배수 진지를 설치하고 10개의 안전경계팀과 20개 수색구조팀을 구성했습니다. 각 수색팀은 물총과 수포의 오모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감시팀은 현장을 전면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약 저장 창고 두 곳에 각각 수포와 물총을 배치하고 소방 로봇도 투입해 불길이 저장 창고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부상자 61명을 료양시 인민병원, 료양시 종현 등 여러 병원으로 호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연조직 타박상, 찰과상, 골절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류양시 인민병원 의무부 주임 정승강은 부상자마다의 주치의, 간호사, 진료보조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배치해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승강 주임은 현재 치료 중인 모든 환자의 생체 징후는
1: 특히 800km 이상 이동한 장거리 관광객이 20% 증가하면서 호텔 숙박 소비가 18% 증가했습니다. 남경만산 철도가 개통되면서 국가 5위급 관광지인 안휘채석기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남경에서 온 항려사는
0: 올절 시즌 총 흥행 수입 7.47억 원을 넘어섰으며 관객 수는 2060만 명을 돌파하고 상영 횟수는 237만 6천 회를 돌파하여 모두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올 연휴 기간 영화 플러스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효율 경제를 견인하며 중국 영화 산업을 단일 흥행 수입 모델에서 다원화된 소비 생태로 승격시켰습니다. 올 5일 시즌 영화 사라진 사람, 한전 1994, 할머니께 드리는 러브레터 등 다수의 작품이 혁신에 집중하는 동시에 사회 현실과의 긴밀한 결합에도 큰 공을 들였습니다. 중국영화부 장진봉 총편집은 중소제작비의 현실 소재를 다룬 작품이 탄탄한 내용과 감정적 공감으로 시장의 인정을 받아 작지만 아름다운 창작 경로의 광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표했습니다. 장진봉 총편집은 중소제작비의 현실 소재 영화 창작은 장르화된 창작 우세를 살리고 예술적 혁신과 전문 수준을 갈고 닦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진실한 생활의 질감, 생활 논리와 일반인들의 감정, 운명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영상 창작이 현실 민생과 연결되어야만 입소문을 타고 시장을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황금주간 흥행 수입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시에 상영 횟수도 늘고 티켓 가격 할인도 많아졌습니다. 각지는 영화 관람 혜택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 티켓으로 관광지 입장권 할인을 즐기게 하는 등 영화와 관광을 연계시키는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감속 가요관 관광지는 여러 인기 영화 작품의 촬영지로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남성에서 온 관광객 정혜민 씨는 예전부터 많은 고전 영화에 촬영지가 가요권에 있다는 말을 들어 특별히 5.1절을 맞아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혜민 씨는 영화 발자취를 따라 웅장한 과문을 료행하니 몰입감이 특별하고 부르기도 좋아 오래전에 간직했던 무협 꿈을 이루는 느낌이었다고 표했습니다. 가요권 시 당연의 선전부 가림 부부장은 올해 추가로 70만 원 상당의 혜택 관람 복지 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원 10전 이상 결제 시 20원 할인의 액면가 쿠폰을 단계적으로 배포하여 많은 분들이 영화관에서 우수한 영화를 감상하길 바랍니다. 영화는 이미 효율 소비를 견인하고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새로운 엔진이 되었습니다. 복경제이 외국어대학 중국문화관광산업연구원의 오려운 교수는 미래 영화 플러스 융합 발전은 여전히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려운 교수는 이는 영화의 견인 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발전도 이끌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영화관은 과거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에서 종합적인 문화관광 소비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영화 촬영지에 영화 관광, 영화 드라마의 문화창의 상품과 파생 상품 개발을 이끌고 영화 관련 제품 소비 활성화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5일 공개한 데 따르면 4월 중국 대송 상품 가격 지수는 132.1포인트로 전월 대비 1.7% 상승하고 전년 동기 대비 20.2% 상승했습니다. 대송 상품 시장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호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의 중점 관측 대상인 쉰종 대종상

0: 상품 중 4월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한 대중 상품은 38종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원자재 공급 긴장과 생산 비용 상승 등 수입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화학제품 가격 지수가 계속 상승하여 131.8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7.7% 크게 상승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이 점차 소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비철금속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5% 소폭 상승한 160.4포인트, 철강금속 가격 지수는 1.4% 소폭 상승한 8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공급 안정 가격 정책의 효과적 시행 덕분에 에너지 가격 지수는 약간 하락하여 110.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4% 하락한 수치지만 여전히 연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대종분회 주부회장은 외부 충격에 직면하여 국내 대종상품 시장은 강력한 위험부담 저항능력과 회복 탄성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로 우리나라의 완전한 산업체계 초대규모 시장과 거시적 조절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덕분입니다. 공업기업은 원료 공급 채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시장 위험부담 저항 능력을 강화하며 상하류리 공유, 위험부담 공동부담 협업 기제를 구축하여 함께 산업 공급망의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제139회 중국수출입상품교육회가 5일 막을 내렸습니다. 4일까지 220개 국가와 지역의 구매상 31만 4천 명이 교육회에 참가하면서 전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한편 단체로 참가한 주요 구매업체는 407개, 상공기구는 154개입니다. 이번 중국수출입상품교육회에서 참가업체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참가업체 3만 2천여 개 중 종우나 종일화, 특색화, 잠신화와 단일품목시장 조미료 1위 등 우수 기업수가 1만 1천 개를 돌파했고 지난해보다 600여 개 늘었습니다. 이번 중국수출입상품교육회 참가한 절강성의 한 의료기기업체 책임자 담첩은 이번에 선보인 인공췌장은 예전에 해외 일부 기업이 독점한 기술이었다며 지금은 중국도 이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가격은 국제 브랜드 절반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 자주적 브랜드와 독창적 디자인의 비중이 컸습니다. 자주적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제품이 116만 점을 넘어 전체 전시 품목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대외무역센터 부주임 소비는 현장에 전시한 제품 465만 점 중 신제품, 친환경 제품, 스마트 제품 비중이 모두 20%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하고 변동이 심한 외부 환경 속에서 구매상들은 중국의 스마트 제조에 신뢰표를 던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장치인 중국의 드높은 책임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중국수출입상품교육회에서 디스플레이 기술, 드론 등 9개 전시구를 처음 추가하고 전자소비재, 산업자동화 등 인기 전시구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전문 품목 전시구가 179개로 늘었습니다. 서비스 로봇, 소비사용 드론, 스마트 착용기기 등 첨단 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목받았습니다. 독일 구매상 디르크 헤르만은 품질이 뛰어나고 혁신력이 강하다며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에서 항상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업체는 발전을 거듭하고 기술 수준은 갈수록 향상하고 있으며 전체적 인프라도 날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매와 수출 배치도 매우 원활합니다. 제140회 중국수출입상품교육회는 2026년 10월 10월부터 11월 4일까지 광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0: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이 5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반드시 이란이 발표한 항로를 따라야 하며 규정된 항로를 벗어날 경우 이란은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하루 동안 미군은 지역 해상 항해 질서와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동을 취해서 호르무즈 해협 역내 항행 안전을 위협했으며 이로 일부 상선과 유조선, 어선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이 경고하는 선박에 해당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란 언론이 5일 전해낸 데 따르면 이란은 이미 새로운 해상 통행 관리 기제를 가동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통일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새 기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공식

0: 우편함을 통해 통행 규칙과 관련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군 참모장 연석회의 주석은 5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은 수시로 이란에 대해 대규모 작전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비웠습니다. 한편 미군 주한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안전강호구를 설치했으며 미군 구축함은 이란 측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측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국방군 총참모장은 정세가 고전 시점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스라엘군은 무력으로 대응하려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무장부대 하탐 암비아 주황본부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은 근간에 아랍연합 수상국에 대해서 그 어떤 공격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희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오늘은 탄자니아 잔지 바르솜의 종국 도로 건설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양의 조속은 끊임없이 밀려오고 빠져나갑니다. 인도양 서안의 동아프리카 국가인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섬 남부에 위치한 우제도에서 현지 민중들이 수십 년 동안 바라던 꿈의 길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 국제노동절과 오사 정년절이 이어진 연휴기간 우제도에서 잔지바르로 통하는 프로젝트 공사장은 들끓는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분주히 오가며 콘크리트를 철근 격자 사이에 쏟아붓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현지 근로자들이 중국 팀장의 인솔하에 작업을 능란하게 진행하면서 공사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목공정그룹 동아프리카 유한회사 잔지바르 합동 프로젝트 현장 작업 담당자 서울수는 시공선에서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수가 탄자니아에서 참여한 세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5년간의 외국 주재 경력을 통해 서울수는 열대 국가 기후 특성을 손금 보듯 합니다. 현재 잔지바르는 우기입니다. 올 5월 말까지 도로 공사를 끝내기 위해 불리한 날씨 환경 속에서도 시공팀은 맑은 날을 골라 24시간 두 교대로 움직이며 철근 콘크리트 도로면 공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수는 한족의 옛길을 가리키면서 예전의 섬마을 주민들이 섬을 드나들려면 하늘의 기분에 따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낮은 지세에 위치한 기존의 흙길은 썰물이 지난 후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간에 현지 민중들은 나무배 또는 유리강 보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나무배 전복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앞서 외국 기업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교량을 건설해 출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기했지만 엄청난 건설비를 두고 현지 정부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2023년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현지 탐사를 통해 중국 기업은 진흙 아래 1.5m가 바로 단단한 안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핵심적 발견을 통해 진흙을 파고 돌을 메우며 다리를 버리고 길을 닦는 중국 방안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방안은 도로 제방을 4m 높여 전 초누적 통행을 확보하고 량측을 관통하는 수백 개의 콘크리트 횡단 구조를 통해 맹그로브 생태와 현지 관광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관련 방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합동실무부 직원 조이빈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4년

0: 오토 캠프 건설 배관 표시 주택 이전 등 조기 조정 사업에 깊이 있게 참여한 신참 조입비는 과거 일대로 공동 건설 이념은 책 속의 개념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실질 계약과 소통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현지 정부 부문과 계약 세부 사항을 반복적으로 소통하고 인내심을 갖고 민중에게 시공 역량을 설명하는 등 과정을 통해 조이빈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에 가까운 합동 업무부에서 35세 이하의 정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 절반에 달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점차 한몫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90년대생 경리 옹은우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2018년 잔지 발해온 옹은우군 현지 공항 건설에서 첫 립체교 건설까지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바통은 더 젊은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옹은우군 세대마다 그 세대의 장정이 있듯이 반사조끼와 헬멧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공 참여자에서 방안 추진자까지 옹은우군 중국 방안이 아프리카 형제들에게 가성비가 높은 발전 선택항을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현재 잔지 바르의 아스팔트 도로 중 20% 이상이 중국 시공팀이 완수한 것입니다. 석양하에 조수가 다시 밀려오자 오제도로 가는 옛 흙길은 재차 잠겼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축한 길을 마음껏 달리고 싶은 현지 청년들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중국 도로 건설자들에게 옴지를 지켜세웠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는 시간이 촉박하고 임무가 막중하며 휴식이 적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근면하고 성실한 중국 도로 건설자들에게는 일대로 공동 건설 이념이 동아프리카 섬에 뿌리를 내리도록 직접 도울 수 있고 한때 폐쇄 적이었던 마을이 중국 건설자들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이 바로 청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의 중국 도로 건설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소래였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학습 시간 코너에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민생을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서장 경험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에는 중국과 웬그리아 간 스마트 친환경 물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여성들은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난관을 극복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가꾸어 가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제76회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서 한 연설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우리는 반드시 경제를 회복시키고 더 강력하고 친환경적이며 건전한 글로벌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서 관건은 발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심각한 충격의 직면에 우리는 글로벌 발전이 균형적이고 조화롭고 포용적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록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글로벌 발전 창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발전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거시정책의 기틀 속에서 발전을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주요 경제체들 사이 정책 조류를 강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다 평등하고 균형적인 글로벌 발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며 다자 간 발전 협력 행동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서둘러 이행해야 합니다. 인민 중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을 통해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발전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추진하며 인민을 위해 발전을 도모하고 인민의 의거에 발전을 추진하며 발전의 성과를 인민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민중의 성취감과 획득감, 안전감, 행복감을 끊임없이 격장시키고 인간의 전면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광익과 포용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 도상국의 특수한 수요에 주목하고 채무 상환 유예, 발전 지원 등 방식으로 발전 도상국 특히는 어려움이 큰 취약국을 지원하며 국가 사이 발전 그리고 가국의 국내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혁신에 의한 발전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과학기술 성과를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며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과학기술 발전 환경을 조성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후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발굴함으로써 도약식 발전을 함께 이루어 행동지향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에 대한 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빈곤 감소, 식량 안보, 방역과 백신, 발전 자금 조달, 기후변화와 친환경 발전, 산업화와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세로 중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생을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소장 경험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세로 중에서 분발하자.

발전은 민족 단결을 증진하는 근본적 보장입니다. 2025년 서장 알리 지역은 자원적 특성을 바탕으로 특색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민생 복지에 착안해 공공 봉사를 완비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이 발전의 실리를 함께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 당시 55세인 가르현 좌좌향 랑구촌 조민 탄증 왕촌은 향에서 조직한 직업 강습을 통해 초급 조적공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격증이 없어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지만 초급 조적공 증서를 따고 나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섬서로 가서 강습을 받는 기회를 빌어 탄증 왕촌은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기술을 열심히 연마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2025년 알리 지역은 자원적 특성을 활용해 특색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문화관광 등 산업을 육성하고 현지 실정에 맞춰 농민과 목축민 직업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알리 지역에서 창출한 노력 이전과 고용 기회는 1만 393개의 창출한 수입은 2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이 흥하고 대중이 부유하고 단결을 강화하는 발전의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동시에 알리 지역은 교육, 의료, 취업 등 대중들이 봉착한 문제에 착안해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하며 공공봉사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2025년 현지에서는 의료보장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통해 기본 양로보험을 발급한 도시와 농촌 주민은 연인수로 4만 2천명, 자금은 2개로 1,167만원에 달해 지급률이 100%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초빙 행사를 14차례 진행하고 일자리 만여개를 창출하고 취업 의향을 달성한 인원이 600여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95%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해민 조치는 여러 민족 대중이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하고 단결 분투의 강력한 힘을 응집시켰습니다. 이 밖에 알리 지역은 애국 수변 원군 애민의 공동 건설 활동을 지속적으로

입지 첫 단계 프로젝트 심의와 알리지역 열사기념관 주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국경지역 민족단결진보 시범대 건설을 추진하고 장병들의 서장 가정 방문, 대중의 군영 방문 행사를 전개했습니다. 국경 최전방에서 군인과 경찰 그리고 대중은 서로 손잡고 순찰을 진행하고 변방을 함께 지키면서 성주시처럼 굳게 뭉쳐 신성한 국토를 수호하고 행복한 고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재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웬그레아 간 스마트 친환경 물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웬그리아 부다페 슈트에서 30km 떨어진 단유부강 변의 바치지는 현지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 중추입니다. 웬그리아에 위치한 중국 유럽 상무물류협력단지는 유럽에서 중국이 건설한 최초의 상업무역물류형 해외경제무역협력구입니다. 바치진에 위치한 협력구 내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양국 간 포회협력의 활발한 발전을 증견하는 동시에 예진의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2025년 10월 말 단지 내 스마트 물류센터 프로젝트가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고속 회전하고 전자 스크린에서 주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무인 지게차가 질서 정연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상업무역 물류협력단지 리에도 부총경리는 컨테이너 하역 통관, 세관검사 등 고리를 거친 후 일부 화물은 단지 내 스마트 물류센터에 입고되고 일부는 트럭 운송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로봇, 자동 분류 시스템, 무인화 백엔드 창고 관리 기술 등을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는 창고 보관과 분류, 배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시간당 취급하는 물품이 4만 5천 건에서 5만 5천 건에 달하며 이 센터는 현재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자동화 수준이 가장 높은 전자상거래 스마트 물류센터 시설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기술 책임자 장영창에 따르면 중동부 유럽 지역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전통적 창고 시스템은 노동 집약적이고 경로에 의존하며 효율 변동이 큽니다. 그러나 스마트 물류센터는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예전에 평면 창고를 입체적 고밀도 저장으로 승격시키고 알고리즘을 통해 전통적 경험에 의지하던 예측 기능을 빅데이터 예측으로 바꾸어 물류의 고효율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장영창은 예전에 주문을 따라 뛰어다녔다면 이제는 주문이 스스로 최적의 경로로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유럽 상무 물류 협력단지 최고 경영자 고소 바라지는 스마트 물류센터는 바로 전통 창고가 스마트화 플랫폼화 생태화로 전환하는 대표라며 운영을 개시한 후 단지의 중동부 유럽 지역 물류 중추 역할이 눈에 띄게 향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창고 구역에서 대형 스태커 크레인 6대가 리체 선반 레일을 따라 화물을 자동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수십 메터인 강철 구조의 리체 창고에서 각 팔레트가 입고될 때마다 시스템의 위치와 정보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백엔드가 상품 출고 요청을 받으면 지시가 즉시 스태커 크레인에 전달됩니다. 지시를 받은 크레인은 높이가 수십 메터인 선반에서 관련 팔레트를 꺼내 지정 구역으로 자동 운반하면서 전 과정이 매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노동자 라로 씨는 대형 스크린을 주시하면서 스태커 크레인의 실시간 작동 궤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라로 씨는 예전에 인력 10여 명이 해야 하는 작업을 이제는 몇 대의 장비만으로 가능하며 심지어 창고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창고 전체를 관통하는 자동 운송 시스템을 통해 화물은 입고 분류, 포장, 출고까지 기본적으로 인력이 필요 없이 이루어지며 시스템은 주문량 변동에 따라 작업 스테이션 수를 자동적으로 조절합니다. 소개에 따르면 전통 지게차의 작동 속도는 초당 1.4m인 반면 자동화 창고는 초당 4m 내지 6m에 달해 효율이 크게 향상했습니다. 직원 세계대에 따르면 스마트 물류센터의 모든 시스템에는 친환경 리념이 깃들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로봇은 고효율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자동화 운영은 불필요한 운반, 인위적 오류, 제작업을 줄여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절감했습니다. 중국 유럽 상무 물류 협력단지 최고 경영자 고소 바라지는 건축 설계에서 장비 선정, 에너지 관리까지 중국 연구팀과 밀접히 협력해 미래지향적인 녹색 창고 표준을 함께 만들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스마트 물류센터는 웽그리아와 중국이 녹색 공급망 분야에서 이룩한 하나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의 건설과 운영은 양국 간 호혜 협력 수준이 끊임없이 격상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고소는 향후 단지는 전자상거래 생태계 구축, 해외 창고 배치, 친환경 에너지 적용, 신에너지 물류 차량 등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럽 전기 화물열차 편 중국 유럽 트럭 운송, 공중 비단의 길을 통해 전사슬의 물류 시스템을 형성하고 스마트 물류센터는 이러한 통로를 고효율적인 공급망 네트워크로 연결할 것입니다. 웽그리아 북부에 위치한 코마롱시에서 비아디 전기버스와 트럭 공장이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전기버스가 1000대 이상에 달합니다. 한편 제품을 유럽 대륙 전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명덕시대 데브레첸 공장도 건설을 마치고 인더스트리 4 버전 설비를 갖춘 후 배터리 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중국 기업은 웽그리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현지 산업의 승격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러 가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0: 나는 날카로운 불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자유롭게 논이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2: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3: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선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서장의 장리학은 수천 년의 역사와 자연을 존중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돌보는 특별한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깊이 있는 비밀과 효능을 또 선생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연길씨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덕길 장약방에서 5월달에 진행하는 우대 활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5월달에는 10일이면은 바로 이 다음 주 일요일이 되면은 어머니절이죠. 이렇게 어머니절을 기념해서 또 아주 큰 우대 활동 진행합니다. 예, 이번 달 우대 활동이 주요한 약품은 수간전황입니다. 예, 우리 수간전암 3개월 분위가 바로 90날 분위가 원래는 가격이 7,180원인데 이번 활동에서 2,980원이면은 석 달을 드실 수 있는 약을 드립니다. 예, 때문에 원래 한 달분 약이 가격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약품들도 또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라 할 때에는 덕길 장약방이 이제는 감로 장약 전매점에서 민족의학유한회사로 승급했습니다. 때문에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소수민족약을 다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환자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환자분들이 병원 치료도 할 만큼 다 했고 또 외국에서 보낸 자식들이 보낸 약까지 다 썼는데 되지 치료가 잘 안 돼서 또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셔서 장약을 또 배합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난병하고 만성질환 치료에서는 바로 우리 보통 환자분들은 고질질병이라 하죠. 예, 이런 질병 치료에서는 예, 우리 장약을 배합해 쓴다 할 때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로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스허의 수간전황이라 할 때에는 국제발명 금상도 있고 국가특허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시장 진출 약품이고 중국민족의학학회 추천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 약사전에 기재된 이런 약품에 속하고 또 여러 가지 간질환을 예, 다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우리 장약이라 할 때에는 간병 치료에서는 독특한

0: 이런 우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뇌경색으로 이렇게 아파가지고서 병원에서 예, 이번 치료를 받았댔습니다.
0: 네.
2: 그런 게 예, 그냥 예, 혈압 조절이 안 되고 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예, 머리도 아프고 휑하고 어지럽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예, 심장이 아파서 관심병이라는 이 진단을 받았는데 예,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예, 이렇게 답답하면서 예, 맥도 없고 너무 힘들게 보냈댔습니다.
0: 네.
2: 그러다가 서리 서장약 좋다는 선생님 방송 들었댔습니다. 그래서 서리 그것 듣고 서리 그 약을 써보자고 해서 좋다 하도 좋다 하더라니까 당대표님 찾아가서 이 병 보이고 이 그 치수의 전주완하고 바위 천시향완하고 쨍시향완 이 세 가지 약을 가져다 이 먹은 지 한 두 달 됩니다.
0: 네.
2: 그런 게 요즘에는 예,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예, 머리 휘하고 예, 어지럽고 아프던 게 없어지고 예,
0: 네.
2: 그 심장이 답답하고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거리던 것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런데 생각이 아무래도 예, 이게 약과 병이 잘 맞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0: 네.
2: 그래하고 보니까 이렇게 몸이 요즘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 게 정신도 나고 맥이 나고 이렇게 기분 난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예. 예, 몸도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아무래도 쓰던 약을 계속 쓰다고 그랬다.
0: 예, 이 장약으로는 이 심내혈관 질환은 치료한 분들이 신뢰가 아주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치수의 전주환은 지금 재구매률이가 90% 이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치수의 전주환에다 이 장향환, 천향환이 그리고 예. 좀 중풍 후유증으로 오래 고생하는 분들은 또 쌍후환도 같이 쓴다. 이러면은 기본상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한 이런 좋은 효과로 봅니다.
2: 예.
0: 그래서 예, 수시로 또 찾아가셔서 자문하면서 이래 예. 예, 다시 또 배합다고 이래며 쓰십시오. 예.
2: 예.
0: 예. 그렇게
2: 예,
0: 하십시오.
2: 예.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요즘 날씨도 이래 좋아졌는데 몸이 작업해서 용초보 한다.
0: 예.
3: 예. 그러니까 예, 아이 땅에 바람도 들고 땅단지 쥐도 올라오고 아, 그다음에 또 어제 조금 지금 하품이 그리 나는지
0: 예.
3: 아, 손발도 차고 하여튼간에 이것도 언사증이 그래 붙으니까 결과에 떠라든지 또 이 살도 용 아파됐습니다.
0: 맞습니다. 기혈순환장애입니다. 정사이가.
3: 아 그렇습니다.
0: 예.
3: 아 그래서 이 방송 나도 열심히 용 듣습니다. 예, 이래 모두 당약 잡수고 모두 효과 봤다니까 그 듣길 당약방 찾아가서 내 증상 다 말했더니까 그 당대표 두 가지 약 추천합니다. 예, 치수의 전주환하고 과신코프에리오 추천합니다. 답답하라고 얘기하고 얼떨 전에 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 먹는 게 아이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몸이 좀 용 따스한 감도 느끼고 예. 하여튼간에 어떤 때는 이 짜게 바람 불던 게 그것도 아이 불고 하여튼간에 감각이 용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열이 좋은 소식이고 아니 내가 같은 이런 증상 있는 분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0: 예. 그 화신코프에는 지금 새로운 약입니다.
3: 예.
0: 새로운 약이고 예. 먼저 네. 온 거는 이 환자분들이 다 가져가고 오고 새로 지금 한 일주일 만에 도착하는데 내일이면 또 새로 또 도착합니다.
3: 아, 그랬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이 구약은 아, 이 동맥경화 있거나 이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당 신면증 이 여러 가지 이런 증상 다 치료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처럼 혈액순환 장애 있고 이 몸에 한기가 있고 이런 증상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이 이런 증상이 아주 좋습니다. 나도 지금 약 한번 피뜩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환자분들이 호폐가 대단히 높습니다.
3: 예, 이게 우리 거부에 대한 아까 용 흡수다.
0: 그렇죠. 흡수가 또 빠른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이 보면은 이 혈압 조절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죠. 예.
3: 예.
0: 근데 지금 인차 이게 조절이 된다.
3: 아.
0: 예.
3: 확실히 확실히 효과용 좋습니다.
0: 예, 그리고 이, 그, 이, 그, 저, 그 커피에는 이, 예. 그런 멍이 온다. 예. 아. 멍이 온데, 그래서 우리 지금 덕길 장약방위가 인전의 감로 장약 전매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수민족 약품 유한 회사로 지금 승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약이 인전은 이 장약, 이 멍요, 그 다음에 서약까지 다 들여옵니다. 예, 그래서 그저 아프면 덕길 장약방은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예, 증상도 예 말하고.
0: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약은 어떻게 효과 좋는지 환자분들이 지금 이미 먼저 쓰신 분들이 지금 자꾸 찾아서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일이면 또 셀로 또 도착합니다.
3: 아, 예. 그럼 이거 다 먹고 또 찾아가 써야 되겠어요.
0: 예, 예. 그래, 예, 예, 그래 찾아가십시오.
3: 예,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0: 예,
4: 예. 저는 예 원래 간이 나쁩니다.
0: 예,
4: 빈간이 있습니다.
0: 예,
4: 예, 아침에 일어나니 좀 입이 쓰고 예. 항상 배가 계속 무직하고 온종일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무슨 단남도 또 나쁘다니까 예, 기름 진 것도 너무 아쓰라고 밥도 못 먹고 예, 그 때로는 눈에 피도 쓰면서 예, 그럴 때마다 물에 막 키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 선생님 이 방송을 통해서 예, 주관 전화에 저 이런지 망기로 예, 두 가지 어떤 한 치수를 먹었습니다. 근데 형 좋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입이 쓰겁던 것도 어떤 아이 쓰겁고 예, 그 검사한 게 간의 수치도 그것도 한 4.6이나 됐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랬대도 그리고 예, 그 이 눈에 피 서거나 그 다음에 그 항상 그 배고픈 줄 모르던 게 매일 한식도 먹고 있는데 지금 막 밥이 당긴다. 예,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그 불안감이 나고 그 다음에 매일이 나고 예, 힘들 줄 모르고 예, 굶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약을 더 쓰겠는데 예, 선생님께 한 가지 문의하자 그랬는데 지금 이 수관 전화에 저기 활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0: 활동용 좋습니다. 원래는 이게 한계로정 우리 90날 석달이죠. 예. 석달이 원래 값은 7,180원입니다. 근데 이번 활동이가 이 한계로정 석달이 2,980원에 드립니다. 원래 한 달분 값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활동이가 이 간호 좀 보양하겠다, 간호 한번 치료해 주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제일 먼저 늙는 게 간입니다. 그래서 가십시오.
3: 예,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나는 이제 부모입니까. 다리 이렇게 그냥 저리고 거서 뻣뻣하고 예삐 영세 아팠습니다. 예. 그래 거기다 또 머리가란 게 어지럽지 심자란 게 그다음에 이 걸린 게 집안에서도 걸린 게 이렇다 말입니다. 예. 그래 내 요약 그 장대표 배우 요거 쓴데 요거 에서는 한 달 그래도 한 40일 썼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 예. 내 한 가지 뭐 물어보겠는가 뭐. 우리 동미에 어제 와서 예, 좀 콩팥이 많이 허해가서 세게 알았습니다. 근데 섭외 잘 안 하고. 근데 특징 뭐냐면 두비 있지 않습니까? 콩제품은.
0: 네.
5: 그거 못 먹는다. 그거만 먹으면 붓기고 떤들이 붓겠다 내렸다 붓기 고기도 못 먹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갈륨이 들어간 무슨 바나나 이런 거 못 먹는다. 그래서 섭외 잘 안 나가서 약간 다섯 개.
0: 그렇죠.
5: 힘들어야 나간다. 그게 눈대기 붓기는데 눈 꼬리 짝이 붓긴다. 그래, 요거 농촌에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다고 돼지고 뭐든가 띠고 바꾸면 한 달에 무슨 얼마 무슨 야 300원도 받고 샀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눈대기 내리는 거
0: 그거만 하면
5: 어느 거 하면 좋습니까?
0: 스파의 허즐리녀완입니다. 스파의 허즐리 내와는 쓰십시오. 그러면은
5: 예, 그것은 뭐 눈대기 여기 그
0: 그렇죠. 이 그는 이 신장 공동도 회복시켜주고 눈 지금 눈뜨기 붓기고 눈꼬리 지금 이 염증이 생긴 분들이 눈꼬리가 그렇습니다.

0: 염증이 생기면 꼴이 그렇습니까?
1: 예, 예. 그, 어디, 그간에, 곰팥이라매 염증이 아, 있는 분들이.
0: 곰팥이 예. 형 나쁩니다.
1: 예, 예. 그래, 그렇습니다. 그, 원래는, 허즐리나완하고 런칭망절을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0: 그러면 두 가지는 못 쓰겠다.
1: 두 가지 약이 다 녹습니다. 그 비싼 게 아닙니다. 창제하고 치수의 전주알이 비싸지. 그 다음 약들은 다 아이 비쌉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0: 그 니녀, 무슨 이제 스바오의 니녀.
1: 허즐리녀완. 예.
0: 허즈니녀완.
1: 예, 예.
0: 허즈니녀완은 알 수 있는 허즈란 게 무슨 말입니까?
1: 약재입니다. 허즈라는 게 인체 모든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약재입니다.
0: 그러니까 허즈란 게 약재 이름이
1: 예예예예 예, 예, 예. 저말로 가자입니다 가자
0: 그런 것도 없습니까?
1: 예?
0: 허즈라는 그 약재를 아니고 허즈가 어느 방면에 돕는가?
1: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허즈가 우리 장약에서는 사민 균형을 잡아준다 이렇습니다. 사민 균형이라는 게 풍한습 이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내열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거 균형 잡아준다.
0: 예. 콩팥이 그 방광염도 있고 여자님
1: 같이 있으면 빠릅니다. 예.
0: 알겠습니다.
1: 예.
0: 예.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10년 넘게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1: 네.
3: 안대 아니면 아프소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지금 치수했던 주와 로도커와 안선화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지금 저녁에 잠을 자다가 눈이 8시간 푹 잘 잡니다.
1: 네.
3: 잠을 잘 때 저녁에 누워 잠에 꿈도 꾸지 않고 그래서 한 번도 깨어나지 않고 예, 잠을 잘 자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영타웠습니다.
1: 네.
3: 딴
2: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3: 예. 딴 약 많이 써봤는데 그 당시에는 잠을 자는 것 같다도 인사해봤습니다.
1: 네.
3: 이 약은 우리 언니도 예, 잠을 자지 못하냐 먼저 썼다는지 이 재발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1: 네.
3: 예, 이렇게 효과 좋았거나 예, 선생님 병을 공고히 하자고 예, 내일 배달받아 더 쓰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 불면증만 해결해도 예, 우리 심내혈관 질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신경계통질환 이게 다 치료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실제로 환자분이 한 분은 아프졸은 4년 썼다는 분이 요즘에 그렇게 쓰고 어제는 아프졸은 잠깐에는 끊자니까 아니 반의 뭐 살이도 부들부들 한다고 또 열이도 나고 막 불안하고 그분이 영 바빠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다 끊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3: 당연하고 선생님 이렇게 써보면 나 효과에
1: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래 쓰면서리 또 조절을 또 함에 쓰십시오. 예,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약품이 장약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 약품들도 다 들어옵니다.
3: 예. 예.
1: 그래서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서장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위 나빠서 예, 저 따시하고 따창월하고 망질을 세 가지 썼습니다.
1: 예.
4: 예, 이 약 쓰기 전에는 입맛이 없고 맥이 없고 예, 소화도 아예 됐습니다.
1: 예.
4: 맥이 없으면서 너무 자꾸 잠이 오고 맥이 없어서 예,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1: 예.
4: 이 세 가지 약을 쓴 다음부터는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있어서 영 힘들었는데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1: 예.
4: 지금은 맥이 나고 정신이 나서 예, 운동도 어디나 다 다니고 어디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1: 네. 장약을 쓰면 그렇습니다. 다 이 네. 삶의 질이가 많이 높아집니다. 예. 네.
4: 두 달 반을 썼는데 이렇게 효과를 봤습니다. 네. 더 써야 됩니까?
1: 아직 석 달까지는 쓰셔.
4: 아, 석 달 쓰세요?
1: 예, 예. 3개월씩. 이게 장약은 예, 그저 네.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조절해주고 변경시켜주기 때문에 이 조절하는 과정을 꼭 줘야 됩니다.
4: 예, 예.
1: 예. 그래, 예, 3개월을 그래. 쓰고, 그 다음에 또 장대편대 가시오, 예?
4: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0: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2: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이번에 활동하고 있는 이 수관 전환은 간하고 담낭, 비장 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1: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수관 전항을 쓰면은 예, 소화계통 질병이든 심내혈관 질환이든 혹은 우리 관절 질환이든 낫는 게 빠릅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지금 수관 전항 활동도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떤 증상이 있는데 이거 써서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1: 네.
2: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에는 간하고 담낭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병이 생겼다 할 때에는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심리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2: 예, 우리 간이라 할 때에는 우선 모두 알다시피 해독 작용이 중요한 작용이죠.
1: 네.
2: 예,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보면은 음식에도 독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음식에는 인체에 해로운 독성도 있고 식물 이 자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이란 건 약간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2: 간이 좋은 사람들은 이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간에서 해독을 잘 못하면은 몸에 병이 생기죠.
1: 네.
2: 예, 그래서 우리 간은 이러한 식물이 해독 외에도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해로운 성분들을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간에서 생산한 담즙은 소장으로 보내서 소장이 영양소를 잘 흡수하게 하면서 소화를 돕게 합니다.
1: 네.
2: 예, 때문에 담낭이 좋게 되고 이 담낭에서 기능 잘하자면은 간에서 분비를 또 잘해야 되죠.
1: 네.
2: 그래서 간에서 지방을 분해해서 체중도 조절하고 근육을 다스려서 몸을 골고루 바르게 합니다.
1: 네.
2: 예, 우리 인체가 바르지 못하고 이 비만이 생겼다 할 때는 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하면 됩니다. 때문에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수관전환 활동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이 속담은 소문만 떠들썩하게 나거나 크게 기대했던 일이 막상 별 볼 일 없고 내용이 보잘것없는 경우에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이름난 잔치 배고프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말만 앞세우고 실속 없는 모습에 대한 속담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토끼도 새굴을 판다. 2번 깊고 얕은 것은 건너보아야 한다. 3번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4번 도랑물이 소리를 내지 깊은 호수가 소리를 낼까.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럼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할게요. 동요 5월의 라이라크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3번,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라는 속담은 빈 수레가 덜컹덜컹 소리가 요란하듯 지식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더 아는 체하고 떠든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이 속담은 가난한 사람이 있는 체하고 요새를 부리는 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 도랑물이 소리를 내지 깊은 호수가 소리를 낼까? 이 속담은 깊이 있는 사람은 말이 적고 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아는 체하고 떠든다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꽃편지를 들려드립니다.

네, 친구들, 우리가 학교에서 소조별 활동을 하거나 운동회에서 단체 경기를 할 때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죠. 친구들끼리 할 일을 두고 각자 자기 주장만 펼치면서 서로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뒤죽박죽 되는 경우 말입니다.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투기만 하면 간단한 일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데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거나 어떠한 일을 함께 할 때 의견이 갈려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한 속담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서로 배려하고 마음을 모아 협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사공은 뱃사공의 줄임말로 배를 부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작은 배에 배를 부리는 뱃사공이 한 명씩 있었어요. 사공은 배의 주인으로 노도 젓고 선장 역할도 한답니다. 하지만 배 한 척에 사공이 여러 명 타고 있으면 서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배를 몰고 가려고 할 수 있죠. 사공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서로 자기 고집만 내세우다 보면 배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죠. 해서 이 속담은 여러 사람이 저마다 자기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 배는 물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인데요. 주관하거나 참견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목수가 많으면 집을 무너뜨린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의견도 다양한 법이거든요. 그럴 때는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제 뜻대로 하려고 우왕좌왕하다가 목표를 잃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데요. 무슨 일이든 모두가 마음을 한데 모아서 밀고 나가야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상좌가 많으면 가마솥을 깨뜨린다 라는 속담을 볼까요? 상좌는 웃자리 또는 높은 자리를 말하는데요. 이 속담은 상좌가 많아서 저마다 명령을 하면 무쇠가마조차도 깨뜨리고 만다는 뜻으로 일을 하는데 부질없이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도리어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흥취 양성을 두고 아빠는 축구 학원을, 엄마는 댄스 학원을,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법 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주변에서 각자 주장만 내세우면 정작 당사자는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죠. 이처럼 간섭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르치기 쉬운데요. 서로 의견을 강요하기보다 한 마음으로 맞춰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한 가정 내의 사람들이 서로 합심하지 않고 쓸데없이 말만 많이 하면 살림이 잘 꾸려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잔말이 많고 화목하지 못한 집은 편안하지 못하고 살림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이 속담은 말이 많은 사람은 실속이 없다는 뜻으로 말이 수다스러움을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같은 뜻으로 또 말단 집에 장단법 없다, 말단 집에 장이 곤다 라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약속을 잡을 때 말만 많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나 서로 상대방을 탓하기만 하면 약속조차 지키기 어렵게 되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고 서로 흔들어대면 일이 잘 되지 않고 부정적인 분위기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말로만 시끄럽게 하기보다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하고 서로 배려하며 행동으로 함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꾀꼴새 소녀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한어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쇼공도 청판船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배를 젓는 사공이 많으면 서로 제 주장대로 배를 몰다가 배가 뒤집힌다라는 뜻인데요. 주관하는 사람이 없이 여러 사람이 제가끔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제멋대로 움직이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배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와 같은 의미의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또 쇼공多了打烂船이라고도 합니다. 说长道短

길을 도, 짧을 단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길다니 짧다니 혹은 조오니 구즈니 이러쿵저러쿵 시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구를 또 쇼단 룬창이라고도 합니다.

네, 친구들,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의견이 갈려서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한 속담들을 함께 배워봤는데요. 제멋대로 조장만 펼치는 것보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양보하며 마음을 모으는 것이 훨씬 현명한 모습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교훈을 기억하며 친구들과 함께 할 때는 말로만 시끄럽게 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미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한홍자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엄마의 행복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고 주당이 서기이며 주당이 통전삽 지도조조 조장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6일 2026년 주당이 통전삽 지도조조 제2차 전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석,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학습선전관찰 사업방안, 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구 시범단위 건설 육성에 관한 연변주 실시 방법, 연변주 세 가지 함께 네 가지 공동융합지 4개구역 건설 지침, 2026년 연변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 화쿠수립 로우니 및 발전촉진 실천활동 실시 방안,

0: 연변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 방법 실시 세치 시행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은 국가 립법의 방식으로 당의 민족 사업에서 거둔 중대 이론과 실천 성과를 국가 의지로 전환시켜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을 잘하는 데 중요 준거를 제공했습니다. 전주 각현시와 부문에서는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다잡는 것과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구나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 학습 관찰하는 것을 긴밀히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 독특한 법률 좌표와 법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며 내재화, 심화, 전화의 힘을 기울여 부업에 따라 민족 사물을 처리하는 능력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 유력하고 효과적으로 인도하여 우리 조 민족 단결 진보 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학습을 정성껏 조직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각급 당위 당조, 리론학습중심조, 당학교 행정학원의 필수 과목으로 삼고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수업 교양 체계에 융합시키며 당문 간부 강습과 청소년 교양 교수를 중점적으로 잘 들어주어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뇌리에 더 깊이 새겨지고 마음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선전과 해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에 심입하여 대상식 수요 특정식 소통식 선전 강의를 하며 대중이 즐겨 듣고 보기 좋아하고 알기 쉬운 신매체 제품들을 혁신적으로 내놓아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천문만호에 알려지고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동을 해야 합니다. 실시를 참답게 다잡아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관철 시행을 둘러싸고 독찰 시도 검사를 하며 목록화 정돈 시정 기재를 만들어 학습 선전 관철의 유형식 포괄에서 효과적 포괄로 전환되게 추동해야 합니다. 우리 조 관련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건의 입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참답게 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사업의 제도 기재를 건전히 하고 완선하여 우리 주 민족 사업이 다를 법이 있고 근거할 규범이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백구역 건설을 심화하는 것은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이 기층으로 뻗어나가게 추동하는 중요한 조치이고 변강 민족 지역 7위 토대를 다지는 중대한 정치적 임무이며 더 볼 수가 있고 느낄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 공간호상융합, 문화호상융합, 경제호상융합, 사회호상융합, 심리호상융합 다섯 가지 중대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봉사와 거주 배치를 최적화하고 대중이 사백구역 7위에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 여러 민족 대중이 각 민족의 혈맥이 서로 융합되고 신념이 서로 같으며 문화가 서로 통하고 경제가 서로 의존하며 정감이 더해진다는 고도의 동질감을 증강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다원화 투입 기제를 내봐야 합니다. 사백구역 진지 건설과 활동 전개, 인원 양성 등 사업을 유력하게 보장해 재반 임무를 다잡는 사람이 있고 실행할 수가 있으며 실효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혁신적 실천, 특색 있는 방법과 생생한 경험을 계통적으로 발굴하고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시범 본보기를 층차별로 육성하여 호상 융합식 사백구역 건설의 표준화, 규범화, 브랜드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단계는 인생에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인 성장기로서 정성어린 인도와 육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은 확고 수립 논의 및 발전 촉진 실천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아이들의 언어로 조화민족 공동체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것은 우리 주 청소년들을 대상하여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양을 심화하는 혁신적 조치이자 청소년들의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추동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각 현지와 관련 부문에서는 활동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 단련을 두드러지게 하며 인재 육성 효과를 강화하여 이 활동을 진정으로 우리 주 청소년 민족단결 진보 교양의 특색 브랜드로 구축함으로써 우리 주 민족단결 진보 사업 구품질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신생 역량을 육성해야 합니다. 온도가 있는 확고 수립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연변의 다섯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의 역사적 사실과 생동한 실천을 깊이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즐겨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생동한 언어로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 연길 변무덕 판공서, 예터 등 장소 배후의 이야기를 진솔한 감정과 시대적 가치를 담아 들려주어 모든 붉은 넥타이 해설원이 조화민족 공동체 이야기에 합격된 해설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인재 육성 플랫폼을 만들고 현급 기초 양성과 주급 골간 양성을 말씀드려 전개하며 전문 해설원, 아나운서와 사회자, 아동교양 전문가를 초청을 하여 지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해설기교를 장악하고 주한민족 공동체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능력과 수준을 높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분위기는 선전기세를 조성을 하고 주내 여러 유형 매체의 자원을 통과하여 우수 해설원의 풍채와 활동 성과를 널리 선전함으로써 전 사회가 청소년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에 함께 주목을 돌리고 함께 참여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지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가 회의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조당이 석인 호가복은 6일 연길에서 교통은행 당위 부석이고 행장인 장보강 일행을 접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조당위 조정부를 대표해 장보강 일행을 환영하면서 교통은행에서 단연간 연변을 지지하고 도움을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랜 은행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 첫 전국성 국유 조식제 상업은행인 교통은행은 단연간 특색 우세가 있는 세계 인류 은행 집단을 건설하는 전략적 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보편 혜택성 금융, 무역금융, 과학기술금융, 재보금융 4대 특색 분야를 깊이 있게 다뤘으며 실물경제봉사와 금융혁신추동, 금융위험예방통제 등 면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면서 국유 대형 금융기구의 바닥짐 역할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우대 정책이 밀집되고 자원 천품이 좋으며 산업 특색이 뚜렷한 연변은 투자 흥업의 복지이자 금융사업의 옥토입니다. 현재 전주 상하는 1극 2지 3구 구축 목표에 초점을 맞춰 지역 특점과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립각해 중의약, 녹색식품, 인삼, 문화관광 4대 5세 산업을 흥하게 하고 있으며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미용, 신장비 5대 신흥산업을 육성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또 전주의 힘을 모아 연길공항 이전 건설 공사와 훈춘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등 중대 기초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향촌진흥, 변경촌 건설,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 등 중점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며 연변 도약 초월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다그쳐 추동하고 있습니다. 교통은행은 연변의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서 쌍방의 협력 전망은 넓으며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통은행이 국유 대형은행의 우세를 계속 발휘하고 쌍방의 좋은 협력 추세를 이어가는 토대에서 연변 수요에 초점을 두고 교통은행의 장점을 발휘하며 금융 모식을 꾸준히 혁신하고 더 많은 혁신적 업무와 금융자원을 낙착시키는 동시에 중대 대상 건설 추진과 대외무역 발전 지지, 상업 관광 문화체육 융합 발전 촉진, 도시갱신 가속화, 향촌 전면지능 조력 등 면에서 실무협력을 심화해 연변 고품질 발전 추동에 보다 튼실한 금융지지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당위와 조정부에서는 계속해 금융생태를 최적화하고 상시와 연결기제를 건전히 하면서 연변에서의 교통은행 경영 발전에 보다 량질의 봉사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상생발전하는 새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장보강은 교통은행에 대한 조당위 주정부의 관심과 지지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변행에서 인상이 깊었다면서 연변의 짙은 발전 분위기와 강력한 발전 추세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은행은 연변의 발전 수요에 적극 연결하고 금융신용대출 지원 강도를 높이며 보다 량질의 금융봉사를 제공하는 데 힘을 기울여 지방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은행 길림성분행 당위석이고 행장인 류홍도,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왕길보,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가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5.1절 연휴 기간 우리조에서는 추는 연변 꽃길 여행 문화 관광 주제를 둘러싸고 독특한 민속 변경 생태 자원의 의탁에 전액의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 과학기술 빛과 그림자 민족 순회 여행 변경 관광 등 다원화된 특색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전주 각 큰 풍경구의 경력 모식이 새로워지고 활동이 번갈아 상연돼 풍부한 문화관광 공급과 완선된 봉사 보장으로 연휴 문화관광 융합 구품질 발전의 답안지를 냈습니다. 연결해서 인터넷 인기 간판벽과 수상시장, 서시장의 열기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내 통소연주, 농강무, 춘향전 등 무형문화재 및 고전 종목이 번갈아 무대에 올랐고 막걸리 시음, 쌀떡 만들기 등 민속 체험이 동반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휴 기간 누계로 연 13만 2,300명 관광객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3.82% 증가했습니다. 연길 불화통화 강반의 무인기 빛과 그림자 쇼는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연변 가문단에서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서 틱톡 주제 생방송을 하면서 불군의 변강 비천회 등 고전 공목을 공연했습니다. 연변대학 주변의 주간 장터 야간 공연 모식을 열고 홍색 무용 영산홍을 무대에 올렸으며 하루 평균 연 10만 명 이상의 여객 흐름을 끌었습니다. 관광객 왕성효입니다. 찰떡 만들기와 종이 등록 만들기를 체험을 했고 조선족 민속도 많이 요해하게 되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연길 주민 왕립리입니다. 조선족 민족 복식과 진달래꽃 요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연면에서 잘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5.1절 연휴 첫날이 매우 즐거운 시작으로 됐습니다. 도라시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56개 민족원의 한가족, 꽃차 순회, 민족 공주와 발해 왕자의 소통 등 특색 있는 새 놀이법을 내놓았고 우루계로 관광객 연 5만 3,100명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1.72% 증가했습니다. 도라시 북산 삼림공원은 연휴 동안에 문예 공연, 체육 경기, 건강 운동, 전시 공연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중성 조선족 생태촌의 푸른 기와 민가는 운치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장고루, 원고루는 옛 정취가 다분하여 친자 간의 견학과 민속 촬영이 인기 명소로 됐습니다. 도나 주민 왕효락입니다. 도나에서 이번에 조직한 5.1절 유원 활동은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각종 DIY 수공예, 예시 퀴즈 맞추기 그리고 도나의 부분적 문화창의 제품들이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줬습니다. 관광객 의동입니다. 오늘 특별히 육정산의 조화민족은 한가족 육정산에 즐겁게 모여 주제 활동에 참가하러 왔는데 우리 여러 민족 특색의 혼례에 순회 전시 모두 매우 분위기가 있습니다. 풍경구에서 특별히 정성을 드렸는데요. 고른 이 복장들이 여러 민족의 특색을 비교적 잘 보여줬습니다. 가까이서 함께 사진을 찍고 소통을 하면서 색다른 민속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훈촌 변경 문화관광 열기가 뜨거웠고 방천 풍경구 룡호각의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경관이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조선족 무형문화재 가무 전시 공연을 내놓았습니다. 동방제일촌 방천촌의 민속 여행 촬영은 인기가 다분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홍색 견학이 인기 장소로 됐습니다. 훈춘시 발해 고지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발해 문화, 민속 특색, 여교의 풍적을 융합하고 음악축제 등 300여 차례의 공연 활동을 내놓아 몰입식 문화체험을 구축했으며 의료계로 관광객 연 7만 2,400명을 접대 동기 대비 40.58% 증가했고 수입 188만 2,400원을 올려 동기 대비 66.14% 증가했습니다. 흥룡관 관광객 왕박입니다. 저는 할빈에서 왔습니다. 방금 용호 가게에 다녀봤는데 중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네요. 기회가 되면은요 올해 10월에 한 번 더 오렵니다. 요령 관광객 이춘영입니다. 친구가 예전에 와본 적이 있어서 용호가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것을 추천했기에 연휴에 아내와 함께 구경하러 왔습니다. 한 도시에 오면은요 마음으로 느끼고 미식을 맛보며 그곳의 문화와 역사를 요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행이 진정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도문 동산구 국문 86호 경계비 일광산 백년불황은 관광객들로 붐비었고 331 국도 변경 자가운전 관광으로서는 풍광이 수려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꽃신 손의 전시에 대중문의 공연을 펼쳐 주민과 관광객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주 각현시의 민속문화, 변경풍광, 생태의 레저, 홍색결학 등 여러 경영모식에 용합되어 문화관광 제품은 공급이 충족하고 활동 내용이 풍부했으며 봉사 보장이 잘 되어 변강 연변의 인문 저력과 도시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성은연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관광객 연 331만 3천여 명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13.5% 증가하고 관광 소비 22억 1,400만 원을 실현하여 동기 대비 8.44% 증가했습니다.
1: 연변조 삼림초원 방화진화 지휘부 판공실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5월 5일 봄철 화재 위험 높은 시기 삼림방화 안전 제시를 발표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사상 인식을 높이고 현재 화재 위험 형세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불씨 관리를 엄격히 하고 야외 불사용 금지령을 엄수해야 합니다. 순찰 당직을 강화하고 기층 방어망을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응급 대비 근무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화재 상황을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경로를 원활히 하고 위험 대피 및 자구조 상식을 보급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다지고 직무 태만과 책임 회피 시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고 엄격히 추궁해야 합니다.
0: 5월 4일 연결시 저민건강체육중심은 예년 5.1절 연휴 분위기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곳에서 휴가 시간을 이용해서 곧 다가올 고중입시 체육시험을 위해 땀덩이를 쏟고 있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서태문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 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시대. 석양 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107세 장수를 누린 향랑영화사 사장 소옥부의 장수 이야기와 함께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옥부입니다. 네, 소씨 영화사 향양TVB 창립자이자 향양 최고의 부자로서 향양 영화의 황금기를 직접 창조했습니다. 그는 100세 나이에도 머리가 맑고 정력이 왕성했으며 말투는 차분하고 사고는 명료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상업계와 연예계의 이중전설입니다. 그의 장수 비결은 엄청나게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건강관리법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하고 따를 수 있는 일상적인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극단적인 자기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소옥부의 자기관리는 수십 년간 이어온 규칙적인 생활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젊은 시절 창업할 때부터 100세의 나이로 편안히 노년을 보낼 때까지 그는 자신에 대한 관리를 하루도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정각에 기상하고 밤 11시 정각에 취침했고 새끼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먹었고 밤을 새지 않고 늦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출장 중이거나 일이 바빠도 이 생활 패턴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건강관리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은 몸의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밤새 스마트폰을 보거나 낮과 밤을 바꿔 살거나 제때 식사하지 않는 것은 기혈을 소모하고 장기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몸의 기본 체력은 이렇게 서서히 바닥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굳이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고 다음 두 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자신의 취침 및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 잠들며 새끼 식사를 제때하고 폭식하지 말고 굶거나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체 리듬을 따르는 것이 몸의 가장 좋은 영양이며 기혈이 안정되면 몸의 기본 체력은 자연스럽게 튼튼해지게 됩니다.

소옥부의 식습관은 다른 장수 노인들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담백하고 절제하며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담백한 음식을 즐겼고 기름, 소금, 설탕을 적게 사용했으며 조리법은 주로 찌거나 삶는 방식을 선호하고 기름지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거부했습니다. 일상 세끼는 제철 채소와 잡곡죽을 많이 먹고 가끔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공제품으로 영양을 보충했으며 편식하지 않았고 과도하게 보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식습관 원칙은 바로 배부르지 않을 때까지 70%만 먹는 것입니다. 입맛을 탐하지 않고 폭식하지 않으며 위장에 소화를 위한 여유 공간을 남겨서 신체 온화 기능이 항상 가볍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부담 없고 음식이 취하지 않으며 비상과 위가 건강하면 기혈이 충족되고 몸은 자연히 병이 적고 통증도 적어집니다. 네, 건강관리는 결코 의도적으로 채식하거나 금기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은 단지 다음 상만 기억하면 됩니다. 튀김이나 인스턴트 음식, 단 음료나 디저트는 적게 먹고 찌거나 삶은 가정식, 잡곡, 제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매끼니 배고프지 않도록 부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위장에 부담이 줄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가장 단순한 이 식습관이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소옥부는 세상 사람들에게 동방의 자선대왕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억만의 재산을 가졌지만 그중 100억이 넘는 재산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그가 기부해 세워진 교사동 병문 복지관은 3만 동이 넘으며 수많은 사람을 도와 후세에 혜택을 남겼습니다. 그는 항상 남을 돕는 것이 즐거움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큰 사랑을 품고 눈에는 선의를 담았으며 평생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고 이를 만나면 담담하고 여유로웠으며 고집이나 시기, 원한이나 번뇌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활달하고 시원한 심경은 그의 내면을 항상 평화롭게 만들어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옛말에 이르길 마음을 한치 넓히면 병이 한자 물러가고 마음이 순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고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기분의 좋고 나쁨은 건강의 기본 상태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장기적인 불안, 옳고 그름 가리기, 억울한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장기에 뭉쳐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반면 선한 마음을 품고 원망과 분노를 적게 하며 포용 아닌 법을 알면 마음이 밝아지고 몸의 경락과 기혈도 원활해집니다. 네, 일반인은 굳이 대단한 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작은 선행은 손쉬운 일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을 한 번 더 포용하며 이를 만나면 한 번 덜 따지고 내려놓고 담담하게 보는 법을 배우며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은 것이죠. 마음을 기리는 것이고 생명을 기리는 것이며 좋은 마음가짐이 가장 효과적이고 값진 장수의 약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복이 두텁고 마음이 넓으면 수명이 길어집니다. 107세 소옥부는 말년에도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일을 처리하고 정신도 왕성했습니다. 이는 그가 노동과 휴식의 균형, 움직임과 정제 조화라는 생활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부지런히 일하고 결코 편안함에 안주하거나 게으름을 표지 않았으며 100세 고령에도 여전히 사업을 관리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또 오래 앉아있는 것이 몸을 해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어 사물을 볼 때 1시간 앉아있으면 반드시 일어나 움직이고 몸을 풀어줘서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산책, 천천히 걷는 것이 기본이었고 머리를 쓰고 손을 움직여 몸과 마음이 항상 적절한 활기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게을리하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는 그저 누워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체 생명력은 항상 움직임과 활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을수록 더 쉽게 곧고 쇠퇴하며 뇌를 쓰지 않을수록 더 쉽게 둔해지고 건망증이 생깁니다. 오래 앉아 움직이지 않은 게으름은 생명력을 서서히 잃게 하지만 적절한 활동과 사고는 몸과 마음을 항상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은 굳이 고강도 운동을 추구할 필요 없이 다음 사항만 실천하면 됩니다. 한 시간 앉아있을 때마다 일어나 서고 몇 걸음 걷고 스트레칭을 하며 매일 20분씩 산책하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여가 시간에 책을 몇 페이지 읽거나 새로운 지식을 조금 배웁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한가하게 지내지 않으며 오래 앉아 있었으면 반드시 움직이고 노동과 휴식을 균형 있게 해서 몸에 활력을 주고 뇌가 생각을 하게 하면 생명력은 쉽게 쇠퇴되지 않으며 컨디션도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네, 소옥부의 백세 장소 전설은 결코 타고난 좋은 체력이나 고가의 보충제, 복잡한 건강관리 기술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수 비밀은 네 가지. 규칙적인 생활로 기혈을 기르고 담백한 식습관으로 비상과 위를 보호하며 활달한 선행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노동과 휴식의 균형으로 활력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일 중에 돈 드는 일은 하나도 없고 어려운 일도 하나도 없으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네, 107세 고령의 소옥부는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관리는 결코 고난도의 기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일을 극한까지 해내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장수는 결코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새끼 식사, 생활습관, 마음가짐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새끼를 절제하고 생활 패턴을 규칙적으로 하며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고 몸에 활기를 줘서 몸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지키면서 억지로 백세를 바랄 필요 없이 다만 해마다 건강하고 편안하며 여유롭고

소금은 가장 기본적인 조미료지만 종류에 따라 성분과 용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천일염, 정제염, 고소금, 죽염, 히말라야 핑크솔트까지 가격도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나트륨 함량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더 건강한 소금이라는 말만 믿고 고르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고혈압, 부종, 신장 건강을 고려한다면 소금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제조 방식, 나트륨 함량, 첨가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네랄이 많다는 광고 문구보다 실제 영양 성분표를 먼저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소금은 종류보다 총 섭취량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정제해 염화 나트륨 순도가 대부분 99% 내외인 소금입니다. 불순물이 적고 립자가 고르죠. 가격이 저렴하고 요리에 무난하게 사용됩니다. 다만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은 거의 제거되어 있습니다. 천일염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만듭니다. 나트륨 외에 칼륨, 마그네슘 등이 소량 포함됩니다. 다만 소금으로 섭취하는 미네랄 양은 극히 적어서 건강상 큰 차이를 만들 정도가 아닙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서 보관이 까다롭기도 합니다. 고소금은 천일염을 다시 녹였다가 재결정한 제품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해 립

짧다가 곱고 맛이 비교적 깔끔해서 가정용 조리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어 고온해서 여러 차례 구운 소금입니다. 특유의 고운 향과 단맛이 감칠맛을 더해 여러 고급 음식이나 무침 요리의 풍미를 높이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항산화 해독 효과를 주장하지만 나트륨 섭취량 자체는 일반 소금과 큰 차이가 없고 가격은 일반 소금보다 몇 배 비쌉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철분 등 미네랄 함량 때문에 분홍색을 띱니다. 하지만 나트륨 비율은 일반 소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영양적 오세는 적지만 결정이 씹히는 특유의 식감과 마일드한 짠맛 덕분에 스테이크 등의 마무리용 소금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소금 1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용도에 맞는 립자를 고릅니다. 굵은 소금은 절임용, 고운 소금은 국, 찌개용으로 적합합니다. 네, 결국 소금은 어떤 제품을 사느냐보다는 얼마나 적게 쓰느냐가 핵심인 거죠. 종류를 따지기 전에 섭취량부터 점검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겠죠.

돼지갈비, 닭날개, 소고기.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좀처럼 줄지 않은 냉동고기가 있죠. 사오자마자 냉동시키고는 냉동하면 어차피 상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몇 달이 지난 후 꺼내 먹곤 합니다. 하지만 냉동은 영구적으로 신선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바 냉장고 안의 고기도 품질 유지 시간이 있습니다. 중국 주민 식사 지침서에 따르면 영하 18도의 냉동을 유지할 경우 가금류 및 가축류 냉동고기의 대략적인 유통기한은 4개월에서 12개월이며 소산류 냉동고기의 대략적인 유통시간은 2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적절한 보관기관을 초과한 냉동고기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완전히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먹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용류는 비타민 B군을 보충하는 공급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해동 시 일부 수용성 비타민이 육즙과 함께 손실돼서 영양분이 많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장기간 얼려두면 인체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돼서 감소하며 심지어 알데히드, 케톤 등 유해물질이 생성돼서 장기간 대량으로 섭취하면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기 자체 지방이 산화되고 부패하면 쩐내 또는 냉장고 냄새가 나서 본래 육향을 잃게 됩니다. 냉동 시 고기 속 육즙이 작은 얼음 결정이 돼서 세포막을 뚫게 되고 이로 인해 고기의 세포 구조가 손상되어 맛이 떨어집니다. 가급적 요리할 때마다 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봄철은 나들이, 꽃 구경, 관광하기 좋은 계절로 야외 운동이 많아지면서 뼈의 칼슘 흡수와 리용도 함께 강화됩니다. 네, 또한 봄철에는 햇빛이 충분하기 때문에 햇빛을 쬐면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서 칼슘 흡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봄철 칼슘 보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유는 칼슘 함량이 비교적 높은 식품이자 중요한 칼슘 공급원으로 우유 100g당 107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채소들은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더 높습니다. 냉이는 100g당 칼슘 함량이 294mg으로 우유 100g당 칼슘의 약 3배에 달합니다. 냉이는 또한 칼슘, 식이섬유, 카로틴 및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압, 면역, 피부 및 시력에 좋습니다. 갓 100g에는 23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우유 100g의 칼슘 함량의 2배가 넘습니다. 봄철은 갓을 먹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유의 칼슘 함량은 냉이 간만큼 좋지 않지만 우유는 소화 흡수가 용기에 칼슘 보충식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채소는 균형 잡힌 식단에서 없어서는 안 되며 채소 섭취와 더불어 칼슘을 보충할 수 있어서 칼슘 보충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과자, 비스킷, 탄산음료처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초가공 식품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하루 섭취 횟수가 많아질수록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치명적 질환의 위험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가공 식품은 방부제, 감미료, 향미 증진제 등 다양한 첨가물이 포함된 식품군으로 감자칩, 비스킷, 가공식품, 아이스크림, 슬라이스 빵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9.3회 초가공 식품을 섭취한 그룹은 하루 1.1회 수준으로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관상동맥질환 뇌졸중으로 사망하거나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를 경험한 위험이 6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 가수분해 단백질, 인공색소 및 감미료, 점증제 등이 대표적인 데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긴 제품이나 즉석, 간편식 역시 초가공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가공식품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통곡물 식빵이나 후무스와 같이 일정 수준 가공된 식품도 균형 잡힌 식단 내에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식단의 약 80%를 신선한 식품이나 최소 가공식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머리를 빗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거나 백여우의 수복이 쌓인 머리카락을 보면 누구나 겁이 들컥 나죠. 한때는 풍성하고 윤기나던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다면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모든 탈모가 곧바로 영구 탈모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원인을 방치할 경우 되돌릴 수 있었던 손상이 점차 고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영국 매체 더선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소개한 영구 탈모로 이어지기 전 점검해볼 생활습관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드라이어나 고데기 사용 등으로 매일같이 모발에 열을 가하는 습관은 모발 손상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높은 온도는 모발의 바깥층인 큐티클을 손상시키고 내부 단백질 결합 구조까지 약화시켜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머리를 감은 뒤에는 모발 내부에 수분이 스며든 상태인데 이때 강한 열을 가하면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면서 구조 손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열을 가하는 기기는 가능한 낮은 온도로 사용하고 자연건조와 전건조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건조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을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두피 환경이 습해져서 비듬이나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되고 이는 모낭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발은 젖었을 때 가장 약합니다. 이때 꽉 묶거나 젖은 채로 잠자리에 들면 물리적 손상이 커집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세게 비비는 행동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는 매일 감기보다 2, 3일 간격으로 두피 상태에 맞춰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너무 세게 묶는 습관은 또 너무 자주 묶는 습관은 견인성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발 뿌리에 지속적으로 장력이 가해지면 모낭이 위축돼서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느낄 당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없었다고 해서 무관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많은 모낭이 휴지기에 들어가는데 이 변화가 눈에 띄는 탈모로 나타나기까지는 약 8주에서 12주의 시차를 거칩니다. 휴지기는 모발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빠질 준비를 하는 단계로 보통 약 3개월 뒤 새 모발에 의해서 밀려 빠집니다. 한꺼번에 많은 모낭이 휴지기로 전환되면 하루 평균 100개보다 훨씬 많은 모발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지만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유전적인 탈모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이 영양결핍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연은 모낭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닭고기, 붉은고기, 요제품, 호박씨에 풍부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쉽게 부서집니다. 철분은 붉은고기, 달걀, 콩류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채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두부, 콩류, 그릭 요구르트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특히 영양균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간 급격한 체중 감소도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 섭취가 크게 줄면 신체는 에너지 보존 모드로 전환되고 생존에 직접적이지 않은 모발 성장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또한 음식 섭취가 줄면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질 경우 탈모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양 상태가 회복되면 다시 자라지만 체중 감량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식단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은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거나 두피가 눈에 띄게 혼이 보이거나 모발 밀도가 급격히 줄었거나 6주에서 8주 이상 탈락이 지속되면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탈모는 조기 개입이 중요한데요.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겠습니다만 방치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풍성한 모발을 위해서 오늘부터 나쁜 생활습관들 고쳐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시간에는 배칠세 장수를 노린 향안갑부 소옥부의 장수 이야기에 이어서 각종 건강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보와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명목, 제작의 선규혁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웃어보려고 던진 말, 대화 잇기에 바빠서 함부로 내뱉은 말, 미처 삽비지 못하고 참견한 말, 하고 싶은 말을 숨기며 애두르고 애두르다 실수가 돼버린 말. 제발 그 말 속에 남의 가슴 후비는 비수가 숨어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품이 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애두르드하는 애두르다, 그럼 말을 바로 하지 않고요 짐작해서 알아듣도록 애써 둘러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애두르다, 네. 물론 살짝 감추는 것이 미덕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요 확실히 마음을 전해야 하는 순간에도 빙빙 애두르다 보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애둘러서 가야 할 때도 있지만은 가로질러서 나가야 할 때도 있는.

0: 어떠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노인 대학에 오셔서 당신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보세요. 2026년 봄학기부터 우리는 참신하게 변모합니다. 더 전문적인 강좌, 더 쾌적한 환경.
2: 이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당신이 새롭게 꽃피는 순간입니다. 학기 말 발표회는 텔레비전 방송국의 화려한 스튜디오에서 멋지게 녹화됩니다.
1: 당신의 재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될 것입니다. 우수한 학원은 연변 노인 음력설 야외 선발에 직접 참가할 기회를 얻습니다.
2: 여기에서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 불꽃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지만을 묻습니다.
1: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노인대학 2026년 봄학기 3월 개학.
2: 명예기 제한됐으니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0433-213-9888로 전화하여 당신에게만 속하는 새로운 아침을 여세요.

0: 북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정한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요, 푸르미 가정교육관 안염혜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푸르미 강사 안염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아이를 키우며 나를 지키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느낌인 동시에 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경험이죠. 하루하루 아이 소리와 그리고 웃음소리 속에서 살아가고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학교 생활과 또 친구 관계, 거기에다가 공부와 건강까지 모든 것을 챙기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고 한 해가 흘러갑니다. 그렇게 수년을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까라고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집안일과 육아의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게 되면은요, 나는 언제부터 그저 아이의 엄마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걸까는 의문이 들 때도 있죠.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0: 소리가 자주 끊기네요.
1: 어디. 저 아이를
2: 나를 지키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란 걸 말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꿈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내가 지치고 소진되고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그 피로감과 짜증은 고스란히 아이와 가족에게 전달되겠죠.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이유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0: 네, 알겠어요. 그럼 먼저 육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서서히 이뤄져가는지를 알아봐야겠죠.
1: 네, 그렇죠. 많은 부모들이 공통으로 겪는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죠. 사회에서도 우리는 부모, 특히 엄마에게는 희생과 헌신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아이가 우선이니까 나는 뒤로 물러나야 하고 또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하고 아이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아이 스케줄에 맞춰서 살게 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를 만들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대신에 아이가 보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본다든가 또 나의 친구 모임은 점점 줄어들고 나의 꿈은 잠시 접어두게 되죠.
0: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생긴다면은 뭐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육아는 뭐 끝이 없고 시간이 절대 충분하게 그렇게 생기지 않는다고 봐요. 어때요?
1: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기억나지도 않게 되고 나만의 시간은 아예 없어지게 되고 조금만 시간을 내도 아 이것도 내 탓 아닌가 죄책감이 들게 되고 짜증이 다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짜증이 함께 따라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감정이 불안해지고 아 이게 내가 정말 행복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육아가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그 육아를 하면서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불안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언제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될까? 이르모가 여유가 있으면 아이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행복하게 살 때 아이에게 더 너그럽게 되고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0: 꼭 연기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1: 내가 내 스스로를, 그래요. 스트레스를 잘 숨기면 되겠지. 아이한테 내색을 안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다, 뭐,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0: 네, 맞아요. 우리가 숨긴다고, 숨기려고 노력해서 숨기지만, 숨겨지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부모의 정서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입니다.
1: 그치.
0: 아이는 말로 하는 교육보다는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크거든요. 부모가 자신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반면에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을 잃은 채 살아간다면 아이는 아, 사랑은 희생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가고 또 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1: 없잖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제가 그 회사 일이 계속 속에 남아 있는데요. 아이한테 아무 일도 아니다, 아니야, 뭐라고 이제 넘어간다면은, 오, 아이도 안 좋은 일은 묻어두는 거구나, 말을 하면은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내 감정이 들켜버렸구나, 라고 느껴질 때는, 이실 짓고 합니다. 아, 엄마는 어느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네. 근데 아빠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이렇게 라고 안심해서는 아 기분이 나쁠 때는 나누는구나 뭐 이렇게 배워가기도 하겠죠.
1: 그래요. 그렇게 서로가 뭐 감정을 나누는 뭐 그냥 아이를 키우며 나를 지키는 용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듣고 왔습니다. 안희염의 강사람을 모시고요. 아이를 키우며 나를 지키는 용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사람의 말씀 들어보죠.
1: 네. 이어서 나를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아이에게도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육아는 오래가는 여정이므로 지속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육아는 단기적인 어릴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이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처음에는 힘을 내서 좀 버틸 수 있겠지만 계속 자신을 소진하면서 버틴다면 결국에는 번아웃이 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불안해지고 심하면 우울한 마음까지 들 수 있거든요.
0: 그래, 그래요. 나를 지키는 건 뭐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뭐 아이 곁에 있어주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야 하죠. 에?
1: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모이기 이전에 나는 나 자신입니다. 나도 꿈이 있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나만이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의식을 갖고 가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는 평생 함께하는 존재이지만 아이가 성장하면 결국에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다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 뒷바라지만 하다가 정작 자신이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나중에 분명 후회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 그래, 그러니까 뭐 육아는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그 기쁨과 재미, 사랑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육아 속에서 나를 지키는 실천이 가능한 뭐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나를 지키면 아이한테 서울이 할 것 같고 아이한테 집중하면 또 언제 나 자신을 챙길 수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선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아이가 자는 시간 혹은 아이가 잠시 놀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뭐 커피 한 잔 마신다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짧은 산책 그리고 책을 읽기 좋아하는 책을 읽어도 좋고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 좋거든요. 이 시간만큼은 아이와 집안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이러면서 작은 시간이 쌓여서 그 마음이 안정을 가져오는 겁니다.
0: 그래요. 애가 아주 어리다면요. 애가 잠깐 자는 사이라도 좋고 뭐 애가 학교에 다닌다면 아이가 학교 간 시간 그 사이 또 뭐 장을 보고 집안을 하느라도 평일처럼 돌아다니지 말고 꼭 나만의 충전하는 시간 나만의 공간을 가져오신 그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는 겁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그때 짜증이 안 나겠어요. 짜증이 나고 화도 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는 건 당연하거든요.
2: 그런 감정을 숨기고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1: 아, 나는 지금 피곤해. 나는 좀 쉬고 싶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또
2: 주변 사람들한테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아요.
1: 특히 남편에게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유, 남편에게 말해봤자 뭐 공감도 못 받을 테고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모든 남편이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나 남편이 처음에는 공감을 못 해주더라도 좀 차차 하다 보면 또 남편도 보다시피 주의력을 나한테 집중하면서 안전하게 나의 그 감정을 얘기해

0: 그렇기도 하네요.
1: 감정을 억누를수록 왜냐면은 더 지치고 소진이 갑니다. 그러다가 언제 어디에서 또 무시무시하게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취미를 완전히 포기하지만 말고 싶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언제 그런 취미까지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작게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그림 그리기, 운동, 음악 감상, 병원 가꾸기, 뭐 요리 만들기, 글 쓰기 등 모습이 다 좋거든요. 하루 정말 진짜 나만의 한 10분 동안에 내 취미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 큰 시간을 나에게 할당해 줄 수 있다면 그건 더없이 좋겠지만 나만이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은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하거든요. 이어서 네 번째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주변이 도움을 당연하게 받으세요. 도움을 받는 것조차도 그때 하다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육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친척, 친구 등 도움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잠시 애를 맡기고 혼자 외출하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또 집안일을 분담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하게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0: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나이 가치를 아이 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도 이것 또한 다섯 번째로서 중요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 성적이나 성공 여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잘하면 뿌듯하고 아이가 또 잘하지 못하면 또 아내가 부모를 대충 차려도 집이 조금 지저분해도 아이에게 조금 짜증을 내도 뭐 다 괜찮습니다. 완벽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더욱 몰아붙이게 되거든요. 적당하게 다 협하고 나 스스로 하고도 타협할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 하고 타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실수를 또 인정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그래요. 뭐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게 못했다면은 잃어버린 나를 다시 만나는 용기를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육아를 해가면서 나를 잃은 것은요 어찌 보게 되면은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방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다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 공간. 예.
0: 가끔은 예전의 나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했었지? 내가 그때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지? 나는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었었지? 그 모습을 완전히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 속도가 느릴 뿐 멈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씩 나에게 시간을 주고 나에게 친절해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다면 그 기쁨은 되려 반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잃지 않을 때 그리고 육아의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주부님들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웃고 또 때로는 울고 함께 성장하면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면서 더욱 빛나는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아이를 키우며 나를 지키는 용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의 사연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노래, 짧은 노래 하나, 시작이라는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작년 가을 아들이 3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 제 머릿속에 꾸준히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내 일자리를 되찾자였습니다.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10년을 육아에만 전념을 했으면 촉한 그 아닐까요? 저 이런 생각을 가족들에게 말을 했더니 모두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거죠. 남편과 저의 아빠에게는요 큰 기대를 안 했기에 실망도 없었지만은요 엄마는 당연히 저를 응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엄마마저 해가 지우리다 중학교는 보내놓고 다시 찾는 게 좋지 않겠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보듯 뻔한 거 있죠. 아들이가 중학교가 되면서 또 사춘기인데 엄마가 잘 보살펴 하지 않겠냐 하면서 말릴 걸 말이죠. 저는 그냥 지금 일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이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저를 이기적이라고 하겠지만은 뭐 지금 당장 일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은 제가 자기 가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스스로조차도 묵살에 버릴 것 같아서 싫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은요 모두의 반대를 물리치고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강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들으시고요.
1: 아,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이 나는 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뭐 일을 다시 찾든 아니면은 육아를 계속 그 전업주부로 하면서 육아를 계속 하든 나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0: 꼭 명심했습니다.
1: 예. 그래서 그 10년 동안 아들에게 온전히 마음을 쏟은 엄마의 마음 정말 이해가 가거든요. 육아라는 가장 어려운 일을 혼자 감당하면서 스스로의 꿈과 일을 접어든 그 노력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일자리를 되찾고 싶다는 마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찾는 소중한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가족들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엄마와 남편, 아빠에게 얘기를 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것과 함께 저 자신도 살고 싶어요. 저 자신도 사랑해요. 라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엄마의 걱정은 아이가 어려워 혼자 못해라는 마음이니 아이를 돌보는 건 변하지 않지만 저도 제가 할 일을 통해 자신감을 찾고 싶어라고 당당하게 엄마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 갈 때는 아르바이트나 원격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돌아오면 또 온전히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줘요. 그러면 가족들은 무조건 그 걱정해서잖아요. 그러면 그 걱정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에 부합되는 아이를 키우면서 나를 찾는 거잖아요.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3학년 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3학년이잖아요. 아이에게 엄마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우리 함께 노력하자 라고 말하면 아이도 엄마의 모습을 보고 동기심과 또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거든요. 엄마가 행복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 아이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가족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요. 엄마의 가치는 엄마라는 역할뿐만 아니라 본인으로서의 존재도 중요합니다. 10년 동안 아이에게 헌신한 만큼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더 관심을 쏟아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가족들이 반대는 걱정에서 나온 것이니까 솔직한 대화와 작은 행동으로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절대로 결정권이 나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행복이 아이 행복 그리고 나아가서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꼭 파이팅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아내의 자리라는 것도 엄마의 자리라는 것도 다 값진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게 되면은요, 뭐 젊은 부부도 그렇고 맞벌이 부부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 일도 하고 또 돌아와서는 뭐 요리도 같이 하면서 웃음소리 그리고 집안에 아이들이 글소리 낭낭한 그런 재밌어요. 10살짜리 아이니까 3학년이라니까 보게 되면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나들이 나가시면 아침에는 외투 하나 걸쳐도 쌀쌀하다가 점심에는 반팔이 딱이시죠. 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우리 몸속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평소 혈압에 문제가 없으셨던 분들도 이맘때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조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우리 소중한 혈관을 지키는 방법과 혈관에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혈관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비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아침에 눈 뜨면 천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혈압이 가장 빠르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아침 쌀쌀한 기온이 더해지면 혈관이 깜짝 놀라며 수축합니다. 발가락도 꼼지락, 손목도 돌려주고 천천히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다가 앉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두 번 크게 숨을 고르고 발을 땅에 딛는 겁니다. 이때 아침 물 한 잔은 꼭 미지근하게 드시고 한 컵을 천천히 세 모금으로 나누어 마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루 세 번 나의 온도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환절기 혈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도 충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위는 등과 목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는 얇은 조끼 하나만 걸쳐도 혈관이 움츠러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목덜미는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가는 곳이라 찬바람을 직접 맞으면 뇌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더운 날이라고 해서 갑자기 옷을 너무 얇게 입는 것도 금물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땀을 내되 숨을 참지 않은 운동입니다. 5월은 운동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산책도 좋고 달리기도 좋고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갑자기와 참기입니다. 갑자기 힘을 쓰거나 숨을 참으며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는 혈압을 순간적으로 오르게 합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숨참이 적당합니다. 운동 후에도 바로 주저앉지 말고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야 혈압이 안정적으로 내려옵니다. 네 번째 비결은

온몸의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혈관 건강을 지키는 삶의 지혜를 알아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여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검정콩입니다. 검정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껍질에 있는 검은색 색소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콩에 들어있는 레스틴이라는 성분은 나쁜 기름이 혈관벽에 둘러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검정콩을 그냥 삶아 먹는 것은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검정콩을 활용한 아침 혈관 밥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검정콩 솥밥입니다. 먼저 검정콩은 하루 전날 미리 찬물에 불려줍니다. 물에 불리면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속까지 잘 익어 영양분을 온전히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쌀은 평소 밥 지는 것보다 물을 조금 적게 잡습니다. 검정콩이 불어있을 물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불린 검정콩을 씻은 쌀 위에 올리고 여기에 표고버섯 두세 개를 미리 물에 불려서 잘게 썰어 넣어줍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니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관 속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여기에 대추 3알을 씨를 빼고 넣어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돌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데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을 둘러주고 평소 밥 짓듯이 지워줍니다. 밥이 다 지워지면 당근과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깨소금과 함께 무친 나물을 곁들여줍니다. 이 솥밥의 가장 큰 장점은 아침에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밥보다는 따뜻한 밥이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정콩의 고소함과 표고버섯의 향, 대추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좋아하는 맛입니다. 이 한 그릇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면 혈관은 물론 온몸의 기운이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마늘입니다. 마늘은 자연의 항생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특히 혈관 건강에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액을 묽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압이 오르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하지만 마늘을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입냄새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의 효능은 최대한 살리면서 온 가족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흑마늘 장아찌와 마늘 녹차 다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흑마늘 장아찌입니다. 흑마늘은 생마늘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숙성시킨 것으로 알리신 성분이 더 부드러워지고 항산화 성분은 몇 배로 증가합니다. 흑마늘을 통째로 준비해서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항아리나 유리용기에 흑마늘을 담고 진간장, 설탕, 식초를 2:1:1 비율로 끓여서 식힌 장아찌 국물을 부어줍니다. 여기에 통후추 몇 알을 넣으면 톡 쏘는 맛이 더해져 더욱 맛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숙성 후에 먹으면 마늘의 매운맛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납니다. 이 흑마늘 장아찌는 고기 요리와 곁들여 먹으면 기름기를 잡아주고 그냥 한 알씩 먹어도 혈관을 지키는 좋은 간식이 됩니다. 다음은 마늘 녹차 다림입니다. 이것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음료입니다. 마늘 다섯 쪽을 편으로 썰어서 냄비에 넣고 물 두 컵을 부어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끓입니다. 마늘이 끓는 동안 녹차 한 봉지를 준비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혈관 내 피세포 기능을 개선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마늘물이 끓으면 녹차 봉지를 넣고 불을 끕니다. 뚜껑을 덮고 3분 정도 우려낸 후 녹차 봉지를 건져내면 됩니다. 이 마늘 녹차는 아침 공복에 한 잔 마셔주면 하루 종일 혈관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늘 특유의 아린 맛은 녹차의 쌉싸름한 맛과 어우러져 오히려 개운한 맛을 냅니다. 꿀을 한 숟갈 넣어도 좋지만 설탕은 혈관에 좋지 않으니 되도록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호박입니다. 특히 늙은 호박을 말합니다. 늙은 호박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마치 빗자루처럼 우리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끌어다가 배출시켜줍니다. 또한 호박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늙은 호박은 단맛이 강해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량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레시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호박죽과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호박전입니다. 먼저 호박죽입니다. 늙은 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씨를 빼낸 후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호박을 넣고 물을 호박이 잠길 정도로 부은 후 푹 삶아줍니다. 호박이 무르익으면 체에 걸러내거나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찹쌀가루를 물에 불어서 넣고 저어가며 걸쭉하게 끓입니다.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은행과 대추를 송송 썰어 올리면 한 그릇의 정성이 완성됩니다. 이 호박죽은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한 그릇 먹으면 속도 편안하고 혈관도 깨끗해집니다. 다음은 호박전입니다. 호박을 얇게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제거합니다. 부침가루를 물에 풀어 반죽을 만들고 여기에 다진 쪽파와 당근을 넣어줍니다. 호박에 반죽을 입혀서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노릇하게 부쳐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을 많이 두르면 호박의 좋은 성분보다 기름기가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얇게 두르고 종이로 한 번 닦아낸 후 부치면 기름기가 적으면서도 바삭하게 부쳐집니다. 호박전은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은데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식초 간장에 살짝 찍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흔히 힘이 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질산염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데 이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압을 내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금치의 녹색 색소인 염록소는 혈액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시금치는 데치지 않고 먹으면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레시피는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혈관에 좋은 재료와 함께 버무리는 시금치 들기름 무침입니다. 시금치 들기름 무침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 맛과 효능이 뛰어납니다. 시금치는 뿌리 부분에 흙이 많으니 깨끗이 씻은 후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30초 정도만 살짝 데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식감도 떨어집니다. 데친 시금치는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줍니다. 물기를 짤 때는 손으로 살짝 쥐어 짜는 정도가 좋습니다. 여기서 들기름 한 큰술, 다진 마늘 약간, 소금과 참깨를 뿌려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들기름에는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시금치의 산화질소 생성작용과 들기름의 혈행 개선작용이 만나 혈관 건강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반찬이 됩니다. 이 무침은 밥반찬으로도 좋지만 아침에 밥 위에 살짝 올려서 시금치 덮밥으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 상식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선녀,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 시에 문의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 총리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노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노강 중년은 최근에 여러 개 과실이 여기 들어앉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그 외에 지금 오래 치료해도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노강 중년이 찾아오셔서 병을 보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덕이 좋고 이술이 높고 처방이 확실하고 그리고 효과성이 좋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약값은 다른 데 대비해서 보게 되다면 비교적 저렴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 결국 의료보험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강 중년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위치적으로도 편리하고 가격적으로도 합리하고 병치료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이런 여러 다각도로의 좋은 우점을 갖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노강 중년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 하게 되면 바로 일체 구강 안의 문제는 모두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구강 안의 문제라 하게 되면 다시 말하자면 치주염이라든지 혹은 또 입금에서 출혈이 생긴다든지 입안에서 모진 냄새가 난다든지 그 외에 치아에 결석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위주로 여기에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준악한 그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여기에서 치아를 고정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하시고 와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에 있는 걸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찾기도 쉽지 않습니까? 노강 중년이라 하게 되면 일백과 금방 북쪽에 그리고 신화수성 금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는데도 편리합니다. 일백화라면 누구나 다 아시게 되어 있으니까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 2층, 3층, 4층이 몽땅 노강중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강중년 치과는 바로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올라갈 수도 있고 직접 그 계단 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직접 가서 무료로서 지시할 수 있습니다. 내 치아가 어떤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 발표해드립니다. 맥의 그 구강 안의 문제점을 그리고 그 검사해드린 다음에 치아를 씻는 이것도 여기 항목이 있는데요. 아주 여기에서는 증성하다시피 해서 치아 씻는 것도 싼 가격으로서 치아를 씻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일단 구강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은 와서 해결한 다음에는 모두 만족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강 중년 2층에 흠과 구강, 흠과라게 되면 세계 금자 싱크 거창이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뿐만 아니라 구강 안의 일체 문제를 여기에 찾아가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강 중년 2층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질병이 전문가로 불리우는 조일만 중위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중위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의 중위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심장과 뇌혈관이 전문가로서 전 길림성에서는 알아주는 전문가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북경 의과대학에서 이미 장기간 연수한 경력도 갖고 있고 이분이 나오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그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십니다. 그럴 땐 시간을 이렇게 잘 장악하시고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중리 선생님께서는 40년도 넘는 이런 중리 경력을 갖고 이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이사는 림상 경험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풍부한 림상 경험을 갖고 있게 되어 있으면서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편탄이 왔거나 관심병으로서 늘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고혈압, 현혈증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찾아오시기도 하면 직접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라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1: 예. 말씀하세요. 예.
2: 예, 동강병원에 가서 예, 지금 네.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나도 이게 심장에, 이거는 한 십몇 년 넘어 됩니다. 심장을 해서.
1: 아, 예, 예.
2: 밤낮 이걸 해서 예, 근심스럽고, 뭐, 어린아가 마음대로 돌아가고.
1: 그렇죠. 심리적으로서 꽤나 걱정되죠. 부담되고. 예,
2: 그러니까 어떤 때 부모님들부터 아프시게 박막 숨이 안 이렇게 맺힌 것처럼 이를 지르게 되면 완전히 아픕니다. 그래서 약을 항상 저기 뭐인 저희 호주머니가 역부댕입니다.
1: 아, 예, 예.
2: 이제 하는 거 언니가 또 언때 쓰러지겠지 어떻게.
1: 아, 그렇죠. 주시왕 같은 거 갖고 다닌다, 그렇죠. 예.
2: 예, 예. 그리고 약도 예, 뭐 다른데 약 옛날에 뭐 천약도 먹어보고 약도 많이 썼는데 어째 이렇게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 나. 그래서 지금 예, 이게 그랑 약 좀 드는 게 전번에 예, 이게 저기 뭐인 저희 병원에 저기 선생님들이 지금 이 광고하는 이걸 듣고서도 그 저희만 선생님과 치료로 잠깐 치료 한번 이게 지금 어느 날 두 번 치료 받는다 지금.
1: 아, 예, 예.
2: 잠깐 치료에 가서 약을 저다가 지금 딱 먹은 게 예, 지금 한 3일 남아 약을 딱 먹거나 알기 때다 이게, 예, 이게.
1: 아, 그럼요.
2: 예, 벌써 이 많이 편안해지고 좀 답답하게 좀 예, 이게 이렇고 나가서 조금씩 걸어도 연달처럼 그렇게 숨이 팍팍 차거나 막 바쁘거나 이런 증상이 완전히 이렇습니다.
1: 그래요? 아, 예.
2: 예. 그래서 나 선택해서 야, 이 선생님 약, 뭐 약이라는 게 써봐야 알지 않겠냐.
1: 아, 그렇죠. 예, 예.
2: 딱 써보니까 내가 벌써 효과 나는 게 알겠다.
1: 절만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그 가속이 절만 선생님 찾아다니는 분 그런 가속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
2: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치료를 딱 받고 오서는 원체 시력을 거짓인 약을 다 먹습니다. 이러니까 완전 여기 안에 영편을 납니다. 잠도 잘 자고 지금 혈압 조절도 원래는 하신다는 잘 알게 된 게 지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지금 내 나가서도 저 많이 걸어댕겨도 이렇게 바쁜 줄 모릅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예예. 예.
2: 오늘 딱 밤에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증세도 완전 이렇고 이래서 내 야, 두 번 치료 이렇게 효과 좋고 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지금 좀 바짝 치료해서 좀 병 좀 이렇게 근원을 좀 떼려고 내가 오늘 또 가려고 그랬다.
1: 예, 뜹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하니까 전화 놓고 금방 찾아오세요. 예.
2: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인가리고 위 나쁘고 당뇨염 있고 허리다리 세게 아픕니다.
1: 예.
3: 저 니님들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이전에 이 무릎 아래 있는데 가을 나빠서 등갈이 있어서 내겼고, 잠이 없던 게 무릎 아래 다른 데서 내긴 하고, 예, 잠에도 정살이 됐습니다.
1: 아, 그게 큰 효과입니다. 보통 잠에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예.
3: 예, 그 당당히 있어. 예,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쓰고서, 그저, 영 그저 다자도 못 먹게 됐는데, 아, 이게 한 3년 내 그랬습니다.
1: 예.
3: 무슨 약도 다 알겠겠다. 기준 뒤, 그 전체 약 쓰고 서리, 입을 새벽에 일어나 다 쓰고, 달걀을 좀 내일 먹을 수 있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담낭의 문제로

0: 인해서 달걀 그 노란 자유를 소화하기 바빠서 달걀 드시는 거 끓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치료를 받고 그랬다는 분들은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예. 예, 지금 퇴행성 관절이 있어요. 양 다리 다 변형됐어요. 오른쪽, 왼쪽 다리 도 세게 아팠습니다.
0: 아, 예.
1: 이분이 골수에서는 아예 아픈다.
0: 그렇죠. 리맹결 선생 예.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20년 어전 넘습니다. 이렇게 줄곧 중의 그 종사했기 때문에 진단이 준학하고 치료 방법이 다각도로 되어 있으니까 처방도 확실하게 되어 많은 분들이 지금 리맹결 선생한테 몰립니다. 예.
1: 네, 기억도 위 아팠어요. 전에 그저 만만한 것도 위나 먹어야 된다. 밥을 전에 먹으면 그저 위 아예 다 꺾지다가 저는도
0: 예.
1: 빠져서 막 누워서 해냈습니다.
0: 아 불편하죠. 예예.
1: 예. 밥 먹을 때 이롭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1: 예, 걔 밥은 영도 안 먹습니다. 걔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히 우리를 빼서 완전히 또 후에 제발 다녀서 또 오늘 또 치료받고 가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리맹결 선생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 몰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여기와 치료를 받고서는 기본으로서 효과가 뭐 드뭄하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한 분도 없고 너무 효과성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면 이제 간 B형 간염, C형 간염 그로 인해서 깐궁거지 높은 분들이 이제 여사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깐궁의 정사를 돌아온다는 게 중의 중약으로서 그게 아주 보기한 그런 치료 방법에 속합니다.
1: 예, 영영하실 때다.
0: 그렇습니다. 많이 몰립니다. 예.
1: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내 번호 없습니까?
2: 네, 맞습니다.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0: 예.
3: 예, 나는 이 방송연 감옥 봤는데, 이 방송 듣고, 백모이 그렇게 영하다 하니까 나도 지금 또 방송위원을 가보자고 치료를 좀 하자고 그랬다.
0: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3: 예, 피부병도 있고 당뇨도 있고 배에 많습니다.
0: 예.
3: 그래 여기저기 불편한 데도 많고 그래 예, 화목토라니까 둘이 지금 또 방송위원을 찾아가자고 그랬다.
0: 예. 지금 최기명 피부과 전문 주임 그리고 최기명 원장 선생님 네. 피부과를 중심으로 해서 큰 치료과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화, 목, 토에 나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이 전화번호를 대기하면 쉽게 네. 거기에서 앞순서에다 배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직접 네, 찾아오시면 아니, 됩니다.
3: 그러면 뭐 최기명 그 주임 선생님 보내면 내 여러 가지 피부병하고 여러 가지 병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습니까?
0: 예, 중이기 때문에 다 알아 합니다. 예, 예, 로중이 선생님 네. 속하니까 예. 예.
3: 예, 그 두 분을 예약해 주시오.
0: 아, 최기명 주임 두 분이 예, 예약됩니다.
3: 목요일이나 토요일에 찾아가겠습니다.
0: 화, 목, 토.
3: 일백화.
0: 일백화, 예. 금방 일백화 찾아오시게 되면 거기 도강 중연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습니다. 1층이 신약대학병 본청 2, 3, 4층이 도강 중연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최기명 예, 원자이라고 붙었을 겁니다. 간판이.
3: 찾아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변비로 고생하는 게 그냥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0: 아, 변비 예, 이거 너무, 안 되는데, 예. 예.
4: 자꾸 변비나 보통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어떨 때는 막 다시 6시 봐도 못 본다만.
0: 아, 그건 큰 문제입니다. 독성물질 그래, 빠져나가지 예. 못함, 로펜을 그래. 빠져나가지 못함.
4: 그러니까 약을 먹기는 먹어도 있고 어째 거둬도 습관돼서 자꾸 많이 약을 많이 부어 먹는다 말입니다.
0: 이래서 생기죠. 예, 예.
4: 예. 그러니까 어제 떠나자 뭐 둘이가 항상 묵지 사고 예. 어제 근신데 또 못 나겠어. 어제 가자도 차 타고 가자도.
0: 그럼요. 큰일입니다.
4: 예. 약을 먹게 되면 더 못 떠남다. 어제 진짜 못 떠남다.
0: 그래 어느 순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예. 예.
4: 그래서 수탕 고생하던데 지금 이 도강 중립병원에 선생님들 용한 선생님들한테서 찾아가서 리맹기 선생님을 보였습니다.
0: 예.
4: 그게 지금 두 달, 아, 두 번 갔다 열네 첩을 두 번, 일곱 첩 두 번 갔다 먹는데 이 먹는 어간에 지금 변비만 해결돼서 좋습니다. 지금 개가 막 고프났습니다. 오면서인지.
0: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4: 예.
0: 예.
4: 그래 지금 두 주일 동안은 약 먹는 어간 여러분들 약 그런 또 지금 무서워서 내 지금 또 공부를 하려고 지금 오늘 또 벌려 가려고 그랬다. 제가 더 쏟아 먹겠습니다.
0: 아, 리맹결 선생님,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토요일 하루 빼곤 다 나오십니다.
4: 예.
0: 토요일 하루 빼면 됩니다.
4: 예. 그리고 갈 때도 직원 하나

0: 딸이 저 멀리 가서 총치를 치료했는데 거기에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그래서 뽑아야 된다. 그 하나 빼고 왔는데 오늘은 그 갈려 내 같이 갈때 하겠다고 해서 갈라 가려고 그 두 분에게 예약하겠죠.
1: 어, 그렇게 하세요. 흠과 공항에 찾아오세요.
0: 예.
1: 이렇게 하기단 두 분이 예약된 걸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 젊은 우리 분은 이 젊은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예.
3: 예. 나, 내, 저, 제일 처음에 내 위 나빴어. 아, 위 나빴어서 몇 년을 그 아침에 쌀쌀 조금만 먹고, 위가 그냥 쌀쌀 쓰는 게 그 내게는 큰 병이 됐습니다.
1: 예.
3: 근데 다른 데가 그래 지루하고, 약도 먹고, 병원 약도 먹고, 그래야 되는 게, 저, 이 젊은 선생님이야, 그래. 세척 먹고 나섰습니다.
1: 지금.
3: 쌀쌀한
1: 예.
3: 게, 쓰러서 쓰러진 건 게, 아이, 없습니까? 없어지 그래. 아,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그 때문에 그 밤중에 일어나 걸어다니고 한참 걸어다니면 또 이렇고 해서 또 약을 별난 약도 안 먹어서 어미라서는 얼마 먹었지 모른다.
1: 어.
3: 그래서 아이 되는 게 이수전이 약을 세척 먹고 지금 완전히 나섰습니다. 그래 내 나시간에 우리 아빠의 또 중부후유증으로 고생해서 가봐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 야 병원이 이분들 몇 번에 안 한 게 못 나겠네. 그래 이수전은 그리 유명한 수명한 선생이라는데 한번 가봐서 그래 갔었으면 수정 잘 못 썼습니다.
1: 네.
3: 예, 사회 위생실에 갈 때도 우리 부친이랑
1: 예.
3: 너무 바빠했는데
1: 중부후유증이
3: 저처럼 뭔가 이 수성 약간 쓰더라 말이야.
1: 와, 그게 대단합니다.
3: 10번 가서 치료했습니다.
1: 예.
3: 이걸 완전히 그래 수성 잘 쓰고 손발을 잘 쓰니까 손을 잘 쓰고 밤새 두손을 잘 쓰지.
1: 생활이 사립 아닌데요. 저는 그만하면 큰
3: 야,
1: 도움을 청했죠.
3: 이래 해가지고 뭐 언년 그 스피스를 보였겠는 거 이선이는 몰랐단 말이죠. 이 사람하는 거.
1: 예.
3: 그 병원밖에 모르지 뭐 큰 병원.
1: 예.
3: 근데 인생 일이 이래서 뭐 기술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 그래 요즘에는 너무 서럽고. 그래 왜 아, 이러다 한 두 번 더 가서 완전히 근처절 돼가지 다시 반복이 올까 봐 겁이 납니다.
1: 중풍 후유증이라 하게 되면 좀
3: 네.
1: 효과가 있을 때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자 하면 조금 길게 예산해야 될 겁니다. 이제 두 번 가셨다 하니까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시게 되면 지금 정도에서 회복하는 속도로 회복하게 되면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는 뭐 시간이 멀지 않은 걸 알고
3: 예,
1: 있습니다.
3: 예, 알아서 하시 선생님이 확실히 욕한다, 선생님. 예. 오늘 선생님보다 욕한다, 예.
1: 모두 이 선생님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우리 집은 따라다닌다, 예. 이 선생님.
1: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3: 예, 예 오늘에.
1: 됩니다. 아. 예, 예.
3: 오늘 가겠어. 오늘 또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오늘 찾아오세요. 예. 오전에 찾아오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뭡니까?
2: 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그, 하나 더 물어보다 그랬는데, 내동안 어떤가 하면 이게 코에서 어째 피가 잘 나옵니다. 그, 어떻게 하는지 그
1: 코에서 피가 잘 납니까? 막 팍팍 나옵니까? 줄줄 흐릅니까? 그저 약간 묻어 나옵니까?
4: 아니 그래 약간 묻어 나왔다가 그래 그들
1: 혈압이 어떻습니까? 혈압이 높습니까?
4: 혈압약 먹지 뭐 혈압약 먹으면 좀 괜찮고 그런 정도입니다. 예.
1: 그러면 조일만 선생 찾아오세요. 조일만 선생. 응? 이 그게
4: 조일만 선생.
1: 예 심장 예. 내혈관과 관련이 있는 문제 같습니다. 예, 혈압약을 드시는 상황에서 때때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으니까 조일만 선생한테 찾아오시게 되면 중약으로서 해결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받을 것 같습니다. 예, 예.
4: 아, 중약 그 비염과도 관계 없습니까?
1: 지금 생각하는 데는 심장 그 혈압약을 들고 계신다는 거 봐서는 심장과 뇌혈관이 모병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콱콱 쏟아서 나올 때에 다음에 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에서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이래서 주약에는 네. 심장 뇌혈관이 모병으로서 먼저 치료해보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이 시간을 맞춰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결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그때 이 지금 대상 근절에 저 일만 총적인 약을 두 번 썼습니다.
1: 예.
5: 이 수부술에 의해 원래는 이 계속 이렇게 입안이가 있지 않고 해진다. 이 입구 체가 나서에.
1: 예.
5: 뭐, 그, 가끔씩, 금방, 그러고, 약 먹어도 소용없고, 이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내, 이, 조일만 선생님,

0: 약을 쓰고 이 입에 따른 지금 이 있고 재난게 지금 많이 남아요.
1: 그 문제 저희만 선생님 전문 구강면에 관한 쫀차이 있습니다. 왕거성 예인 있고 왕거성 구강개형 있고 불면증 있고 이난착병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잘 예, 찾으면 됩니다. 예.
0: 예, 그리고 이 위장도 나빠가지고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무슨 음식도 먹으면 그래도 금방 화장실 드나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배가 부르면 트름이 나고 팩이 나고 이렇게 해서 예, 영 예, 그랬는데 지금 예, 이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리고 또 예, 밤잠을 소변 자수가 많아가지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이튿날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나고 이랬는데 이 지금 약을 쓰면서 이 밤잠 영 편하게 잠도 어떨 땐 막 다섯 번 여섯 번 일어나던데 지금 예, 두 번씩 어떨 땐 한 번씩 일어나거나 예, 잠을 편하게 자니까 나 이튿날 일어나면 예, 정신 나고 영 거뿐합니다. 힘이 납니다.
1: 그렇죠. 모든 예. 저서를 병영 상태에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리를 보는 게 아주 편한데요. 바로 불면증을 포함해서 졸만 선생 찾아보셔서 해결받으셨던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이 치료 효과 좋을 때 지금 더 치료를 받자고 내일 가기를 지금 뭐니까 예약하다고 전화 드렸습니다.
1: 내일 와서 전화번호 대세요. 그러면 앞 순서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어제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맨안에 맑고 얼음지 나고 예, 밤잠 자주 못합니다. 그래 어제 또 후유증, 중풍 후유증 또 도시는지 해서 절만 선생님들을 예약하자고 그랬다. 내일이나 가자고.
1: 예, 절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중풍 후유증은 절만 선생님 찾는 게 아주 잘 선택됐습니다. 찾아오세요.
3: 예, 나는 그 선생님 너 참 큰다.
1: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세요. 예.
3: 예, 그럼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네, 오전에 찾아오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이명재 선생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위에 궤양이 있어서 예, 음식을 먹긴 먹어도 예, 먹은 다음엔 예, 아, 이 신의 수림이 아파서 예, 신의 손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더구나 예, 대낮엔 글쎄 뭐 여기서 이런 것 저런 것도 입질 안 되지만 예, 밤새 예, 위 아파서 영 자지 못합니다.
1: 위가 빌 때게 다음에 아프다면 위 궤양이 문제 있습니다. 예, 예.
4: 예, 그래서 예, 아미라돌 먹어도 예, 어쩌면 너무 많이 먹을까나 너무 오래 먹을까나 쓸데없었어요.
1: 아, 이제 내 약속이 생깁니다. 그런 거.
4: 예. 예. 그래서 이명길 선생님 지금 침구하고 예,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이 증상이 일었어서 예, 지금 그렇게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예, 저녁에도 예, 아프지 않고 무슨 거 먹지 않아도 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1: 예.
4: 그리고 예, 경추가 아파서 먹고 돌리기 바쁘고 예, 그다음에 오른팔을 들기 바쁘고 우리 중간 젓가락이 예, 영 아파서 자수 걸음을 붙이기도 하고 예.
1: 예.
4: 예, 경찰이가 얼리 줄이, 이 거리 줄이 붙이면서 얼리 아파서 막 울기 어른의 혈압도 올라가고 영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이렇습니다. 경찰, 예, 경찰가 전에 먹일 거상이었는데, 댕김에 침도 많이 맞아봤지만, 예, 그렇게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이명길 선생님 친구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이렇게 효과를 봤어. 어제는 예, 오른팔을 들 수도 있고, 예, 예, 저, 머리 감을 때라면, 옷을 입을 때라면, 이렇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4: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안동은 좀 더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예, 우리 옆에 지 할머님, 예, 이축성 위원인데, 예, 어째 설사했다, 그 변비 있었다 이랬답니다. 그래서 내일 내 같이 가려고 합니다.
1: 두 분이 예약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찾아오세요. 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그 우리 동서가 계속 이렇게 그 지금 색이 있는데다가
1: 네, 괜찮아요. 예.
5: 돌려가지고
1: 예.
5: 그 다음에는 아이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낫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동황동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게 지금이 오전 엄마에 이렇게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 조린 증상도 좋아지고 좋아져가지고 오늘 또 예약해달랍니다.
1: 어느 선생님 찾았습니까?
5: 그
1: 절만 선생님. 예예예 예, 예. 절만 선생님
5: 오늘이다, 예.
1: 예. 오늘 예약입니다. 예, 빨리 오세요. 예, 그리고, 됩니다. 예.
5: 그리고 그 언니 그 뭐니까 딸이가 숙진 있어가지고
1: 예.

0: 우리 싸이가 쓰고.
1: 예. 그래서 최기명 주임 선생 찾아오시면 됩니다. 숙지는 예, 최기명 선생 찾으세요.
0: 예. 예, 같이 간다.
1: 예, 두 분, 한 분은 최기명 선생, 한 분은 조일만 선생, 이렇습니다.
0: 예, 예, 예.
1: 예, 예. 예 됩니다. 예약됐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저기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손님들이 또 도항 중연의 그 저기 이쪽에 그 조일만 선생님을 보고 잠이 좀 좋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행하자겠네.
1: 조일만 선생 불면증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골가마병 신경내과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심장 내 혈관의 질병 망라해서 로중이선 40년이 중이선생님이 속하니까 완전히 병을 맡기면 치러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예. 예.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지금 도광 중연 2층에 올라오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거기에다는 최기명 원장, 행정적으로는 원장, 의학적으로는 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실력파, 그 피부과 전문의가 계시는데요. 물론 로중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과를 위주로 해서 전면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피부과에서 말하면 대상 포진이 있다든지 그의 구강 그 평평 대선이 있다든지 그 외에도 습진이 있다든지 백전풍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피부과 모병 같은 것은 잘 낫지 않은 이런 질병들을 최기명 주임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후유지자병이 무섭습니다.
2: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4: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기차 안은 조용하고 네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행경과 강총재는 친숙했고 왕아씨와 매서는 동료였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기차가 천천히 달리는 동안 창밖에는 유채화와 벼밭, 보드나무가 푸르게 펼쳐졌다. 봄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두 시간 후 기차는 여양에 도착했다. 네 사람은 기차에서 내려 보스를 갈아타고 승복 선문을 지나 호주에 도착했다. 계획대로 시장으로 향했고 모두 분주하게 물건을 골랐다. 왕아 씨는 토종 닭을 사고 갱경은 양배추 나물을 샀다. 강청재는 술을 사고 매서는 달걀, 양파, 생강, 두부, 미나리 등 필요한 재료를 모두 준비했다. 모든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다. 그 후 그들은 기계식 농업용 배를 임대했다. 배는 두 개의 긴 벤치가 나란히 놓여있어 많은 사람이 앉아도 안정적이었다. 기계 소리와 함께 배는 태호 지류로 들어갔다. 수로는 넓었다 좁아지고 물결은 잔잔했다. 강량 쪽의 풀들은 흔들거리며 매서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풍경은 마치 맑은 밤 안개가 낀 호수와 같았다. 네 사람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다. 산은 웅장하고 물은 맑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였다. 끝없이 펼쳐진 뽕나무 밭과 연못 사이에서는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침바람과 물새의 날개짓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곳으로

약 45분가량 지난 뒤 작은 배는 림수에 도착한다. 배가 정박하자 물살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네 사람은 짐을 챙기며 서서히 내린다. 눈앞에는 차갑고 습기가 가득한 고독한 시골 마을이 조용히 펼쳐진다. 강가에는 한가로운 사람 몇 명과 들깨 한 마리가 느리게 돌아다닌다. 갱경의 외삼촌이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사람은 짐을 짊어지고 배에서 내려 외삼촌을 따라 구불구불한 골목을 걷는다. 흙길은 비에 젖어 미끄럽고 집 옆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한참 걷고 나서 드디어 한 집안 마당에 들어선다. 문을 열고 들어선 모두는 깜짝 놀란다. 세 칸으로 되어 있었다. 종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 누렇게 바래고 창문은 일부가 허물어져 낡은 모습 그대로이다. 마당 안쪽을 보니 탁자, 의자

등의 목공품들이 반제품 상태로 엉망으로 쌓여 있고 오랜 세월을 겪으며 바람에 쐬고 비에 젖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외삼촌은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년 전 목공품 사업을 시작해 조금의 수익을 냈지만 결국 모든 본전을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당에 쌓인 칠판 목공품을 보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이 팔릴 길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칠판 목공품이란 칠을 하지 않은 그대로의 목공 제품을 의미한다. 이 말을 들은 왕아 씨는 얼굴에 실증난 표정을 지었다.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편안한 나들이인데 갑자기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외삼촌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하며 목공품 도미 위로 올라가 물건을 뒤적인다. 사포로 문지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왁스를 바르면 금방 멋진 제품이 된다고 열심히 설명하지만 강 총재는 비꼬는 듯한 말로 반응했다. 매서는 강 총재를 쳐다보고 왕아 씨는 등을 돌린 채 힘껏 기침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제야 외삼촌은 자신의 행동이 어색하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췄다. 외삼촌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모두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화사한 옷을 입은 네 사람은 허름한 집안 모습에 불가피하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 총재는 낮은 목소리로 매서에게 기분을 망쳤다고 이야기하고 매서는 갑자기 차가운 곳에 갇힌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다. 연문 량화 풍으로 꾸며진 부엌이 보였고 외삼촌의 아내가 화구 앞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다. 화구 두 개가 놓여 있고 가운데에는 큰 국물통이 자리 잡고 있다. 창가에는 긴 탁자와 그릇장, 수도꼭지가 있고 기둥에는 꿰맨 닭과 생선이 들어있는 대나무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아 외삼촌 부부가 정성껏 대접하는 만두를 먹기 시작한다. 외삼촌은 사업이 망한 뒤 시내에서 살고 있으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하루 종일 집을 정리했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아 씨는 만두를 거의 먹지 않고 근경만 쳐다보며 불만을 표한다. 외삼촌은 우층에 방 두 칸이 준비되어 있고 각 방에 큰 침대가 놓여 있으니 두 부부가 편히 지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강 총재와 매서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릇에 떨어뜨린다. 근경과 왕아 씨는 정식 부부이지만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서는 어색하게 만두가 정말 맛있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왕아 씨는 외삼촌 부부가 편히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이때 외삼촌은 낡은 마작 한 벌을 꺼낸다. 강 총재는 오래된 대나무로 만들어진 마작패를 보며 감탄한다. 외숙모는 이 마작을 1962년에 서양 감자 열꾼으로 바꿔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네 사람이 만두를 거

거의 다 먹었을 때 외삼촌의 아내는 저녁 음식을 모두 준비해 두었으니 우층으로 가 방을 둘러보라고 권한다. 갱경과 매서는 집 우층으로 올라가 방을 확인하고 외삼촌은 여전히 자신의 목공품을 팔아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한다. 드디어 외삼촌 부부는 시내로 돌아가고 갱경은 대문을 닫는다. 매서는 호텔에서 묵을 줄 알았는데 낡은 집에서 지내게 되어 오리둥절해하고 왕아씨는 샤워기도 없는 불편한 시설에 대해 불평한다. 반면 강청재는 태연하게 마작을 만지며 즐거워한다. 그는 이미 이곳에 왔으니 마음을 놓고 마작을 치자고 제안한다. 네 사람은 방향패를 뽑고 주사위를 던져 마작 게임을 시작한다. 강청재는 계속 매서에게 좋은 패를 건네준다. 오후 5시 30분에 정산을 해보니 매서가 홀로 승리하여 기쁨에 얼굴이 붉어진다. 이후 모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강청재가 요리를 하고 매서는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갱경은 왕아씨의 지시로 화구에 불을 지핀다. 차려진 저녁 식사는 짠맛도 적당하고 국물도 깊어 모두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밖으로 산책을 나섰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길은 좁고 걷기 힘들었다. 갱경 부부는 뒤쪽으로 걷고 강청재와 매서는 앞쪽으로 걸었다. 넓은 곳에 도착하자 온 눈에 뽕밭이 펼쳐지고 공기는 상쾌해졌다.

이때 강 총재가 뒤를 돌아보니 갱경과 왕아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매서도 그 사실을 깨닫고 주변을 둘러보며 왕아씨를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오며 들판 전체가 은은하게 밝아지고 볕집 도미는 더욱 검게 보였다. 눈앞에는 빽빽한 뽕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강 총재는 웃으며 갱경 부부가 어디로 갔을지 생각했다. 그는 이런 달빛 아래 매소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전혀 싫지 않았다. 강 총재는 오늘 밤 달빛이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며 매소에게 뽕잎 애벌레를 기르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분박, 지박, 상촉, 하촉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애벌레 사육 과정을 알려주고 매서는 뽕나무가 생각보다 낫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매서는 자신이 일본과 이탈리아 밀란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릴 적 학교 뽕나무에서 잎을 따본 기억을 꺼냈다. 그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즐겼다.

두 사람이 나타나자 메서는 깜짝 놀라 강청재의 손을 꽉 잡았다. 자세히 보니 사라졌던 굉경과 왕아씨였고 메서는 어색하게 강청재의 손을 놓았다.

이번에는 매소가 은혜를 갚듯 강청재에게 좋은 패를 건네주고 갱경은 한 번도 패를 얻지 못하고 긴장해 했다. 밤중까지 마작을 치다 보니 집안 곳곳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우층은 창문까지 열려 추위가 몰려왔다. 왕아씨는 갱경에게 우층을 확인하라고 시킨다. 매서는 모두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갱경이 직접 야식을 만들었고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제 숙소 문제를 다루어 보자. 매서는 왕아씨와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왕아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청재는 부엌에서 자도 좋다고 나서고 왕아씨는 벌레나 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매서는 강청재와 같은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하고 강청재도 기꺼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난,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0: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 시가 학교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시 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우왕청에서의 교원 사업을 하면서 문학 창작을 견제해온 황희숙 시인을 소개하려고.
0: 예. 그럼 오늘도 먼저 황희숙 시인의 프로필부터 부탁드립니다.
1: 예, 황희숙 시인은 1959년에 길림성 훈춘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왕청행 서의자 소학교 또 거기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1986년에 연변 사범학교를 예, 나왔습니다. 길림성 교육학원 또 그 문헌문 전업을 또 수료했고 1977년에 교육사업에 참가해서 2014년 퇴직할 때까지 줄곧 교직사업이

0: 창설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 문학 강습반도 또 수료했고 2009년에 연변 작가협회도 가입하고 연변 겨울 시조문학회 부회장, 시몽문학회 부회장, 연변 동북아 문학연구회 회원, 그리고 2023년 6월에는 또 해외에서의 동시 대상의 수상작품집으로 동시집 성의꽃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시집 지워진 글씨 이런 책도 출간했습니다. 세계 동시문학상 그리고 리우문학상 등 여러 가지 상을 수상했습니다.
1: 네. 네, 그렇다면 이 황희숙 시인은 문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0: 예, 일전에 위신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언어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일상 언어를 미학적 언어로 조합해서 새롭게 창작한 것이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을 동심으로 표현한 것이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동심이 맑은 하늘을 닦아가면서 맑고 깨끗한 마음과 자세로 동시를 썼으며 앞으로 아동문학의 길에 더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니 2023년 6월에 출판한 동시집 성의꽃이 머리말에서의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글 쓴다는 것은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돈벌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야 합니다. 하지만 책 읽기를 좋아했기에 저는 단연 문학이 언덕길에 올라섰습니다. 교사직에 근무할 때 도서 관리를 한 적이 있는데 짬짬이 도서실에 있는 책들을 한 권 한 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하게 문삼석 시인이 동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짤막한 동시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었습니다.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재미있는 동시를 쓸 수 있을까? 나도 동시를 쓰고 싶었다. 그래서 동시란 웅덩이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한 수, 두 수 쓰기 시작한 것이 인제는 제법 상도 두루 받아안고 책자도 몇 개 내게 되었습니다. 동시를 쓸수록 동심이 맑은 하늘을 닦아가면서 자신의 소양을 자주 돌이켜보게 됩니다. 동심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과 자세로 아동문학의 길에 충실하겠습니다. 은사 최령관 시인님과 시 바른길로 이끌어준 시몽문학회 김현순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해외 동시문학상으로 뽑아주신 고마운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 네, 그래 말에 황희숙 시인의 구체의 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동시는 제목이 빗방울입니다.
2: 빗방울 황희숙. 방울새들이 빨래줄에 조롱조롱 앉아 노래 부른다. 개고쟁이 바람이 휙휙 휘파람 불면 하얀 새들 놀라서 포르르 포르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네.
0: 예, 이 동시 포인트는 이 빨랫줄에 지금 조롱조롱 앉아 노래 부르는 그 빗방울을 방울새로 본 것입니다. 즉 빗방울이 그 상관물이 새입니다. 그런데 개구쟁이 바람이 휙휙 휘파람 불면 하얀 새들이 놀라서 포르르 포르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고 씁니다. 아주 그 형상적으로 썼습니다. 비가 와서 빨랫줄에 매달린 빗방울들이 바람이 불자 떨어져 버리는 것을 하얀 새들이 놀라서 포르르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한낮의 빗방울인데 이렇게 살아서 숨쉬게 쓴 게 바로 황시인이 재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소낙비입니다.
2: 소낙비 황희숙. 하늘 할아버지 노하여 대통 두드리며 호통쳐요. 덜덜덜 떨던 구름나라 아기들 하나둘 호수에 뛰어내려요. 아, 저걸 어쩌나. 호수가 품벌려 받아주지요.
0: 이 동시에서는 또 소나기가 꽈르릉 터지는 소리를 할아버지가 대통 두드리며 호통치는 소리로 들은 것이 아주 기발합니다. 즉 소나기 상과물을 할아버지 대통 두드리는 소리로 찾았죠. 장난이 심한 애들을 보고 이놈들아 하며 대통을 두드리는 우리들 할아버지를 눈앞에

0: 앞에 무섭게 보는 듯합니다. 할아버지 그 으름장 놓는 소리와 꽈르릉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나기 소리를 그것 같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더니 구름나라 아기들 하나 둘 호수에 뛰어내린다고 또 썼습니다. 더구나 기발한 것은 뛰어내린 아이들 즉 빗방울을 말하죠. 즉 빗방울을 보고 적을 어쩌나 근심하던 호수가 그 넓은 품을 한꺼번에 안아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나기를 대통 두드리는 할아버지 호통치는 소리를 그 소나기 우는 소리로 듣고 빗방울이 뛰어내리는 것도 호수가 받아 안아주는 것 모두의 기발한 그 시인이 상상으로 완성한 게 돋보입니다. 시가 할아버지와 하늘과 구름과 호수가 한데에 엉켜서 새로운 아름답고 멋진 화면을 우리들 눈앞에 펼쳐줍니다. 참 멋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다음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첫눈입니다.
2: 첫눈 황희숙. 산골짜기 하얀 종이장에 다람쥐랑 오소리랑 까토리랑 출근 도장 꾹꾹 찍네. 삐뚤삐뚤 빼뚤빼뚤 누가 출석하지 않았나 바람이 왔다 갔다 확인합니다.
0: 이번에는 또 첫눈을 식감으로 택했는데 장소는 산골짜기입니다. 즉 산골짜기에 내린 첫눈을 쓴 거죠. 먼저는 첫눈을 하얀 종이장으로 본 겁니다. 다음 무기감을 찾느라 분주히 쏟아낸 다람쥐랑 오소리랑 까투리랑 이런 것들이 발자국을 하얀 종이 위에 출근 도장 꾹꾹 찍는다고 썼습니다. 하얗게 눈이 내렸으니 무기가 다 눈 속에 파묻어 버렸겠죠. 그래서 먹이 찾아 쏟아내는 동물들을 지금 들춰낸 겁니다. 저도 처음 읽을 때 왜서 하필이면 첫눈이 내린 곳을 산골짜기로 택했을까 의문스러운데 읽어나려 가면 볼까? 다람쥐랑 오소리랑 까투리랑은 아마도 산골짜기 같은 데서야 있음직하죠. 그래서 시는 일부러 첫눈이 내린 곳을 산골짜기로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삐뚤삐뚤 빼뚤빼뚤이라는 상징부사를 선택한 것도 좋았지만 더구나 그걸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출근 안 했나 확인한다고 썼습니다. 바람까지도 의인화해서 잘 표현했습니다. 역시 형상이 잘 살아난 좋은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주차장입니다.
1: 주차장 황희수. 주차장은 커다란 그릇이다. 검은 참깨로 빚은 까만 빵 담고 하얀 밀가루로 만든 과자도 담고 빨간 딸기 꽃무늬 단슬기도 담았다.
2: 예, 이번에는 이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주차장의 상관물은 이 그릇으로 찾았습니다. 검은 차는 검은 참깨로 빚은 까만 빵, 이런 것으로 상과물을 찾았고, 하얀색 차는 또 하얀 밀가루로 만든 과자로 상과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차는 빨간 딸기로. 지금 이 그런 차들이 지금 커다란 그릇에 담기는 거죠. 주차장을 그릇으로 본 거나 차량들을 빵이나 과자로 또 딸기로 본 것은 아마도 황희숙 시인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착상이 기발하고 동시가 빵이나 딸기처럼 싱싱하게 살아났습니다. 황 시인이 현대동시 창작 기술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3: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병아리입니다.
1: 병아리, 황희숙. 노란 털실 뭉치 대굴대굴 굴러가며 삐약삐약. 노란 탁구공 톡톡톡 튀며 삐약삐약. 노란 꽃송이 한들한들 춤추며 삐약삐약.
2: 예, 이번에는 그 흔히 볼 수 있는 병아리를 쓰고 있는데, 천연에서는 병아리를 대굴대굴 굴러가며 삐약삐약 노래하는 노란 털뭉치로 보았고, 두 번째 연에서는 병아리를 톡톡 튀며 삐약삐약 노래하는 노란 탁구공으로 보았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연에서는 병아리를 한들한들 춤추며 삐약삐약 노래하는 노란 꽃송이로 보았습니다.
3: 네. 예.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초인종입니다.
1: 초인종, 황희수. 하늘집에 초인종 두 개 있다. 낮이면 구름들이 딩동딩동. 햇님 댁의 초인종 살짝 눌러보고, 밤이면 별들이 딩동댕동. 달림 댁의 초인종 가만히 눌러본다.
2: 예, 이 동시는 하늘나라 햇님과 달림을 지금 초인종으로 본 것이 그 포인트입니다. 낮에는 구름들이 햇님 초인종 살짝 눌러보고, 밤에는 별들이 달림 초인종을 가만히 눌러본다고 썼습니다. 그 무슨 교육적 가치 같은 것은 직접 드러나진 않았지만, 때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사물을 묘사한 것도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햇님 달림을 초인종으로 본 자체가 기발한 상상입니다. 이렇게 우주 속 대자연 속 이끌 노래하면서도 또 살짝이나 가만히 등 형용사를 쓴 것은 시인이 세심한 글솜씨를 잘 말해줍니다.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니까 좀 조심스럽겠죠.
3: 예. 아마 여기서 그 초인종, 예, 뭐 햇님 달림에서 초인종을 누른다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는 좀 그 개발적인 역할을 일으키는 또.
2: 아, 그렇죠. 예. 예. 어,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3: 예.
2: 감히 하늘이 해나 달도. 예. 아, 이거 조그만 초인종을 또 눌러서 그 아래 이야기들 전개시키는.
3: 그러니까 이 애들은 또 집에서 그 내 생활 속에서 초인종을 많이 보니까.
2: 그렇죠.
3: 아, 초인종을, 네. 아, 이분은 이렇게 햇님과 달님을 연계시켰는데, 나는 또 초인종을 뭐 달리 또 다른 걸로 전화해서 또 그 상상을 펼쳐볼 수도 있겠는가.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상상의 공간을 더 확대시켜줘.
3: 네. 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호수 1입니다.
1: 호수 1 황희숙. 잠자리가 꽁지로 동그라미 그려놓고 골라놓은 금붕어 하나 둘 노저우며 쬐꼬만 기포 평평 띄우며 요술 피운다. 햇살은 물에 빠진 구름을 건진다.
2: 예, 이 동시는 한 폭의 수채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시인이 붓끝에서 그려진 수채화를 한번 들여다본다면 먼저 잠자리가 날면서 꽁지로 톡톡 호수물을 다치면서 파문을 그려놓는데 그걸 동그라미 그려놓고라고 붓질했고 다음 팔팔한 걸 골라놓은 금붕어들이 노를 젓는다고 또 노를 젓으면서 놀고 있다고 붓끝을 놀리는가 하면 기포까지 퐁퐁 띄워 올리며 엿을 피운다고 또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햇살이 물에 빠진 구름을 건진다고 붓을 놀렸습니다. 즉 햇살이 물에 빠져서 물속에 빗긴 하얀 구름을 건진다고 묘사했습니다. 진짜 호수를 한 폭이 그 아름다운 수채화로 우리들 눈앞에 펼쳐놓았습니다.
0: 네, 이번에는 호수 2입니다.
1: 호수 2 황희숙. 동그란 웅덩이에 낮으면 동동 떠가던 구름이 쿵 하고 뛰어내리고 밤이면 숨바꼭질 놀던 달과 별들이 퐁퐁 뛰어내린다. 웅덩이는 친구도 많다.
2: 이 동시는 방금 위에서 살펴본 호수 1과 자매편을 할 수 있는데 역시 호수를 쓴 것인데 우의 호수와는 완전 다른 각도로 이번에는 이 호수를 동그란 웅덩이로 보고 낮에는 동동 떠가던 구름이 쿵 하고 뛰어내린다고 하고 이런에서는 밤이면 숨바꼭질 놀던 달과 별들이 퐁퐁 뛰어내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구름, 달, 별들이 모두 뛰어드니까 결론은 웅덩이는 친구도 많다라고 정결했습니다. 한마디 웅덩이 떠가던 구름이랑 달과 별이랑 인입해 놓으니까 동시가 한결 그 아름다워졌습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청소기입니다.
1: 청소기 황희숙. 우리 집 다머거리 머리카락은 쩝쩝 씹어먹고 종잇장은 사락사락 갉아먹어라. 오물오물 먼지도 냠냠 맛있게 먹어라.
2: 예, 이 동시는 그냥 그 평범한 청소기, 즉 그 흡진기, 시천치. 그 흡진기가 우리 집 바닥의 쓰레기를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은 쩝쩝 씹어먹고 종이장은 사락사락 갉아먹고 그 다음에 먼지는 또 오물오물 냠냠 맛있게 먹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진짜 다 먹어버리는 게 맞죠. 한낱 이 흡진기를 이렇게 깨끗함을 추구하는 멋진 청소공으로 표현하니 흡진기 한테서도 소중한 면이 보이게 함으로써 자라난 아이들로 하여금 사물이 우점을 가려볼 줄 알게 하고 흡진기란 노동도구를 한결 소중히 여기고 아끼도록 하는 그런 그 교양적 가치도 살짝 부여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0: 네, 이번에 감상할 동시 제목은 필통입니다.
1: 필통, 황희숙. 빨간 층집에 재간둥이들이 살고 있어요. 5층에는 미끈한 자노나 거리 측량하고, 아래층에는 연필오빠 사락사락 기록을 하고, 고무지옥의 동생 조심조심 연필오빠 뒤 따라다녀요.
2: 예, 언제부턴가 예, 필통도 2층짜리 3층짜리 필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동시에서 쓰다시피 우층 아래층에 각기 그 알맞는 것들을 담아두죠. 이 작품에서 본 것처럼 예, 우층에는 잣대, 아래층에는 연필, 고무지우개 예, 그 연필말 따라다니니까 예. 그 다음에 연필이 틀리게 쓴 글자들도 지어줄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서 예, 역시 의인화 수법이 잘 사용되었는데 잣대는 누나라 했습니다. 잣대 누나. 거리랑 측량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그 연필은 또 오빠. 연필 오빠는 사락사락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고무지우개는 또 동생으로 봤습니다. 고무지우개 동생은 조심조심 연필 오빠 뒤만 따라다니면서 틀린 것이 없냐 살펴본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인격화함으로써 시가 더욱 다정하게 아이들 곁에 다가가게 만들었죠. 사실 이 의인화란 수법은 아주 간단하고 정하기 좀 쉬운 수법인데 적당하게 작품에서 사용하면 놀라운 효과를 발생합니다. 작품을 더욱 입체감이 나게 하고 더욱 형상적으로 우리들 가까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0: 네, 다음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밧줄 당기기입니다.
1: 밧줄 당기기, 황희숙. 해와 달은 줄 당기기 해요. 해는 동산 뒤에서 얼굴 빨개서 당기고, 달은 서산에서 얼굴 노랗게 물들어 당겨요. 아차, 달은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2: 예, 이 동시도 참 재밌게 엮었습니다. 지금 밧줄 당기기를 하는데 그 주인공은 해와 달이라고 썼습니다. 해는 동산 뒤에서 얼굴 빨개서 당기고, 달은 서산에서 얼굴 노랗게 물들어 당겨요. 근데 달이 아차 벌렁 넘어졌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해가 동산에서 솟아오르니까 동산 뒤에서 당긴다고 하고, 또 해가 빨가니까 얼굴 빨개서 당긴다고 했고, 또 달은 서산으로 넘어가니까 서산에서 당긴다고 했고, 저녁달이 노란 색깔이니까 얼굴 노랗게 물들어 당긴다고 했습니다. 벌렁 뒤로 넘어졌다는 거니 달이 서산에 꼴깍 넘어간 걸 말하는 거죠. 참 그 자연이 해와 달이 생활 궤적을

0: 따와서 멋진 동시를 엮어내는데 참 관찰력과 상상력이 기발하고 엉뚱한 감히 해와 달을 파출당시키다는 자체가 큰 상상의 공간이죠. 시인이 눈길이 아니라면 이런 걸 발견할 수 없겠죠.
1: 예. 다음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팽이입니다.
2: 팽이, 황희수. 하얀 무대에서 공연 시작했어요. 잔잔히 흐르는 바이올린 연주곡에 칠세고 탄장한 애들 뱅글뱅글 물동이 춤추어요. 빙빙 귀맞전 소리에 바람도 손잡고 함께 춤추네요.
0: 예, 지금이 팽이가 얼음 위에서 막 뱅글뱅글 돌아가며 도도리를 하는 걸 하얀 무대에서 공연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파는 팽이는 보통 알록달록한 색채를 한 건데 시인은 그걸 칠색 옷 단장한 애들이라고, 그런 애들이 뱅글뱅글 물동이 춤을 춘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신통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빙빙 김맞전 노래에 바람도 손잡고 함께 춤춘다고 했습니다. 얼음에서 돌아가는 팽이를 하얀 무도에서 물동이 춤을 추는 애들로 본 것이 참 신통하고 기발합니다.
1: 네, 이번에 감상할 동시 제목은 우박입니다.
2: 우박, 황희수. 구름이 삐그덕삐그덕 풍구 돌리어 불꽃 튕긴다. 팡팡팡 옥수수 튀기 좌르르 좌르르 하얗게 하얗게 쏟아져 내린다.
0: 예, 이 동시는 엉뚱하게도 우박이 내린 장면을 옥수수 튀우는 모습으로 비유한 것이 엉뚱하고 기발합니다. 어릴 적에 옥수수 튀우는 사람 옆에 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옥수수 알이 일정한 정도로 가열되면 빵 하고 양철통 같은 그 안에서 터지는데 터진 다음에는 자르르 소리가 나죠. 그 다음 주머니를 아구리에 대고 또 자르르 쏟아내면 김이 문문나는 옥수수 튀우개가 한가마니씩 나오죠. 지금 좀 보기 드문 그런 그 풍경인데 저는 어렸을 때 자주 봤댔어. 시인도 아마 저와 나이가 비슷하니까 자주 본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우박이 내리는 장면과 옥수수 튀우개를 만드는 장면을 연결시킨 것이 묘합니다. 역시 시인만이 상상해낼 수 있는 시적 예민함이요, 생활의 처치에서 시를 발견해낸 그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오늘은 황희숙 시인의 기발하고 알찬 현대의 동시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6: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네 인생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으로 된 우리네 인생으로 오늘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연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은 가요 안홍천 작사 작곡으로 된 나의 사랑 우리 연변을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행복이 노동실 피어나는 시간, 황은희 가수가 부른 우리 행복 노동실과 함께 달콤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김치의 매력과 정겨운 맛을 담은 노래, 림송철 가수가 부른 김치맛 자랑 1세를 함께 들어보시죠. 김상군 작사, 리태호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1: 일체화된 종합성 중리진료관입니다. 길태종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고충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슬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뺑치료 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5.1절 좌우로 진행하는 우대활동 5월 10일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하게 잘 이용하시게 되면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을 충분하게 잘 살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본 제품을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준다고 하였죠. 이 우대활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신이로는 10각을 싸면 10각을 물어넣어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왕의 우대활동에 비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한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5각에 1000원 빼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10각에 10각을 주면서 한 각의 가격이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더 복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 한 300원 좌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기회돼 특히 이 홍강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그 외에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과 근원을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입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나이가 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세포의 정상 대사가 뒤처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인체 그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과학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일은 8, 90세가 20, 30세처럼 건강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천희 박사는 심장병을 비롯해서 뇌혈관 모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헤이커지 산물이라 이렇게도 말씀하게 되어 있고 장숙이다 청춘미와의 발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심장과 뇌혈관을 위주로 해서 어려운 질병들을 풀어주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명사방 눈병치료 약품도 따라가는데요. 특히 여기에 눈병치료 그 이기는 그 명사방에 따라가고 싸지 아니고 천희 박사하고 세신 1호에는 홍강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0: 네, 문의서나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나도 조만간 뭐 지금 천희 박사 먹는데 먹기 전에는 몰랐댔습니다.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른 약이 돼서 먹던 약이 돼서 확실히 효과라는 게 잘 알립니다. 확실히
1: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있죠.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으니
2: 예. 그렇을 때다. 자꾸 들어봐도 무슨 그렇게 했는가 했는데 진짜 먹어보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심장이 그냥 얼리 뻗치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숨이 자꾸 얼리 차면 소리 숨쉬기 바쁘고 식은땀이 쫙 나고 이랬댔습니다.
1: 그럼요.
2: 그러다가 뭐 잔등이 또 우수우수 막 추워나고 이랬댔습니다. 그냥 그 순서에 여지가 싹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모든 순환장애가 예.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지요. 예.
2: 그리고 손발도 내리고 그냥 그래도 그것도 차갑고 그것도 지금 졸린 게 나사지고 뭔가 뭐 차갑던 게 따로 사가면 가면서 돌아옵니다.
1: 예.
2: 그리고 심장 과속이 됐으면서 자기 혹수 잡아온다. 예. 그래 요 얘기하기 계속 방송사 하는 이야기 낫긴 낫다며 얼마나 낫다며 이랬대다.
1: 그렇죠. 이 제품 예. 자체는 믿음이 가죠. 하나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허마가 있는가 하면 광고할 수 있는 비준허마 두 가지 허마가 있으니 국가 두 가지 비준허마가 있으니까 절대 뭐 어지간한 약품이 여기에 오르지 예. 못하죠. 예.
2: 그 전략하이라고 내도 그냥 신발함 하니까 안다 말고 제가 그냥 사람 나가다 먹는다.
1: 아, 그랬겠죠.
2: 그, 요즘에 그 아이 먹어 너무 좋다 이랬대다.
1: 아 그렇습니다. 세신이로가 예.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2: 예. 그래서 뭔가 뭐 우리도 저번에 배달 받으면서 뭔가 먹고 홍광치료 두 개 받아 배달.
1: 홍광치료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예. 이제 아래서 예. 설명드리겠지만 해도. 예.
2: 집에 아저씨는 들고 뛰어서 남은 내 배달 받은 것으로 응가 줬으면 되시겠습니까?
1: 그렇죠. 저희 배달 받았는데 무료로 거의 5,000원에 해당하는 제품인데 예. 무료로 배달 받았다는 건 잘 예.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 조금 떨어져서 저기하고 두 가지 더 대답 받자 그런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네, 5017766번에.
1: 그럼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오늘 오늘 잘 보내셨어요.
1: 아, 예, 잘 보내셨죠.
3: 예,
1: 감사합니다.
3: 나는 예, 이 뭡니까? 천이 박사, 이 두 개 노벨상 받았다 해서, 그래서 문을 닫고, 그래서 이야기 쓰기 시작했습니다.
1: 예, 예.
3: 아, 거기인데, 야구는 정말 확실하게 이야기.
1: 명품 진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예, 예. 어째 그런가 하면, 예, 이 머리 어지럽다, 머리 정신에 난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심장이 무서워, 어째도 떨린다, 민감해서 또 어디 구들도 잠 못 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 그
3: 사람이
1: 문제죠.
3: 사는 게. 예. 이 약을 먹거나 이 문제가 해결된다 말이야.
1: 혈관의 문제가, 심장혈관의 예. 문제가 풀린다는 걸 말하는
3: 예, 그래 이 약을 먹어볼까요? 선생님이 강의하신 것처럼 정말 청춘 발견 정말 맞습니다.
1: 청춘 미말 발견 예. 젊어지는 감 느끼게 되었습니다.
3: 그렇지 예. 예. 마음이 젊어지고 정신이 개운하고 정신이 이렇게
1: 마음이 나가지고. 건강해지고
3: 그러면 이 젊음이죠. 젊음이죠.
1: 그렇죠.
3: 그러면
1: 예, 예.
3: 나 허리 더보다 아까 늙어 이제 그 뭡니까
1: 예.
3: 정신에는 기능력이 없고 그래 여자
1: 달리하라고 그러세요.
3: 정신, 예. 예. 정신 맑아지고 그다음 잠도 이렇게 어색해게 거서 꿈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나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꿈이란 게 제 없을까 살까도 굉장히 특히 좋습니다. 그래가 치매 방지도 좋고 예. 이야기 어쨌든 좀 좋습니다. 맥이 나지 예. 그다음에 이 소화 잘 되고 예. 이 관절도 아픈 게 좀 났을 때다. 예.
1: 콩팥이 좋아집니다. 예, 예.
3: 아 그래 그렇겠구나. 예. 어, 콩팥이 좋아지. 예, 그러니까.
1: 콩팥이 골게 그 관리합니다.
3: 아, 예. 그러니까 배용 많이 나서지.
1: 그렇죠.
3: 하여튼, 예, 무슨 약은 많이 썼습니다. 좋은 약이란 좋은 약은 내처럼 쓴 사람이.
1: 근데
3: 첩필 쓸 때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야 되네.
1: 그렇죠.
3: 요, 뭡니까. 요, 천일 박사에서는 예, 확실하게 약은 정말 이게 좋은 약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노벨상 두 개 받았을까. 그 어느 시비를 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1: 그렇죠.
3: 여기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 이번 노대 활동이 이거 싸게 되면 홍광기계 그렇게 우리 저 우리 중에서 한 집에서 뭐 천이 박사를 싸서 가져왔는데 홍광기계 좋습니까? 그렇게
1: 홍광치료기가 너무 지광치료기를 지금 앞으로는 홍광치료기가 지광치료기를 덮을 그런 추세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 받았고 국가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이학 박사의 연구 성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유균성 염증, 무균성 염증, 무균성 염증은 관절통입니다. 유균성 염증이란 게 폐렴 같은 거, 이런 기침이나 자주 짓고 어디 염증이 생겨 벌겋게 보나 이런 거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무균성 염증, 관절통 무균성 염증입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고 면역력을 올려주게 되어 있고 어디 불편하면 어디를 삐치게 되면 이 홍광이라는 것이 특수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광이라는 게 발견돼 갖고 이게 큰 사회적으로서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거둔 했는데 이번에는 홍광 치료 이게 홍광이 이 지광을 능가할 정도로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고 확실하고 다각적인 이런 효과를 보는 홍광 치료 이걸 한나마 갖춰놓게 되면 당신은 걱정 없이 어디 아프면 어디 콤파치면 콤파치에 혹은 또 무릎이면 무릎에 어디든지 비추면 좋은 효과를 보는 좋은 특수한 1호 기계입니다. 노벨상까지 네. 받은 1호 기계니까 더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3: 어, 이것도 노벨상 받은
1: 노벨상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우승과입니다. 예.
3: 그, 이, 저, 뭐니까, 천이 박사를 15개 쌓으면 그거 좋은가?
1: 천이

0: 쌀을 15 그 봉투 싸게 다음에 15각을 주고 그리고 네. 건강 치료액이 줍니다.
1: 오케이. 예. 그럼 예, 오늘이 나 내일이 내 지금 더 내다 싸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1: 건강기계를 그렇게 좋다는
0: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디든지 다 붙일 수 있습니다. 5017766에 예. 전화하세요.
1: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저도 이 전이 박사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저는 반년 넘었었습니다.
0: 예.
3: 어째 썼는가 뭐 심내혈관 질병이 있고 기소노예과에 늘 머리가 허리터분하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혈압이 높은데 약 먹어도 저절로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따가 또 내일 바로 먹지 못하고 섭외에 가서 밤에 자지 못하고 어째서 나의 영 불편하게 살아왔습니다.
0: 예.
3: 그래 이번에 또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효과 없고 또 어떤 때는 약을 먹으면 먹을 때 뿌이고 또 너무 어떨 때는 바쁘면 약방에 가서도 또 대소하고 약 사먹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전이박사를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 들어보니까 이 영 약이 뒀을 때라 정말 노벨상도 받았다지.
0: 노벨상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예.
3: 예. 그래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게 약이 영리에 좋고 믿음이 가서 그래서 이거 쓰기 시작해서 저는 반년 넘었었는데 아 정말 영 약이 이때까지 약을 많이 써봤는데 이 약을 쓰니까 정말 효과 좋을 때다.
0: 그렇죠. 세포의 예. 신호를 받아서 세포에 전달해서 우리가 학생아들 주술 때 주로 삐뚤게 서면 그거 바로 세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기관의 정상 대사가 삐뚤게 나가는 그거 바로 잡아주는 게 전이 박사입니다. 특수합니다.
3: 예, 예. 그, 예 정말 써보니까 예, 좋습니다. 초점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섭외 있으니까 용거도 자서도 하룻밤에 다섯 여섯 번 일어나고 나면 정말 아침에 막 어지럽지 영 힘들었습니다. 아 지금은 뭐 어디 자식들과 같이 다 있고 늙은이들이 둘이 사는 게 아이 때려야 먹겠는데 힘들겠으리 방법이 없어서 깨고 일어나 밥 안 주고 이래 되는데 지금은 밤도 섭인 밥 차수가 들어들고 많이 봐야 혹간 두 번 보고
0: 예.
3: 그러면 그것도 한 번 보고 어떤 때는 또 아이 보고 이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나지
0: 그렇죠.
3: 어지럼증이 아이 나지 정말 때려 하는 것도 편하게 하고 이 더 말이 정말 다 못하겠어.
0: 그럼요.
3: 그래, 예. 하도 약이 보니까, 나의 이 활동 때도 계속 먹으려고, 그래서
0: 나드겠습니다. 예, 이번에 활동이 5월 10일까지니까 활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예, 예 특수한 감사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치료기까지 예. 따라가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전이발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4: 전이발사를 예, 어째서는가 머리가 흐릿하거나 가장 맑은 날씨 혈압조절이 내가 차가 8,90이면 얼마 높습니까?
0: 아유, 그러면 너무 높습니다. 예, 예. 배수로 되는데. 동맥경화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예.
4: 예. 그래가지고 밤잠 자지 못하고 그리고 경력이 상실해 비장 채소 가지러 갔다면 채소도 못 가져오고 오늘 빙빙 돌다가 또 와서 그저 밥도 먹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이 정말 로백산 두 병 받아 그런지 정말 효과도 영 빠릅니다. 내가 어제 야도 딸 썼는데 지금 정상으로 돌아 첫째 경력이 상실했던 게 경력이 많이 더라고요.
0: 똑똑해진 거죠.
4: 이래도께로 예. 예, 애옥이 되고 그리고 머리가 어리터분하던 게 맑아지고 터지는 것 같았던 게 오전에 이렇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0: 큰 효과입니다.
4: 계속 조절이 잘 되놓거나
0: 예, 예. 그렇죠.
4: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4: 경력이 아예 돌아왔지 하거나 오전에 이래면 정신하고 걸지 못하던 게 제대로 걸고 그리고 최신이로는 소변 봤나 그저 소변 말아봐 저 그저 실수할 때도 얼마만 했습니까 그랬던 게 이것이구나 지금 두 가지를 한 대 같이 있으니까 내기도 나고 정신도 나고 활동 못하던 게 걸음 걷고 지금 5천 번씩 걸고 있습니다.
0: 일단은 그만하면 대단합니다. 예, 예. 됩니다.
4: 그러니까 새 생명 얻은 것과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예예.
4: 어제 70 넘으면 깨도 어제 다 나오네니 들었다 하겠는 게
0: 그렇죠.
4: 정신하고 얼마 좋습니까? 예. 그래서 이 활동이 또 10일까지 그린다는 게 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배달받자 그래요.
0: 원래는 5일쯤 것인가 그렇게 했는데 뭐 네. 공장 측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닷새를 더 연장하니까 5월 10일까지 하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네. 이번 이 이런 기회는 활동도 드물죠.
0: 드물죠. 그렇습니다. 아주 잘 내라고 계시는데요. 예. 네. 네. 건강기원입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원수연이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제가 생리박사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소변이 자자에 잠도 못 잤는데 지금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잘 가서 아침에 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0: 예.
5: 예, 그리고 혈압과 심장이 온전 안 돼서 영 파도 심하고 이렇게 영 고생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혈압이 운동될 때 있는데 잘 되니까 어지럽증이 안 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서 그래 심장이 영 편안합니다.
0: 아, 그렇죠.
5: 예. 그리고 위가 나빠서 예수 축소 위험으로 고생했습니다.
0: 예.
5: 그래서 소화 안 되고 만나도 부르가고 이 먹으나 먹으나 배고픈 것도 몰랐는데 이 약 먹으면 좀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납니다.
0: 아, 그렇죠. 예.
5: 예. 그리고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원래는 좀 몇 미터 못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 잘 걷고 있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5: 예. 겨우 지난주에 몰래 예. 기침가래가 좀 심해서도 막 고생을 맺는지 모른다. 약도 이것저것 많이 썼습니다.
0: 예.
5: 그래서 이제 아이 낳던 게 이거 먹으면부터 지금 많이 나서서 지금 정말 완전 이렇다시피 이렇게 영 좋아졌습니다.
0: 근본이 쳐서니까 그런 겁니다. 예, 예.
5: 예, 그러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5: 그래, 약이 여러 면들 지금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쓸려가고, 예, 최신 1호를 좀 자문해봅시다.
0: 예.
5: 우리 남편이 전염성 비대로 소변이 자꾸 예, 때로는 저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예. 그리고 밤은 미네 그러니까 미네 밤 못 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허리도 아파서 걷기도 바쁘고 위가 나빠요. 소화도 안 되고 가입도 좀 나쁩니다. 그러다 예. 그런지 형 자꾸 맥이 없다 합니다.
0: 예.
5: 게 이런 데는 최신이로가 어떻게 하는지 해서 자문합니다.
0: 아, 잘 모르셨는데요. 이제 여사분은 천희 박사 쓰시고 남편분은 세신이로 쓰는 게 아주 합리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처럼 콤파츠 위주로 해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고 소화계통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계통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녹혈증하고 전로근하고 32가지 진견 중약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비 이기 역할을 하는 백술이 닦은 백술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지금 여러모로서 여러분들이 호흡계통을 관리하는 그 맥동이나 이런 선불 윤폐 역할을 하는 맥동이 들어갔고 그 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간과 콤파치 화암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염속단이라는 이런 성분을 비롯해서 전노권이라든지 혹은 또 여기 지금 그 녹혈증이라든지 콤파치를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세신디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남편분한테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 우리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세신디로 사면 10각에 10각을 드리고 홍강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홍강치료이기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제품입니다. 1호 기계인데 1호 1호 기계에 속하는데 1호라는 것은 안전성이 강한 1호 기계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아프면 어디를 비추면 그 부분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데 많은 그 소염 제품 자체는 간과 특히 간에 자극이 세고 콤파츠 자극이 세지만 해도 이건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무균성, 유균성 염증을 다 해결해 줍니다. 유균성 염증이라 하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여러 가지 손가락이 베졌다면 제때 그거 소염하지 않으면 벌겋게 부어나는 그리고 우리가 쭉하면 감기에 걸려서 마지막에는 폐렴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건 모두 유균성 염증입니다. 그런데 무균성 염증이라는 거 무릎관절 경추 요추 자골신경통 이건 모두 무균성염증에 속하는데

0: 급성 무기성염증을 다 해결해 주게 될 것. 특히 건파치 불편한 분들한테는 이 제품 자체를 건파부에다 딱 비추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렇게 섭외 잦은 게 섭외 많이 하루 저녁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면 많고 어떤 데는 거저 지나갈 때도 있게 되어 있는가 곰팡이 든든해집니다. 특히 남성들이 전열선이 문제가 있는 분들 전열선 비대 전열선염 이런 분들은 이 홍광치료기가 그 주파수로 놓고 말하게 되면 600부터 700남이 이 속에 속하는데요. 이 그 주파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접수하기 아주 딱 편리한 그 한단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광 가시광 안에 속하는 이 주파수로서 우리 모든 건파 관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광을 초과하는 홍광 이 치료가 기본으로 전 사회적인 이런 그 대체성적인 치료이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느 병원에 가서 리로카에 가게 되면 그 비춰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광 치료이기인데 내가 집에서 마음대로 배가 소화술 되면 배에다 콤파치 불편하면 오른쪽 왼쪽에다 다 돌가대고 이렇게 비출 수 있고 무릎이 불편하면 무릎에 경추 불편하면 경추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특수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은 높여줍니다. 오징어는 염증을 까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은 제거되고 백혈구는 증가돼서 오히려 그 면역력 개선에도 좋게 되어 있는 홍광치료액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 내의 모든 병독과 세균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서 각종 염증을 제때 제거해 주면서 특히 건파 관리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전열선, 여성들이 비뇨계통의 요실금, 단백뇨, 혈뇨 여기 혈뇨가 나가는 거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 혈뇨가 나간다면 당신은 그거 각별하게 중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쓰게 되면 그런 게 따라서 해결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이론을 쓰시면서 이번에 우대증처로 나가는 홍광치료이기 눈병치료에 있어서는 안부치료이기 이게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이 기회가 지나가면 이런 이기는 다시 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네. 5월 10일까지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최신의로 그리고 천이박사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런 제품 자체들은 너무 믿고 쓰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명서방은 요즘 휴식하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해서 명서방 쓰시고 효과가 좋으셔서 두 벌, 세 벌 내가 쓰고 곁에 식구가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순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3월 20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미녀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되었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되었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밤중까지 마작을 치다 보니 집안 곳곳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우층은 창문까지 열려 추위가 몰려왔다. 왕아씨는 갱갱에게 우층을 확인하라고 시킨다. 매서는 모두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갱경이 직접 야식을 만들었고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제 숙소 문제를 다루어 보자. 매서는 왕아씨와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왕아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청재는 부엌에서 자도 좋다고 나서고 왕아씨는 벌레나 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매서는

방청제와 같은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하고 방청제도 기꺼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김경은 공정하게 마작패를 뽑아 방을 정하기로 제안했다. 그는 홍중투상과 백판투상을 준비하고 뽑은 패는 절대 후회할 수 없다고 규칙을 정했다. 강청재가 먼저 패를 뽑아 홍중을 내놓고 왕아씨는 조마조마하여 패를 뽑아 백판을 내놓았다. 매수는 긴장하며 패를 뽑고 손으로 꼼꼼히 문지른 뒤 천천히 뒤집는데 그 패 역시 백판이었다. 결국 매서와 왕아씨가 같은 방을 쓰게 되었고 처음 기대했던 긴장감은 모두 사라지고 게임판은 조용해졌다. 네 사람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왕아씨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내일 아침 일찍 상해로 돌아가자고 결정했다.

각자 정해진 방으로 돌아갔다. 이웃방에 놓인 오래되고 낡은 큰 침대 옆에서는 왕아씨와 매서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왕아씨는 이번 시골 여행에 아버가 함께 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아버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다. 아버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언제나 배려 깊다는 것이다. 매서는 끝까지 말없이 듣고 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자기 생각으로는 강 총재가 훨씬 더 품격 있고 멋져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왕아 씨는 매서의 말에 놀란 듯 그를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매서는 조심스럽게 강 총재와 아내 사이가 괜찮은 사이인지 물어봤다. 왕아 씨는 강 총재 아내가 정말 미인이고 성격도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정말 잘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었다. 왕아 씨는 아버가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매서의 의견을 물어봤다. 매서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왕아 씨는 아버가 정말 마음이 깊고 세심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사업할 때도 자신이 앉으려고 하면 의자를 잡아주고 일어나려고 하면 외투를 입혀주는 등 정말 배려가 가득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매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런 것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친절일 뿐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버도 그냥 평범한 상인이고 평범한 상의 남자라면서 비교하면 강 총재가 훨씬 더 진심으로 친절하고 쉬운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던 중 창문 틈과 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온다. 둘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각자의 마음속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밤을 보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틀 후에 네 사람은 다시 상해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짧았던 시골 여행은 아쉽게도 끝나게 되었다. 이야기는 할머니와 배채로 넘어간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빗으로 머리를 빗다가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배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배채가 다시 물어보자 할머니는 외할머니 꿈을 꾸었다고 털어놓았다. 꿈속에서 외할머니가 갑자기 급해지고 가래가 목에 막혀 뱉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지금 당장 돌아가 그의 외할머니의 무덤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배채는 할머니의 슬픈 기분을 달래고 주위를 돌리기 위해 피난 왔을 때의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채는 령기하게도 할머니가 좋아하던 옛날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다며 거절했다. 배채는 억지로 누워 있으려 하다가 갑자기 할머니 손에 명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그 카드를 뽑아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외치며 베개 밑에 숨겨버렸다. 그때 아버는 형에게서 향랑 풍경엽서 한 더미를 받는다. 형은 편지에서 이 명함을 명절 카드로 친구들에게 보내면 좋겠다고 알려주었다. 아버는 배채에게 몇 장 골라보라고 하고 허생은 두 장을 요청했다. 허생은 고른 두 장의 명함 중 한 장은 이웃 주화 자매에게 보내고 다른 한 장은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림이 그려진 엽서를 소모에게 보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는 글을 남겼다. 아버는 할아버지에게 한 장, 성 선생님에게 한 장, 그리고 수간 자매에게도 한 장의 엽서를 써서 보냈다. 배채가 엽서를 수간에게 전달해주고 돌아올 때 영화 설명서 몇 장을 가지고 왔다. 그 시절에는 모든 영화에 설명서가 무료로 배포되었고 이는 오늘날 연극이나 공연에서 받는 프로그램과 같았다. 배채의 부모님은 10여 년 동안 영화 설명서를 모아왔는데 아버가 본 바로는 큰 상자 여러 개에 가득 차 있을 정도로 량이 매우 많았다. 배채는 부모님이 대광명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이 중학교 동창이며 중학교 시절부터 이미 연애를 했다고 덧붙였다. 배채는 아버지가 옆에 앉은 어머니의 영화 설명서를 빌리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이 영화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러 온 것처럼 눈빛을 주고받았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때 상해의 젊은이들은 영화 속 인물을 따라 하는 것이 큰 유행이었다. 남자들은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버, 프랑스 배우 장 라필립, 미국 배우 그레고리 페크를 닮으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등불 소매가 달린 흰 셔츠를 입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여자들은 오드리 헵번 스타일로 머리를 펌하고 눈썹을 다듬고 밝은 색의 7부 바지나 9부 바지에 신발을 신는 것이 유행했다.
수간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은 수간의 집에 모여 레코드를 듣고 춤을 추고 자주 국회 극장에 가서 왕자 복숙이, 백만 파운드, 로마의 휴일 등의 유명 영화들을 관람했다. 밤 공연이 끝난 십자로는 마치 하나의 무대처럼 변했고 젊은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영화표를 사고 팔며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즐겼다. 수가는 영화 속 세계에 그대로 들어가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영화가 가진 마법 같은 매력에 대해 아버에게 털어놓았다. 아버는 수간이 그렇게 자주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수간은 그저 웃기만 했다. 당시 시중에는 빨간 신발, 백치, 흰 밤, 자전거 훔치는 사람 등의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빨강과 검정 영화표를 구하려면 밤새도록 줄을 서야 했다. 영화표는 한 사람당 두 장씩만 구매할 수 있었고 줄은 아주 길게 이어졌다. 아버와 배체의 아버지도 줄을 섰고 아버의 사촌 형제와 수간 그리고 친구들도 함께 와서 기다렸다. 사촌형은 당시 아주 희귀했던 미니 반도체 라디오를 들고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명로 화원 호텔에서 지하철역까지 이어진 록색 잎사귀 담벼락은 1959년에 개봉한 상해 코미디 영화 오늘은 휴일의 마지막 장면 촬영지다. 이 영화는 착한 경찰이 연인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놓치지만 결국 훌륭한 인품으로 상대방을 감동시켜 행복하게 이어지는 이야기다. 아버는 그 영화의 명장면을 떠올리며 잠시 옛 추억에 잠기게 되었다.

아래층에서 고음역 소리가 들려오자 아보는 추억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아보의 어머니는 거실 큰 소파에 앉아 양말을 짜고 있고 옆에는 청춘의 노래라는 책이 펼쳐져 있었다. 밖에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우산을 수리해 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래층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아보의 어머니는 책을 읽다가 사랑의 고민이라는 문장을 보고 아보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아보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고민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고요한 집안에는 양말을 짜는 바늘끼리 부딪히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아버는 책의 내용을 방언으로 읽는 소리가 점점 싫어져서 결국 책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상의 사람들은 사랑해요 라는 말을 직접 하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부담스러워해서 보통 좋아해 라는 간단한 말로 대체했다. 아버는 초조한 마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어머니의 여동생을 만났다. 어머니의 여동생은 매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며 손에는 꾸러미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가방 안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이제

선원과 직접 연락이 있는 것처럼 자랑했다. 손님들은 향강 풍경 사진을 보면서 감탄했다. 시간이 지나 이 엽서는 결국 소모에게 전달되었다. 소모는 말없이 우체국에 가서 2푼짜리 엽서를 산다. 그리고 호생이 남긴 아파트 주소에 따라 감사 인사와 시간이 있으면 꼭 찾아와 달라는 내용의 짧은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소모가 일생에서 쓴 유일한 편지가 되었다. 그날 소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3층 다락방 문 밖에서 저녁 음식을 만들고 석탄로 불을 닫고 있었다. 석탄로를 닫는다는 것은 불을 약하게 만들고 연통을 막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저녁 음식은 샐러리 볶음 두부와 간장 절임 무 두 가지로 매우 간단했다. 그 시절에는 밤에 시장에 돌을 놓아 자리를 표시해두고 다음날 아침에 그곳에서 채소를 파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소모가 학교를 피하고 도망쳐온 것을 알고 꾸짖었다. 소모는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형님 누나들은 성적이 모두 좋은데 왜 소모만 그렇게 못하느냐고 나무람했다. 어머니는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기술자가 되거나 공장장이 되어 사무실에서 편하게 차를 마시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소모를 다독였다. 밖에는 따스한 햇빛이 검은 기와 지붕 전체에 내리쬐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다. 주변에는 면직공장, 담배공장, 약품공장, 칫솔공장, 기계공장, 철강공장 등 수많은 공장들이 밤낮없이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지나온 세월의 향기입니다. 함께 걸어온 시간을 담은 황혼 인생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한충군 작사, 허순자 작곡으로 된 황혼 인생으로 오늘 프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래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흥겨운 멜로디입니다. 최곤 작사 리태호 작곡의 장수 타령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의 여운이 느껴지는 노래, 시간 타령과 함께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황운선 작사, 리태호 작곡의 시간 타령을 리철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밝고 아름다운 멜로디, 지금 바로 임향숙 가수가 부른 꽃길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은화 작사, 류영근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북올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심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

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인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특별 요청하는 서장승 주임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서장승 주임 의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사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의 말죠. 이름난 명의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조약에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어요.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항상 환자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원칙을 준수해오면서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말죠. 채용해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치유율을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특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일반적인 중의 선생님들하고 달리 두 손으로 동시에 말이죠. 환자의 맥을 보는데 능히 말이죠. 현대의 이기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 환자가 어느 부위에 말이죠. 어떤 원인으로 무슨 성질인 질병이 왔는가를 말이죠. 파악해냅니다.
0: 네.
1: 거기에 보게 되면 종류성 병변이라든가 종류랍니다. 낭종 결절에 관계되는 이런 병변을 말이죠. 짓대 포착해냅니다. 진찰 범위가 말이죠. 상당히 넓은데 하나는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상견 질병하고 다발성 질병에 인한 잡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말이죠. 환자의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소갈, 흉비, 심통, 천식 이러한 말이죠. 중이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하나는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쌍고정이라 하는데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증, 고혈탕 이런 상태를 말죠. 이런 질병을 잘 치료하고 그리고 뇌경색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이러한 또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방광결석, 수뇌관결석 이러한 말이죠. 결석에 관계되는

0: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이러한 말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에 관계되고 낭종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 결절, 유선 결절, 폐내 결절, 란소 낭종, 유선 낭종 이러한 말죠. 결절하고 낭종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모든 피부과 질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이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반복성이 강한 습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좌창이라 하는데 여드름이라든가 이러한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달 말죠. 8일하고 9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됩니다. 이미 우리 결대중립문진부에 여러 번 오셨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그러니까 이분을 이미 보였는데 다시 한번 복진을 요구를 한다 하는 분들 그러나 또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데 다른 환자분들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확실히 병을 잘 치료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보여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분이 문진을 하니까 제때 맞아 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길태중립문진부에 가서 레헤란디 이야기 되면 많은 분들이 특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말이죠. 1년이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가 늘상 어지럽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사맥이 나른해진다든가 하여튼 간에 말이죠.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함으로써 이런저런 말이죠.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관건 문제는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말이죠. 폐단이 있는가. 우리의 오늘의 시간을 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혈압이 말이죠.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올랐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 혈액 유동이가 말이죠. 불온정한 상태입니다. 혈액 유동이 빨라졌다 늦어졌다 하기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심뇌혈관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말이죠. 여러 가지 계통에 여러 가지 기관들을 손상할 기회가 또 많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본다 할 때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혈압 유동이 말이죠. 빨라졌다 늦어졌다 하기 때문에 쉽게 말이죠. 다른 분에 비해서 말이죠. 빵콸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티젠 중심에 가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이죠. 내가 지금 말이죠. 보고단을 봤는데 이거 말이죠. 빵콸, 빵개가 형성됐다 이런 분들 많아요. 이 빵과리가 또 말이죠. 시간이 오래 되게 되면 1년이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빵과리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혈압이 말이죠. 갑자기 올라가는 행편에서 혈관이 발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그럼 저는 예, 그 뭔가 대중의 박창호 선생님께서 치료받던 환자입니다.
0: 예.
2: 저는 얼마 전에 영 설사를 해서 영 고생했습니다. 별로 시럽, 연말부터 좀 설사하는 이런 동석인데 별로 시럽제게 설사를 하려부터 끝이 없어서 정말 이변도 하고 이변 치료도 하고 정말 뭐 중약도 많이 쓰고 서약도 많이 쓰고 이랬습니다. 경계도 별로 낫지 않고 검사해보니 중의원이가 검사해보니까 창진해봤는데 영 안은 깨끗하다 합디다. 근데 계속 설사가 낫지 않는다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어떻게 소문 듣고서니 정말 길태병원의 박창호 선생이 소아내과를 잘한다 해서

0: 그러니까 그런 거기 가서 치료했는데 벌써 한 개로 좀 먹고 나가 설사 좀 6번, 7번 다니던 것이 좀 3번, 4번 다니게 되고 많이 나사집더라.
1: 예, 예.
0: 설사하니까 막 몸이 쓰러진다. 막 몸이 죽고
1: 그렇죠. 맥이
0: 없고, 예. 예, 막 골이 휑 하고, 막 어디로 나가야 돼. 영 겁나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 자꾸 어디 나가시 내가 화장실 찾겠는가 이래서 나갈 수도 없고 이랬습니다.
1: 예.
0: 근데 그 박창호 선생님께서 치료받고 많이 나섰어요. 좀 약을 많이 썼습니다. 한 20날 썼습니다. 경기 좀 완전히 다 나섰습니다. 지금은 기본상 무수고 다 먹습니다. 뭐 진해 생거 쓱쓱한 거 그런 건 아예 먹지만은 그래도 좀 무슨 토마토도 먹고 좀 오이도 먹고 이랬다. 근데 나 지금 화장실 한 번 다니고 이랬다.
1: 네.
0: 이게 용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살도 오르고
1: 이랬습니다. 네,
0: 예, 또 이런 네. 활동도 다니고
1: 네.
0: 예, 그랬는데 어제 이근에 우리 언니와 있는데 언니 좀 연세 많습니다. 근데 어제 자꾸 설사한다. 원래 변비 됐는데 어제 설사한다 했어요.
1: 예, 그럴 수 네, 있어요.
0: 예, 예, 예. 예, 네, 그래 다른 데 가지 말고 박상호 선생님들 좀 가서 치료해보자고 그랬다.
1: 예, 예.
0: 오늘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다
0: 예,
1: 됐습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 예, 예.
0: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됩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 옛날에 그, 최의사한테서 치료 좀 받았습니다. 허리 관절이 아파서.
1: 네, 치무 맞았습니까?
3: 예, 치무 많이 맞았습니다.
1: 예, 예.
3: 예, 근데 근간에 좀 일을 많이 해 그런지 또 허리뼈 더져서 받아하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3: 최의사인데.
1: 예.
3: 예, 예,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3: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3: 네,
2: 예.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나는 장춘에서 선생님 보았는데 예,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았습니까?
4: 아, 세 번 받았는데 예, 그 선생님 진단도 잘 내고
1: 예.
4: 그리고 내 병에 진단 잘 내고 효과가 영 좋아서 한 번 더 보이자고 그랬습니다.
1: 예. 내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4: 예, 아이 9일로 해주죠.
1: 예, 이렇습니다. 예, 예, 예, 시간 내서 예,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고맙습니다.
1: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예.
5: 예, 연락하다 보니까 박정호님을요.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아, 제가 피해가 썩지 않아가지고 약 수리 중인데.
1: 예.
5: 그래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네,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아까 폐단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계속 예. 설명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이 말이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예, 혈액류동이가, 예, 빨랐다, 늦어졌다 하면서, 예, 방과력이 형성됩니다, 예.
2: 네.
1: 하나는 말이죠. 이 방과력이 형성되게 되면 어떨 때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파열 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네.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2: 그렇죠.
1: 출혈 현상에 제때 구급하지 않게 되면 사망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황에 대비해서 환자 수는 더 많은데 이 방과력이 혈관에 말이죠. 두 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2: 네.
1: 그렇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예, 노공수가 많이 인기되고 하나는 말이죠. 심장질환에 예, 관심병이 말이죠. 많이 인기됩니다. 예,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3억 정도나 됩니다.
2: 네.
1: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예, 대략 말이죠. 예, 절반 되는 분들이 예, 혈압약을 말이죠. 예, 잡쌌지만 혈압이 말이죠. 온정되지 못한 이런 상태에 말이죠.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물어보겠죠. 어째 내 혈압약을 먹는데 어떤 분은 중서약을 다 결합합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2: 네, 저도 궁금한데요.
1: 예, 하나는 말이죠. 환자분들이 예, 정서 상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1: 어떤 분들은 말이죠, 좀 조포가 현상이 있습니다.
2: 네.
1: 별나치 않은 일에도 말이죠, 신경 낸단 말입니다. 예. 배를 쓴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와 반면에 말이죠, 아, 뭐

0: 모든 말이죠. 이 생활에 흥취를 가지지 못하고 우울해 있습니다. 네. 예,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2: 그 오늘 주원장님 좀 여행 가자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
2: 아, 요새 또 들어서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많고 가래가 있고 밥맛이 없지요.
0: 예, 예, 예.
2: 그래, 예. 한번 오늘 가서 좀 보자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2: 예, 예, 수고해주세요. 예.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그 저는 예, 박윤덕 주임이 사회학을 썼댔습니다.
0: 예, 어떤 점을 썼습니까?
3: 저는 임의 자꾸 소개에다가 가지고 쓰여 10번씩 가방 쓰면서 해야 되니까.
0: 예.
3: 10번씩은 다시 못한단 말입니다.
0: 예, 예.
3: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한 머리 어지럽고 막 머리 심하면서 자꾸 이발 마르고 해서 전번에 박윤덕 주임이 사회학을 썼댔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예, 예, 예.
3: 이 사전도 작던 것도 지금 두어 번씩 일어나고,
0: 예.
3: 잠도 잘 수 있고,
0: 예.
3: 그래서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오늘이 또, 이, 그, 가서 약을 짓다고 예약하겠죠.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예.
3: 박윤덕 주임인가,
0: 예? 예, 오전에,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4: 농촌에서 오신 소주임약 쓴 환자인데요.
0: 예, 예,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4: 원래 한국에 가서 한 그 20년 있었는데,
0: 예.
4: 심장을 한 8년 거기서 약 먹어서 안 좋았어요.
0: 그래서
4: 오가지고 지난해 11월, 10월, 12월 두 달 먹은 게 심장은 기본상 이제 다 좋아졌어요.
0: 예, 예, 예.
4: 근데 지금 저 뭔가는 저 척추 수술했는데 저 적게 한번 보이니까 육부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번 약 먹었어요.
0: 예, 레이펑스. 예.
4: 근데 원래 연기를 떠가지고 손에 계속 눈이 와 있는데.
0: 예.
4: 전화상으로 상담하고 또 약 짓는 거 가능할까요?
0: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그 전화번호를 알죠, 예?
4: 네네네.
0: 예, 거기다가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
4: 네, 저 어느 날에 하면 됩니까?
0: 아, 그저 아침에 8시부터 문진하니까, 예.
4: 네네.
0: 그저 오전에 예, 일찍이 연락하시오, 예.
4: 네, 그리고 거기서 뭔가 뭐 번역해준 정여사님이 있잖아요.
0: 예, 예, 예.
4: 아이고, 그분은 저 진짜 뭐 집안 사람처럼 대하는 게.
0: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4: 감정이 좋고, 마음씨가 이쁘고, 아, 거기 가서 진료를 받을, 예. 이게 한 반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0: 이야,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되죠. 예, 예.
4: 예, 예. 선생님하고, 여러분, 수고한 분들의, 하고, 정리사님, 감사드립니다.
0: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4: 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5: 저는 평상시 맥이 없고 어지럽고
0: 예.
5: 맛이 없단 말입니다.
0: 예.
5: 지인이 소개로 해서 이 길태중이 지녀서의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약 두 번 제라 먹었는데 지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예.
5: 그래서 오늘 좀 더 박창호 주임 예약하려고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예, 다 됐습니다.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0: 안녕하십니까. 예.
1: 말씀 주세요.
6: 저는 요즘 들어와서 머리가

0: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예.
0: 지금은 잠도 잘 자고 혈압도 좀 온정되고 해서 제가 약을 한 번 더 쓰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에, 하나는 예,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원인이가 예, 환자분들이 정서 상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한 마저 예, 음식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어떤 분들 마저 예, 좀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되면 마저 평소보다 많이 자시고 예, 또 자기가 생각하는 데는 마저 맛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아니, 적게 자시거나 아니 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짜게 자시고, 어떤 분들은 지방 함량이 높거나, 당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말이죠. 자식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단 고혈압에 말이죠. 걸리게 되면 이 혈압이가, 온정되지 못합니다. 아,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운동 상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소파에 말이죠 지대에 있거나 운동이 아주 결핍한 상태에서 혈압이 또 온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제가 이 관절통 허리 통증이 영심. 강철수 주임한테 침을 맞고 약을 썼더니만 아주 많이 좋아졌거든요.
1: 예, 예, 좋은 일입니다.
4: 예, 예. 그래, 오늘 저 방문 한 번 더 하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하나는 말이죠. 운동이 너무 결핍한 상태.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그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그 박창호 선생님은 아무 때나 가십니까?
1: 토요일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5: 예, 그 다음엔 다 오전.
1: 예, 오전 오후 다 됩니다. 예.
5: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목적은 좋은데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보건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본인이 체질에 맞지 않게 말이죠. 너무 과분하게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 네.
1: 뭐 단거리 달리기를 한다든가 장포를 한다든가 어쨌든 본인이 체질에 맞지 않게 과량으로 운동해도 말이죠. 혈압이 또 온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분들을 본다게 되면 특히 남성분들이 술을 상당히 반갑아하는데 이 술을 반갑아하는 분들이 또 고혈압에 걸리게 되면 혈압이 말이죠 온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합니다. 주약에는 장야요의 혈압약 마저 잡사도 이 술을 드신 자들 드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간로 상태가 나타납니다. 영향받는단 말입니다. 그 혈압약의 효과를 보기 바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이 혈압이 또 온정되지 못한 상태에 말이죠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데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니코틴이

0: 니코 찐나는 이런 성분이 있거든요. 이 성분이가 말죠. 혈관을 말죠. 수축하는 이런 말죠. 기능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말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파동이 생깁니다. 관건 문제는 오늘 조약의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말이죠. 상태를 우리 여러분들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이 혈압을 말이죠. 제때 말이죠. 온정시키지 못하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심혈관계통이나 뇌혈관계통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심지어는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출혈이라든가 이런 말죠. 폐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말죠.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한 상태를 말죠. 우리 개선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썬빙이 잘 인기됩니다. 신장공능에 선장공능이라는데 신장공능 말죠. 쇄갈증을 인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마치 말죠. 안과의 큰 병이 말죠. 생긴 것처럼 시래기가 갑니다. 보는 것이 못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이 상태를 말죠. 우리 제때제때 말죠. 해결해 드리지 않게 되면 일련의 원인이, 일련의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건대는 하나는 말이죠. 온정된 정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반가워도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흥분해도 안 좋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식 습관을 꼭 양호한 음식 습관을 말이죠. 배양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기들로 말이죠. 진단을 해가지고 지금은 집에 말이죠. 혈압기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이 높구나 하게 되면 임의로 말해 약방에 가서 말이죠. 그 혈압약이 여러 가지 등속이 있는데 싸자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약물을 놓고 본다 할 때 제가 권고를 하건대는 꼭 전문가 선생을 찾아서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되는가 그 아주 효과가 좋은 말이죠. 그 약물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1: 네.
0: 이래야 이 혈압이 온정되는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방송의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고 주당이 서기이며 주당이 통전삽 지도조조 조장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6일 2026년 주당이 통전삽 지도조조 제2차 전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석,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관찰사업방안, 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구 시범단위건설 육성에 관한 연변주 실시방법, 연변주 세 가지 함께 네 가지 공동융합직 400구역 건설 지침, 2026년 연변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 화코 수립 로우니 및 발전 촉진 실천활동 실시 방안, 연변주 종교 활동 장소 관리 방법 실시 세치 시행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국가립법의 방식으로 당의 민족사업에서 거둔 중대리론과 실천성과를 국가의지로 전환시켜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을 잘하는 데 중요 준거를 제공했습니다. 전주각현시와 부문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다잡는 것과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 학습 관찰하는 것을 긴밀히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 독특한 법률 좌표와 법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며 내재화, 심화, 전화의 힘을 기울여 부업에 따라 민족 사물을 처리하는 능력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 유력하고 효과적으로 인도하여 우리 조 민족 단결 진보 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학습을 정성껏 조직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각급 당위 당조, 리론학습중심조, 당학교 행정학원의 필수 과목으로 삼고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수업 교양 체계에 융합시키며 당문 간부 강습과 청소년 교양 교수를 중점적으로 잘 들어주어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뇌리에 더 깊이 새겨지고 마음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선전과 해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에 심입하여 대상식 수요 특정식 소통식 선전 강의를 하며 대중이 즐겨 듣고 보기 좋아하고 알기 쉬운 신매체 제품들을 혁신적으로 내놓아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천문만호에 알려지고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주동을 해야 합니다. 실시를 참답게 다잡아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관철 시행을 둘러싸고 독찰시도 검사를 하며 목록화 정돈시정 기재를 만들어 학습선전 관철이 유형식 포괄에서 효과적 포괄로 전환되게 추동해야 합니다. 우리조 관련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건의 입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참답게 하고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사업의 제도 기재를 건전히 하고 완선하여 우리 조민족사업의 다를 부업이 있고 근갈 규범이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400구역 건설을 심화하는 것은 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이 기층으로 부어도 나가게 주도하는 중요한 조치이고 변강 민족지역 7위 도대를 다지는 중대한 정치적 임무이며 더 볼 수가 있고 느낄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 공간호상융합, 문화호상융합, 경제호상융합, 사회호상융합, 심리호상융합 다섯 가지 중대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봉사와 거주 배치를 최적화하고 대중이 400구역 7위에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 여러 민족 대중이 각 민족의 혈맥이 서로 융합되고 신념이 서로 같으며 문화가 서로 통하고 경제가 서로 의존하며 정감이 더해진다는 고도의 동질감을 증강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다원화 투입 기재를 내봐야 합니다. 400구역 진지 건설과 활동 전개, 인원 양성 등 사업을 유력하게 보장해 재반 임무를 다잡는 사람이 있고 실행할 수가 있으며 실효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혁신적 실천, 특색 있는 방법과 생생한 경험을 계통적으로 발굴하고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시범 본보기를 층차별로 육성하여 호상융합식 409역 건설의 표준화, 규범화, 브랜드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단계는 인생에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인 성장기로서 정성어린 인도와 육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은 확고수립 논의 및 발전 촉진 실천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아이들의 언어로 주한민족 공동체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것은 우리 주 청소년들을 대상하여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수립 선전 교양을 심화하는 혁신적 조치이자 청소년들의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추동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각 현지와 관련 부분에서는 활동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 단련을 두드러지게 하며 인재 육성 효과를 강화하여 이 활동을 진정으로 우리 주 청소년 민족 단결 진보 교양의 특색 브랜드로 구축함으로써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 구품질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신생 역량을 육성해야 합니다. 온도가 있는 확고수립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연변의 다섯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의 역사적 사실과 생동한 실천을 깊이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즐겨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생동한 언어로 오대징 국토수복기념관, 연길 변무덕 판공서, 예터 등 장소 배후의 이야기를 진솔한 감정과 시대적 가치를 담아 들려주어 모든 붉은 넥타이 해설원이 조화민족 공동체 이야기에 합격된 해설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인재 육성 플랫폼을 만들고 현급 기초 양성과 주급 골간 양성을 말씀드려 전개하며 전문 해설원, 아나운서와 사회자, 아동 교양 전문가를 초청을 하여 지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해설 기교를 장악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능력과 수준을 높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분위기는 선전 기세를 조성을 하고 주내 여러 유형 매체의 자원을 통과하여 우수 해설원의 풍채와 활동 성과를 널리 선전함으로써 전 사회가 청소년의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수립 교양에 함께 주목을 돌리고 함께 참여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지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가 회의 참가했습니다.
0: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조당의 서기인 호가복은 6일 연길에서 교통은행 당위 부서기이고 행장인 장보강 일행을 접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조당의 조정부를 대표해 장보강 일행을 환영하면서 교통은행에서 단연간 연변을 지지하고 도움을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랜 은행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 첫 전국성 국유 조식제 상업은행인 교통은행은 단연간 특색 우세가 있는 세계 인류 은행 집단을 건설하는 전략적 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보편 혜택성 금융, 무역금융, 과학기술금융, 재보금융 4대 특색 분야를 깊이 있게 다뤘으며 실물경제봉사와 금융혁신추동, 금융위험예방통제 등 면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면서 국유 대형 금융기구의 바닥짐 역할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우대 정책이 밀집되고 자원 천품이 좋으며 산업 특색이 뚜렷한 연변은 투자 흥업의 복지이자 금융사업의 옥토입니다. 현재 전주 상하는 1극 2지 3구 구축 목표에 초점을 맞춰 지역 특점과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립각해 중리약, 녹색식품, 인삼, 문화관광 4대 5세 산업을 흥하게 하고 있으며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미용, 신장비 5대 신흥산업을 육성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또 전주의 힘을 모아 연길공항 이전건설공사와 훈춘방천고속도로, 왕청목단강 고속도로 등 중대 기초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향촌진흥, 변경촌건설, 연변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 등 중점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며 연변 도약 초월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다그쳐 추동하고 있습니다. 교통은행은 연변의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서 쌍방의 협력 전망은 넓으며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통은행이 국유 대형은행의 우세를 계속 발휘하고 쌍방의 좋은 협력 추세를 이어가는 토대에서 연변 수요에 초점을 두고 교통은행의 장점을 발휘하며 금융 모식을 꾸준히 혁신하고 더 많은 혁신적 업무와 금융자원을 낙착시키는 동시에 중대대상건설 추진과 대외무역 발전 지지, 상업 관광 문화체육 융합 발전 촉진, 도시갱신 가속화, 향촌 전면지능 조력 등 면에서 실무협력을 심화해 연변 고품질 발전 추동에 보다 튼실한 금융지지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당위와 주정부에서는 계속해 금융생태를 최적화하고 상시와 연결기제를 건전히 하면서 연변에서의 교통은행 경영발전에 보다 량질의 봉사보장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상생발전하는 새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장보강은 교통은행에 대한 주당위 주정부의 관심과 지지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변행에서 인상이 깊었다면서 연변의 짙은 발전 분위기와 강력한 발전 추세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은행은 연변의 발전 수요에 적극 연결하고 금융신용대출 지원 강도를 높이며 보다 량질의 금융봉사를 제공하는 데 힘을 기울여 지방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은행 길림성분행 당위석이고 행장인 류홍도,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왕길보,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가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2: 5.1절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추는 연변 꽃길 여행 문화 관광 주제를 둘러싸고 독특한 민속 변경 생태 자원의 의탁에 전액의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과학기술 빛과 그림자 민족순회 여행 변경 관광 등 다원화된 특색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전주 각 큰 풍경구의 경영 모식이 새로워지고 활동의 번갈아 상연돼 풍부한 문화관광 공급과 완선된 봉사보장으로 연휴 문화관광 융합 구품질 발전의 답안제를 냈습니다. 연결해서 인터넷 인기 간판벽과 수상시장, 서시장의 열기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내 통서연주, 농강무, 춘향전 등 무형문화재 및 고전종목이 번갈아 무대에 올랐고 막걸리 시음, 쌀떡 만들기 등 민속체험이 동반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연휴 기간 누계로 연 13만 2,300명 관광객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3.82% 증가했습니다. 연길 불합통화 강발의 무인기 빛과 그림자 쇼는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연변 가문단에서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서 틱톡 주제 생방송을 하면서 불굴의 변강 비천회 등 고전 공목을 공연했습니다. 연변대학 주변의 주간 장터 야간 공연 모식을 열고 홍색 무용 영산홍을 무대에 올렸으며 하루 평균 연 10만 명 이상의 여객 흐름을 끌었습니다. 관광객 왕성효입니다. 찰떡 만들기와 종이 등록 만들기를 체험을 했고 조선족 민속도 많이 요약하게 되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연결 조민 왕립리입니다. 조선족 민족복식과 진달래꽃 요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연면에서 자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5.1절 연휴 첫날이 매우 즐거운 시작으로 됐습니다. 도라시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56개 민족원의 한가족, 꽃차 순회, 민족 공주와 발해 왕자의 소통 등 특색 있는 새 놀이법을 내놓았고 우루계로 관광객 연 5만 3,100명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1.72% 증가했습니다. 도라시 북산 삼림공원은 연휴 동안에 문예 공연, 체육 경기, 건강 운동, 전시 공연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중성 조선족 생태촌의 푸른 기와 민가는 운치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장고루, 원고루는 옛 정취가 다분하여 친자간의 견학과 민속 촬영의 인기 명소로 됐습니다. 도나주민 왕효락입니다. 도나에서 이번에 조직한 5.1절 유원 활동은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각종 DIY 수공예, 예식 퀴즈 맞추기 그리고 도나의 부분적 문화창의 제품들이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관광객 의동입니다. 오늘 특별히 육정산의 조화민족은 한가족 육정산에 즐겁게 모여 주제 활동에 참가하러 왔는데 우리 여러 민족 특색의 혼례에 순회 전시 모두 매우 분위기가 있습니다. 풍경구에서 특별히 정성을 드렸는데요. 고른 이 복장들이 여러 민족의 특색을 비교적 잘 보여줬습니다. 가까이서 함께 사진을 찍고 소통을 하면서 색다른 민속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훈촌 변경문화관광 열기가 뜨거웠고 방천 풍경구 룡호각의 한눈의 삼국을 바라보는 경관이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조선족 무형문화재 가무 전시 공연을 내놓았습니다. 동방제일촌 방천촌의 민속 여행 촬영은 인기가 다분했습니다. 오대증 국토수복기념관은 홍색 현악이 인기 장소로 됐습니다. 훈춘시 발해 고지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발해 문화, 민속 특색, 역외 풍경을 융합하고 음악 축제 등 300여 차례의 공연 활동을 내놓아 몰입식 문화 체험을 구축했으며 의계로 관광객 연 7만 2,400명을 접대 동기 대비 40.58% 증가했고 수입 188만 2,400원을 올려 동기 대비 66.14% 증가했습니다. 흥룡관 관광객 왕박입니다. 저는 할빈에서 왔습니다. 방금 용호가게 다녀왔는데 중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네요. 기회가 되면은요 올해 10월에 한 번 더 오렵니다. 용호 관광객 이춘영입니다. 친구가 예전에 와본 적이 있어서 용호가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것을 추천했기에 연휴에 아내와 함께 구경하러 왔습니다. 한 도시에 오면은요 마음으로 느끼고 미식을 맛보며 그곳의 문화와 역사를 요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행의 진정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도문 동산구 국문 86호 경계비 일광산 백년불황은 관광객들로 붐비었고 331 국도 변경 자가운전 관광으로서는 풍광이 수려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꽃신 손의 전시에 대중문의 공연을 펼쳐 주민과 관광객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주 각현시의 민속문화 변경풍광, 생태의 레저, 홍색결악 등 여러 경영모식에 용합되어 문화관광 제품은 공급이 충족하고 활동 내용이 풍부했으며 봉사 보장이 잘 되어 변강 연변의 인문저력과 도시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성은연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관광객 연 331만 3천여 명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13.5% 증가하고 관광 소비 22억 1,400만 원을 실현하여 동기 대비 8.44% 증가했습니다.
0: 연변조 삼림초원 방화진화 지휘부 판공실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5월 5일 봄철 화재 위험 높은 시기 삼림방화 안전 제시를 발표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사상 인식을 높이고 현재 화재 위험 형세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불씨 관리를 엄격히 하고 야외 불 사용 금지령을 엄수해야 합니다. 순찰 당직을 강화하고 기층 방어망을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응급 대비 근무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화재 상황을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경로를 원활히 하고 위험 대피 및 자구조 상식을 보급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다지고 직무 태만과 책임 회피 시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고 엄격히 추궁해야 합니다.
2: 5월 4일 연결시 저민건강체육중심은 예년 5.1절 연휴 분위기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곳에서 휴가 시간을 이용해서 곧 다가올 고중입시 체육시험을 위해 땀덩이를 솟고 있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흐리겠으며 적은 비가 있던 데로부터 좀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15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3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 4급, 공기오염 기상조건 지수 2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15차 오개는 시기에 우리 길림성 및 우리 조 인삼산업 발전 계획 그리고 인삼재배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우리 조 드넓은 농촌에서는 봄철 농사가 한창입니다. 훈춘시 마천자향 마신촌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옥수수 파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파종기들이 종자 비료를 가득 싣고 밭을 오가며 한 번에 여러 줄을 심는 선진적인 기계화 작업으로 파종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네, 초민들은 이달 초까지 파종을 마칠 예정이라 합니다. 연결 훈촌 용정에서 경작지 130헥타르를 다루고 있는 규모 재배호 유영나 씨는 큰 파종기가 있어야 대면적 작업이 가능하다며 기계화 덕분에 파종 기간을 놓치지 않고 풍년의 첫걸음을 디뎠다고 말했습니다. 안도현 만보진 홍기촌에서는 지난 4월 20일 벼 육모가 한창이었습니다. 촌민들은 전자동 육모판 내림기를 둘러싸고 분업으로 빠르게 작업했습니다. 300여모를 심는 양염화 씨는 내일까지 모든 육모 작업을 마칠 것이라며 풍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용정시 덕신향 남양 고추재배 전문 합작사에서는 지난 3월 고추시 파종으로 시작해 4월 20일부터 비닐하우스 모종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5월 20일쯤 본격적으로 밭에 옮겨 심을 계획이며 올해 재배 면적은 총 20헥타르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활기찬 봄철 농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연변 농심 광천수 유한회사가 생산한 농심 백산수 천연 광천수가 일전 벨지크 브뤼셀에서 열린 ITI 최고 미각상에서 3스타 메달을 수상한 동시에 세계식품품평회 몬테상에서 특급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부터 농심 백산수 천연 광천수는 4년 연속 두 대회의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농심 백산수의 품질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음료수 분야에서 우리 안도 장백산 천연 광천수 브랜드의 뛰어난 실력을 부각시켰습니다. 단행간 안도현은 천혜의 천연 광천수 자원에 힘입어 선후해 9개의 유명 기업을 유치하고 14개의 브랜드를 형성했습니다. 농심 백산수의 이번 수상은 안도장백산 천연 광천수가 세계 업계의 주목을 받게 했으며 안도의 량질의 수자원과 우수한 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빛나게 했습니다. 네, 최근 총 투자가 5,300여만 원에 달하는 도문시 G331 일생일세 월청만 대상이 공사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이 대상은 도문시가 연변 자연우세에 이탁해 문화관광융합발전에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는 중점 공사입니다. 이 대상은 청년

신혼체의 소비 수요에 맞춰 지331 일생일세라는 낭만적 의미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현지 역사 문맥과 민속 정취를 깊이 있게 융합한 몰입식, 체험식, 고진, 풍경구를 구축함으로써 미관성과 내포를 겸비한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를 구축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대상은 주로 애정시어공방, 홀리공방, 애정기념품교육소, 집산중심, 사랑박물관, 상업부대시설, 보조시설, 발해구이상가 등을 건설하는 동시에 실외지면을 포장하고 녹화를 실시하고 전기난방 및 태양에너지 가로등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대상이 운영되면 중점적으로 고풍 웨딩 사진 촬영, 전원 풍경 관광, 국풍 장터 등 특색 산업을 육성해 도문시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을 일층 풍부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운행에 투입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주변의 료식 숙박 문화창예 등 관련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현지 대중에게 보다 많은 취업 일터와 수입 증대 경로를 제공해 도자호 문화관광 브랜드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문화관광 산업이 발전으로 향촌지능을 조력하고 문화관광으로 에너지 부여 향촌의 질 향상 하는 량성 발전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네, 일전 우리 주 최초의 독립 개통 구성형 에너지 저장 발전소인 왕천 현역 자치 전력망 시범 공사 및 100메가와트급 에너지 저장 대상이 정식으로 착공했습니다. 이 대상은 우리 주 독립 개통 구성형 에너지 저장 분야의 공백을 메워 구역 전력망 구조를 보완하고 에너지 친환경 전환을 추동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총 투자는 6억 원을 초과하고 계획 에너지 저장 용량은 100메가와트로부터 400메가와트시에 달합니다. 대상은 조류층, 협조통제층, 자원층 등을 아우른 다층 협동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통구성통제, 안전조류통제, 정상상태, 최적화, 급 통제 등 3대 핵심 통제 책략을 혁신적으로 융합해 구역 전력망이 자체 평형, 자체 조절 및 자체 적응하는 자주 운행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구역 내 신형 전력 시스템의 공급과 수요 균형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대상 건설 계획에 의하면 4월에 조기 시공 준비와 통수, 통전, 통로 통신 및 부지 평탄화 작업을 전면적으로 완료하고 5월에 토목 건축 기반 시설을 끝내며 올해 전면적으로 건설을 완성하고 생산에 투입해 효과를 거두도록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대상이 사용되면 다양한 효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장 면에서 구역 전력망이 전력 공급 건전성과 운행 령활성을 대폭 제고하고 신에너지 발전의 변동성에 대응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 효익 면에서 용량 임대, 전력 시장 교육, 보좌 봉사 등 다원화 상급 모식을 통해 전반 생명 주기 내에 4.4억 원의 경영 리온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산업 견인 면에서 현지 에너지 저장 장비 제조, 시공 건설, 운영 보수 봉사 등 상하류 산업 사슬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지방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해 전주의 에너지 산업이 승격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인삼은 장백산 지역의 전통적인 특유 자원 우세를 가지고 있는 우세 산업으로 우리 소 향촌지능 핵심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근래에는 독특한 자연 자원 우세에 입탁해 재배구조 산업기업 창업 승격을 통해 이 인삼 산업이 집약화, 첨단화, 브랜드화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 소 인삼 산업의 현황 및 15차 5개년식이 우리 길림성의 우리 성의 발전 기획과 함께 과학적인 인삼 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연변대학 농학원 농학과의 리상국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인삼을 우리 장백산 인삼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연 우세, 자원 우세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소 인삼 산업 현황 어떠합니까?
1: 최근 연간 연변주는 자원 상품에 입각하여 재배 규범화, 품질 표준화, 가공 정밀화, 산업 집약화의 발전 방향을 견지했으며
0: 네.
1: 전주 인삼 산업은 기시건설, 기술 난제 해결, 신제품 연구 개발, 시장 체계 건설 등 면에서 모두 장족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0: 네.
1: 주 시장 감독 관리국은 네. 인삼 산업 프로젝트 전문반이 선도 역할을 적극 발휘하여
0: 네.
1: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인삼 산업이 육성 장대를 추진하고
0: 네.
1: 연변 특색을 띤 인삼 산업 발전의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0: 네.
1: 현재 전주의 인삼 산업 총 생산액은 네. 이미 100억 위안이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0: 네. 100억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네, 15차 5개년식이 우리 성에서는 인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어떤 발전 목표 정하고 있는지요?
1: 인삼이 만초 지왕으로서 지닌 의료 및 건강 보건 효능을 더욱 부각하고
0: 네.
1: 인민 군중이 날로 늘어나는 건강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키며
0: 네.
1: 건강 길림 건설 추진과 길림성 전면 지능에 튼튼한 지탱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0: 네.
1: 인삼 심층 가공 산업이 규모와 역량을 한층 높이고 심층 가공 산업 클러스터를 확정하며
0: 네.
1: 인삼을 원료로 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0: 네.
1: 의약품, 화장품 및 바이오 제품의 신제품 연구 개발과 기술성과 실용화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0: 네.
1: 산업 사슬을 연장하고
0: 네.
1: 공급 사슬을 최적화하며
0: 네.
1: 가치 사슬을 상승시켜
0: 네.
1: 길림 장백산 인삼이 온갖 가성에 보급되도록 합니다.
0: 네.
1: 중의학 문화를 더욱 선양하고
0: 네.
1: 장백산 인삼 이야기를 정제하여
0: 네.
1: 잘 전달하며
0: 네.
1: 전 사회에 인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체 기능 쌍방향으로 조절되고
0: 네.
1: 면역력 증진되며
0: 네.
1: 피로 해소와 업무 및 생활의 질 향상 효과가 있음을 알리는 데 진력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인삼 요소를 대건강산업, 음식문화, 문화관광, 상무무역, 전시회 등 각 분야에 융합하여
0: 네.
1: 문화적 특색으로 브랜드의 명예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0: 네.
1: 인삼 산업의 지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게 됩니다.
0: 네.
1: 구체적인 발전 목표를 보게 되면
0: 네.
1: 2027년까지
0: 네.
1: 길림성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에서 돌파적인 진전을 이루고
0: 네.
1: 밭 인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현 규모를 유지합니다.
0: 네.
1: 재배 면적은 약 20만 무
0: 네.
1: 생삼 생산량은 약 3만 5천 톤으로 유지합니다.
0: 네.
1: 이마인삼 재배 면적은 150만 무를 초과하고
0: 네.
1: 생산량은 약 700톤을 유지하며
0: 네.
1: 1차 산업 질적 향상, 2차 산업 효율 증대,
0: 네.
1: 3차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0: 네.
1: 인삼 전 산업 사슬 생산액은 1,500억 위안 몰수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0: 1,500억. 억이죠. 억.
1: 네. 네. 1,500억.
0: 네.
1: 2030년까지
0: 네.
1: 길림성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이 전면적으로 도약하며
0: 네.
1: 인삼 표준화 재배, 심층 가공, 냉장 물류 저장 유통
0: 네.
1: 등 핵심 약점을 보완합니다.
0: 네.
1: 인삼 재배 표준화를 100%를 달성하고
0: 네.
1: 재배 조직화 수준, 심층 가공 역량
0: 네.
1: 및 시장 마케팅 능력이 뛰어 뚜렷하게 향상되며 네. 전 산업사슬 생산액 2천억 위안 돌파를 목표로 합니다.
0: 2천억 원의 돌파 목표를 지금 제정했다 그 말씀이죠. 네. 인삼산업에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길림성에서 15차 오개년식이 발전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 발전 목표 어떤 배경에서 제출하게 됐을까요?
1: 네. 습금평 총서기 길림성 고찰 중요연설 네. 및 중요지시정신은 길림 장백산 인삼이 고품질 발전에 근본적인 중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0: 네.
1: 2020년 습금평 총서기께서 길림성을 시찰하실 때 인삼은 나라적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며
0: 네.
1: 여러분이 인삼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으니
0: 네.
1: 이 우세를 잘 활용하여 네. 농업 현대화를 잘 다져나가야 한다고 네. 지시하셨습니다.
0: 네.
1: 총서기 중요 지시는 길림성이 인삼 산업 발전을 더욱 중시하도록 고무했으며
0: 네.
1: 길림성 전체를 일원으로 통합하고 과학적으로 총체적으로 계획하며
0: 네.
1: 산업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0: 네.
1: 산업 고도화 전환을 추진하며
0: 네.
1: 국제 경쟁력과 지역 고유 특색을 갖춘 현대화 인삼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0: 네.
1: 다음 장백산 인삼은 장백산 지역은 전국 인삼 주요 생산 및 판매 지역으로서
0: 네.
1: 전국 인삼산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 네.
1: 길림성에는 세계 인삼은 중국을 보고 중국 인삼은 길림을 본다는 네. 명성이 높습니다.
0: 네.
1: 장백산 독특한 지리 환경과 네. 기후 조건은 인삼 생육에 적합하며
0: 네.
1: 재배 인삼과 임화삼 생산량은 국내 선도 수준입니다.
0: 네.
1: 길림성 내 매년 생인삼 거래량은 전국 총량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0: 네.
1: 길림 장백산 인삼은 국내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0: 네.
1: 다수의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되어
0: 네.
1: 우리나라 인삼 산업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인삼이 식약동원 물질 목록에 등재됨에 따라
0: 네.
1: 길림 장백산 인삼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0: 그렇네요.
1: 인삼은 질병 치료를 위한 약재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0: 네.
1: 일상 건강관리 및 양생을 위한 식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0: 네.
1: 소비 적용 범위가 전례 없이 확장되었습니다.
0: 네.
1: 이를 통해 인삼 관련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일상화상용품 등 산업의 광활한 발전 기회가 생겼으며
0: 네.
1: 전 산업사슬 개발이 거대한 잠재력과 독특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인삼산업발전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요. 인삼산업에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이런 계획들이요. 인삼산업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길림 장백산 인삼 고품질 발전 수지는
0: 네.
1: 인민대중이 신체 및 정신건강 발전에 봉사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0: 네.
1: 인삼은 심혈관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질환치료에 우수한 효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0: 네.
1: 면역력 증진 및 피로회복 효과가 뛰어납니다.
0: 네.
1: 인삼 양리작용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됨에 따라
0: 네.
1: 인삼이 건강 분야 폭넓은 활용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0: 네.
1: 인삼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길림성 산업 발전에 봉사하는 것을 넘어
0: 네.
1: 건강 중국 건설에 힘을 보탤 뿐만 아니라
0: 네.
1: 전 세계 인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0: 네.
1: 다음 길림 장백산 인삼 고품질 발전 추진은
0: 네.
1: 인류 건강 공동체 구축이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0: 네.
1: 길림 장백산 인삼은 중의약이 중요 대표 품목으로서 화장품, 문화관광 등 관련 산업이 활발한 발전을 견인하며
0: 네.
1: 길림성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불어넣습니다.
0: 그렇네요. 그렇다면 15차 오개년식이 우리 주에서는 어떤 인삼산업,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지요?
1: 네. 15차 오개년식이 우리 주 인삼산업에서는 초가공 제품, 네. 일반 식품, 네. 약품 산업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0: 네.
1: 초가공 제품에서는 생근삼, 네. 신선버관삼, 인삼절편 등 제품을 중심으로 네. 규모화, 표준화된 인삼 초가공 작업장,
0: 네.
1: 저장 창고 네. 및 각종 부대 시설을 건립하여
0: 네.
1: 양질의 인삼 초가공 생산 저장 센터를 조성합니다.
0: 네.
1: 여건을 갖춘 농가와 소규모 식품 가공 업체가
0: 네.
1: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0: 네.
1: 제품 품질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일반 식품에서는 인삼주,
0: 네.
1: 인삼가루,
0: 네.
1: 인삼꿀 절편,
0: 네.
1: 인삼음료,
0: 네.
1: 홍삼 등 인삼 가공 식품을 중심으로
0: 네.
1: 제품 신기술 개발 및 신제품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0: 네.
1: 선도 기업을 육성하며 특색 브랜드를 만듭니다.
0: 네.
1: 품질이 안전하고 특징이 뚜렷하며
0: 네.
1: 품종이 다양한 인삼 식품을 목표별로 개발하여
0: 네.
1: 각 계층이 약식 동원 건강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0: 네.
1: 인삼 식품이 일상 소비를 촉진하여
0: 네.
1: 가성 보급을 이끌어냅니다.
0: 네.
1: 일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
0: 네.
1: 산업단지,
0: 네.
1: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는데
0: 네.
1: 우리 수를 보게 되면 연변 가희안 바이오테크놀로지 유한회사 생산공장 확장 사업이 포함됩니다.
0: 네.
1: 추출농축작업장,
0: 네.
1: 포장작업장,
0: 네.
1: 인삼초가공작업장,
0: 네.
1: 직원식당 및 네. 기타 부대 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0: 네.
1: 연간 인삼 가공 생산량은 2,000톤,
0: 네.
1: 홍삼 액기스 생산량은 500톤으로 예정되며
0: 네.
1: 총 투자 금액은 5억 5천만 위안입니다.
0: 네.
1: 완공 후 생산액 15억 원, 납세액 2억 3천만 원을 달성하고
0: 네.
1: 3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0: 네.
1: 다음은 도나시 인삼 심층 가공 산업 클러스터 육성 플랫폼 사업입니다.
0: 네.
1: 여기에는 고수율 고품질 인삼 표준화 재배 시범원,
0: 네.
1: 장백산 인삼 유전자원 보존원,
0: 네.
1: 우량 품종 육성 단지를 신규 건립합니다.
0: 네.
1: 300톤 규모 홍삼 초가공 작업장,
0: 네.
1: 홍삼 액기스 추출 작업장,
0: 네.
1: 인삼 식품 작업장,
0: 네.
1: 인삼 건강기능식품 작업장
0: 네.
1: 및 저장센터를 건립하며
0: 네.
1: 총 투자 금액은 6억 원입니다.
0: 네.
1: 다음 훈춘시 인삼 즉석 소비 식품 생산 가공 사업인데
0: 네.
1: 현대식 인삼 식품 가공 공장을 건립하며
0: 네.
1: 주요 생산 품목은 인삼 음료,
0: 네.
1: 인삼꿀 절편,
0: 네.
1: 인삼 과일 절임,
0: 네.
1: 인삼주, 인삼차 등 개별 제품이며
0: 네.
1: 사업 투자 금액은 네. 1억 원입니다.
0: 네.
1: 왕성현 인삼 건강기능식품 가공 사업은 인삼 계열 의약품

0: 및 인삼 건강기능식품 생산 라인을 건립하며
1: 네.
0: 투자 예상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1: 네.
0: 연변인삼 특색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는 인삼 생산 가공 작업장,
1: 네.
0: 주류 창고,
1: 네.
0: 일반 창고,
1: 네.
0: 전시센터, 기숙사,
1: 네.
0: 식당
1: 네.
0: 및 각종 부대 시설을 건립합니다.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2억 원이며
1: 네.
0: 생산 정상 가동 후 연간 생산액 2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1: 네.
0: 혼순인삼 OEM 생산 라인 사업은 회사에서는 임화삼을 원료로 한
1: 네.
0: 중약재 세절제 가공 생산 라인을 건립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1: 네.
0: 1억 3천만 원입니다.
1: 네.
0: 이 약품 항목에는 혼춘 수출입 중약재 심층 가공 사업, 연변 홍삼 가공 공장 확장 사업,
1: 네.
0: 안도현 장백산 번초약재 심층 가공 및 중약재 거래센터 사업,
1: 네.
0: 도문시 연간 200톤 인삼 사포닌 추출 및 유효성분 분리기술 사업이 포함됩니다.
1: 네.
0: 혼춘 화루이 삼업 바이오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는
1: 네.
0: 러시아 야생 중약재 자원 우위를 활용하여
1: 네.
0: 중약재 생산 가공 및 종합 지원 공장을 건립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1: 네.
0: 연변 홍삼 가공 공장 확장 사업을 하는 연변 당군 약업 유한 회사에서는
1: 네.
0: 홍삼 생산 라인 구축, 가공 설비 도입, 저장 창고 건축 등을 추진하며
1: 네.
0: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1: 네.
0: 안도현 장백산 번초약재 심층 가공 및 중약재 거래센터에서는
1: 네.
0: 인삼 연구개발센터, 생산공장 등 기반 시설을 건립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1: 네.
0: 도문시에서는 연간 200톤 인삼 사포닌 추출 및 유효성분 분리기술 사업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주로 추출 작업장, 폐수 처리장, 생산 공장 등을 건립합니다.
1: 네.
0: 연간 인삼 사포닌 추출물 100톤,
1: 네.
0: 서양삼 사포닌 추출물 100톤을 생산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주 각 현시에 다 인삼 산업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가 동북아 인삼 주요 핵심 산지로 될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연변은 장백산 핵심 권역에 자리 잡고 있어
1: 네.
0: 기후가 서늘하고 습도가 적합하며
1: 네.
0: 부식토가 풍부해
1: 네.
0: 인삼 사포닌 함량이 우수한 천연 생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연변은 조선족 100년 인삼 재배 및 홍삼 가공 전통을 이어온 고향으로
1: 네.
0: 전국 인삼 보호구역 핵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 연변 인삼 1차, 2차 3차 산업 발전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0: 현재 연변 지역 토지 재배 인삼,
1: 네.
0: 임화삼 재배 면적이 꾸준히 네. 확대되고 있으며
1: 네.
0: 자체 육성한 연삼 1호, 연풍 1호 고품질 인삼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산업 전반 생산 가치가 해마다 상승하며
1: 네.
0: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융합 산업이 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1: 네.
0: 1차 재배 분야에서는 표준화 재배 기지와 사물 인터넷 관리,
1: 네.
0: 전 과정 추적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 네.
0: 2차 가공 분야에서는 홍삼 절편, 인삼 액기스, 건강기능식품, 인삼 식품 등 다채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선도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3차 산업 융합으로는
1: 네.
0: 전자상 거래 라이브 판매,
1: 네.
0: 국경 간 무역,
1: 네.
0: 인삼 문화 관광 산업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현재 인삼 산업 발전에서 존재하는 어려움과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소규모 농가

0: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산림보호와 네. 인삼재배관이 균형 유지,
1: 네.
0: 산업 사이 연계성 강화
1: 네.
0: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주에서 지금 보급되고 있는 인삼재배 방식 어떤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지요?
0: 네. 우리 주에는 크게 이마삼재배,
1: 네.
0: 비산림 농경지 인삼재배,
1: 네.
0: 산림 내 복합재배 모델,
1: 네.
0: 기질재배 신기술
1: 네.
0: 등 네 가지 주요 재배 방식이 있습니다.
1: 네.
0: 생태보호, 고수익, 토지 이용 효율
1: 네.
0: 등 각 방식이 특징이 다릅니다.
1: 그렇네요. 이마삼 재배의 생태 조건과 핵심 기술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장백산 화렵수림 내에서
1: 네.
0: 재배하며
1: 네.
0: 나무를 베지 않고
1: 네.
0: 인위적인 비료,
1: 네.
0: 농약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1: 네.
0: 음지 쪽이 경사진 곳을 선택하며
1: 네.
0: 적합한 수목 피복률을 유지하고
1: 네.
0: 자연 환경에서 장기간 생육시켜
1: 네.
0: 고품질 인삼을 생산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인삼 재배 시에 토양 개량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경지 비산림 재배 시에요.
0: 네.
1: 네.
0: 아, 우선 토양이 산도를 조절해야 하며
1: 네.
0: 유해 미생물을 소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며
1: 네.
0: 유기질 개량제 보충을 진행합니다.
1: 네.
0: 고랑을 만들어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1: 네.
0: 적합한 사광 조건을 만들어 연작장애를 해결하며
1: 네.
0: 산림 이존도를 낮춥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아래는 인삼 재배할 때 그 육모 파종 이식 기술을 좀 자상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인삼 종자 발아 처리부터 실시하고
1: 네.
0: 묘 크기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1: 네.
0: 이식을 진행하며
1: 네.
0: 합리적인 재식 밀도를 준수합니다.
1: 네.
0: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생육관리 기준에 따라 온도, 수분, 사광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1: 네.
0: 인삼 종자는 수확 시 배가 미성숙이기 때문에
1: 네.
0: 인위적으로 배를 성숙시켜
1: 네.
0: 종피가 벌어지게 하는 것을 개갑이라고 합니다.
1: 네.
0: 개갑 처리 시기는 8월 상중순에 시작해야 하고
1: 네.
0: 8월 중순으로부터 11월 하순까지
1: 네.
0: 약 90일에서 100일 정도 소요됩니다.
1: 그렇네요.
0: 개갑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개갑률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1: 네.
0: 주의해야 하고
1: 네.
0: 개갑 처리 장소로는 개갑에 적당한 온도는 15에서 20 섭씨도이므로
1: 네.
0: 개갑 용기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놓으며
1: 네.
0: 물 주기가 편리한 곳을 택하고
1: 네.
0: 노지에 개갑장을 설치할 경우 용기를 1m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1: 네.
0: 용기 내의 온도 상승과 씨앗이 건조 또는 강우 시 빗물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개갑 처리에 사용하는 용기로는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용기나
1: 네.
0: 고무통, 시멘트통
1: 네.
0: 등으로 준비하거나
1: 네.
0: 씨앗이 양을 고려하여 씨앗이 양이 8에서 10배 정도의 용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네.
0: 만약 플라스틱 용기를 선택하였다면
1: 네.
0: 플라스틱 용기는 열 전도율이 높으므로
1: 네.
0: 용기 내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씨뿌림 관리는
1: 네.
0: 씨앗이 처리,
1: 네.
0: 씨뿌림 시기,
1: 네.
0: 씨뿌림 양,
1: 네.
0: 씨뿌림 방법,
1: 네.
0: 씨뿌림 소요 면적, 씨뿌림 후 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씨앗이 처리는 씨 뿌리기 2, 3일 전에 씨눈 틔운 용기에서 씨앗을 꺼내요.
1: 네.
0: 씨앗과 모래를 채로 분리시키고
1: 네.
0: 씨앗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건조하지 않도록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1: 네.
0: 보관한 씨앗을 병해 방제용 등록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준하여
1: 네.
0: 소독한 후 뿌리도록 합니다.
1: 네.
0: 씨 뿌림 시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에 가을 뿌림을 권장하고
1: 네.
0: 씨뿌림 양은 길이 90cm, 넓이 180cm 기준으로
1: 네.
0: 1740알을 뿌리도록 권장합니다.
1: 네.
0: 모종삼 옮겨 심기는 두둑 고르기, 옮겨 심는 시기,
1: 네.
0: 소독, 재식 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네.
0: 두둑 고르기는 옮겨 심기 전에 흙덩이는 잘게 부서셔
1: 네.
0: 규격에 따라 두둑을 고릅니다.
1: 네.
0: 작판 정지기를 이용하면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1: 네.
0: 및 양측면 고르기 등 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는 트랙터 부착용 두둑 형성기를 활용하면
1: 네.
0: 두둑 형성부터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및 양측면 고르기 등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옮겨 심는 시기는 봄에는 4월 중하순,
1: 네.
0: 가을에는 10월 중하순에 합니다.
1: 네.

0: 모종삼 소독은 모종삼 채굴 직후 옮겨 심을 때는 소독을 생략하고 네. 채굴 후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한 모종삼은 병해 충 방제 기준에 의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1: 네.
0: 모종삼을 옮겨 심을 때 전 후행이 모종삼은 두더기 양 측면에서 안쪽으로 6cm 부위에 놓이도록 심어야 합니다.
1: 네.
0: 인삼 식재 후 관리 기술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1: 네.
0: 첫 번째는 출묘 전기 관리.
1: 네.
0: 두 번째로는 출묘 및 전엽기 관리.
1: 네.
0: 세 번째로는 개화기, 개화 결실기 관리.
1: 네.
0: 네 번째로는 뿌리 비대기 및 수확기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1: 네. 네, 오늘 인삼, 우리도 인삼 재배 현황, 인삼 산업의 발전 목표, 그리고 우리 재배 기술에 대해 자상한 소개를 주셨는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리상국 박사님을 모시고 인삼산업 관련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인삼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농가들의 좋은 정보 됐으면 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